0: 자, S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8월 14일 금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짹짹. 첫 곡으로요. 페더 윌리엄스의 해피 띄워드렸습니다. 더위에 지쳐서 쓰러지듯이 쉬는 거 말고 몸이 이게 더 상하기 전에 미리미리 쉬어두는 거. 이게 바로 복날의 존재 이유라는 건데요. 한 번으로는 부족해져 3, 3번까지 쉬는 걸 보면은 정말 풍류를 잘 즐기는 그런 민족이었구나 싶기도 합니다. 뭐 그런 의미에서 초복, 중복, 말복, 삼복더위에는 더위를 잊게 해주는 복된 것들을 가까이 해둘 필요가 있겠죠? 자, 뭐 물복, 딱복, 전복, 전가복 뭐 뭐든지 좋습니다. 몸에 좋은 음식으로 기력도 보충하면서요. 남은 더위를 완전 정복해 보도록 하죠. 자, 금요일인데 자 말복입니다. 예, 사흘간의 황금 연휴로 이어지는 그런 금요일이죠.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연과 신청곡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첨부는 100원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무료입니다. 서울 경기 98.1MHz CBS 라디오 그대창가의 알렉스입니다. 1부 시작했고요. 자 저희는 광고 듣고 옵니다.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3: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4: 경리나라
5: 소리 질러.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2: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3: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4: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5: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화장 전에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6: 쓱닦고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닦고차.
7: 메디힐 토너 패드.
8: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9: 휴렉

0: 요즘 유산균? 바이크로 간 유산균 세조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자,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에픽하이의 Fly, 싸이의 예술이야. 이렇게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별을 따는 소년님. 알렉스님, 아침 일찍 계곡 산행하고 있습니다. 한바탕 땀 흘린 뒤에 시원한 계곡에 발 담그고 있어요. 발만 시원해도 온몸이 개운하네요 하셨습니다. 좋네요. 예전에 저 어렸을 때, 완전 많이 어렸을 때 계곡 놀러 가면은 첨벙첨벙 발 담그고 놀고, 그죠? 저쪽 구석에 가갖고 조그마한 조약돌도 던져보고. 예. 진여사님이 수박 먹어라 그러면은 어느 순간 이제 흐르는 물에 이렇게 묶여 있었던, 네, 수박, 시원한 수박 먹고, 네, 고기도 구워 먹고 그랬던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은 지금은 그게 잘 안 되죠. 이유인 즉슨 뭐 음식물 쓰레기부터 시작해서 뭐 환경 오염, 네, 문제도 되고. 저는 그거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름다운 사람들은 머물렀던 자리도, 네, 아름답다. 네, 꼭 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잘 다녀오시고요. 서울향기님. 퇴사 후 몸과 마음이 편해서 그런지 체중이 2kg나 늘었네요. 결혼하고 30년째 체중 관리 잘했었는데 이렇게 무너질 순 없다 싶어서 지금 열심히 운동하며 듣고 있습니다. 아유, 뭐 2kg 정도야 뭐. 근데 좋죠. 네, 늘상 일상에서 뭐 2kg 정도야 뭐, 3kg 정도야 뭐 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보다는, 네, 몸무게가 늘었네, 그럼 다시 좀 줄여볼까, 관리해볼까, 바로바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모습 너무 좋습니다. 윤미래 Always, 그리고 거미의 기억해줘요, 내 모든 날과 그때를 들으시고요. 영화 한 편 보러 가시죠.

그대 창가에 알렉스입니다. 언론상 시상식이 화려하게 열리는 이곳. 20년 차 베테랑 기자인 앤디 삭스는 탐사 보도상을 수상하며 단상에 오르는데요. 그 순간 동료 기자들이 휴대폰을 일제히 올리기 시작합니다. 앤디가 근무하는 언론사의 모 기업이 디지털 구조조정을 감행하면서 일방적으로 전원 해고를 통보합니다. 같은 시각 뉴욕의 한 갈라 행사장, 전설의 패션지 런웨이의 편집장 미란다가 붉은 드레스를 입고 행사장에 나타나지만 이게 웬 날벼락이죠? 협찬사의 비리 스캔들이 터지면서 거대한 위기에 봉착합니다. 언제적 미란다냐고. 공룡 화석인 줄. 드디어 퇴물도 나락행이군. 가뜩이나 쇼폼의 공세에 밀려 적자를 면치 못했던 패션지로선 악플로 뒤덮이는 난국을 돌파할 묘수가 필요했는데요. 모기업 회장은 미란다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이슈의 중심에 선 앤디 삭스를 피처 에디터로 기습 채용합니다. 20년 만에 런웨이로 돌아온 앤디. 천하의 미란다도 예전처럼 코트를 집어던지지 못하는군요. 여전히 차갑지만 조금은 힘빠진 모습으로 앤디를 맞이하는 미란다. 종이 매체의 종말과 시대의 변화 속에서 명성을 위협받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미란다의 어수룩한 비서였던 에밀리는 어느새 명품 브랜드 그룹의 고위 임원이 돼서 잡지의 생사 여탈권을 거머쥔 거대 광고주가 됐습니다. 보스와 어시스턴트였던 두 사람의 권력 구도가 완벽하게 역전된 거죠. 그런데 미란다를 보완하던 회장이 갑작스럽게 사망을 하고 패션에는 관심 없는 아들이 모 기업을 물려받으면서 런웨이는 매각 및 폐간 위기에 몰리는데요. 에밀리는 미란다를 끌어내리고 자신이 런웨이의 수장이 되어야 하죠. 그런데 곧이어 밝혀진 인수 조건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에디터와 사진가를 모두 해고하고 AI 콘텐츠로 잡지를 도배하고 자신이 평생 바쳐온 사람의 감각과 예술성이 효율이라는 명목하에 기계로 대체된다는 사실에 미란다는 깊이 절망하는데요. 자신의 모든 삶을 일에 바친 그녀를 향해 앤디는 이렇게 위로합니다. 당신의 지독한 고집과 완벽주의가 아니었다면 지켜내지 못했을 가치들이 있어요. 너의 그 고결하고 멍청한 이상주의가 가끔은 쓸모가 있더구나. 20년 만에 다시 만난 미란다와 앤디의 연대를 통해 시대의 변화와 지켜야 할 가치에 대해 진지하게 묻는 작품이었습니다. 메릴 스트립, 앤 해스웨이 주연의 악마는

자, 영화 듣는 금요일 오늘 만나보신 영화는 20년 만에 돌아온 소편이었습니다.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였어요. 레이디 가가의 Glamorous Life 이어서 듣고 오셨습니다. 메릴 스트립 그리고 앤 해서웨이, 에밀리 블런트 그리고 스탠리 투치까지 전편에 출연한 배우들이 전원 복귀를 하면서 패션지 런웨이의 20년 후를 그렸습니다. 1편 개봉 20주년에 맞춰서 개봉한 시즌 2 2편은 패션계 최대 행사인 맷갈라 시즌에 맞춰서 상영이 됐었죠. 실제 패션계 거장들과 럭셔리 브랜드들이 제작 지원에 나선 덕분에 1편보다 훨씬 더 화려한 그 볼거리를 자랑하게 됩니다. 영화의 스토리는 현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미디어 시장이 겪고 있는 위기를 리얼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쇼폼이나 그 AI 기반 컨텐츠가 시장을 휩쓸면서 존립 분위기 위기를 맞고 있는 패션 잡지의 풍경이 보는 내내 좀 씁쓸한 마음 까지 들 정도였죠.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자신의 가치와 전통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이런 묵직한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었습니다. 보는 내내 굉장히 즐겁고 화려함에 매료됐던 그런 영화이기도 하지만 보고 나오면서 아, 진짜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구나라는 걸 굉장히 크게 느꼈습니다.

바뀌었던. 굉장히 재밌게 봤고요. 영화 내내 보면서 이제 그 레이디 가가를 비롯해서 뭐 두알리파, 마일리 사이러스, 올리비아 딘, 레이 베이 등등 굉장히 쟁쟁한 아티스트들이 총 출동한 OST 앨범. 네. 영화 내내 감상하실 수 있고요. 최근에 OTT에 올라와 있어서 편하게 감상하실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영화 듣는 금요일 오늘 만나보신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였습니다.

자, 해피뭉치님께서 신청하신 퀸의 Love of My Life 그리고 아바의 Thank You for the Music 듣고 오셨습니다. 이너지영님, 사무실 출입문 앞이 너무 지저분해서 열심히 청소하고 왔더니 땀이 땀이 시원한 사무실로 들어오니 지상 낙원이 따로 없네요. 아침 대용으로 가져온 커피 우유에 얼음 콸콸 넣고 시원하게 원샷 때려야겠습니다. 잘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수고하셨어요. 이게 그 일하는 곳 어디든 이렇게 좀 생활을 하다 보면 좀 억울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는 어지르고 누구는 청소하고. 네, 그래서 그 억울함이나 약간 그런 마음 때문에 아우 쳐다보기도 싫어 그냥 내버려 둘래 이러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짜증은 늘고 내 근무 환경은 더욱더 안 좋아집니다. 보셨을 때 조금씩 치워버릇하는 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너지영님 덕분에 우리 사무실 쪽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 그 출입문 이용하시는 분들은 네 기분 좋아지셨겠네요. 물론 그들은 모르겠지만 잘하셨어요. 제가 칭찬드릴게요. 네 시원한 커피 우유 한잔 하시기 바랍니다. 수화사랑 윤화님께서 신청하신 신화의 으쌰으쌰 쿨의 점포 만보 듣고 올게요.

0: CBS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공익광고협의회.
1: 문 닫은 가게가 늘고 젊은 사람들은 떠나가는 지역.
2: 하지만 동네 골목의 오래된 방앗간, 낡은 시장 한켠의 노포, 무심히 지나쳤던 풍경이 세상에 하나뿐인 콘텐츠가 됩니다. 경기도 의회가 마련한 기술기반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조례로 우리 동네만의 이야기가 혁신적인 비즈니스로 태어납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의 로컬 창업가들이 만드는 활기찬 골목과 새로운 일자리. 지역의 변화, 지금 시작됩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와 함께합니다.
3: 예술이 일상이 되고
4: 꿈꿔온 시간이 무대가 되고
3: 우리의 일상이
4: 문화가 된다.
3: 공연장에서도, 거리에서도, 마을 축제와 문화 공간에서도
4: 경기도 전역에서 만날 수 있는 경기도 예술가들의 공연.
3: 모두에게 예술의 문을 넓히고 포용의 문화로 모두와 함께하며
4: 새로운 문화의 내일을 만들어가는 혁신 경기도.
3: 공정하게,
4: 함께,
3: 새롭게,
4: 마음껏 꿈꾸자.
3: 경기도에서
5: 꿈꾸자. 경기도에서.
4: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아트센터가 함께합니다.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4: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7: 한국일보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방만한 운영과 비위 등을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의 외유성 출장 의혹과 관련해 해외 출장지는 위원장이 결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선관위가 출장지 후보 국가들을 선정해서 보고하면 위원장이 출장 국가를 결정하는 구조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합수본은 외교부로부터 노 전 위원장이 배우자를 동반한 세 차례 출장 모두 상대국의 초청이 없었다는 답변을 받기도 했습니다. 검찰 수사권 남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출범한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진상조사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이를 제안했던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미래위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진상규명이 필요한 사건으로 선정했고 이달 중 진상조사 권고 예정임을 통보했다고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13일 드론과 드론 부품에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습니다. 다만 한국을 비롯해 유럽연합과 일본, 대만 등지에서 수입되는 드론과 부품에는 15%의 관세가, 영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에는 10%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북한은 미국이 전술 핵무기의 비중을 둔 새로운 핵 전략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 이른바 억제 사명에서 벗어나 실전 사용으로 보다 공격적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가장 강력한 공격력은 가장 신뢰적인 방위력이라며 자위적 핵 억제력을 끊임없이 확대 강화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소송 마무리 여부가 오늘 결론납니다. 오늘 중 한쪽이라도 상고장을 내면 사건은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됩니다. 양측이 재상고를 하지 않으면 내일 0시부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 9,44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되면서 법적 다툼은 9년여 만에 마무리됩니다. 오늘 전국의 낮 최고 기온은 27도에서 34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7.1도, 습도는 65%입니다. CBS 뉴스 이강민이었습니다.
8: CBS
9: 1분 기상정보입니다. 오늘부터 광복절 연휴 기간 동안 비나 소나기 소식이 잦을 것으로 보여서 가뭄 해갈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단비를 넘어서서 국지성 집중호우를 동반한 큰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호우 피해 대비도 잘 해주셔야겠고요. 또 연휴를 맞아 휴가 계획 있으신 분들은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전국 대부분

0: 지역에 5에서 40mm 안팎의 소나기가 내리겠고 강원 영동과 제주도는 오후까지 5에서 10mm 안팎의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말복인 오늘도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33도 안팎의 폭염이 이어지겠는데요. 현재 서쪽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좀 더 확대돼서 조금 전 경기도 의왕과 서울 동남권으로도 확대됐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서울과 대전이 33도, 광주 대구가 34도까지 올라서 어제보다 예년 이맘때보다 더 덥겠습니다. 기상정보입니다.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4: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3: 주방 싱크대도.
4: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3: 어디로?
4: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2: DS 대성하우징.
3: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5: CBS 시투어 테마 여행 세 번째. 10월 14일 즐기기 딱 좋은 나트랑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노팁, 노옵션, 노쇼핑에 신나는 호핑투어, 머드 온천, 마사지, 5성급 리조트와 모든 식사가 포함된 완벽한 3박 5일. 국가대표 출신이자 러닝바이블 저자인 함현식 코치와 1:1 맞춤 해변 러닝까지. 이 모든 것이 97만 원. 10월 14일 나트랑에서 만나는 완벽한 힐링 지금 예약하세요. 문의전화 꿈꾸는 여행 서울 771-1932, 771-1932입니다.
6: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캘리포니아 드림, 드리밍. 네, 띄워드렸습니다. 선물 드려야죠? 베스트엠에서는 불맛이 살아있는 레트로 감성 레시피, 알렉스의 수프레 뒹군 고기, 그리고 커피, 치킨, 베이커리 등등 바로 교환해서 드실 수 있도록 모바일 쿠폰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자영업자 응원 프로젝트 잭잭 쿠폰 가맹점. 가맹점 리스트는 홈페이지 포토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인별그램에서도 가맹점 상호와 위치, 할인 내역 보실 수 있습니다. 인별그램 주소는 레인보우 상단 공지란에 안내가 되어 있고요. 가맹점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지역과 상호명, 혜택 내역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연락드리도록 할게요. 가맹점 다녀오시면 인증 문자를 저희에게도 꼭 좀 보내주시죠. 감사의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그리고 인증 문자 보내실 곳은 문자 샵 1212 우물정 하나둘 하나둘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전부는 100원,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4: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3: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오마이갓,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3: 유동골뱅이,
2: 치맥에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4: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2: 콜레스테롤.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3: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2: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3: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2: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3: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4: 경보, 취업이 잘 되는 경보,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보, 4호선 캠퍼스
5: 경보.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6: 경복대학교.
7: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정관장은 왜? 로봇 회사도 아닌데 사람의 몸을 모델링하고, 모빌리티 회사도 아닌데 안전성 검사를 반복할까요? 모두의 건강에 과학적 솔루션이 될 수 있도록 정관장은 합니다. 과학적으로.
8: 안전성 검사, 일부 제품의 한함.

최근에 든든 댄스 띄워드렸습니다. 아, 2430님 알디 다이어트 챌린지에서 1등을 차지한 예비 신랑입니다. 1월부터 꾸준히 주 2회에서 3회 운동을 하고 있는데 정체기가 왔는지 살이 잘 안 빠지네요. 11월 1일이 결혼이라 조금 더 감당해야 하는데 말이죠. 납품업을 하다 보니 무거운 걸 들고 날라야 해서 땀도 많이 흘리고 식단을 세게 할 수도 없네요. 날씨 탓인지 의욕도 없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 안녕하세요. 그살 한참 잘 빠지고 계셨는데 그죠? 정체기가 오셨군요. 이게 사람이 몸도 마음도 적응을 한다고. 내가 먹는 양에, 내가 사용하는 에너지 양에, 내가 또 섭취하는 수분 양에, 그걸 또 뿜어내는 수분 양에, 적응을 하게 됩니다. 다른 자극이 좀 필요하신 거죠. 드시는 걸 조절해 보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운동 시간대를 좀 바꿔보는 것도 좋아요. 혹은 자극이 받는 부위나 어떤 그런 강도를 좀 달리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일을 좀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죠? 무게를 들고 이렇게 근육의 강도 같은 것들은 아마 좀 많이 늘상 세실 편일 테니까 유산소량을 조금 늘리신다거나 유산소량을 너무 뛰는 것보단 빨리 오래 걸음으로써 좀 이렇게 심장 박동수를 유지 오래 하신다거나 그런 방법을 좀 주시는 게 어떨까요? 근데 요렇게 좀 뭐라 그럴까? 좀 정체기일 때를 잘 버티셔야 돼요. 요때 내려놓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조금만 더 화이팅 해볼까요? 그래도 꾸준히 이렇게 문자 주시니까 좋네요. The Jackson 5의 I Want You Back 그리고 저스틴 비버의 Baby 듣고 올게요.

짬보님께서 신청하신 비욘세 리슨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2966님 철원 카페 오늘도 출근입니다. 휴가철이라서 그런지 매출이 바닥이네요. 다행히 어제는 꽤 여러분들이 방문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하던지. 손님 가실 때마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하고 진심으로 인사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요즘 휴가철이라 그죠? 이동이 좀 많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동네 분들 이라든지 네, 이런 로컬 상대하는 장사하시는 분들은 조금 좀 선선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도 솔직히 좀 해봐야 돼요.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를 쫙 이제 뽑아서 작년 이맘때는 어땠고 그 작년 이맘때쯤은 어땠고 휴가철에는 우리도 그냥 가게 문 열지 말고 우리도 휴가를 가야겠다 마음을 먹는 것도 네,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9399님 오랜만에 아빠랑 데이트 나왔습니다. 내일 수영장 가기 위해서 아쿠아 슈즈도 사려고요. 차 타자마자 흘러나오는 음악이 너무 좋아서 오 아빠 이런 노래도 들어? 했는데 알렉스님 라디오였네요. 듣고 있으면요 향수를 일으키는 곡들도 많고 또 요즘 트렌디한 곡들도 있고 언제 들어도 좋을 만한 네 시간이 좀 흐른 그런 곡들도 있고 좋습니다. 그런 곡들 한번 또 두 곡 들어볼까요? 낙지젓갈 한젓갈 님께서 신청하신 아 요분 네 요분 입에 자꾸 착착 붙어요 아이디가 낙지젓갈 한젓갈 약간 요런 예 거미의 그대 돌아오면 그리고 양파의 애송이의 사랑 이렇게 두 곡 듣고 옵니다.

8402님. 오늘 사무실에 출근했더니 문도 잠겨 있고 깜깜해서 뭐지 싶어서 과장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사무실 전체에 휴무였다는 겁니다. 난 몰랐다고 했더니 아닌데 얘기했는데 이러는 거 있죠. 근데 저는 관리부라 마감 때문에 일은 해야 해서 집에 안 가고 일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서 라디오 틀어놓고 이 시간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늘 이어폰 끼고 도둑 라디오 듣다가 스피커로 크게 들으니 새삼스럽지만 좋네요 하셨습니다. 우리 좀 그럼 크게 좀 떠들어 볼까요? 크게 좀? 어떻게 떠들어 볼까? 소리 한번 질러 볼까요? 아니면은 과장님 나빠요 뭐 이런 소리를 질러 본다든지. 어차피 사무실에 듣는 사람 없잖아요. 뭔 상관이야? 그죠? 라디오 좀 크게 틀어놓고 노래도 크게 크게 따라 부르시고 그래도 될 것 같은데요. 이분을 위해서 신나는 노래를 좀 준비해야 되겠군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석강님. 운전하느라 오랜만에 차에서 듣는데 나름 괜찮네요. 클래식에서 넘어왔는데 이젠 여기가 제 집 같습니다. 가끔 클래식이 고플 땐 새벽에 제방하는 아당을 듣기도 합니다. 오, 제방을 해요? 아당은? 아당은 제방을 해요? 아당은 새벽에 제방을 하는구나. 자, 뭐 어쨌든 운전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조용한 사무실에 혼자 출근하신 분도 계시니 신나는 노래 두 곡 듣죠. 다이나믹 듀오 피처링 정인의 고백, 이거는 1405님께서 신청하신 곡이고요. 크러쉬 피처링 제이홉의 러시아워 듣고 옵니다.

푸른 여름이 오면님, 어서 아이디를 오색 가을이 오면으로 바꾸고 싶어요. 너무 덥다요 하셨습니다. 푸른 여름이 오면, 오색 가을이 오면 뭐부터 하실 건가요? 저는 오색 가을이 오면은 계절 음식부터 별로 생각나는 게 없다. 계절 음식 먹고, 네, 단풍놀이나 가죠 뭐. 자, 저희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2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11시 5분부터 백홍경의 랄랄라 많이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칼렛 주연님께서 신청하신 더 고고스의 베케이션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고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나 둘 셋 안녕.

TBS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송석은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영문 약자로 JDC라고 합니다.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글로벌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여정에 JDC가 그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글로벌 파트너 JDC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1: 이 캠페인은 제주 국제자유도시

0: 개발센터와 함께합니다.
1: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2: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1: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2: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1: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3: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4: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3: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5: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6: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영자신문 코리아 타임스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13일 미국에 투자한 외국 조선업체가 해당 업체의 본국에서 미 해군 선박 두 척을 건조할 수 있도록 지시했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에 필리 조선소를 인수한 한화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최초 두 척 이후의 모든 선박은 미국 조선소에서 건조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산 일부 철강 제품에 20에서 30%대 잠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정부가 대응에 나섰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일본 측에 한국산 용융 아연도금 강대, 강판, 반덤핑 조사 예비 판정 결과에 강한 우려를 표하는 내용의 1차 의견서를 최근 일본 경제산업성에 보냈습니다. 산업부는 일본 정부의 조사 방식과 잠정 관세율 결정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조만간 추가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경남과 전남, 광주 등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심화하는 가뭄에 대응하기 위해 남부지역 가뭄대응단을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관계부처 합동 가뭄 태스크포스를 격상한 조직인 대응단은 국가재난관리 물류기업과 협력해 급수차와 양수기, 펌프 등 가용장비를 남부지역으로 수송하고 전국 지방정부의 가뭄 대응 자원을 남부지역에 지원하도록 요청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원달러 환율과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수입물가가 전달보다 1% 떨어져 2개월 연속 하락했다고 한국은행이 밝혔습니다. 6월에 0.1% 하락했던 수출물가는 환율 하락에도 반도체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7월에 다시 1% 상승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가 한 단위 수출로 얼마나 많은 양의 상품을 수입할 수 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인 순상품 교역조건지수는 지난달 118을 넘어서 2007년 9월 이후 18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 8월호에서 현재 경제 상황과 관련해 경기 회복 흐름이 강화되는 모습이라고 긍정적으로 진단했습니다. 경기 회복 흐름에 관한 판단을 지난달 공고해지는 모습에서 강화되는 모습이라고 바꿨는데 표현은 달라졌지만 경기 진단이 크게 바뀐 것은 아니라고 재경부는 설명했습니다. 재경부는 다만 물가 상승 압력과 취약계층의 어려운 고용 여건 등 민생 부담은 지속되고 있다고 봤습니다. 홈플러스가 대형마트 67개점 점포를 재개장한 당일 100억 원을 웃도는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67개점 매장의 오프라인 매출은 한 해 전 같은 날보다 19% 가까이 늘었으며 매장을 방문한 고객 수는 15% 증가했습니다. 홈플러스 회생 계획안의 가결 기한은 다음 달 4일로 이 기간에 생존 가능성을 확실하게 증명해내거나 매각이 진행돼야 합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9.1도입니다. CBS 뉴스 송정훈이었습니다.
7: CBS 정말 숨쉬기도 힘든 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0: 제주 가파도의 유용의 해녀는 해녀 삼촌들에게 어떤

0: 어떤 말인가를 듣고 그날로 해녀가 되기로 결심했대요. 어떤 말일까요?
1: 너 나랑 물벗에서 바다 가자.
0: 물벗은 어떤 뜻일까요?
1: 함께 바다에 드는 동료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단수나 친구나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동료 이상의 해녀는 혼자서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배를 타고 먼 바다에 가면은 해녀들이 4명, 5명 그룹이 돼요. 그 4, 5명이 다 물벗이 되는 거예요. 내려갔는데 안 올라오네? 그러면 뭔 일이 났나 싶어가지고 심장 졸이면서 찾아보고 너와 나의 생명을 지켜주고 호흡을 바라봐주고
0: 물벗이 되어서 그녀가 본 것이 있습니다.
1: 호흡만으로 바다의 물때에 흘러가면서 잡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장이 황폐화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 걱정을 하시거든요. 우리가 못 잡으면 다음 애들이 잡을 거고 수백 년 해녀 공동체를 통해서 바다를 지켜왔던
0: 많은 생명이 숨막혀 하는 극한의 기후위기 시대 서로의 숨을 돌보는 마음이 너무나 절실합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11시 5분입니다.
2: 안녕하세요. 백원경의 랄랄라 백원경입니다. 비슷하게 생겼다고 다 같은 것은 아니죠. 밤처럼 생겼지만 먹으면 안 되는 열매가 있어요. 마로니의 열매인데요. 겉모습은 밤과 참 비슷하지만 독성이 있어서 먹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사람도 그렇죠. 똑같이 웃으며 건네는 말도 한 끗 차이로 기분 상하기도 하고요. 친절하게 대하는 태도도 겉으로 보이는 것과 마음은 또 다를 수 있잖아요. 겉으로만 봐서는 정말 알 수가 없죠. 여러분도 혹시 첫인상과는 달랐던 사람, 알고 보니 참 괜찮았던 사람 있으신가요? 지금 어떤 사람과 함께하고 계신가요? 백원경의 랄랄라 첫곡 헤이입니다. 키스 키스 키스.

0: 키스 키스 키스 백원경의 랄랄라 첫 곡이었습니다. 처음엔 별로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참 좋은 사람이 되기도 하고요. 반대로 처음엔 참 괜찮다 싶었던 사람이 알고 보니 전혀 다른 모습일 수도 있죠.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문득 백원경의 랄랄라는 어떤지 궁금하네요. 우리가 함께한 지 딱 두 달 됐거든요. 첫인상과 비슷한가요? 두 달 지나보니 조금 다른데 싶으신가요? 다른데 오히려 더 좋아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오늘 말복이고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 꿀같은 연휴의 시작이기도 하네요. 금요일 여러분이 계신 곳의 풍경 또 듣고 싶은 노래도 보내주시죠. 휴대전화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번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2: 여행.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효과 타타타.
3: 제초제는 타타타. 한얼 사이언스.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정관장은 왜? 로봇 회사도 아닌데 사람의 몸을 모델링하고 모빌리티 회사도 아닌데 안전성 검사를 반복할까요? 모두의 건강에 과학적 솔루션이 될 수 있도록 정관장은 합니다.

토이 김형중 좋은 사람 잭스키스 예감 0424번님 이건 비밀인데요. 저희 집사람을 제가 다니는 병원 입구에서 처음 마주쳤답니다. 눈매가 굉장히 쌀쌀맞아 보이고 무서운 분이 걸어오길래 설마 저분이 오늘 면접 보러 오는 그 간호사는 아니겠지 했었는데 지금 저와 27년을 넘게 희로애락 함께하는 부부가 되었답니다. 무서웠던 얼굴은 저만의 오해였고요. 알고 보니 굉장한 현모양처랍니다. 오늘은 밭에 와서 고추를 수확하고 있어요. 여보, 못난 나랑 같이 살아줘서 너무 고마워. 굉장히 쌀쌀맞아 보였는데 알고 보니 굉장한 현모양처였던 그분과 함께 비밀 아닌 비밀을 나누고 계시는군요.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정하셨는데 준비해 놓을게요. 추석풍님, 예전에 윤주 씨가 하던 랄랄라를 오래 들어서 사실 바뀐다고 할 때 어색하고 대면대면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또 듣다 보니 원경님 목소리에 적응이 되더니 이제는 중독이 돼서 끝날 때마다 같이 약속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오래오래 랄랄라 부탁합니다. 열심히 애정하며 청취할게요. 네, 매일 끝나는 시간 함께 약속하고 오늘도 약속 지켜준 우리 랄랄라 가족들 감사합니다. 정말 든든합니다. 역시 떠나시는 분들 많이 계시네요. 조이 5575번님, DJ 목소리

소리도 좋고 차분해서 좋아요. 내일은 부모님 모시고 계곡에 갑니다. 내일은 계곡에서 들을게요. 비 소식이 살짝 있던데 날씨가 어떨지 모르겠네요. 날씨가 좋기를 바랍니다. 1475번님, 이번 연휴에 중학교 동창생들과 첫 해외여행을 갑니다. 내일 떠나요. 은영, 향희, 혜영. 46년간 친구해줘서 고맙다. 와, 46년간의 우정. 나눌 이야기가 얼마나 많을지요. 행복한 시간 보내고 오세요. 7347번님, 뉴욕의 큰아들, 네덜란드 출장 갔다 온 둘째 아들네 2년 만에 만나서 강릉에서 완전체 즐거운 휴가 보내고 7번 국도 타고 장장 6시간 걸리는 집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래도 6시간 내내 할 이야기도 얼마나 많으실 거예요. 행복한 귀갓길, 귀향길 되시길 바라면서 7347번님께 커피 한 잔 전합니다. 0760번님, 가을 하늘에 뭉게뭉게 피어난 솜털 구름이 멋집니다. 에어컨 켜고 지붕 틸팅하며 운전하니까 상쾌하네요. 메마른 대지를 촉촉히 적셔줄 물이 비가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출근길 잘 듣겠습니다. 하늘 사진 함께 보내셨는데 요즘 정말 하늘이 너무 예뻐요. 아침에도 예쁘고 밤에 해지려기도 예쁘고 전미도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서인국 정은지 All For You 2430번님의 신청곡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첫인상이 안 좋았다기보다 지금의

예비 와이프가 제 이상형이어서 5년 정도 연애 끝에 11월에 결혼합니다. 늘 부족하지만 잘 이해하고 배려하며 사랑해가요 하셨거든요. 축하드립니다. 와, 결혼으로 결실을 맺은. 예, 첫인상이 이렇게 쭉 가는 경우도 물론 있죠. 1309번님, 랄랄라 첫인상은 그냥 좋았다. 그런데 지금은 더 좋다. 들을수록 매력 만점인 들매만 방송.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신청합니다. 이게 진짜 원경님의 마음 아닐까요? 좋은 사람 있으면 랄랄라를 소개시켜줘. 어머, 제 마음이 보이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일단 듣고 계신 분들 구독 누르시고요. 주변에 좋은 사람 있으면 같이 들어요. 백원경의 랄랄라. 청하신 곡 준비해 놓을게요. 이소수님, 두 달, 어느새 원경님과 친구가 된 지 두 달이군요. 그런데 늘 옆에 있던 친구처럼 항상 편안했어요. 어릴 때부터 친구처럼요. 우리 오래오래 절친해 주실 거죠? 회사에서 업무 보며 원경님의 부드러운 대화에 너무 편안하고 좋습니다. 네, 오랜 친구 같은 이 느낌도 참 좋네요. 4289번님, 2년 넘게 듣기만 했지만 밤에 진행하실 땐 고민을 털어놓는 비밀 친구 같은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오랜만에 만나 수다 떨 수 있는 친구 같은 느낌? 너무 좋습니다. 네, 그렇게 오전 1시간 같이 수다 떨고 음악 듣다 보면 기분이 좋아지는, 네, 그런 친구였으면 좋겠어요. 랄랄라가. 김선아님, 시간이 진짜 빠르네요. 벌써 두 달이라고요. 주로 듣기 모드였지만 그라데이션처럼 서서히 원경님의 랄랄라에 스며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자연스레 물들어 가겠습니다. 종종 흔적 남기면서요 하고 청하셨어요. 10cm 그라데이션.

조이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CBS 라디오 백원경의 랄랄라 함께하고 계세요. 지니님, 평소에는 AI 앱으로 들었는데 오늘부터 CBS 레인보우 앱을 설치했어요. 이렇게 문자 남깁니다. AI 앱은 뭐죠? 저희 라디오를 들을 수 있는 AI 앱이 있나요? 처음 들었어요. 알려주세요. 일단 CBS 레인보우 앱 다운로드 잘하셨고요. 랄랄라 구독 누르시면 시간 맞춰서 늘 랄랄라 매직이 찾아갈 겁니다. 시원한 커피 한 잔 드릴게요. 9647번님, 새벽에 에어로빅을 신나게 하고 집에 와서 거실 소파에 앉아서 아파트 단지 옆 공원을 바라보며 시원하게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백원경에 랄랄라 듣고 있는 이곳이 바로 낙원입니다. 아, 정말 얼마나 개운하고 시원하고 편안하실지요. 잠이 솔솔 올 것도 같고요. 해송은택님, 반가반가. 여기는 서귀포, 현재 기온 30도, 바람 조금. 그다지 덥진 않고요. 공원 나무 그늘 아래서 걸어요. 네, 기온이 30도라도 바람이 솔솔 불고 그늘에 있으면 좀 시원한 요맘때가 정말 딱 좋은 여름인 것 같습니다. 소중한 사람 가수 팬님 청하신 곡 들을까요? 페퍼톤스 공원 여행.

라이브 에리튜드 온앤오프의 여름 속 영월에 휴가 와서 듣고 있어요. 너무 좋아요. 청령포 돌면서 랄랄라 들으니까 좋습니다. 5888번님 얼마나 좋

CBS 당신 곁에 CBS 라디오 미래 인쇄산업을 선도하는 전시회 K-프린트 2026이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고양 킨텍스 전시장에서 개최됩니다. 인쇄, 라벨, 패키징, 골판지, 사인, 텍스타일까지 인쇄산업의 내일을 만날 수 있는 이번 K-프린트 전시회는 2026 세계인쇄회의와 함께 개최됩니다.

0: 요즘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2: 당연하죠.
1: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2: 여름철 재예방 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3: 안녕하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송석은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영문약자로 JDC라고 합니다.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글로벌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여정에 JDC가 그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0: 계속 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글로벌 파트너 JDC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1: 이 캠페인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함께합니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3: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4: 경향신문제 휴시비스 노코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직전 조사 대비 7% 떨어지면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1일부터 어제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4%로 지난달 24일 공개된 7월 4주차 조사 때 51%보다 7%가 내렸습니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46%로 이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수치상 긍정평가를 앞섰는데 부정평가 이후로는 부동산 정책이 30%로 가장 높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이어관 금융위원장은 오늘 확대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금융권을 향해 어제 발표한 부동산 금융종합대책 이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면서 실수요자의 차질 없는 자금 지원을 위해 총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이번에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합리적으로 조정된 만큼 확대된 금융권의 추가 자금 공급 여력으로 이주비와 중도금, 잔금 대출 등 실수요 자금이 적시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기존 1.5%에서 3%로 늘렸으며 이를 통해서 30조 원 정도의 대출 여력이 새로 추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공급 차질과 관련해서 여권에서 자신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 한마디로 치졸한, 어떻게 보면 뒤집어 씌우기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오 시장은 오늘 국회 원내대책회의에 이례적으로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2022년부터 지금까지 공급 절벽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박원순 시장 10년 시절의 악영향이 지금도 미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자당 소속 이진숙 의원이 어제 국회에서 우파 단체와 함께 5.18 민주화 운동을 주제로 한 포럼을 진행해 논란이 된 상황에 우려를 표하면서 재발 방지를 강조했습니다. 최은석 원내수석 대변인은 오늘 국회에서 관련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토론회 개최 전 정점식 원내대표가 취소를 요청했으나 강행됐고 강행된 것에 대해서 정 원내대표가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부적절하고 재발되지 않길 바란다고 답했습니다. 이어서 개별 의원의 토론회를 강제로 막을 수는 없었지만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에 국민의힘이 동의한 적이 있고 모든 근대사의 민주화 운동을 계승하는 것에 대한 당 입장은 확고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작업자 2명이 숨진 경북 청도군 경부선 열차 사고는 작업자 이동 경로가 부적정하게 설정된 데다 철로에서 대피를 위한 안전조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발생했다고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오늘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전반적인 작업관리, 안전통제체계의 취약점도 사고 요인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CBS 뉴스 최정원입니다.
5: CBS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6: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5: 주방 싱크대도.
6: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5: 어디로?
6: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7: DS 대성하우징.
5: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8: 안녕하세요. 카드 고객센터입니다.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은데요. 확인을 위해 이 앱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혹시 이런 전화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익숙한 카드사, 친절한 상담원, 믿을만해 보여도 이건 보이스피싱입니다. 어떤 기관도 절대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0: 최대 배송과 고객센터를 사칭해 앱 설치를 유도하는 보이스 피싱. 최근 가장 피해가 급증한 금융사기 수법입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는 즉시 끊고 금융기관이나 112, 경찰에 신고하세요.
1: 보이스피싱 예방 금융안전 캠페인, 농업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 12시 5분입니다.

요 며칠 하늘은 마치 애니메이션 속의 한 장면 같았죠. 지브리 구름이나 여름방학 구름이라고 부르고 싶었는데요. 뭉게구름, 새털구름, 양떼구름이 너무 근사해서 틈만 나면 구름멍에 빠져들게 됐습니다.

하늘만 보면 가을은 이미 가까이 와 있는데요. 오늘은 또 명색이 말복 아니겠어요? 삼복 더위의 마지막 고비고 말복만 지나면 여름도 거의 막바지라고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누는 덕담 한마디는 조금 더 특별할 것 같기도 합니다. 폭염이 유난했던 올 여름을 무사히 보낸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복된 일이니까 여름 내내 정말 고생 많았다고 다정한 격려 인사 서로서로 주고받기로 해요.

금요일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 첫 곡은 라이트하우스 패밀리의 하이 띄워드렸습니다. 베네시티님, 스페셜 DJ 날씨요정 날디지미님 벌써 5일차예요. 그러게요. 시간이 이렇게 가네요. 시원해진 월요일에 날씨요정으로 인사드린 게 어제 같은데 벌써 오늘 5일차네요. 초복, 중복 지나서 어느새 오늘 말복이니까 정말 이렇게 시간이 가는구나 싶어요. 유난히 정말 여러분 견디기 힘들게 더웠던 여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이런 복이 있었지 한번 떠올려 볼까요? 복날이니까 끝글자를 복자로 라임을 맞춰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여름 내내 신나게 입었던 수영복, 드디어 계약이다 세탁해서 걸어둔 교복, 어머님 보내주신 싱싱한 전복, 냉장고에 들어있는 말랑한 물복, 다이어트 성공해서 다시 입을 수도 있는 예복, 재미삼아서 찾다 보면 올여름 추억들이 얼추 정리될 것 같기도 합니다. 긴 주말로 이어지는 8월 14일 금요일 유지수의 해피송, 저는 스페셜 DJ 이지민 아나운서고요. 이번 한 주 날디로서의 임무를 잘 마무리해 가는 것 같아서 기쁜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뭐 하면서 해피송 같이 하고 계신가요?

0: 가족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0: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육배.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육배. 마다.

0: 배우고 싶고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입니다.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3: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4: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5: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곰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6: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5: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6: 혹시 TBX 멤버십?
5: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6: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5: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7: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8: 콜레

Slow Hand 방금 들으신 곡이었습니다. 포인터 시스터즈의 곡이었고요. 앞에서 잭 존슨이 부른 Better Together 전해드렸어요. 8월 14일 이지수의 해피송 같이 하고 계시고요. 저는 이번 주 함께하는 이지민 DJ입니다. 오늘 말복이라 복으로 끝나는 것들 있나요? 했는데 원빵님이 공복이요. 다이어트 위해서 매일 공복 운동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잘 안 되네요. 다시 3일 간격으로 작심 3일 해야겠어요. 공복에 운동을 하는 게 그 뭐 칼로리 소모에 좋다는데 정말 그 이론상으로 그렇지 공복에 배가 고픈데 운동을 한다는 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거 해내는 사람들은 정말 독한 분들이에요. 6785번으로 날디 저는 저를 칭찬하고 싶은데요. 이 더운 날 회사 안 빠지고 왕복 잘해서 칭찬합니다. 정말요. 이 매일 회사 문을 왕복하는 일. 가기 싫은 날, 컨디션 안 좋은 날, 미치게 더운 날, 그냥 가기 싫은 날 등등등등 모든 날 이겨내고 이뤄내신 왕복이잖아요. 이 공복과 왕복 두 분께 커피 보내드립니다. 조윤진님은 지민님 저 말복날을 멋지게 장식하네요. 유유 병원 침상에서 듣는 해피송 좀 전에 수술 끝나고 회복실에서 병실로 왔어요. 간단한 수술이라도 수술은 수술이네요. 지민님 목소리 듣고 기운내 봅니다. 아, 이 여름 마지막에 무슨 일이에요, 조윤진님.

여기는 회복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여기도 커피 보내드립니다. 얼른 회복하시고 커피복까지 마음껏 받으세요. 유지수의 해피송 같이 하고 계십니다. 오늘 퀴즈가 있는 날이잖아요. 오늘은 금요일 알쓸신잡 퀴즈로 가는데요. 오늘 동물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 속 동물이 무엇인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 드릴게요. 귀 쫑긋 아시죠?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 중에 저돌적이라는 말은 이 동물이 앞뒤 생각하지 않고 덤빈다, 돌격한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앞뒤 생각하지 않고 덤비는 걸 보면 지능이 낮을 것 같지만 실제로 이 동물의 IQ는 대략 70 정도로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이 동물이 들이받듯 함부로 날뛰며 돌격한다는 뜻을 갖고 있는 저돌적이라는 말에서 이 동물은 무엇일까요? 객관식 아니고 주관식입니다. 주관식으로 이 동물이 뭔지를 맞춰주시면 되고요. 그 지난 의학 상식 퀴즈 때도 느꼈지만 이 해피송의 퀴즈 난이도가 보통이 아닙니다. 상당히 고품격 퀴즈를 하고 있는 곳이었다라는 걸 제가 대타로서 알 수가 있었는데요. 저돌적이라는 단어의 모티브가 되는 이 동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제가 다른 데서도 퀴즈 하다가 정답을 실수로 말한 적이 몇번 있어서 지금 굉장히 조심하고 있는데요. 저돌적의 동물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노래 들으시면서 천천히 보내주세요. 빅 룬가의 Listening for the Weather, 베네시티님께 띄워요.

레이시 제이 달튼의 블랙 커피 방탄소님께 띄었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1부 같이 하고 계시고요. 저는 이지민 DJ입니다. 퀴즈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알쓸 신잡 퀴즈인데요. 저돌적이라는 단어의 모티브가 되는 이 동물 무엇일까요? 했는데요. 최영우님, 저돌적인 동물 저희 집 강아지요. 간식 앞에서는 어느 동물보다 저돌적입니다. 저돌적인 동물 뭘까요? 또 오답 피해가시라고 말씀드리면 지금 황소라고 하고 코뿔소인가요? 했는데요. 둘 다 저돌적이긴 하지만 오늘의 정답은 아닙니다. 산재비님이 5주 전에요. 저 운계산 산행 때 중간 크기 이거 두 마리가 앞으로 지나가서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오, 정말 놀라셨겠네요. 5965님 문제를 다시 얘기해 주세요. 끝에 들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 중에 저돌적이라는 말, 이 동물이 앞뒤 생각하지 않고 덤빈다라는 뜻인데 이 동물은 무엇일까요? 샵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우물정 1212 그리고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로 오늘의 이 동물을 맞히시면 됩니다. 4564님, 제가 이것띠예요. 모두들 이거 꿈꾸고 복권 당첨되길 바랍니다. 맞아요. 이거 꿈 너무 좋죠. 꿈이 들어온다는. 예. 네, 너무 좋습니다. 꾸고 싶네요. 유지수의 해피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음악 들으시면서 퀴즈 정답 보내주세요. 오늘의 정답 참 오해를 많이 받는 동물 중 하나예요. IQ가 실제로는 70이나 돼서 웬만한 강아지보다 높고요. 그리고 뚱뚱함의 대명사라서 뚱뚱하면 아 이거 같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근육질이래요. 체지방률이 15%. 웬만한 성인 남성 평균이랑 비슷하거나 성인 남성보다 더 낮다는 어떻게 보면 정말 그 말만 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자기 억울하다고 얘기 많이 할 법한 그런 동물입니다. 오늘의 동물 맞춰주세요. 조윤진님께 띄웁니다. Ben Folds 5의 Still Fighting It.

네,님께 전해드린 슈퍼트램프의 로지컬 송이었습니다. 여기는 유지수의 해피송이고요. 저는 이번 주 같이 하는 이지민 DJ입니다. 오늘 퀴즈 같이 하고 있어요. 저돌적에 나오는 저돌적의 모티브가 되는 동물은 무엇일까요? 인데요. 아, 궁금하네요. 어렵네요. 호랑이 하셨고, 이거 말이에요? 호랑이와 말은 일단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까부터 이제 뭐 코뿔소, 호랑이, 말 등등 보내주셨는데 황소도 다 저돌적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동물은 어느 순간에는 다 저돌적인 게 아닐까 싶기까지 해요. 처음에는 저는 이 정답을 보면서 아 그래 저돌적 맞지 했는데 호랑이, 말, 코뿔소, 황소 다 저돌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정답은 아니라는 거. 4544번으로 요즘 도시에 자주 출몰해서 문제가 되는 동물이군요. 그쵸. 가끔 뉴스에 나오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의 정답 이거 떠올리니까 왜 우리가 살찐 사람들을 좀 이거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웃을 때 갑자기 코 먹으면서 드륵 이거 소리 내시는 분들. 저는 그거 너무 웃겨서 그 소리 내는 사람 있으면 그 소리 때문에 더 웃게 되거든요. 그 유재석님도 방송에서 뭐 어느 순간에 웃다가 갑자기 자주 하시잖아요. 이거 소리 갑자기 드륵 하면서 뭔지 아시죠? 오늘의 정답 아시는 분들 음악 들으시면서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샵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열려 있습니다. 이어지는 곡은요. 헤들력 나그네님 신청곡인데요. 레이프 가렛의 Hungry for Your Love Tonight.

이 곡 정말 많은 분들이 청하셨어요. 아라베스크 프라이데이 나잇이었고요. 신청곡 개를 드신 줄 알았습니다. 해피그님, 문경도련님, 후리지의향기님, 지리사님 네 분이 신청하신 곡이었습니다. 1805번으로 오늘 퀴즈 속 이 동물 깨끗한 걸로 유명하지 않나요? 어머, 맞아요. 진짜 살찌고 멍청하고 더럽기로 유명한데 알고 보면 근육질에 똑똑하고 깨끗하기까지 한 아, 정말 오늘 퀴즈는 어떻게 보면 이 동물의 누명 벗기는 퀴즈이기도 합니다. 저희 뉴스 듣고 2부에서 정답과 당첨자 발표할게요. 1부 끝곡입니다. 스칼렛 주윤님, 윤세훈님 청하신 마돈나의 Material Girl 남겨드리고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호텔앤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4: 인천이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5: IH
4: 인천도시공사.
6: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7: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6: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8: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침묵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CBS 노컷 뉴스입니다. 청와대가 최근 개헌 논란과 관련한 권력 구조 문제에 대해 국회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 수용성이 높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을 만나 현행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를 중임제 대통령제로 보완하자는 취지로 내각제 도입을 의미하는 건 아니며 분권형 대통령제 등을 특정하거나 지칭하는 것도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개헌은 국회 200석 이상 동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국회에서 논의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개헌은 합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 10명 중 4명 이상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부동산과 주택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전국의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45%가 세제 개편안이 부동산과 주택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한 반면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응답은 24%에 그쳤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전 연령층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높았으며 특히 10대와 20대 그리고 30대와 70대 이상에서는 긍정평가가 10%대에 불과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직전 조사 대비 7%포인트 떨어지면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1일부터 어제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4%로 지난달 24일 공개된 7월 4주차 조사 때의 51%보다 7%포인트 내렸습니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46%로 이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수치상 긍정평가를 앞섰는데 부정평가 이후로는 부동산 정책이 30%로 가장 높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한 분 한 분의 명예와 존엄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인 오늘 서울 백범김구 기념관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지금까지도 역사를 부정하거나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반인권적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떠올리기조차 어려운 기억을 세상과 나눠주신 고 김학순 할머니 등 피해자들의 뜻을 이어받아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다음 세대에 전하는 일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돌풍과 천둥번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CBS 뉴스 이명입니다.
1: CBS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대한민국 중심 언론 CBS가 새로운 미디어 시대를 열어갈 경력사원을 모집합니다. 지난 70여 년간 미디어 변혁에 앞장서왔던 멀티미디어 그룹 CBS. 더 큰 변화와 도약에 함께할 새로운 인재들을 기다립니다. 모집 분야는 서울과 경인의 기자, 프로듀서, HR 부문이며 지원서 접수 기간은 8월 4일부터 19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선발 분야와 자격 요건, 전형 방법은 CBS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문의 전화 02-6925-4136.

0: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패센저였습니다. Let her go. 클레오파트라님의 신청곡 함께 하셨습니다. 이 곡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CBS 표준 FM 유지수의 해피송 2부에 오셨습니다. 저는 이지민 DJ입니다. 오늘의 퀴즈 저돌적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동물을 맞히시는 거였는데요. 저돌의 단어가 돼지저에 부딪힐 돌이라서 그래서 정답은 돼지였습니다. 정답을 돼지로 저희가 생각을 했었는데 멧돼지로 많은 분들 보내주셨고 이 돼지저 한자가 멧돼지저이기도 해서 둘 다 정답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이 돼지저는 저를 한자로 제로 읽기도 해서 제육볶음이 된다고 하네요. 2149님 축하드립니다. 돼지, 보통 부정적 이미지긴 하지만 꽃돼지라는 귀여운 명칭도 있지요. 제 조카는 꽃돼지입니다. 그러네요. 3024번으로 멧돼지요. 오늘 복날인데 닭 말고 돼지고기 먹을래요. 복날이지만 삼계탕 대신 오늘 삼겹살도 좋을 것 같네요. 강릉으로 휴가 가고 계신다는 5888번으로 멧돼지 여기도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요. 돼지인가요? 정답이기를 주차장에서 라디오 듣고 있습니다. 1545님 그리고 손자 100일 잔치한다고 서울 왔는데 차가 너무 막혀서 빨리 저돌적으로 가고 싶으시다는 3413님께도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2부 같이 하고 계시고요. 오늘 말복이잖아요, 여러분. 말복 이행시 적어서 보내주세요. 커피 쿠폰 딱 대기하고 기다리겠습니다. 말복 이행시 샵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 열려 있습니다.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1: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3: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블루 엘튼 존이 함께한 Sorry seems to be the hardest word 1849님께 전했고요. 4953님 신청하신 피터 세트라 Glory of Love 이어졌습니다. 앞에서 두 곡 함께 하셨는데요. 2865님 신청곡 존 레넌 Love 에너벨리 화곡동 김밥님께 비지스의 Holiday 전했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8월 14일 금요일 말복날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는 이번 주 함께하는 이지민 DJ입니다. 아네스님이 선곡 너무 좋아요. 인천은 어두운 구름이 하늘을 덮고 있어서 금방이라도 비 내릴 듯한데 지금 분위기와 오늘 들려주시는 곡들이 잘 어울려요. 그러게요. 목동도 방송 처음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약간은 쨍한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어둑어둑하면서 좀 회색 구름도 많아지는 것 같고 좀 비를 뿌릴 준비를 슬슬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계신 데는 어떤지 점점 흐려지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말복 이행시 보내주셨는데요. 1182번으로 말만 하면 복이 온다. 초등학교 3학년 이조이예요. 외할머니 댁 가고 있습니다. 라디오 들으며 재밌게 가고 있어요. 말만 하면 복이 온다. 굉장히 짧고 굵게 보내셨는데 말하는 대로 복이 왔습니다. 커피 쿠폰 보내줄게요. 초코 라떼 같은 걸로 바꿔 먹어요. 옐로우 튜립님 말복 이행시 갑니다. 말보가 잘 가라. 복덩이 가을이 온단다. 복덩이 가을 기대가 되네요. 3729번으로 말 안 듣는 복덩이 우리 둘째 김다나 사랑해 어린이집 조리사 한 달 차입니다. 오늘따라 주방이 무척 더웠네요. 말 안 듣는 복덩이 뭔가 두 개의 단어가 좀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 아이들이 말 안 듣고 떼쓰고 해도 그래도 복덩이고 귀엽잖아요. 그래서 뭔가 안 어울리는 듯 잘 어울리는 것 같은 기분도 듭니다. 말복 김다나 사랑한다고 제가 대신 전해드렸습니다. 여기도 커피 쿠폰 드립니다. 말복 이행시 생각나는 대로 주세요. 샵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문자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열려 있습니다. 캔디핑님 정하셨죠? Quiet Riot의 Come on, Feel the Noise.

0: JJ 스쿠프님이 와우 신나네요. 잠이 확 깹니다. 그쵸. 약간 나른할 때쯤 엄청난 스피드와 에너지의 곡이었습니다. Quiet Riot의 Come On Feel the Noise, 캔디핑님 신청곡 함께 하셨고요. 이어서 구구도이스의 아이리스, 1230님의 신청곡이어서 진영님 들려달라고 하신 퀸의 Don't Stop Me Now까지 세 곡이었습니다. 말복 이행시를 대부분 많은 분들이 복이 많이 온다, 복숭아 먹는다, 이렇게 복을 풀어주셨는데, 그 중에서 눈에 띄는 두분 있었어요. 왕서방님, 말려봐 좀, 복. 복도에서 싸우는 소리 나는데? 2305님, 말년병장 이하 군 장병 여러분, 복. 복무 건강히 마치고 제대하세요. 약간 정말 뜬금없는 이행시 두 분께도 커피 쿠폰 드립니다. 아, 말복으로 이행시 나눠봤습니다. 오늘이 정말 초복, 중복 지나서 말복인데 더 이상의 더위는 없을런지 아니면 또 다른 더위가 우리에게 찾아올런지 궁금해지네요. 이게 가을의 신호가 맞을까요, 여러분? 비가 오고 나서 한번 또 상황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보통 작년 생각해 보면 추석까지도 너무 덥고 여름이 정말 길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오늘 말복 건강하고 좀 보양 잘 되는 음식들로 많이 챙겨 드시면 좋겠습니다. CBS 표준 FM 유지수의 해피송 이지민 DJ와 같이 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2부입니다. 홀앤오츠님의 신청곡 이어갑니다. 사브리나 카펜터의 Man Child.
1: Oh boy.

됐네요. 해피송 오늘 끝곡으로 올리 머즈와 데미 로바토가 함께한 업 남겨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저는 내일 12시 돌아올게요. 이지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고 싶진 않았는데 선물 소개도 잊었다고 해요. 아까 선물 소개 잊지 말라고 문자로도 왔었는데 이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물 소개 빠르게 할게요. 유지소의 해피송 선물입니다. 마인 화장품에서 라엘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순우아토 크림,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 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 드립니다. 저는 진짜로 갑니다. 안녕히 계세요.

0: CBS
1: 저 사무직만 25년 했습니다.
2: 영업직만 22년 했습니다.
1: 퇴직 후 다른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3: 경력을 분석합니다. 업무 관리 능력 발견, 일정 조율 능력 발견.
1: 경력을 다시 보면 새로운 일이 보입니다. 중장년 내일센터는 당신이 해온 일을 앞으로 할 수 있는 일로 이어드립니다. 생애 경력 설계부터 재취업 지원, 기업 맞춤형 채용 연계까지 중장년의 숨은 가능성을 내일로 연결하는 곳, 중장년 내일센터.
4: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이 함께합니다.
5: 문 닫은 가게가 늘고 젊은 사람들은 떠나가는 지역.
6: 하지만 동네 골목의 오래된 방앗간, 낡은 시장 한켠의 노포, 무심히 지나쳤던 풍경이 세상에 하나뿐인 콘텐츠가 됩니다. 경기도 의회가 마련한 기술기반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조례로 우리 동네만의 이야기가 혁신적인 비즈니스로 태어납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에 로컬 창업가들이 만드는 활기찬 골목과 새로운 일자리, 지역의 변화, 지금 시작됩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와 함께합니다.
7: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8: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9: 한국경제신문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등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오늘 나경원, 김기현, 윤상현, 권영진 의원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이 단순히 윤 전 대통령 체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에 있던 다수의 사람과 함께 인간 벽을 형성해 대통령 관저 진입을

0: 저지하는 등 영장 집행을 현실적으로 방해한 사실을 확인해 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가 최근 개헌 논란과 관련한 권력구조 문제에 대해 국회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 수용성이 높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을 만나 현행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를 중임제 대통령제로 보완하자는 취지로 내각제 도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분권형 대통령제 등을 특정하거나 지칭하는 것도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개헌은 국회 200석 이상 동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국회에서 논의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개헌은 합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 10명 중 4명 이상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부동산과 주택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45%가 세제 개편안이 부동산과 주택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한 반면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응답은 24%에 그쳤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전 연령층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높았으며 특히 10대와 20대, 30대와 70대 이상에서는 긍정평가가 10%대에 불과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13일 미국에 투자한 외국 조선업체가 해당 업체의 본국에서 미 해군 선박 두 척을 건조할 수 있도록 지시했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에 필리 조선소를 인수한 한화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최초 두 척 이후의 모든 선박은 미국 조선소에서 건조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경남과 전남, 광주 등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심화하는 가뭄에 대응하기 위해 남부지역 가뭄대응단을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관계부처 합동 가뭄 태스크포스를 격상한 조직인 대응단은 국가재난관리 물류기업과 협력해 급수차와 양수기, 펌프 등 가용장비를 남부지역으로 수송하고 전국 지방정부에 가뭄 대응자원을 남부지역에 지원하도록 요청할 계획입니다. 홈플러스가 대형마트 67개점 점포를 재개장한 어제 100억 원을 웃도는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67개점 매장의 오프라인 매출은 한 해 전 같은 달보다 19% 가까이 늘었으며 매장을 방문한 고객 수는 15% 증가했습니다. 홈플러스 회생 계획안의 가결 기한은 다음 달 4일로 이 기간에 생존 가능성을 확실하게 증명해내거나 매각이 진행돼야 합니다.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이 다음 달 3일부터 추석 연휴 승차권 예매를 시작합니다. 이번 승차권 예매 대상은 다음 달 23일부터 27일까지 닷새간 운행하는 열차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31.5도, 습도는 51%입니다. CBS 뉴스 송정훈이었습니다.
1: CBS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3: DS 대성하우징.
4: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5: 8월 20일 오후 2시 공습 대비 인방위 훈련을 실시합니다. 공습 경보가 울리면 가까운 대피소로 대피하고 소방차, 앰뷸런스가 오면 꼭 양보 운전해주세요. 적극적인 참여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킵니다.
6: 2시 5분입니다.
7: 송인찬의 어떤 가요!

8월 14일 금요일 송인찬의 어떤가요 A면 첫 곡은 김원준 너 없는 동안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송디 송 for you 아나운서 송인찬 낭차게 인사드립니다. 아 이렇게 보라를 하니까 바로 이제 또 옷에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일단 그 저의 애착티는 일주일에 두 번 입기는 조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월요일 고정이 어떨까 싶습니다. 청남방 안에 근데 오늘 안에 입으면 너무 더워가지고 안에는 나체입니다. 나체. 그래서 벗을 수가 없어요. 자 송인찬의 어떤가요? 오늘도 보이는 라디오 활짝 열렸고요. 어플 레인보우에서는 표준 FM으로 오신 뒤에 화면에 떠있는 TV 모양 아이콘 누르시거나 아니면은 너튜브 검색창 송인찬의 어떤가요 입력하면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간혹 오늘은 보라 안 하나요? 라고 묻는 송편님들 계신데요. 송인찬의 어떤가요? 너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놓으시면 보이는 라디오 있는 날마다 알람이 또 가니까 미리미리 설정해 두시면 좋겠죠. 자, 지난 시간 어떤가요?는 스페셜 PD들과 함께 했는데요. 오늘 다시 이 제작진 완전체로 또 모였습니다. 이런 그 효과음이 좀 허전했었죠? 없어가지고. 오늘은 또 이제. 네, 풍선.

0: 하게 갈 예정입니다. 자, 잠시 후 A면에서는 세 번의 찬스를 통해 정답을 알아가는 일종의 노래 추리 시간 퀴즈 찬스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라디오로 접속해 주시면 더 빨리 힌트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시간 되시는 송편님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접속해 주시고요. 송인찬의 어떤가요? 함께하는 방법 안내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광고 듣고 오시죠.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3: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2: 영양약품.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3: 관절 연골이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베이비복스의 나 어떻게 EOS 넌 담이 아니야 두 곡 함께하고 왔습니다. 자 오늘이 말복이죠. 0522번님은 SDG를 한 그릇 하시고 오셨다고 하는데요. 저는 삼계탕은 아니지만 그래도 닭을 좀 먹어야겠다 싶어서 오늘 점심으로 야무지게 찜닭을 먹고 왔습니다. 우리 성편님들 또 말복인데 어떤 음식 드셨는지 보양식 드셨는지 얘기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어지는 코너 퀴즈 찬스입니다.

눈으로 마치고 귀로도 마치고 오감만족 버라이어티 단 기회는 세 번뿐 퀴즈 찬스리 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 첫 선을 보이고 오늘로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첫날에는 우리 송편님들이 바로 감을 못 잡으셔서 아 이게 뭐지? 오케이 약간 웅성웅성 당황당황 하는 모습을 좀 보이셨습니다 아 그렇지만 정답이 발표되고 나자마자 아 이거 이렇게 푸는 거구나 하고 바로 감을 좀 잡아주셨는데요 퀴즈 찬스리 이 시간은요 쉽게 말해서 정답을 맞힐 수 있는 총 세 번의 찬스 기회를 드리는데요 그 기회마다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자 눈으로 봐야 하는 이미지 힌트가 있고요 귀로 들어야 하는 노래 힌트 있고요 마지막은 결정적 힌트가 돼줄 키워드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눈으로 봐야 하는 힌트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되신다면 보이는 라디오로 들어오시면 더 좋습니다 레인보우 또는 너튜브 송인찬의 어떤가요 검색하면 바로 보이는 라디오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퀴즈 찬스리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시죠 세 가지 힌트는 모두 오늘의 정답인 이 노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준비된 세 가지의 힌트를 보고 들은 뒤에 가수와 노래의 제목 둘 다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자 그러면 퀴즈 찬스리 첫 번째 찬스 시각 힌트입니다. 자 송편님들 지금 보이는 라디오 화면 잘 나오고 있죠? 유튜브도 잘 나오고 있죠? 3초 뒤에 화면으로 첫 번째 힌트인 이미지가 하나 보일 겁니다. 사진이 나올 건데요. 이 사진을 보고 어떤 노래가 떠오르는지 추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3, 2, 1, 띄워주시죠. 아, 이게 혹시 라디오로만 듣고 계실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피파 옷을 입고 있는, 검정 옷을 입고 있는 심판이 왼손으로 노란색 옐로우 카드를 날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축구 심판이 옐로우 카드를 꺼낸 모습인데요. 자, 바로 조금 감을 잡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지금 접근 잘 하고 계십니다. 우리 송편님들. 자, 그럼에도 아직 감이 좀 잘 안 온다. 퍼뜩 떠오르는 노래가 없다면은 송편님들을 위한 두 번째 찬스 가겠습니다. 바로 가보시죠. 자 이번에는 청각 힌트인데요 오늘 정답곡의 힌트가 돼줄 노래 한 소절을 들려드릴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노래가 정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힌트가 되어줄 노래인 거지 이 노래가 정답곡이 아닙니다 자 한번 들어볼까요? 자 저희가 시각 힌트로는 이 심판이 들고 있는 노란색 카드 옐로우 카드를 보여드렸고요 청각 힌트로는 2부의 I'll be there 한 구절이 나갔습니다 자 과연 이 두 가지 힌트들로 정답을 맞출 수 있을지 정답 캐치하셨나요? 자 이제 마지막 찬스 세 번째 찬스 남아있습니다 세 번째 찬스 나갑니다

0: 키워드 힌트인데요. 이번 마지막 키워드 힌트까지 듣고 나면 분명히 저는 100% 정답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이거를 연기를 하고 보여드리는 것보다 직접 들어보는 소리로 한번 준비했습니다. 들어주시죠.
1: 와, 역시 백수단 선배님. 오, 완전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
0: 아실 분들은 아실 텐데요. 이거죠. 와, 역시 우리 백수단 선배님.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 후. 자, 나는 가수다의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었는데 송편님들 이제 다 아시겠죠? 노래 제목과 가수 두 개를 모두 정확하게 보내주셔야 되고요. 보내주신 분들 중 다섯 분 뽑아서 저희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쿠폰 쿠폰 보내드립니다. 아, 백두산. 예, 백두산이죠. 문자번호 샵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노래 듣고 올 동안 많이 보내주세요.

자, 노래 타샤니의 경고 그리고 G.O.D의 네가 있어야 할 곳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아, 뱀 스미스님이 타샤니 경고가 아닐까라고 했는데, 자, 첫 번째 노래가 타샤니 경고였죠. 이 첫 번째 그 옐로 카드를 보시고서는 타샤니 경고를 보내주신 님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자, 오늘의 정답은요. 박미경 2부의 경고였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힌트 옐로우 카드는 경고죠, 말 그대로. 그리고 두 번째는 2부의 노래, 그래서 노래 제목과도 연관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와, 우리 역시 백순아 선배님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 박미경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박미경 2부의 경고가 정답이었고요. 사실 뭐 오답이 거의 없어서 우리 정답 사연 좀 소개해보겠습니다. 1201번님 정답 박미경 2부의 경고. 마지막 힌트가 센스 터지네요. 0507번님 정답 박미경 2부의 경고. 아, 이 정도 난이도가 너무 좋다고요. 자, 1201-0507님 포함 다섯 분께는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요. 이 커피 쿠폰은 방송 끝나기 전까지 보내드리고, 또 당첨자 명단은 홈페이지 선물 당첨 게시판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재밌는 얘기들이 많아가지고 하나씩 좀 소개를 해볼게요. 3391번님 정답 박미경 2부의 경고. 제 이름이 박미경입니다. 노래 잘하냐는 질문 진짜 많이 받았어요. 2부의 경고 한번 해보라고요. 근데 저는 음치, 박치, 몸치. 이게 이름 같으면은 뭐 항상 뭐 그런 거 시키는 거 있죠. 아마 이름이 박진영 씨는 뭐 춤 잘 추냐, 비닐 옷 입을 수 있냐, 뭐 이런 것도 좀 물어볼 것 같네요. 그리고 짬보님, 옛날 생방송 무대에서 뒷머리 가발이 떨어져서 그 가발을 돌리면서 했던 무대가 기억나요. 아, 이런 무대가 있었습니까? 야, 진짜 이거는 정말 프로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6491번님, 오늘 말복, 복날이 제일 싫은 급식 영양사예요. 수백 마리 닭들과의 사투를 벌인 오늘 너무 지쳤어요. 닭들 경고야, 경고! 하면서 이 사진을 보내주셨는데요. 거대한 그 찜소단에 이 닭들이 넘쳐납니다. 아마도 이제 요새 또 학생들 1인 1닭으로 먹으니까 학생들 맛이 났죠, 이럴 때는. 네, 그렇게 해서 오늘의 퀴즈 찬스리 정답은 박미경 2부의 경고였습니다. 이어지는 트랙입니다. 라이즈 붐붐 베이스.

미아님의 둘째 딸 최투바투의 하루에 하루만 더, 그 전곡은 라이즈의 붐붐 베이스였습니다. 7217번님, 저는 이름이 김정은인데요. 예쁜 배우 김정은 씨보다 저 위쪽에 계신 분과 닮았어. 더 이상은 말 안 해도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오늘 또 이제 봉디, 이봉규 아나운서의 근황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0626번님은 정말 이 봉디를 너무 좋아하고 사랑했던 분 같아요. 봉규 아저씨 그만두셨나요? 검색을 해봐도 나오질 않네요. 불미스러운 일은 아니겠죠? 네, 일단은 잘 계시고요. 그 육아휴직 때문에 잠시 자리를 비우셨다는 점, CBS에서 자리를 비우셨다는 점, 네, 다시 한번 안내 드립니다. 지니님, 지하세계에서 지상계로 올라온 출석 1일입니다. 오늘부터 1일! 아, 샤이 송편 지니님도 환영하고요. 또 우리 유튜브, 너튜브로 참여해주시는 라이언 이글스님, 엘리추님, 루비제이님도 모두 모두 환영합니다. 자, 오늘 약간 비 소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그렇고 주말 내내 비가 온다는 얘기가 좀 있어가지고 우산을 조금 들고 다니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좀 구름도 조금 껴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보니까 어디는 또 좀 비가 온다라고 또 얘기해 주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정말 이제 여름이 많이 갔다 이런 생각이 또 좀 듭니다. 자, 이어지는 트랙입니다. 악뮤의 소문의 낙원.

악뮤 소문의 낙원 이한철 산책 제1의 빛 바람이 불어오는 곳까지 세 곡 함께하고 왔습니다. 자, 봉디 소식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오늘 A면 마지막 곡은 봉사 노바 가을 도봉산 별빛 사랑님의 신청곡으로 A면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테이프 갈고 B면으로 돌아옵니다.

CBS 마음 나눌 친구가 필요한가요? CBS 라디오 레인보우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할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세요.
2: 그래, 우리 강아지도 무사히 잘 놀고 있어라.
3: 나이가 들수록 무사한 하루가 가장 큰 안부가 됩니다.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하루, 어떻게 만들까요? 운전할 땐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차로에선 속도를 줄이세요. 길을 건널 땐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좌우를 살피며 건너세요.
2: 오늘도 무사히 도착했네.
3: 작은 안전습관이 오늘도 무사고를 만듭니다.
4: 교통안전 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5: 이 캠페인은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6: 문 닫은 가게가 늘고 젊은 사람들은 떠나가는 지역.
7: 하지만 동네 골목의 오래된 방앗간, 낡은 시장 한켠의 노포, 무심히 지나쳤던 풍경이 세상에 하나뿐인 콘텐츠가 됩니다. 경기도 의회가 마련한 기술기반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조례로 우리 동네만의 이야기가 혁신적인 비즈니스로 태어납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의 로컬 창업가들이 만드는 활기찬 골목과 새로운 일자리, 지역의 변화 지금 시작됩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와 함께합니다.
8: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9: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8: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0: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11: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수도권 뉴스입니다. 인천시가 서울 지하철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사업의 공정 지연에 대한 주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감시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청라 연장선 공사 구간에 거주하는 주민을 중심으로 구성된 시민감시단 18명은 앞으로 매달 공구별 현장을 찾아 공사 진행 상황과 개통 일정, 안전시설 설치 여부 등을 직접 점검합니다. 시는 감시단과 정기적으로 공사 상황을 공유하고 현장에서 나온 주민 의견을 기술적 행정적으로 검토한 뒤 조치 결과까지 공개해 사업 추진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경기도와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은 오는 24일 낮 12시까지 사회연대경제 청년일경험 시범사업에 참여할 미취업 청년 140명을 모집합니다.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선정되면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거주시군의 협동조합과 마을기업 등에서 근무합니다. 참여자는 주 40시간 근무하고 세전 월 234만 원의 급여와 직무교육, 상담 등을 지원받으며 고용24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가 외국인 투자

0: 투자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한 개인과 기업, 단체, 공무원에게 모두 3,500만 원 규모의 성과급을 지급합니다. 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인천에 외국인 직접 투자가 도착 완료된 사업으로 이 기간 투자 규모는 270건에 약 4억 달러, 우리 돈 5,680억 원에 달합니다. 시는 다음 달 4일까지 신청을 받아 공장 신증설과 고용 창출 등 경제적 파급 효과, 투자 유치 기여도를 평가해 성과급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미래세대재단은 오늘 경기도 청소년수련원에서 화성지역 이주 배경 청소년 29명과 두 번째 미래세대 동행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참가 청소년들은 대부도 섬마을을 자전거와 도보로 둘러보고 안무 만들기와 아크릴 무드 등 조개 모빌 제작 등을 체험했습니다. 재단은 앞으로도 이주 배경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 공헌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오는 21일까지 2026 경기 스타트업 서밋 1대1 현장 미드업에 참가할 스타트업을 모집합니다. 미드업에는 포스코 기술 투자와 HL그룹, 교보생명 등 국내외 투자 협력기관 150여 곳이 참여해 투자 유치와 사업 협력 가능성을 논의합니다. 참가 희망 기업은 경기 스타트업 서밋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일반 참관객은 오는 24일부터 무료 사전 등록이 가능합니다. 인천시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 지적도를 최신 측량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화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합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30.9도, 습도는 52%입니다. CBS 뉴스 김용신이었습니다.
1: CBS
2: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3: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2: 주방 싱크대도.
3: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2: 어디로?
3: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4: DS 대성하우징.
2: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5: 장이관의 지금 자연인.
6: 전라남도 고흥 앞바다의 작은 섬 우도에서 들려오는 꾀꼬리입니다. 꾀꼬리는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대표적인 여름철새인데요. 번식기가 되면 수컷은 높은 나뭇가지 끝에 올라 맑고 힘찬 노래를 반복합니다. 이 노래는 여기가 내 영역이다, 그리고 나는 건강한 배우자다 라는 신호입니다. 꾀꼬리는 대부분 숲의 가장 높은 수관에서 생활합니다. 짙은 잎 사이에 몸을 숨기고 있어 모습을 드러내는 일은 드뭅니다. 우도에서 들은 꾀꼬리의 노래는 보이지 않는 숲의 주인공이 보내는 여름의 첫 인사였습니다. 자연은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절을 가장 먼저 노래하고 있습니다.
2: 3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텐션 잡고 행운 잡고 돌려 돌려 번호판. 오늘 행운의 당첨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 제가 지난 시간에 운이 좋은 편이다 이렇게 조금 호기롭게 말씀드렸는데요. 이 번호판이 그 제작진만 미워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진들이 선택한 숫자는 절대 안 나오는 뭐 그런 얘기가 있던데 괜찮습니다. 저는 우리 송편님들이

당첨되기만 하면 되니까요. 자, 이 시간은 송편님들이 보낸 숫자와 번호판이 멈춘 숫자가 정확히 일치하면 오늘 저녁, 또 복날이잖아요. 치콜 세트 드시는 건데요. 숫자는 00부터 99 사이에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1, 2, 3과 같은 한자리 숫자를 보내고 싶다. 그러면은 반드시 앞에 0을 붙여주셔야 됩니다. 뭐 0, 1, 0, 6 이런 식으로요. 숫자는 1인 1숫자 중복해서 여러 개 보내면 집계에 들어가지 않고요. 문자나 레인보우 둘 중 하나의 방법으로만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집계 시간도 따로 있는데요. 오늘 시작 시간은 3시 8분부터 저희가 집계하겠습니다. 행운의 주인공 선착순 1등에게는 오늘 바로 드실 수 있는 치킨앤콜라 치콜 세트 보내드리고요. 같은 번호 보내주신 선착순 최대 4분께는 택배로 가는 간식 세트 보내드립니다. 문자번호 샵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자, 한 곡 더 듣고 오는 동안 3시 15분까지 3시 15분까지 송편님들의 번호 받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는 이번에 63 한번 해볼게요. 네, 1인 1번호 많이 많이

태사자 두 영턱스 클럽 정 두 곡 함께하고 왔습니다. 8859번님은 제대 90일 남은 아들을 위해 90번 보내주셨고요. 9400님은 38번 버스에서 흘러나오는 라디오를 듣고 있어서 38번을 선택해 주셨는데요. 자, 이제 진짜 행운의 주인공 한번 뽑아봐야겠죠? 일단 1의 자리부터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1의 자리입니다. 번호판 돌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나오는 자리는 1의 자리입니다. 1의 자리. 1의 자리 숫자는 4번입니다. 1의 자리 숫자는 4. 그러니까 이제 땡 4인 거죠. 자, 그 다음에 10의 자리 숫자 바로 돌려보겠습니다. 자, 10의 자리 숫자 무슨 4냐? 결과는 24가 나왔습니다. 24. 자, 일단은 제작진들 번호는 피해간다고 했는데 저도 역시나 이번에 틀렸고요. 자, 24를 골라주신 분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당첨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좌회전 예행연습

자, 좌회전 예행 연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당첨자 발표를 해야겠죠. 자, 행운의 주인공은요. 집계 시간 안에 숫자 중복 없이 24를 보내주신 송편님 총 두 분 계셨는데요. 그 가운데 치콜 세트 주인공은 동그래비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동글레비님 24 딱 보내주셨는데요. 그 지금 레인보우 프로필상에 휴대폰 번호가 없어요. 그래서 이 치콜 세트 받으시려면 샵 1212번으로 성함과 함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번호가 없으면 이게 발송이 안 돼가지고요. 네, 번호 꼭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식 세트 받을 송편님 한 분은 7089번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24란 숫자가 뭔가 이게 직관적으로 나오기는 어려운 숫자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도 두 분이나 가져가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지는 코너 오늘만을 기다렸습니다. 오늘은 합법적으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날이거든요. 노래 믹스 송디가 부릅니다.

모두가 말렸지만 기어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멜로디와 가사가 따로 노는 노래 믹스 송디가 부릅니다. 자, 절대 미리 녹음하는 거 아니고요. 멜로디 반주도 없고요. 생목으로 직접 이 자리에서 바로바로 노래 부릅니다. 누가요? 저 송디가 부릅니다. 다만 제가 부르고 싶은 노래 노래방에서처럼 뭐 편하게 부르는 게 아니고요. 이 멜로디와 가사가 따로따로 놀 거예요. 각각 다른 두 곡이 믹스된 상태, 섞인 상태로 제가 부를 건데요. 지난 시간에 보니까 이 멜로디도 가사도 또 정답을 다 잘 맞춰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둘 다 보내주셔도 좋지만 오늘도 역시나 가사에 집중해서 그 노랫말이 나오는 제목과 가수를 모두 맞춰주시면 정답 인정입니다. 자, 그러면 불러보기 전에 또 마이크에 에코 테스트 한 번만. 네, 잘 들어갔습니다. 오, 신기한데요? 네, 잘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노래 부르기 전에 이게 제가 가사를 약간 우겨 넣기 때문에 멜로디가 살짝 좀 어긋날 수도 있다는 점, 그 점만 양해 바랍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가사에 잘 집중을 해서 들어주셨나요? 간사한 창법 기다렸다고요? 자, 제가 부른 가사가 어떤 곡인지 제목과 가수 모두 보내주시면 되고요. 정답 맞춰주신 분 다섯 분 뽑아서 커피 쿠폰 저희가 보내드릴 겁니다. 문자 번호는 샵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인데요. 제가 한 번만 다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 들어갔나요? 네. 어둡고 탁한 나의 창에

아, 옆에서 PD님이 웃으니까 저도 웃음이 나네요. 네, 자 가사를 어떤 곡인지 맞춰주셔야 됩니다. 가사가 어떤 곡인지 제목과 가수 모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노래 귀정화 좀 하고 오시죠. 바닐라 어쿠스틱입니다. 대화가 필요해.

우클렐레 피크닉의 장미의 미소, 그 전곡 바닐라 어쿠스틱 대화가 필요해였습니다. 자, 노래 믹스 송디가 부릅니다. 오늘 제가 부른 노래 가사 정답은요?

자, 티삼스의 매일매일 기다려였습니다. 저는 오늘 문제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또 정답을 많이 맞춰주셨습니다. 즐거운 인생님은 송디 잠깐 옆집 좀 다녀올게요. 아 이제 안 부를 겁니다. 오셨죠 다시? 네 오셔야 됩니다. 지민맘님 아 노래는 아닌 듯하네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 시간을 참 좋아해요. 네 다음 주에도 노래는 아닌 듯하지만 우리 퀴즈 맞추러 많이 와주세요. 7004번님 백두산의 북두칠성. 야, 이 노래가 이리 부드러울 줄이야. 오답이죠. 1001번님 에코의 필요성 절실하네요. 정답 블랙홀 깊은 밤의 서정국입니다. 역시 오답이고요. 동네 노는 언니님은 아 모르겠어요. 무슨 노래인지 처음 들어보는데 알고 계셨죠 사실은. 네 정답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우 아빠님 티삼스 매일매일 기다려. 근데 뒤에 이건 왜 붙이신 거죠? 송디 이상해요. 빨강망토 차차님 은근 멜로디와 찰떡입니다. 티삼스 매일매일 기다려. 정답 잘 맞춰주신 준우 아빠님과 빨강망토 차차님 포함해서 다섯 분께는 저희가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요. 오늘 방송 끝나기 전까지 보내드립니다. 또 당첨자 명단은 홈페이지 선물 당첨 게시판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제 또래 친구들 중에서는 이 매일매일 기다려 얘기가 나오면은 하연우 가수가 먼저 나옵니다. 근데 역시 우리 송편님들은 진짜 100% 티삼스. 제가 이 노래를 언제 들었냐면 초등학교 때인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차 안에서 이 노래가 좀 흘러나왔었는데 그때 굉장히 강렬하게 좀 꽂혔던 기억이 납니다. 티삼스의 매일매일 기다려였고요. 이어지는 트랙입니다. 샤크라 헤이유. Hey

마마무 넌 이스먼들 그 전곡은 샤크라 헤이유였습니다. 아, 제가 티삼스 역시 우리 송편님들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송편님들 나이가 많다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역시 노래 전문가들이구나. 네, 그래서 그런 얘기니까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저 믿죠? 반주자님이 경기 남부는 지금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나가는 곳은 기흥입니다요. 아, 이제 그쪽에서 슬슬 서울로 올라오지 않을까 싶네요. 김경훈님, 천봐요. 휴가라 식구들과 캠핑장에서 휴식을 취하는데 4살 영희가 잘생긴 삼촌이 보라예요. 인사시켜주세요 라고 하네요. 인사 한번 해주세요. 영희야, 듣고 있니? 영희 안녕. 잘생겼다고 해줘서 고마워. 마카오리 부인님, 오전에 운동을 다녀왔는데 80대 어르신들도 나오는 자세가 60대인 저는 안 되더라고요. 막대기같이 뻣뻣한 몸, 내 몸인데도 내 맘대로 못하는 허탈감에 많이 속상했습니다. 마음만은 너그럽고 유연하답니다. 열심히 하다 보면 나아지겠죠? 근데 이거는 제가 정말 확답 드릴 수 있습니다. 무조건 좋아집니다. 이게 왜냐면 제가 진짜 좀 뻣뻣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준비 운동을 열심히 하면서 스트레칭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몸이 점점 늘어나요. 그래서 절대 걱정 마시고요. 그냥 언젠간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매일매일 꾸준히 하시면은 진짜 언젠가 그 되는 우리 마카오리 부인님의 모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어지는 곡은 최재훈의 널 보낸 후입니다.

0: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권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5: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4: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5: 혹시 TVX 멤버십?
4: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5: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4: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TVX.
6: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7: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알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0: 직장인 주부든 누구나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 Walk it, walk it. 언제
1: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0: 안전화.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렉

0: 찾아라해 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 원
0: 회계 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 원
0: 재고 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 원 생산 관리.
1: 사업 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경복 취업이 잘 되는
1: 경복
4: 잠재력을 전문가로
1: 경복
4: 4호선 캠퍼스
5: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복대학교.
6: 송인찬의 어떤가요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아라움 간식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화장품, 믿음의 기업 JMB라이프에서 디톡스에 도움을 주는 만나 한끼 티톡스차와 제주 월동무차, 그리고 여기에 모바일 쿠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편뿐인 선물 창고 펜트하우스급으로 성장하는 그날까지 힘찬 응원 부탁드려요. 자, 저희 어떤가요? 다음 주 월요일은 보라로 갑니다. 우리 휴일에 일하시는 분들 모두 모두 모여라. 쉬는 분들도 모여라. 자, 비면 끝곡으로 저희는 인사드립니다. 윤건의 걷다. 송편님들 내일 또 올 건가요?

0: CBS.
1: 이야, 선생님 정말 활기차고 에너지가 넘치시네요. 딱 보니까 물도 아주 까다롭게 드시는 거 맞죠? 그 어렵다 ISO 22000 국제 인증을 받고 24시간 자동 감시 시스템으로 실시간 수질 정보까지 공개, 또 집집마다 수질 검사 결과를 직접 알려주는 그런 저물 마시는 거 맞죠?
2: 아니요, 집에서 인천 하늘수 마시는데요.
1: 맞네 맞네, 물 선택 제대로 하시네요. 환경보호도 하시고.
2: 네? 무슨 보호요?
1: 환경보호요. 성인 한 명이 1년 동안 인천 한우수를 마시면 나무 쉬운 한 그루 심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
2: 인천 한우수가 그렇게 좋아요?
1: 네, 그렇게 좋아요. 현명한 인천 시민이라면 인천 한우수.
2: 더 깐깐한 수돗물 인천 한우수. 이 캠페인은 인천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와 함께합니다.
3: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 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4: 인천을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5: IH 인천도시공사.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8: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제 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청와대가 최근 개헌 논란과 관련한 권력구조 문제에 대해 국회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 수용성이 높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을 만나 현행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를 중임제 대통령제로 보완하자는 취지로 내각제 도입을 의미하는 건 아니며 분권형 대통령제 등을 특정하거나 지칭하는 것도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개헌은 국회 200석 이상 동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국회에서 논의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개헌은 합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 10명 중 4명 이상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부동산과 주택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45%가 세제 개편안이 부동산과 주택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한 반면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응답은 24%에 그쳤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전 연령층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높았으며 특히 10대와 20대 그리고 30대와 70대 이상에서는 긍정평가가 10대에 불과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직전 조사 대비 7%포인트 떨어지면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1일부터 어제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4%로 지난달 24일 공

0: 공개된 7월 4주차 조사 때 51%보다 7%포인트 내렸습니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46%로 이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수치상 긍정평가를 앞섰는데 부정평가 이후로는 부동산 정책이 30%로 가장 높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5.18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와 전남 광주 지역 시민단체들이 5.18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국회 포럼 개최를 주도한 국민의힘 이준숙 의원 제명을 촉구했습니다. 5.18 기념재단을 비롯해 5.18 유족회와 공로자회, 부상자회 등 20개 단체는 오늘 공동 성명을 내고 학술적 연구를 명분으로 내세운 포럼에서 5.18을 왜곡하고 호남을 비하하는 주장이 이어졌다며 국회에 이진숙 의원 제명을 요구했습니다. 앞서 어제 이 의원과 소위 새역사 국민운동이 국회 도서관에서 함께 개최한 포럼에서는 5.18 민주화운동을 소요사태로 비하하고 공수부대를 동원해 민주화를 요구하는 광주 민중을 학살한 전두환 미화 발언 등이 쏟아졌습니다. 서울지방의 현재 기온은 31.2도입니다. CBS 뉴스 김은영이었습니다.
1: CBS
2: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2: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3: 올바른 품질!
4: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5: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4: 주방 싱크대도.
5: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4: 어디로?
5: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6: DS 대성하우징.
4: DS 대성하우징 대형쇼룸에서 만나보세요.
7: CBS 시투어 테마여행 세 번째 10월 14일 즐기기 딱 좋은 나트랑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노팁, 노옵션, 노쇼핑에 신나는 호핑투어, 머드온천, 마사지, 5성급 리조트와 모든 식사가 포함된 완벽한 3박 5일. 국가대표 출신이자 러닝바이블 저자인 함현식 코치와 1대1 맞춤 해변 러닝까지 이 모든 것이 97만원. 10월 14일 나트랑에서 만나는 완벽한 힐링 지금 예약하세요. 문의전화 꿈꾸는 여행 서울 771-1932 771-1932입니다.
8: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삼복더위의 마지막 말복입니다. 삼계탕으로 기력 보충하는 것도 좋지만 여름이라는 긴 터널을 잘 지나고 있는 나 자신을 토닥여주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더위에 지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순간도 분명 있었지만 끝내 버텨냈고 또 오늘을 힘차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힘겨운 날씨에 굴하지 않고 하루하루 멋지게 채워낸 나 자신을 토닥이며 함께 들어보죠. 샤키라입니다. Try everything.

0: 샤키라의 Try Everything, Like Hip-Hop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유진의 Like Hip-Hop 하유진입니다. 오늘이 삼복 더위의 마지막 말복 날이네요. 여러분 삼계탕 드셨나요? 마포극장님께서 여름 졸업식이라고 하셨어요. 말복을. 오늘로써 말복도 지나가고 있으니까 하디와 우리 라이커님들 모두 조금만 더 힘내서 이 마지막 더위 잘 이겨내시길 응원합니다 하셨네요. 아, 따뜻한 메시지 감사해요. 진짜 뭔가 여름 졸업식이라고 하니까 섭섭하진 않고요. 시원한 느낌? 근데 아직 그 늦더위가 찾아올 수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직까지 이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도 말복은 이제 지나갔다는 거. 꽃마리님은 말복날 카페에서 피서하고 집 가는 중에 함께합니다 하셨네요. 맞아요. 이제 한낮에 아직 한낮에는 좀 덥습니다. 뭔가 이게 후텁지근한 느낌이랄까요? 카페 피서 좋죠. 카페 진짜 요즘에 낮에 사람 많더라고요. 6679님, 3일 연휴를 기다리는 즐거운 금요일 오후 4시입니다. 라이키팝 1시간 잘 부탁드려요. 아자아자 하셨네요. 맞아요. 오늘 이제 지나면 토, 일, 월 이렇게 3일 휴일이네요. 와, 여러분 어떤 휴일 계획이 있으신가요? 참고로 저는 출근합니다. 아자아자! 하유진의 라이키팝, 오늘도 여러분이 직접 뽑아주신 인기곡으로 가득 채워드릴게요.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1: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3: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복대학교.
4: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은

마이코의 Wrong Me Amadeus 였고요. 네나의 99 Looped Balloons 홍영민님 신청곡 띄워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이 두 곡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독일어예요. 눈치채셨겠지만 영어가 아니라 일단 99 Looped Balloons는 독일어 버전이었고요. 마이코의 Wrong Me Amadeus 이 곡도 독일어와 영어가 섞인 곡이었어요. 여러분 독일어 잘하시나요? 저는 그 이히리베디히 밖에 모르거든요. 이히리베디히, I love you, 사랑해 라는 뜻이죠. 근데 독일어를 몰라도 그냥 노래 듣고 있으니까 되게 흥겹고 좋은 리듬 타게 되고 이렇게 좋은 게 역시 이게 음악의 힘이다. 가사를 다 이해하지 못해도 그냥 그 분위기를 느끼는 거죠. 그게 바로 음악의 힘, 또 팝송의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도 즐기고 계시죠? 2827님께서 라이키팝을 싸가지고 빨래방 건조하러 왔어요 하셨네요. 라이키팝을 싸가셨대요. 이 표현이 너무 귀여워서 소개해드렸어요. 라이키팝을 고이고이 빨래방까지 싸가셨대요. 하늘바다님, 하디 반가워요. 아침에 이곳으로 놀러오라고 해서 옆 채널에서 놀러왔어요. 이제야 왔습니다. 자주 올게요 하셨네요. 어서오세요. 여러분 제가 이번 한 주 그 옆집 아침 방송이죠. 그대와 여는 아침에 그 아르바이트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우리 피디님께서 허락해주셔가지고 라이키팝 많이 놀러오세요 홍보했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와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오후 4시 5분 좋은 음악 많이 들려드리니까 라이키팝 많이 사랑해주시고 놀러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리도리님이 깜짝 퀴즈 하나 내셨어요. 라이키팝 연합고사라고. 라이키팝 연합고사입니다. 여러분 다 참여해보세요. 말복은 24절기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오, 저는 이거 답 알거든요. 우리 라이크님들 답 아시나 모르시나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근데 재밌게 연합고사 참여해보세요. 노래 듣는 동안 한번 잘 고민해보세요. 검색하지 마시고. 말복은 24절기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7673님 청해주셨습니다. 토토의 리아 그리고 CBS 뮤직차트 56위에요. 시셀의 Summer Snow.

하효진의 Like It Pop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금 들으신 곡 10,000 Mechanics의 Candy Everybody Wants 였고요. Lone Justice의 Shelter까지 띄워드렸어요. 아, 노래 들으면서 여러분 저 그 퀴즈 냈잖아요. 제가 Like It Pop 연합고사 제가 낸 건 아니고 도리도리님이 내주셨는데 말복은 24절기에 들어갈까요? 정답은 24절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복날은요, 24절기가 아니라 계절의 변화나 일상적인 절기를

우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속절 혹은 잡절이라고 하네요. 뭔가 잡절이라고 하니까 조금 이 어감이 그쵸? 근데 진짜 이렇게 나와요. 검색해보면. 아무튼 24절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오늘 또 정답 맞추신 분 되게 많으세요. 역시 우리 알코님들. 아 좋아요. 경수님께서 오후에 이런 팝송 나오는 방송 채널 있는 거 처음 알았어요. 오늘 노래 좋은 거 많이 나오네요 하시면서 혹시 지난 개편 때 새로 생긴 프로그램인가요? 왜 전에는 못 봤지 하셨는데 아니요. 라이키 팝은 지금 보자. 6월 30일이죠. 지난 6월 30일 1주년을 맞은 1년 넘은 돌이 지난 프로그램이에요. 아마 많은 아시는 분들만 아시는 프로그램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가지고 여러분의 이 엄청난 홍보와 그때 우리 그거 하기로 하지 않았어요? 아는 사람 한 명씩 데리고 오기? 아무튼 홍보가 필요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노래가 좋아요. 노래가 정말 좋아요. 왜냐면 이 노래 선곡을 누가 해주시냐면 팝계의 광부. 어디서 이런 좋은 노래를 가지고 오시는지 정말 알면 알수록 너무 좋은 팝계의 광부 소승은 작가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좋은 노래 많이 나오니까 라이키 팝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림자님, 하디 이히리베디히 불어로 뭐라고 하나요? 불어로는 쥬땜이라고 하죠. 쥬땜. 근데 여러분 보통은 쥬땜무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또 프랑스어 전공이지 않겠습니까? 쥬땜무가 아니라 쥬땜이라고 이렇게 산뜻하게 쥬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쥬땜무 안 됩니다. 쥬땜. 라이키팝을 들으면 이렇게 잡지식도 많이 알게 돼요. 패티 오스틴과 제임스 잉그램이 함께했습니다. Baby, come to me. 그리고 올레타 애덤스예요. Get here.

올레타 애덤스 Get Here 이었습니다. 하이오진의 라이키팝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마임 화장품에서 라헤 데이케어 앤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그리고 스페인 청정 자연이 키운 판팩토리의 파미고 올리브유를 드립니다. 라이키팝 오늘 끝곡이에요. 김도윤님 청해주셨는데요. 브루스 스프링스틴의 Streets of Philadelphia 지금 흐르고 있어요. 이제 3일간의 연휴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잘 보내시고요. 연휴 때도 라이키팝 잊지 말고 듣기 약속이에요. 좋은 저녁 보내시고요. 우린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청취자 라이커님들 이 노래 좋아요?

0: CBS
1: 1분 기상정보입니다. 복더위 중 마지막 말복인 오늘 다시 날씨가 무더워졌는데요. 오늘 대부분 지방의 체감 온도가 33도 안팎을 기록했습니다. 한낮의 미량이 36도까지 오르면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기온을 나타냈는데요. 하지만 내일 남부지방은 비 소식이 있는 가운데 폭염특보 지역은 오전보다 줄어든 모습입니다. 현재는 호남 일부 지역과 강원 영서를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서울은 내일 오늘과 비슷한 기온으로 아침에는 24도로 시작해 한낮에는 32도가 예상됩니다. 한편 오늘 저녁까지 대부분 지역은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광복절인 내일은 오후에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 중부지방의 경우도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1분 기상정보입니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0: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저 사무직만 25년 했습니다.
3: 영업직만 22년 했습니다.
2: 퇴직 후 다른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4: 경력을 분석합니다. 업무 관리 능력 발견, 일정 조율 능력 발견.
2: 경력을 다시 보면 새로운 일이 보입니다. 중장년 내일센터는 당신이 해온 일을 앞으로 할 수 있는 일로 이어드립니다. 생애 경력 설계부터 재취업 지원, 기업 맞춤형 채용 연계까지 중장년의 숨은 가능성을 내일로 연결하는 곳, 중장년 내일센터.
5: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이 함께합니다.
6: 할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세요.
7: 그래, 우리 강아지도 무사히 잘 놀고 있어라.
8: 나이가 들수록 무사한 하루가 가장 큰 안부가 됩니다.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하루, 어떻게 만들까요? 운전할 땐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차로에선 속도를 줄이세요. 길을 건널 땐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좌우를 살피며 건너세요.
7: 오늘도 무사히 도착했네.
8: 작은 안전습관이 오늘도 무사고를 만듭니다.
9: 교통안전 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5: 이 캠페인은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1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2: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3: CBS 경제 연구실.
14: 안녕하십니까. CBS 경제연구실 윤진아 기자입니다. 오늘 경제적 본능 시간에는요, 급락장에 주목받고 있는 반도체 외의 주식 얘기들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장품도 있고요, 헬스케어도 있죠. K반도체인 K뷰티 열풍 굉장한데요. 이것들을 비롯해서 다른 어떤 새로운 투자처가 있는지 박정임 K프리덤 자산운용 대표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15: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6: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핀코.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전문가.

0: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1: 지넥스.
2: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3: 원앙아 원앙아 헌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4: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5: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6: 답답하고 힘든 채권 해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7: SM 신용정보 1600-9300
8: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9: 안녕하세요. Walk it

0: 안전한 모델 주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1: 안전화.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2: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3: 경제본능 시작합니다. 박정임 K프리덤 자산운용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3: 급락장이었어요. 네. 워낙 우리 네. 삼전닉스가 멱살 잡고 코스피를 끌고 가다 보니까 여기가 뚝 떨어지니까 정말 힘들다라는 분들 많으셨는데 막 떨어질 때 하나하나 보니까 올라가는 애들이 있더라. 네네. 그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 화장품주, 뭐 유통주 일부 뭐 이렇게 네네. 됐는데요. 먼저 여쭤보고 싶은 건 화장품주입니다. 네. 코스피가 지옥을 맛보는 동안 화장품주가 막 10% 이상 질주하고 그런 네네. 경우가 있었어요. 지금은 잠깐 피해 있는 임시 피난처인지 아니면 들여다보니까 가능성이 있어라고 해서 쭉 투자할 어떤 대상인지 이게 좀 구분이 좀 궁금합니다.
4: 네. 화장품뿐만 아니라 한국의 비반도체들 심지어 어떨 때는 반도체 내에서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제외하고는 소외된 기업들이 주식들이 너무 많아서 그 소외된 동안에 중요한 건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빠질 때 그들이 올라간 날도 있지만 다 같이 빠진 날도 많다 보니까
3: 물론 그렇습니다.
4: 예, 그러니까 더 저평가가 돼가지고 네. 사실 실적은 계속해서 나오는데 저평가 정도는 더 벌어지다 보니까 펀더멘탈과 이제 주가가 괴리된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뭐 화장품도 화장품이지만 비반도체 전반적으로 저는 기회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화장품도 좋긴 한데 이제 네. 조금 저는 이제 항상 시장이 좋게 보면 반대로 보는 성향이 있다 보니까
3: 시나리오 B는 항상 준비하면 네. 좋죠.
4: 네. 네.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화장품도 한국의 이제 투자자들의 성향이 단기적으로 쫓는 경향이 항상 있으시고 한데 저는 장기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로레알 같은 회사들을 벤치마크할 수 있는 한국의 기업을 더 선호하다 보니까
3: 로레알 같은 기업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일단 말씀해 주신다면
4: 일단은 뭐 럭셔리 세그먼트 그다음에 보통 매스마켓 세그먼트 그리고 헤어 카테고리 그리고 향수 카테고리 그리고 덜마 카테고리 이런 것들이 균형 있게 카테고리가 다 형성이 되어 있죠.
3: 비싼 라인 싼 라인 그리고 기능성. 몸에 각 부위별로 나눠서 시장을 쪼개놓은
4: 지역도 분산이 잘 되어 있죠.
3: 지역까지 분산시키니까.
4: 그런데 워낙 글로벌 회사라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사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업들이 일부 있는데 사실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이 이제 대표적이었는데 둘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에랑 그 면세 채널에 너무 집중돼 있었던 거를 LG생활건강은 상당히 오랫동안 좀 풀지를 못했던 것 같고 이제 풀려는 것 같고 아모레퍼시픽은 그래도 좀 일찍 구조조정을 시작해서 지금은 꽤 분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K인디뷰티들을 보다 보면 제가 조금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한 몇 달 전에 뭐 최근에 어떤 컨퍼런스를 가서 이제 뷰티 회사들의 그룹 미팅을 들어갔었어요. 근데 이름을 모르고 저 이 회사가 어딘지 맞춰봐 이랬으면 저는 흥미롭다고 생각한 게 그 회사들이 다 전략이 동일한 거예요.
3: 어떤 식입니까?
4: 그러니까 일단은 틱톡이랑 아마존에서 많이 팔아서 거기서 이제 인플루언서들 통해서 바이럴하게 갔고 그리고 대부분이 특정 제품 한두 개가 바이럴하게 갔고 이제 그거를 가지고 그 성장률이라는 건 사실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성장을 계속해도 100% 그렇죠. 성장을 계속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성장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거에 대한 뭔가 좀 부담이 많아 보였어요. 그래서 성장을 탑라인에 대한 성장을 지속하려다 보니까 그 다음으로 가는 게 리테일러 중에 큰 데들. 그러니까 뭐 그게 코스트코가 됐던 타겟이 됐던 뭔가 한꺼번에 많이 사입을 해가는 곳 들로 이제 진출을 하게 되는 게 미국 시장에서 되게 유사한 흐름이 보이고
3: 그렇군요.
4: 그렇게 되면 좋은 게 이제 아마존 틱톡이랑 다르게 그 채널들의 특징은 뭐냐면 한꺼번에 큰 물량을 셀인을 그러니까 셀인 셀아웃 하면 셀인은 내가 유통해 주는 거고 셀아웃은 유통해서 최종 고객에 나가는 건데 보통 이제 온라인 채널 그런 SNS 채널은 동시에 일어나니까 내가 컨트롤이 가능하잖아요. 브랜드에 대한 가치도 컨트롤 가능하고 실제 재고나 이런 것들도 컨트롤 가능한데 요거는 일단 나가버리면 곧바로 매출로 잡히고 캐시가 들어오는 장점은 있지만
3: 그건 좋은데
4: 이제 컨트롤을 좀 잃는 게 있죠.
3: 이를테면

0: 코스트코에 팔았어. 그러면 나는 코스트코에 팔았으니까 끝. 매출 얼마 발생 네. 이러고 하는데 예를 들면 코스트코에서 잘 안 팔려. 네. 그럼 코스트코가 엄청 후려치게 팔 수도 있고 네. 그러면 이제 브랜드 뭐 충성도라든지 약간 네. 매력이 떨어지게끔 운영될 네. 수도 있고 그런 네. 불안이 있다는 거죠.
1: 그렇죠. 근데 이제 기업들은 뭐 계약상 그들이 얼마 이상의 디스카운트를 못 한다라고 하는데 네. 과거 사실 많은 기업들이 중국에서도 경험한 거지만 그리고 과거에 한국에 뭐 신발이나 의류하는 회사들이 경험한 거지만 K-뷰티가 되게 핫할 땐 괜찮은데 경쟁이 너무 많아져서 예를 들어 코스코에 매대 K-뷰티 종류가 너무 많아지고 차별화가 어려워지면 내 재고는 쌓일 수도 그러니까 안 팔리고 계속 유지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디스카운트를 계약에도 불구하고 더 해서 팔아주길 내가 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뷰티는 특히 제품이 빨리빨리 새로운 게 나오는데 그럼요. 내 옛날 제품이 거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0: 밀어내기 해야 되겠다.
1: 예, 그래서 네. 계약이 있더라도 내가 갑이 내가 그냥 디스카운트에서 빨리 이 재고를 처리해줘라고 하고 싶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네, 네. 그래서 과거에 보면 중국에 있었던 화장품들의 재고도 그렇고 과거에 코스트코 같은 채널을 이용했던 패션이나 이런 기업들도 그렇고 결국은 그 재고를 내가 다시 사오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0: 심지어 사와요?
1: 네, 사와서 이제 다른 신흥 시장에 일단 뿌리거나 왜냐하면 뷰티는 계속 새로운 제품을 팔아야 그렇겠네요. 되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아니길 바라지만 사실은 K 이 화장품 산업의 특징이 매출 총액률이 되게 높잖아요. 원가가 되게 낮아서 누구나 경쟁이 들어올 수 있다 보니까 그 뉴니스 새로움을 내 제품들이 그렇게 한꺼번에 많이 나갔을 때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을까?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기업들이 보면 대부분 한두 개의 제품에 지금 의존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이게 괜찮을까? 전혀 문제가 없이 그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저의 질문이 과거의 다양한 사례들을 보면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갑자기 이제 틱톡이나 아마존 같은 채널을 하다가 지금 이제 미국 다음으로 다 가려는 게 유럽이거든요. 그리고 보면 국가나 그 채널이 다 동일한 채널들을 다 타겟을 해요. 근데 그리고 갑자기 여러 나라에 가다 보니까 이 회사들의 판매 관리비 보시면 운반비가 생각보다 상당히 좀 높은 속도로 증가하고 꽤 의미 있는 비중을 차지하는 게 보이는데 네. 이제 이런 것들은 과거에 없던 새로운 비용의 증가인 것도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기사에 나오는 것들을 보면 지금 K-뷰티 회사들의 사람 그 인력 턴오버가 상당히 높은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인력을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한다는 거는 새로운 사람이 와서 트레이닝 시키고 2, 3개월 걸렸는데 딴 데 1년도 안 돼서 가면 사실 그게 다 비용이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증가하는 비용이겠죠. 그리고 다르게 얘기하면 컴펜세이션을 높여야 한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0: 네, 높여야 그렇죠. 된다는.
1: 그래서 판관비나 이런 것들이 처음에 막 매출이 증가하고 이게 제한적이었을 때보다 지금 판관비 안에 있는 많은 비용들이 높아지고 있는데 성장률은 이제
0: 기울기는 좀 낮아지고 너무,
1: 그렇게 됐을 때 저거를 프라이싱 했을 때 과연 밸류에이션이 어떤가 물론 지금 반도체랑 비교하면 다 저평가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그 안에서 제가 기업들을 고를 때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너무 한두 프로덕트에만 어떤 제품군에만 너무 매출이 집중되어 있다던가 어떤 특정 채널에만 너무 집중되어 있다던가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좀 주의해야 될
0: 알겠습니다. 저는 거기서 근데 질문을 하고 싶은 게 지금 K-뷰티와 관련해서 그렇다면 당연히 한 제품군에서 두각을 보여주고 여기서 집중해서 좀 몸집을 키운 다음에 그다음에 예를 들면 달바가 최근에 기사가 난 거 보니까 그게 미스트로 맨 처음에는 막 시장을 넓혀가다가 그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우리는 크림도 할 거야 뭐 에센스도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이게 좀 당연한 거 아닐까요?
1: 근데 그 전략이 예를 들어서 내가 인플루언서나 바이럴한 걸 써서 어떤 제품으로 유명해졌을 때 그러면은 그 제품 다음에 브랜드가 오게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엘프 뷰티라는 이제 저가 화장품 하는 곳인데
0: 엘프 기표적한 엘프인가요? 네.
1: 듀프라고 비싼 제품을 더 어포더블한 그런 가격에 할 수 있게
0: 접근 되게, 가능하게 살 수 있게
1: 고위층 되게 어려요. 어린데 온라인 채널 뭐 SNS 채널을 많이 활용해서 물건을 팔지만 그리고 타겟에도 이제 들어가 아마 그럴 거예요. 예, 네, 한데 여기는 자기들만의 커뮤니티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커뮤니티에 가입한 고객이 이 회사를 통해서 직접 사지 않더라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엘프라는 브랜드를 먼저 키워놓고 그 안에 많은 고객들이 커뮤니티로 들어와서 고객이 이런

0: 거 만들어주세요 이런 거나 원해요 하면 제품을 내기 때문에 제품이 좋은데 그리고 그들의 제품도 되게 빛나는데 항상 먼저 엘프라는 브랜드가 먼저 오거든요. 어,
1: 그 브랜드의 네. 핵심은 굉장히 비싼 기능성 제품을 네가 살 수 있는 정도로 맞춰줄게.
0: 예, 네, 그것도 있지만 우리는 고객과 함께 크는 회사야.
1: 아, 함께 크는 회사야.
0: 그리고 그 회사의 CEO가 이제 프록터 앤 갬블 출신이긴 한데 P&G 출신이신데 그분은 이렇게 방송이나 이런 데 나오면 우리 회사의 전 직원이 우리 회사를 주주고 그들도 너희와 함께 성장하면서 부를 축적했고 그러니까 회사 턴오버가 그렇게 높지 않겠죠.
1: 충성도 되게 높군요. 예, 그, 네.
0: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회사가 최근에 이제 지난 한 1년 전인가 인수한 회사가 하일리 비버의 로드를 인수를 했죠. 그러면 로드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사실 제일 잘 나가는 브랜드인데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
1: 화장품 브랜드인가요?
0: 예, 그 이제 하일리 비버가 D2C로만 해가지고 굉장히 키운 브랜드이고 근데 그것도 결국은 셀럽이 주가 된 브랜드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브랜드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제품이 뒤에 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충성도가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내가 어떤 제품을 내도 어느 정도 확보된 수요가 있는데 지금 K-뷰티들이 나간 거는 사실은 어떤 제품이 먼저 바이럴이 아이템. 되고 브랜드가 왔기 때문에 두 번째 제품을 내서 지금 하려면 되는데 여전히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두 번째, 세 번째 제품들이 나오는 속도가 조금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은 게 조금 있는 것 같고.
1: 그런 부분을 좀 살펴봐야겠군요. 예. 브랜드가 먼저냐 제품이 먼저냐라는 것도 되게 중요한 선별 지침이 될 수 있다.
0: 근데 브랜드가 먼저인 게 어렵죠.
1: 어렵죠. 예.
0: 그러니까 대부분 쉬운 길을 택하는 건데.
1: 그렇죠. 효과가 끝내주는 예. 제품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한 개를 내보내는 건데.
0: 저는 사실은 K-뷰티, 인디뷰티들이 지금 이렇게 성장한 다음에 성장률이 떨어지더라도 한 발 쉬어가면서 좀 재정비를 하고 해외도 이렇게 그냥 갖다가 내 제품을 파는 셀인에 집중할 게 아니라 각 국가에 맞게 정말 하이레벨 그 전략적으로 그 나라에서 그 뷰티업을 한 사람들을 하여해서 이제 좀 더 멀리 갈 기반을 하는 시간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1: 그런 걸 하는 기업이 있긴 있습니까? 이렇게
0: 뭐 인디뷰티 중에 저는 아직은 저는 아직 못 본 것 같지만 기존 기업 중에는 저는 아모레퍼시픽도 되게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
1: 그렇군요.
0: 아모레퍼시픽 미국에서 왜 이렇게 잘할까 보면 로레알이나 에스텔로데 출신의 그냥 미국 분들, 미국 시장 오래 한 사람들을 하여해서 네. 이제 비즈니스를 해온 거거든요.
1: 그렇구나.
0: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항공을 이렇게 보면 주재원 보내고 이런데 제가 그걸 되게 안 좋아해요.
1: 네,
0: 그 시장을 제일 잘하는 외국 글로벌 시대에 그 시장을 제일 잘하는 사람들을 뭐 더 높은 컴펜세이션을 줘도 보상을 줘도 뽑아와서 더 높은 매출을 올리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1: 알겠습니다.
0: 하고 있고
1: 예. 아까 그 예를 들었던 그 엘프 그거 관련해서 브랜드를 먼저 이제 내보내고 그다음에 어떤 고객들의 일종의 가족 동지로 만든 그런 어떤 전략을 폈던 그 기업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까 달바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달바 같은 경우는 주주 우리의 주주 너무나 소중해요. 그래서 배당금도 주고 네네. 그다음에 주주 몰도 따로 만들어서 너희들에겐 싸게 줄게요. 네네. 이런 것도 있거든요. 네. 이런 거는 뭐 일종의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0: 저는 좋은 되게 신선한 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달바에 대한 이슈가 아니라 저는 한국 시장의 주주들이 이 주주 환원의 의미를 너무 배당과 자사주 매입 소각에만 국한시키는 게 기관 투자도 마찬가지고 저는 솔직히 별로 동의하지 않아요.
1: 크는 게 중요하지.
0: 네, 맞아요. 저는 그러니까 그 은행이나 이런 것처럼 사실은 한국 내 비즈니스밖에 없는 회사들. 네. 근데 거의 과점이라서 그냥 계속 꾸준하게 그냥 현금이 창출되고 하는 회사들은 배당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뭐 그걸로 따로 투자할 데가 없잖아요. 그 회사들은.
1: 그쵸.
0: 근데 지금 뷰티나 이런 거는 테크도 마찬가지지만 성장할 게 너무
1: 맞습니다.
0: 많은 기업들이잖아요.
1: 공격적인 그러면 투자가 필요하죠.
0: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 주주 제 입장에서는 배당을 받으면 또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투자처를 하나를 찾는 게 얼마나 힘든데 오랫동안 투자하고 싶은 회사를 찾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그거를 이 업을 제일 잘하는 회사가 미국의 뭐 에스텔로더나 로레알 출신이나 이런 데 임원을
1: 데리고 온 데 쓰라고?
0: 데리고 오고 거기에 마케팅이나 이런 걸 하는데 더 투자를 할지언정 그래서 더 그 큰 시장에서 더 큰 매출을 저한테 가져오는 게 중요하지 그러면 제 자본이 복리로

0: 성장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한국 그 테크나 뷰티나 다 마찬가지인데 한국 회사들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 M&A. 엘프도 로드를 지금 인수한 거란 말이에요. 그쵸. 마찬가지로 로레알도 매년 몇 개 회사를 인수를 해요. 네. 제가 사실 주말에 가족 일 때문에 잠깐 북경을 다녀왔는데 북경에 제가 로레알이 인수한 요즘에 워낙 향수랑 헤어케어랑 이런 게 성장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로레알이 향수 같은 거를 인수 중국 회사들 몇 개를 이제 지분 인수를 한 게 있어요. 지분 취득을 한 게 있는데 그중에 한 회사에 그 매장이 있길래 갔는데 네. 정말 줄이 어마어마하게 길고 그리고 너무 세련되게 잘 만들고 저는 그런 회사들 인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프레그런스를 향을 어떻게 한국 회사가 갑자기 막 못하잖아요. 근데 저는 배당 주느니 가서 그런 회사들을 찾아와. 지분을 뭐 100% 인수 안 하더라도 10% 20%씩 부분 이제 인수를 하면서 몇 개는 망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뭐 벤처 투자도 마찬가지고 10개 중에 하나만 굉장히 성장해도 글로벌 확장성을 가져오면 그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 그 전략과 관련해서는 지금 인디 K뷰티와 가진 한계 그러니까 제품 브랜드는 아직 성장하지 못했는데 뭔가 몸집은 조금 커진 상태에서 충분히 시도해 볼 만한 전략인 것 같네요.
0: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제 구다이 이런 그 유통하는 회사들이 여러 브랜드들을 인수한 걸로 이해하고 있는데 거기도 보면 대부분 K뷰티 중심으로만 인수를 하거든요. 저는 그게 아니라 내가 진출하고 싶은 이제 그 가능성이 큰 나라들에 가서 그 나라의 어떤 뷰티 브랜드를 인수해서 거기에 K뷰티의 장점을 넣어서 예, 그쪽의 유통이나 그 소비자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시너지를 그렇죠. 창출하는 이제 그런 거를 하려면 인재도 그 나라 인재를 뽑아야 되고 하는 그러네요. 그런 단계를 먼저 하고 다음 성장을 할 만큼 근데 한국 주주들이 잘 안 기다려주잖아요.
1: 기다려줍시다 우리 좀.
0: 네, 저는 그런 함께 한국 커보아요. 회사를 너무 보고 싶은 거죠.
1: 예. 저희가 또 한국도 DNA 중에 하나가 빨리빨리도 있고 화끈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당장 내 생전의 수준이 아니라 내 한 달 안에 나의 1년 안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0: 그러니까 한국이 자산 배분의 개념이 여전히 별로 없고 그냥 계속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기업들이 다 일하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한 회사가 막 그렇게 하루아침에 왔다 갔다 하지 않거든요. 회사의 어떤 비즈니스가 그래서 좋은 기업들 혹은 분산된 포트폴리오 뭐 상품 금융 상품이 됐던 그냥 혼자 투자를 하시던 기본적으로 분산을 해 두시고 그 뭐 좀 취미 삼아 뭐 매매를 많이 하시는 거는 제가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기본적인 자산 배분은 해 두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1: 그 분산에서 중요한 거는 또 분산 알겠습니다. 그런데 분산할 때 정말 얘기 안 되는 데는 제가 넣으면 안 되잖아요. 라고 했을 때 적어도 우리나라의 화장품 이쪽은 나쁘진 않다. 네네. 이 정도는 말할 수 있는 거죠.
0: 나쁘진 않은데 이제 저는 이왕이면 조금 더 다변화된 포트폴리오를 가진 화장품 회사를 선호하긴
1: 하지만 합니다. 제가 또 한민족의 정서에 기대어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자면 화장품 브랜드가 있고 그러니까 소비자를 바로 만나는 화장품 브랜드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화장품의 원가가 낮잖아요. 아예 요즘에는 내가 레시피를 줄 테니까 이대로 만들어가 아니라 이런 컨셉으로 할 건데요. 아예 연구부터 생산까지 해주세요 라고 맡기는 내가 있잖아요. ODM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뭐 코스맥스 같은데 이런 데는 그러면 얘기를 쭉 들어보면 괜찮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0: OEM, ODM 관련해서 일단 한국의 경쟁이 너무 심하고요.
1: 그래요?
0: 네, 너무 많잖아요.
1: 너무 많지만 그래도 몸집이 큰 몇 개는 있잖아요.
0: 그래도
1: 보통은, 경쟁이 취약해요?
0: 아니 뭐 제조업이잖아요. 네. 예, 그 회사들은 매출 원가가 높잖아요.
1: 그렇죠.
0: 이제 그런 고정비가 높은 산업에 투자하려면 최소한 과점 시장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저는 OEM, ODM 관련은 저도 한 뭐 10만 년 전에는 K-뷰티, OEM, ODM 특히 중국에서 K-뷰티 잘 팔릴 때 되게 좋아했었는데 이제 그때만 해도 제가 되게 훈련된 투자자가 아니었겠죠. 근데 그때 미국의 굉장히 큰 자산운용사에 아시아 소비재를 담당하는 어떤 여성 펀드매니저께서 되게 너무 온화하신 분인데 이제 그 한국 OEM, ODM 회사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이메일로 저한테 한번 주신 게 있어서 왜냐하면 모든 증권사들이 이제 가서 막 막 코스맥스 콜마 OEM, ODM 이제 중국계도 K뷰티 들어간다 이러면서 할 때 그게 아직까지 저한테 되게 남아 있는데. 본인이 단기적으로 OEM, ODM 주가가 올라갈 때 본인이 그만큼 실적을 못 낼 수는 있지만 자기같이 장기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0: 화장품 OEM, ODM을 살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이 기본적으로 브랜드 회사를 펀딩하는데 그러니까 그들의 역할이 주주를 위한 가치 제공이 아니라 고객사에게 가치를 그렇죠. 이제 고객사가 낮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게 해주는 그렇죠. 그냥 어떻게 보면은 고객사를 위해 희생하는 역할을 하는 회사들이고 그다음에 걔네는 가동률이 100%가 되면 그 안에서 더 효율을 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고 또 큰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1: 네, 증설 해야 네, 되죠.
0: 그러니까 브랜드 회사들이 70% 매출 총이익률로 막 돈을 버는데 얘네는 결국은 그거를 펀딩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장기적으로 그게 어떻게 그러니까 매력적인 비즈니스인지 잘 모르겠다. 어허. 브랜드 회사를 투자를 하면 되지. 이제 그러셨었거든요.
1: 근데 기본적으로 이익률이 낮은 제조업의 한계가 있고 네. 그다음에 목이 메어 있잖아 제조 브랜드사에 네, 이렇게 된 거구나.
0: 그래서 아무리 그들의 고객사가 다변화되어 있어도 결국은 그들은 계속 캐펙스를 투하해야 되는 그러니까 고정비가 높게 가야 되는 비즈니스 모델인데 거기서 엄청나게 큰 혁신을 이제 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게 저는 아직까지 되게 많이 저한테 남아 있는 거고 그래도 이 회사들이 말씀 주신 대로 뭐 원재료의 혁신이라든가 뭔가 그런 컨설팅 같은 거의 굉장히 높은 마진에 어떤 비즈니스를 붙인다거나 해서 하는 모습을 보면 좋은데 사실 그게 전체 비즈니스의 큰 부분이 되지는 않으니까 네. 항상 뭐 장기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한계가 있는 그러니까 괜찮은데
1: 망하진 않을 것이나 이것으로 큰 수익을 내기는 어렵다.
0: 네. 그래서 저는 좀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2: 조심스럽게 의견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화장품과 함께 또 잠깐 언급해보고 싶은 게 이제 신약, 헬스케어 이런 쪽인데 여기도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선별하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지를 좀 정리 좀 해주시겠어요?
0: 저는 이것도 반도체랑 마찬가지고 뭐 뷰티랑 마찬가지인데 저는 일단 좀 다변화된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된 기업들을 선호하는데
1: 우리 대표님은 홀을 다변화 박정임이라고
0: 그래서 분산 박정임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 헬스케어에 투자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솔직히 그냥 산업 두 개만 선택하라 그러면 예를 들어 연금 계좌에 뭐 ETF를 담던 그냥 분산된 포트폴리오로 담는다 그러면 저는 그냥 반도체랑 헬스케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 그 정도면?
0: 그래서 AI 인프라가 빌드업 되는 과정에서는 반도체가 되게 뭐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만 이후에는 결국 엄청나게 많은 신약이 이제 굉장히 적금 그 가능한 가격에 나올 그렇죠. 수밖에 없게 될
1: AI
0: 것이고
1: AI 이번에 노벨상 받은 거 다 AI 관련인지 생리학자가 받지 않았다 그런 맥락이죠.
0: 네, 그래서 저는 제일 끝에는 결국 헬스케어가 굉장히 그 사용자로서 되게 엄청난 혁신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조금 더 이제 좀 긴 이야기긴 네네. 하지만 근데 이미 이거 관련해서 뭐 뷰티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제 한국에서는 특히 옛날에 전통적인 제조는 전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저는 중국과 경쟁을 심하게 해야 되는 이제 영역은 좀 피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그 고정비가 낮은 비즈니스들을 이제 한국에서 좀 선호하는데 그 기업들이 그러면은 고정비가 낮은 그러니까 매출 총이익률이 높으면 그다음에 이제 영업이익률로 왔을 때 판관비잖아요. 판매관리비에서 AI를 활용해서 기업들이 얼마나 그 판관비를 줄일 수 있는지 저 되게 많이 보거든요. 저는 시장이 지금 그것까지 계산을 안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를 사실 제일 잘 활용하는 게 반도체 회사들이긴 하고. 네. 예. 근데 보시면은 그 우리가 그 판관비를 뭔가 몇 년치를 예측을 할 때 대부분은 그냥 가정이 매출에 비례하거나 조금 효율성 있으면 매출보다 조금 덜한 속도로 증가한다라고 가정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에 인건비와 R&D 비용과 관련된 부분이 이제 이 기업들에게 큰 비중인데 심지어 마케팅도 이제는 마케터 굳이 없어도 영상이나 이런 거 다 그냥 SNS에 알아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줄일 수 있는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거를 제일 잘 줄일 수 있는 그 영역 중에 하나가 저는 헬스케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중에 또 추가적으로 제가 아까 분산되고 역사가 깊은 회사들을 선호하는 이유가 실패 데이터가 많을수록 R&D에서도 신약 개발을 위한 어떤 뭐 물질들을 발굴하고 이런 과정이 내가 실패 데이터가 많을수록 훨씬 더 그거에 그렇죠. 가깝게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헬스케어 산업에 오래 있었던 기업들 중에 AI를 정말 적극적으로 많이 활용하는 기업들의 경우 어느 순간에
1: 퀀텀 점프를 할 수 있게

0: 높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1: 아 이것도 네. 되게 재밌네요. 오히려 네. 이제 우리 헬스케어만 가지고 다음에 또 얘기를 해도 네. 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정말 긴 시계열이다. 분산이다. 그래서 우리 분산 박정임 K프리덤 자산운용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5등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오늘도 안전하게 어르신 폭염 피해 예방 요령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날씨가 더울 때는 야외 활동을 자제해주세요. 날이 더운 오후 12시부터 6시 사이에 온열 질환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 외출 시 가급적 가벼운 옷차림에 챙이 넓은 모자와 양산을 챙겨주세요. 뜨거운 햇살로부터 몸을 지키고 몸의 온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물병을 휴대하여 수시로 수분을 섭취해주세요.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충분하게 수분을 섭취해야 탈수 증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무더위 쉼터를 방문해주세요. 안전디딤돌 어플리케이션이나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폭염 피해 없는 안전한 여름을 위해 예방요령 기억해주세요.

0: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잠시 후 CBS 뉴스룸이 방송됩니다.
1: 정부가 어제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에 이어 7만 3천 호의 수도권 신규 택지를 추가로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와의 입장 조율이 관건으로 꼽힙니다. 지지율 하락세를 보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청년 정책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기성세대나 공급자적 시각에서 벗어나 반성하는 자세로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며 청년층 여론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국민의힘 나경원, 윤상현 의원 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선관위의 투표율 집계 조작 논란으로 다시 불거진 부정선거론을 팩트체크해봅니다.
2: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N컴.

0: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1: 전문 건설 공제조합 케이핀코.
2: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3: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1: SM 신용정보
2: 1600-9300 1600-9300
4: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5: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4: 워킷 워킷 안전화.
6: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7: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8: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4일 금요일 CBS 뉴스룸 시작합니다. 23만 호 이상의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한 정부가 수도권 7만 3천 호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를 이르면 다음 달 추가 공개합니다. 서울시와 이견을 보이고 있는 그린벨트와 용산공원 활용 문제는 다음 주 오세훈 서울시장과 직접 만나 조율하기로 했습니다. 첫 소식 최창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9: 정부가 어제 공개한 2만 7천 호에 이어 수도권

0: 신규 공공택지 7만 3천 호의 입지를 이르면 다음 달 말 추가로 공개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23만 호 이상의 주택 공급 대책 가운데 신규 공공택지로 공급하는 10만 호에 해당합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지방정부와 협의가 끝난 물량이라며 9월 말에서 10월 초쯤 발표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후보지도 지방정부와 협의가 끝나는 대로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서울시와의 이견 조율에도 나섭니다. 김 장관은 오는 20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그린벨트와 용산공원 활용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공공택지 지정에 법적 근거가 있다면서도 서울시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입니다.
1: 그렇다고 해서 정부 차원에서 서울시가 반대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함을 보여주는 그런 것으로 가서도 안 되고, 그래서
0: 정부는 공급 속도도 직접 챙깁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오늘 첫 범정부 점검회의를 열고 주택 공급을 최우선 과제로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매월 점검회의를 열고 공급 현장을 직접 찾아 이행 상황을 점검할 방침입니다. CBS 뉴스 최창민입니다.
2: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오늘 열린 확대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금융권의 30조 추가 자금 공급 여력으로 이주비와 중도금, 잔금 대출 등 실수요 자금이 적시에 공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 위원장은 가계부채 총량 목표를 1.5%에서 3%로 올린 것은 실수요 지원을 위한 조치일 뿐 투기적 대출 수요를 자극하는 신호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최근 청년층의 민심 이반이 커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 정책의 대전환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에선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청와대에서 이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청년 정책 대전환을 위한 청년 정책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청년 정책에 대한 진단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정운영의 청년 친화적 개편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회와 희망이 많았던 과거와 달리 현재의 청년들은 AI와 같이 미래 사업의 특성상 일자리를 얻는 등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성세대의 시각, 공급자적 시각에서 벗어나 반성하는 자세로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4: 이게 수요자 측, 정책 대상자 입장에서는 그거 아닌데 헛다리 짚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3: 이 대통령이 이 같은 청년 달래기에 나선 것은 최근 하락세가 뚜렷해진 국정 지지도를 의식한 행보라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44%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직전 조사인 7월 4주차의 51%보다 7%포인트 낮아진 수치이자 갤럽 기준 이 대통령 취임 후 최저치입니다. 특히 18세부터 29세까지는 30%, 30대는 37%로 평균치를 크게 밑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청와대에서 CBS 뉴스 이준규입니다.
2: 청와대가 임기 단축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국회의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청와대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4년 중임제 개헌이 대통령의 원칙적 입장이라며 그러나 개헌은 국회에서 논의,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5: 진실 혹은 거짓, 팩트 체크.
2: 국민의힘이 이른바 부정선거론을 놓고 둘로 쪼개졌습니다. 투표율 집계 조작 논란이 개표 결과 조작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두고 양측이 부딪히고 있는 건데요. 정치부 김정록 기자와 함께 어느 쪽 말이 사실인지 팩트체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6: 네, 안녕하세요.
2: 네, 팩트체크 그 대상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투표율 집계에 문제가 있는 거는 이게 누구나 인정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부정선거로 볼 수 있느냐 이 문제죠?
6: 네, 맞습니다. 지금 투표율이 조작됐으니까 개표 결과, 즉 득표율도 조작될 수 있느냐 이걸 놓고 한쪽은 가능하다, 다른 한쪽은 터무니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먼저 그렇다는 쪽 장동혁 대표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7: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투표자 수를 늘리면

0: 투표자 수도 반드시 늘려야만 합니다.
1: 또 장 대표는 이번 선거를 총체적 오염이자 부정선거로 규정했습니다. 이에 맞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인 윤상현 의원은 논리 비약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2: 아니 투표율을 임의로 조작하는 것은 반드시 득표수 조작을 했다는 것이다. 어느 분이 말씀하신지 잘 아시죠? 이런 논리적인 비약이 어디 있습니까?
1: 윤 의원은 시간대별 투표자 수 오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후보별 득표수가 조작됐고 선거 결과가 바뀌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3: 네.
1: 그러자 중진인 나경원 의원이 윤상현 의원의 이 발언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 대목도 듣겠습니다.
4: 부실이 쌓이면 그것이 또 부적인 거거든요.
1: 이에 윤상현 의원은 공개 토론을 제안했지만 나경원 의원은 토론 대상은 당 내부가 아니라 선관위여야 한다며 거절했습니다.
3: 네, 자 그러면은 문제 시작으로 돌아가서 문제가 된 투표율 집계 어쩌다가 조작 논란까지 나오게 된 거예요?
1: 네, 집계 과정을 한번 설명드리면요. 투표율 집계는 실시간 전상 자동 집계가 아닙니다. 언론에 발표하거나 국민 모니터링을 위해서 잠정으로 하는 집계인데요.
3: 네네.
1: 매시간 전국 14,000여 개 투표소에서 사무원들이 남은 투표용지를 세워서 투표자 수를 어림하고요. 이걸 전화나 문자로 읍면동 선관위에 보고하면 다시 사람이 손으로 시스템을 입력을 합니다. 수만 명이 수기로 죽어봤다 보니 그 과정에서 누락이나 오기입이 생기기 쉽게 되는 거죠.
3: 네네.
1: 이번 파문이 바로 여기서 터졌습니다. 선관위가 잘못 입력한 수치를 정식 절차대로 바로잡지 않고 다른 투표소에 분산 입력하거나 다음 시각 수치에 슬쩍 반영한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잠정치라고 해도 통계를 임으로 손댄 건 큰 문제입니다.
3: 네, 근데 문제는 그런 식의 투표지 오기입이 실제 당락 그러니까 이게 득표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인데 이게 구조적으로는 가능하긴 합니까?
1: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투표율 집계와 개표는 서로 영향을 주지 않은 완전히 별개의 절차입니다. 득표율은 투표율처럼 전산망 수치가 아니라 봉인돼서 개표소로 옮겨진 실물 종이 투표지를 직접 세서 얻습니다.
3: 네.
1: 투표지 분류기로 1차 분류를 하고 개표 사무원들이 한 장씩 손으로 넘기면서 확인을 하고요. 마지막에는 법관, 변호사, 정당 추천 인사로 구성된 선관위원들이 다시 손으로 대조하고 서명까지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여야 참관인들이 1, 2미터 거리에서 지켜보고 촬영하는 가운데 진행이 되는 겁니다. 22대 총선 개표에 참여했던 한 공무원에게 제가 직접 물어봤는데요. 선거 당일까지도 본인이 무슨 업무를 할지도 모르고요. 내가 한 작업을 다른 사람들이 바로 검증을 하기 때문에 이게 개표 단계에서 조작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3: 네.
1: 실제로 개표 조작 정황은 지금까지 단 한 건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예, 아직 개표 조작 증거는 물론 정황조차 없는데 투표지 오기입을 놓고 개표 조작을 주장하는 셈이네요. 오늘 팩트체크의 결론 투표율 오입력과 득표율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김정록 기자였습니다.
5: 여러분은 지금 CBS 뉴스룸을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 6시엔 박재홍의 한판 승부가 이어집니다.
3: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검은 이들이 단순히 체포에 반대한 것이 아니라 이른바 인간벽을 만들어 영장 집행을 막아섰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나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오늘 권창영 특검팀이 국민의힘 나경원, 김기현, 윤상현, 권영진 의원을 특수공무 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나경원 의원 등은 지난해 1월 15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들을 막아선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나 의원 등은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함께 관저 앞에 모여 이른바 인간벽을 만들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시 행위에 대해서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한 것이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이러한 행위가 단순히 체포에 반대하는 정치적 의사를 표시한 것을 넘어서 실제 검사와 수사관들의 관저 진입을 가로막은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특검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당시 현장에 있던 검사와 수사관들의 진술을 확보했고 약 94GB 분량의 채증 영상도 분석했습니다. 특히 영상에서 폭언 등을 확인했는데 이를 토대로 유사 사건들의 법리 검토도 마쳤습니다. 결국 국민의힘 의원 4명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이후 재판에선 이들의 행위가 단순 의사 표현인지 실제 영장 집행을 방해한 행위인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 나채영입니다.
3: 한쪽은 이미 만들었다 하고 다른 한쪽은 안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0: 프랑스의 판문점 여단급 부대 창설을 두고 유엔사와 국방부가 정반대 설명을 내놓고 있는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앞둔 양측의 미묘한 신경전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홍재표 기자입니다.
1: 유엔사는 군사정전위원회와 판문점의 JSA 대대를 합쳐 여단급 부대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유엔사 소속 현역 대령인 군사정전위 비서장을 여단장으로 해 정전협정 관리와 경비 임무를 통합하는 취지입니다. 유엔사는 현재 계획은 기존 자원의 내부 재편성만 반영하고 있고 인력이나 인프라 등의 증가는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사 관계자는 한 발 더 나아가 여단급 부대를 최근 창설했고 한국 측과는 다양한 채널로 사전 협의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안규백 장관은 오늘 옛 국방부 청사로 첫 출근하며 관련 질문을 받고 사실상 백지화된 내용이라고 부인했습니다.
2: 유엔사 예단 창설은 경비 예단 창설과 행사는 아마 않기로 그렇게 서로 간에 이야기를 나눴고 합의를 봤습니다.
1: 이는 유엔사 측 입장과 180도 다른 것이지만 국방부와 유엔사는 이후 추가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양측은 지난 1월 비무장지대 DMZ 관할권 문제를 놓고 마찰을 빚은 데 이어 6월에는 북한의 DMZ 내 군사 활동을 놓고도 이견을 보였습니다. 이는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유엔사 권한 확대 여부를 둘러싼 양측의 신경전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CBS 뉴스 홍재표입니다.
0: 정부는 광주공항 부지에 이르면 2029년 중 반도체 제조시설 1기를 완공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3년 넘게 걸리는 건 공항 내 군공항을 임시 이전하는 데만 2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인데 그렇게 오래 걸리는 이유는 뭘까요? 권민철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3: 250만 평인 광주공항은 민간과 공군이 함께 사용 중입니다. 군공항은 공군 1 전투비행단이 이용 중입니다. T-50 고등훈련기, TA-50 경공격기를 운용하는 부대입니다. 이 부대에는 비행훈련에 필요한 시뮬레이터와 각종 작전시설들도 있습니다. 광주공항은 인근의 무안공항으로 통합되는데 따라서 1 전투비행단 시설도 2023년 완성되는 무안공항으로 최종 이전될 예정입니다. 그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는 그 이전에 이 부대를 다른 공군공항으로 임시 분산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이 부대에는 3개 예하 비행대대가 있는데 각각 예천, 충북 중원, 서산의 전투비행단으로 분산 배치됩니다. 문제는 이들 기지도 이미 포화 상태라 수용을 위해서는 수천억 원의 재원이 별도로 소요될 거라고 합니다. 여기에 미군과의 협의도 변수입니다. 광주군공항은 유사시 미군 항공전력이 증원 배치될 수 있는 공동운영기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따라서 기지 이전에는 미군에 공여된 시설뿐 아니라 유사시 미군 전력의 전개 계획까지 조정하는 문제도 뒤따릅니다. 국방부는 오늘 군공항 임시 이전이 연합방위태세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조기에 완료되도록 미국 측과 범정부 차원에서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권민철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투자한 외국 조선소에 최대 2척의 선박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습니다. 미국 필리 조선소를 인수한 한화 등 국내 조선업체가 일정 정도 수혜를 볼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박지환 특파원입니다.
4: 트럼프 대통령이 미 해군 선박 건조를 위한 국가안보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습니다. 미국에 투자한 조선업체에 한해 해당 업체의 본국에서 최대 2척의 미국 함정 건조를 승인하는 내용입니다. 미국에 새로운 조선소를 건설하거나 미국 내 기존 조선소의 소유권 또는 지분 과반을 확보한 외국 조선업체가 대상입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필리 조선소를 인수한 한화가 이 같은 조건에 해당됩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최초 2척 건조 이후 나머지 모든 선박은 미국 조선소에서 만들어야 한다며 자국 산업 보호를 강조했습니다. 외국에서 건조할 수 있는 선박은 대잠수함전과 수상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수상전투함 한 종류와 유조선, 화물선적 선박 등 비전투함 두 종류 등 총 세 종류로 제한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핀란드 모델이라고 설명했는데 초기에는 선박을 해외에서 빠르게 건조하고 이후 조선기술과 생산 방식을 미국으로 이전해 미국 조선업 경쟁력을 회복하겠다는 보관입니다. 미 해군의 만성적인 선박 납기 지연과 생산 적체 문제를

0: 해결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당장 미국의 이번 조치로 하나오션과 HD현대중공업 등 한국 조선업체가 일정 부분 수혜를 볼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CBS 뉴스 박지원입니다.
1: 과거 독립운동의 중국 거점하면 상하이나 충칭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수도 베이징에서도 신채호와 이회영, 이육사 선생 등이 목숨을 걸고 무장투쟁을 준비했는데요. 광복절을 하루 앞둔 오늘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베이징의 독립운동사를 정영철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2: 임시정부가 있었던 상하이와 충칭 그리고 안중근 의사가 의거한 하얼빈 등은 중국에 있는 대표적인 독립유적지로 꼽힙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도 베이징이 독립운동의 또 다른 거점이었다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는 3.1운동 직후인 1920년대 신채호, 이회영, 이육사 같은 굵직한 인물들이 활동했습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미국 등 외세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싸워서 독립을 쟁취해야 한다며 무장 독립운동을 주장했습니다. 의열단 김봉원 선생의 부탁을 받은 신채호 선생이 조선혁명 선언문을 작성한 곳도 베이징입니다. 이회영 선생도 베이징에서 항일 무장투쟁 근거지를 마련하기 위해 분투했습니다. 의열단원이기도 했던 이육사 선생은 국내와 베이징을 오가며 독립운동을 하다가 베이징 감옥에서 순국했습니다. 베이징은 당시 상하이 임시정부의 외교 중심 노선에 반대한 무장투쟁론자들의 집결지가 됐습니다. 제중항일역사기념사업회 홍성림 회장입니다.
3: 국내 진공을 염두에 뒀다면 북경은 만주로의 접근성이 비교적 유리한 지리적 우세가 있었고요. 대규모 군대 양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중국 정부와의 그런 연대가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2: 1921년에는 중국 각지에서 활동 중이던 10개 무장 독립단체 대표들이 모여 군사통일주비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밀정에 걸려 번번이 군자금 마련에 실패하는 등 일제의 탄압으로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임시정부가 외교 노선의 한계를 절감하고 1940년 광복군을 창설하고 무장투쟁 쪽으로 방향을 바꾼 데에는 이들의 노력과 헌신이 밑거름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베이징에서 CBS 뉴스 정영철입니다.
1: 8.15 광복은 남북 분단의 시작점이기도 했습니다. CBS가 공동 주관한 통일 걷기 행사 참가자들은 강원도 고성에서 경기 파주 임진각까지 350km 13일간의 여정을 오늘 마쳤는데요. 평화와 통일에 대한 간절한 염원을 되새겼습니다. 고무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4: 통일 걷기는 남북관계가 다시 대화의 문을 열기 전인 2017년 시작됐습니다. 이후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와 대화 중단, 군사적 긴장이 반복됐지만 시민들은 10년 동안 접경 지역을 걸으며 평화의 필요성을 알려왔습니다. 그동안 참가자는 모두 5,576명. 올해는 594명이 강원도 고성에서 경기 파주 임진각까지 350km 여정에 동참했고 25명이 13일간의 전 일정을 완주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남북관계가 어려울수록 평화를 향한 시민들의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5: 평화는 한두 번의 선언으로 완성되지 않으며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의 꾸준한 발걸음 위에서 자라난다는 사실입니다.
4: CBS가 공동 주관한 통일 걷기는 평화와 통일을 정부 간 협상에만 맡기지 않고 시민의 참여와 일상적인 행동으로 이어왔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새로운 통일상을 제시했습니다.
6: 완전 일치 통일을 넘어서 평화 공존, 영구 공존하는 통일에 대한 우리의 새로운 사고, 상상력 이런 것들이 시작됐으면 좋겠다.
4: 지난 10년의 발걸음은 이제 청년과 지방정부가 함께할 다음 평화의 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진각에서 CBS 뉴스 고무성입니다.
7: 온라인 핫이슈를 짚어봅니다. 어텐션 뉴스.
1: 네, 오늘 하루 온라인에서 주목받은 뉴스를 짚어봅니다. 어텐션 뉴스 최인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최 기자.
8: 네, 안녕하세요.
1: 네, 첫 소식은요.
8: 광고 이야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 뉴욕의 타임스퀘어라고 있잖아요. 네. 저 가본 적은 없는데 이렇게 사진으로만 봐도 화려한 그 전광판들이 있는 곳 아닙니까?
1: 가장 번화가죠.
8: 네. 그 청취자분들께서도 한번 이런 이미지를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뉴욕 타임스퀘어에 그 화면 큼지막한 화면에 한글로 이렇게 딱 세 줄 한 문장이 적혔습니다. 봉화사과 맛있지만 광고 안 합니다. 이 문구가

0: 송출이 됐는데요.
1: 실제 그렇다는 거죠?
0: 네. 그러니까 사진 한 장 없이 예. 영어도 아니고 딱 한글로 이 문장이 딱 송출이 된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번화한 곳에 광고를 안 하겠다 이 광고를 한 건데 솔직히 정말 좀 촌스러운 네. 그런 모습입니다. 네. 어제와 오늘 사이 4시간 36분에 약 15초간 노출되는데 이걸 그 봉하군의 농산물 홍보 담당관이 자기 아이디어에서 출발해서 이 광고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 예산이 아니라 사비로 진행을 하고 내돈내산 인증이라고 하죠. 그것도 네. 인스타그램에 올렸거든요. 네이버 페이로 32만 9천 원을 결제했다고 합니다. 뉴욕을 방문한 국내 여행객들이 이 전광판을 보고 촬영해서 그 소셜미디어에 올리면서 타임스퀘어 봉화사과 실존 뭐 이런 반응도 있고요. 누리꾼들은 이걸 보고 봉화사과 주문 완료했다. 객관적으로 봉화사과 맛있다 이런 반응도 보였고 이런 재치 있는 반응도 있었는데 뉴욕에서 봉화사과를 알게 되면 우리가 먹을 것이 부족해진다 이런 재치 있는 답도 했습니다. 그 충주맨이라고 있었죠. 충주시가 대표적인데 최근 지자체 홍보 담당 공무원들이 기존의 딱딱한 행정 방식에서 벗어나 그 창의성과 개성을 전면에 내세우는 이런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1: 네. 홍보가 안 될 수가 없네요. 네. 네, 공무원들의 재치 있는 그런 역발상이 참 돋보였습니다.
0: 네.
1: 다음 소식은요.
0: 광복절 앞두고 눈길을 끈 그 여론조사 결과를 가져왔는데요.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이 한국이 일본보다 더 잘 산다 이렇게 응답했다는 결과입니다. 온라인 설문 플랫폼 나우엔 서베이가 광복 81도를 맞아 전국 만 20세 이상 1,007명에게 지난 8월 7일부터 그 나흘간 물은 결과인데요.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3.1%포인트고요. 응답을 보면 생활 수준에 대해서는 한국이 높다가 37.2%, 일본이 높다가 23.3%로 13.9%포인트 앞섰고요. 국가 경쟁력은 한국이 높다가 33.5%, 일본이 높다가 30%로 팽팽했고 10년 뒤 전망은 한국이 앞설 것이다가 51.9%로 일본이 앞설 것이다라는 14%보다 3배가 넘었습니다.
1: 그렇군요. 마지막 소식은요.
0: 미국의 한 현지 고등학교 교사가 대입을 앞둔 학생들에게 짧은 문장 숙제를 냈는데 학생들이 이걸 답을 못 채웠다며 눈물을 펑펑 쏟은 영상이 미국 사회 문해력 위기 논쟁에 다시 불을 붙였다는 기사입니다.
1: 네.
0: 최근 미국에서 학습 불황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하는데요. 교육의 구조적 문제를 되돌아보자 이런 계기다라는 목소리가 현지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1: 네, 어텐션 뉴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수 기자였고요. 이어서 날씨 알아봅니다. 말복인 오늘도 꽤 더웠는데 연휴에는 어떨지요? 이수경 기상 리포터 전해주시죠.
2: 네, 말복인 오늘 낮에 대부분 지방의 체감 온도가 33도 안팎을 보이면서 무더웠습니다. 하지만 광복절인 내일 남부지방은 비 소식이 있어서 낮 기온이 오늘보다는 떨어지겠는데요. 현재는 호남 일부 지역으로만 폭염특보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서울 지역은 내일 아침 기온 24도, 낮 기온은 31도가 예상됩니다. 한편 광복절 연휴 기간 동안 비가 자주 내리겠는데요. 먼저 오늘 밤은 제주도와 강원 동해안, 강원 산간에 소량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5에서 40mm 정도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내일은 오후에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 중부지방은 지역에 따라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한편 모레 주일부터 연휴 마지막 날인 다음 주 월요일까지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는데요. 특히 이번 비는 천둥과 번개, 돌풍을 동반해서 남해안과 지리산을 중심으로 최대 200mm가 넘는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가뭄 해갈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비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1: 8월 14일 금요일 저녁 CBS 뉴스룸을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뉴스 제작 조성준, 임승선, 문은지, 기술 박수지, 진행의 김정훈이었습니다. CBS 뉴스는 인터넷 노컷뉴스와 유튜브 노컷뉴스 채널을 통해 언제든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 CBS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4: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세자이 1833-6515 GS건설.

0: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글로벌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여정에 JDC가 그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글로벌 파트너 JDC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1: 이 캠페인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함께합니다.
2: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3: 당연하죠.
2: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3: 여름철 재예방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2: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을 주문한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2일 청와대에서 미래성장동력 7대 시드 보고회를 갖고 메가 프로젝트를 성장시킬 씨앗을 선정했는데요. 잠시 후 일부 한판 인터뷰에서 백영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수도에서 만나서 주요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진석 국민의힘은 어제 정점식 원내대표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강행했던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포럼을 개최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의원 제명을 촉구하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여의도 자리에서 끝을 향해 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 소식과 함께 짚어봅니다. 박재홍의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3: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4: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3: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4: 우리 집은 슈가버블.
5: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N코.
6: 행복 짓는 건설 금융 KPIN코. 믿음 쌓는 건설 금융 KPIN코.
5: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6: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N코.
7: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8: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9: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10: SM
8: 1600-9300 1600-9300.
1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1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11: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1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1: 에어렉스

0: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1: 세라하임.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에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14일 그랜드 오픈. 1533-0589 동일 하이빌.
2: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3: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4: 경복대학교.
5: 안전하는 오늘부터

0: 안전.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대한민국 저녁 시사의 중심 박재홍의 한판 승부.
4: 네, CBS 박종현 한판 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부의 메가 프로젝트 진행 상황에 대해서 예고해드린 대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부총리님 어서 오십시오.
5: 네, 반갑습니다. 네.
4: 취임한 지 1년 넘으셨습니다.
5: 네, 이제 막 1년 좀 넘었습니다.
4: 예, 사실 민간 네. 기업에 계시다가 네. 정부에서 일을 하시는 건데 소회랄까요? 어떠십니까?
5: 네. 1년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좀 바쁘게 지냈던 것 같고 사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해야 될 일도 굉장히 좀 많고
4: 그럼요.
5: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다양한 과학기술 아젠다들이 있습니다. 또,
4: 예.
5: 또 이제 제가 과학기술 또 부총리 역할을 맡다 보니까 예, 본부처 이제 R&D 전체를 좀 같이 좀 논의를 해야 되고
4: 예.
5: 이러다 보니까 진짜 1년 동안 이게 정말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를 모를 정도로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4: 예전에 명벤저스 영상을 보니까 네. 직원분들한테 일찍 일어났다.
5: 네.
4: 새벽 2시 반에 일어났다.
5: 아, 네.
4: 왜 그러세요? 잠깐만요.
5: 아, 그때는 정말
4: 2시 반에 일어나시면 어떡해요? 그거는 네. 일어난 게 아니라 깬 거죠, 중간에 자다가.
5: 뭐 그때는 또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메시지도 네. 뭐 밤에도 많이 주셨고
4: 아 그러세요.
5: 네. 그리고 진짜 저 일을 또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 제가 좀 미리 봐야 될 것들도 많았고
4: 예.
5: 그래서 그때 좀 많이 잠을 못 잤던 것 같습니다.
4: 요즘은 그래도 네. 2시 반보다 양호하신 상황인 거죠?
5: 아, 요즘 많이 자는데요.
4: 예. 네.
5: 뭐 그저께도 한 3시 반에 일어나긴 했습니다.
4: 아니 이건 아니야. 이거 뭐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내각에 있는 분들이 네. 열심히 일한다는 게 좋은 일이긴 한데
5: 네.
4: 또 건강한 상태에서 또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5: 네네. 고맙습니다.
4: 이게 내각 근데 막내 장관이시라면서요?
5: 뭐 나이로는
4: 좀, 나이로는 막내 네, 직급은 막내입니다. 부총리이시니까.
5: 네, 뭐 네, 제가 거의 뭐 서열상으로는 높은 편이죠.
4: 예, 예. 네. 근데 총무를 맡고 계신다고 하는데.
5: 네.
4: 아, 최희영 장관이 부럽다고 말씀하셨어요?
5: 아, 제가 이제 그 산업계 출신 네. 장관님들이 좀 계십니다.
4: 예. 예.
5: 뭐 한성수 국무총리님 포함해서
4: 맞아요.
5: 같이 산업계 그 장관님들끼리 좀 그런 뭐 저녁 회식할 때 제가 좀 주도해서 이제 모임도 잡고 일정도 잡고 뭐 이런 거를 제가 했었고요.
4: 예.
5: 뭐 최희영 장관님 부럽다고 한 말씀은 이제
4: 예.
5: 우리 저는 이제 과학 기술을 이제 다루다 보니까
4: 예, 예.
5: 굉장히 뭐 수학하고 과학 이게 좀 어렵지 않습니까?
4: 그렇죠, 그렇죠.
5: 근데 우리 저기 최영 장관님은 문학에 이제 문화 또 예체능 뭐 이쪽을 다루시다 보니까
4: 네.
5: 다양한 연예인도 만나시고 또 얼마 전에 또 박지성 또
4: 아,
5: 우리
4: 예, 예,
5: 선수도
4: 예.
5: 만나서 여러 가지 논의하시고
4: 예.
5: 그리고 이제 문화 공연도 다 챙기셔야 되고.

0: 뭐 월드컵 때도 일 챙기셔야 되니까 너무 이렇게 다루는 아젠다가
1: 예, 마음에 드시고요.
0: 예, 저는 부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1: 예, 우리 과기부랑도 뭔가 할 수 있는 그리고 연구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 최근에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그 젠슨왕을 대통령님과 기업 총수가 만나는 자리에 가셨었어요.
0: 네네.
1: 거기서 대통령이 오늘 부총리께서 밥을 사신다고 한다.
0: 네.
1: 사셨습니까?
0: 밥은 뭐 제가 샀습니다.
1: 오, 네. 그러셨군요.
0: 뭐 그 자리가 이제 네. 그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이라는 행사가 있었고,
1: 예.
0: 여러 빅테크 CEO들과 그리고 이제 한국의 이제 기업들이 같이 이제 AI 관련된 중요한 어떤 선언을 하는 자리였습니다.
1: 예.
0: 그래서 그 디프리로 이제 저녁 식사가 있었고, 사실 그 자리에서 이제 사실 그 이제 서밋 자체를 이제 저희가 이제 주관했었는데 이걸 누구한테 밥을 사게 해야 되는 것인가. 사실 우리 한국에서 이제 주최를 했는데.
1: 아, 그러네요.
0: 사실 또 이제 샌프란시스코로 갔으니.
1: 예.
0: 젠슨왕께 이거 한번 쏘라고 해야 되는 건지 뭐 이런 고민하다가.
1: 예.
0: 아, 그냥 사실 정부에서 이제 뭐 정부 제가 그 또 이제 준비를 했으니까.
1: 예.
0: 제가 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1: 예.
0: 저 이렇게 얘기하면은. 예. 우리 기업 CEO님들이.
1: 예.
0: 아, 내가 사겠다 이럴 줄 알았는데.
1: 예상외로. 예,
0: 아무도 안 나서시고
1: 없어.
0: 오히려 젠슨왕 CEO는. 맥주 더 먹겠다.
1: 예.
0: 그리고 또 여기 참석하신 분들 모두 다 싸라. 뭐 이런 얘기를 해서
1: 아,
0: 이제
1: 뭐 뭐지? 네. 뭐 배를 올려라 뭐 그런 거 있죠.
0: 네, 골든벨.
1: 아, 골든벨.
0: 네.
1: 예. 원래 이 총수들이 또 약간 짠면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보면 대통령이 뭐랄까 이런 글로벌 기업 CEO들과의 만남도 좀 즐기시는 것 같고 무엇보다도 장관님도 민간 기업에서 네. 임원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모임에 좀 익숙하신 부분도 있어서 좀 같이 가시는 것 같습니다.
0: 네, 뭐 지금은 뭐 저는 대통령께서 뭐 일단 기업을 경영하듯이 하듯이 지금 어떻게 국정을 하신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
1: 예, 예.
0: 정말로 우리나라를 한 단계 성장시키기 위한 많은 고민들을 좀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그런 차원에서
0: 많은 기업들과 이런 모임도 있고 또 기업에서 필요한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 사실 우리가 3대 메가 프로젝트 발표 이후에 실제 이 3대 메가 프로젝트가 굉장히 좀 큰 단위예요. 거의 4,500조 단위 어떤 큰
1: 예.
0: 프로젝트를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이런 큰 단위의 이 투자를 한국에서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빅테크들의 어떤 투자도 유치하고 관련된
1: 예.
0: 협업도 여러 가지 유치를 하기 위해서
1: 예.
0: 그런 자리도 좀 마련하게 됐습니다.
1: 네, 이번에 그 바쁘신 와중에 2시 반에서 3시 반으로 이제 일어나시는데 책을 내셨어요.
0: 네.
1: AI가 두려운 당신에게. 책 네. 가져오셨어요.
0: 아, 책 예, 제가 예. 가져왔습니다.
1: 예. 네. 어떤 책인가요? 그러니까?
0: 그 책이고요.
1: 예, AI가 두려운 당신에게.
0: 이거 한번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1: 아, 예. 아, 감사합니다. 이것도 네. 실시간으로 받는 건 처음이긴 한데 아무튼 감사드리고.
0: 제가
1: 아, 열심히 보겠습니다.
0: 사인도 해드렸습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25년 차 AI 연구자에 대해 현역 장관이 답하는
0: 네.
1: AI 생존 문답.
0: 네네.
1: 그러니까
0: 처음에는 우리 국민들께서 우리 가계정통부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AI 정책들이
1: 예.
0: 있는데
1: 예.
0: 너무 홍보가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 아.
0: 어떻게 이거를 좀 홍보할 수 있을까? 근데 이제 AI 정책집을 만약에 내면은
1: 예.
0: 너무 재미없고
1: 아.
0: 또 일부 또 뭐 관계자분들만 보실 것 같아서
1: 예.
0: 국민들께서 가장 그 궁금한 게 어떤 부분이 있을까? 예를 들어서 내 일자리가 AI로 인해서 없어지는 건 아닐까? 또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AI 시대에 키워야 되지?
1: 전공은 뭐 시켜야 되지?
0: 네, 전공도 뭘 하고 지금 뭐 코딩 수업을 가르쳐야
1: 예.
0: 보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에서 좀 지금 현재 시점에서
1: 예.
0: 그냥 어쨌든 제 생각을 한번 좀 말씀드리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1: 예.
0: 그리고 이제 정부가 또 추진하는 다양한 과제 중에서 뭐 독자 AI 그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 같은 것들이 있는데
1: 예.
0: 왜 대한민국이 미국 뭐 중국 이런 AI를 쓰면 되는데 왜 우리가 또 독자적인 이런 AI를 확보해야 되는가 뭐 이런 데에 대한 질문도 많으시거든요.
1: 그렇죠.
0: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14가지 많이 그동안 제가 질문 받았던 내용을 추려서
1: 아.
0: 거기에 대한 이제 답을 이제 하는 책을 냈습니다.
1: 그렇군요. 네. 무엇보다 이제 정부의 큰 정책은 또 큰 그랜드 팔로시 그
0: 네.
1: 내가 뭐 그런 정책일 수 있고 또 이 책은 실생활에
0: 네, 맞습니다.
1: 국민들이 AI와 함께하는 생활에 대해서
0: 네.
1: 자세한 친절한 안내서 뭐 이런 네. 내용이 되겠군요.
0: 네, 저나 또 과기정통부에서 뭐 인세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싸게 네, 책을 만들었고 많은 국민들께서
1: 예,
0: 읽어보시고 또
1: 예.
0: 여러 가지 질문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예, 자 AI가 두려운 당신에게라는 책입니다. 백영원이 전하는 가장 솔직하고 다정한 네. 다정한의 망점이 있습니다.
0: 네.
1: AI 생존 안내서 요거는 또

0: 실생활과 관련된 것이고, 자 이제 정책 얘기를 해볼게요. 메가 프로젝트 얘기를 해볼 네. 텐데 이게 이제 요즘 우리 국민들이 제일 많이 듣는 단어일 것 같아요. 메가 프로젝트. 여러 부처 협력이 필요하십니다만 무엇보다 우리 부총리님이 계시는 과기정 네. 역할이 클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좀 방점을 두고 일을 하고 계십니까?
1: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이제 반도체,
0: 예.
1: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피지컬 AI 이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0: 예.
1: 사실 국민들께서 아직 체감을 못하실 수도 있겠는데
0: 예.
1: 이제 AI 대전환 시대가 올 겁니다. AI 대전환 시대를 맞이해서
0: 예.
1: 기본적인 AI 인프라를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예. 예.
1: 그래서 반도체도 중요하고 사실 GPU나 NPU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 AI 컴퓨터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 이 반도체 부분도 중요하고
0: 예.
1: 사실 이것들을 운영할 수 있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서비스하고 운영하고 할 수 있는 AI 데이터 센터 이런 집이 필요합니다.
0: 예.
1: 그리고 실제로 지금은 우리가 AI를 이 컴퓨터나 뭐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접하는데요.
0: 그렇죠.
1: 네. 이제 이 인공지능이 이 컴퓨터 안에서 우리 현실 세계로 점점 나오고 있습니다.
0: 아하.
1: 그래서 우리 현실 세계에서 인공지능이 다양하게 적용되다 보니까 이 피지컬 AI에 있어서는
0: 네.
1: 대한민국이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 1강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0: 예.
1: 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0: 근데 대통령님이 속도전을 넘어서 전격전을 치러야 된다 이렇게 네. 말씀하시니까 우리 부총리님은 네. 다시 2시 반에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1: 네.
0: 사실 향후 1년을 골든타임으로 생각해라. 사실 인프라 갖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뭐 전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부처에서 할 일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1: 네, 맞습니다.
0: 어떤 게 좀 제일 어려우실까요?
1: 실제 그 뭐 많은 어떤 부분들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0: 예,
1: 단순히
0: 예.
1: 인공지능이 이 모델만 잘 나온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0: 예.
1: 이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환경도 구축해야 되고 사실 AI 이외에도 뭐 전력 문제, 용수 예. 문제, 또 부지 문제
0: 예.
1: 이런 모든 것들을 같이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0: 예.
1: 그런 부분들을 또 기업에서 잘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또 정부는 또 사전에 좀 준비를 해야 됩니다.
0: 예.
1: AI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서 뭐 전력 용수 문제도 있고
0: 예.
1: 인허가를 또 이제 빠르게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관련된 또 산업 생태계를 좀 만들어가는 일이 중요합니다.
0: 예.
1: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AI 데이터 센터를 하나 지으면 그 주변에 어떻게 보면 대중소 이렇게 상생 협력 체계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뭐 테스트베드를 통해서 실험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공간도 마련해드리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기업이 실패할 수 있는 어떤 그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빠르게 사업할 수 있는 환경들을 좀 마련하다 보니까
0: 예.
1: 사실 많은 부분들이
0: 예.
1: 예측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이
0: 그렇죠.
1: 예측하고 사전에 준비하고 하는 것들
0: 예.
1: 그리고 기업하고도 많이 소통을 해야 되고 또 이제 어떤 뭐 AI 데이터 센터를 뭐 짓는다든지 피지컬 AI를 추진한다든지 또 국민들의 또 기대감 이런 부분들도 잘 고려해서
0: 예.
1: 저희가 이제 그 단계를 밟아가야 되다 보니까 사실 고려해야 될 요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0: 그러니까요. 이제 말씀 들어보면 사실 박정희 대통령 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하면서 오늘 중화하고 고속도로를 막 이제 서울과 부산에 네. 쫙 나는 그런 것처럼 이번에는 정보고속도로고 AI 네. 고속도로를 놓기 위해서
1: 네.
0: 여러 가지 고민을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필요한 게 굉장히 많은데 지금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구축을 위한 협의체가 출범했다고 하는데
1: 네.
0: 저 같은 사람 잘 모르는데
1: 네.
0: 데이터 센터 구축이 굉장히 필요한가 봅니다. 그러니까.
1: 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정부의 힘만으로 네. 또 기업의 힘만으로는 좀 지금의 인공지능 시대 준비를 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너무 많은 또 투자 비용이 들어갑니다.
0: 그럼요. 네.
1: 사실 AI 데이터 센터는 지금 정부에서도 AI 컴퓨팅 센터를 해남 솔라시도에 지금 40메가 정도로 짓고 있습니다.
0: 예.
1: 다만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메가 프로젝트 단위가 이런 40메가 단위가 아니라 한 1기가와트급의
0: 예.
1: AI 데이터 센터를 저희가 지으려고 하고 있어요.
0: 예.
1: 부지만도 거의 10만 평 정도 필요하고요. 1기가와트급 하나의 그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약 70조 정도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데이터 센터를 전국에 분산시켜서 한 8개 정도 이제 일단 2029년까지 이제 저희가 짓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0: 예.
1: 이게 총 그 합산해 보면은 거의 550조에 달하는 투자 규모입니다. 그 정도로 많은 투자가 들어가는 부분이고 많은 또 여러 가지 준비를 좀 해야 됩니다.
0: 데이터 센터 지을 경우에 좀 댓글에 시민 반대 시위는 미국 유럽에 굉장히 큰데 이런 데에 대한 고민을

0: 계시냐? 뭐 이런 질문이
1: 네.
0: 국민들 하시는 있습니다.
1: 미국에서도 이제 전력 공급 관련해서
0: 예.
1: 또 이제 이런 데이터 센터가 지어지면은
0: 예.
1: 또 이제 전력 이런 관련된 이슈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0: 환경
1: 네,
0: 문제라든지.
1: 환경
0: 예.
1: 문제, 전력 문제 이런
0: 예.
1: 데서 또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0: 그렇죠.
1: 있으실 텐데
0: 예.
1: 저희가 이거 준비하는 앞으로 이제 3년 동안 기간 동안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이게 문제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0: 예, 할 일이 많으신데 여기에 또 수요일에 어떤 걸 발표하셨냐면 7대 시드 프로젝트, 시드 SED 영어로 씨앗이죠, 그죠?
1: 씨앗입니다.
0: 예. 그러니까 메가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한 씨앗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1: 좀 개념이
0: 아,
1: 좀 다른데요.
0: 말씀해
1: 제가 좀더 쉽게
0: 주세요.
1: 시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때 발표드렸던 로봇
0: 예,
1: 태권무를
0: 로봇 태권무.
1: 가져왔습니다.
0: 국무회의 때그 들고 나오셨던 거잖아요,
1: 네,
0: 그죠?
1: 맞습니다.
0: 예.
1: 이 로봇 태권무로 좀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먼저 한번
0: 아,
1: 설명드려보면
0: 좋네요. 예.
1: 이 반도체는
0: 예.
1: 어떤 이런 초지능을 만드는 이런 머리에 좀 가깝습니다.
0: 태권무의
1: 거기에
0: 머리야.
1: 칩,
0: 예, 머리에 칩.
1: AI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다양한 AI의 어떤 기초 그 이해 그 생산단인 이
0: 예.
1: 토큰이라는 걸막 생산해내는데요.
0: 예.
1: 그게 이제 우리 심장에 해당합니다.
0: 아, 태권무의 심장.
1: 네.
0: 예.
1: 그리고 피지컬 AI는
0: 예.
1: 뭐 이런 지능도
0: 팔다리.
1: 포함되지만은
0: 예.
1: 전체적인 로봇의 이렇게 몸체
0: 예, 몸체.
1: 전체
0: 예.
1: 그 완성형의 로봇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0: 예.
1: 그럼 이제 7대 시드는 뭐냐?
0: 뭐냐?
1: 근데 사실은 그 3대 메가 프로젝트만으로는 온전히 태권 부위가 작동할 수는 없습니다.
0: 그렇죠.
1: 왜냐면요, 이 에너지원이 필요해요.
0: 그렇죠.
1: 이
0: 건전지가 필요합니다.
1: 로봇 태권 부위가 한 56m 크기가 그리고 이 무게만도 1,400톤 정도 된다고 해요.
0: 예.
1: 이런 초고대 로봇이 움직이기 위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원자력 같은 어떤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0: 예.
1: 그래서 이 7대 시드는 SMR 같은 소형 그
0: 모듈 원자.
1: 소형 모듈 원자로 그리고 이런 그 핵융합 같은 어떤 기술들
0: 예.
1: 그리고 태양 전지 같은 재생 에너지 이 3대 에너지 시드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0: 예.
1: 그리고 실제 이제 지금은 뭐 GPU나 MPU 같은 이런 AI 칩 컴퓨팅을 기반으로 이제 AI 연산을 하는데
0: 예.
1: 앞으로는 양자 컴퓨팅 기반으로 연산을 하게 될 겁니다.
0: 양자 컴퓨터 얘기 최근에
1: 네.
0: 많이 나왔었는데
1: 네.
0: 드디어 또
1: 그래서
0: 함께 가는군요.
1: 이제 양자도 이제 상용화가 된 시점이 그렇게
0: 예,
1: 멀지 않았습니다.
0: 그렇군요.
1: 그래서 양자 기술도 필요하고
0: 예.
1: 또 이제 바이오 기술도 들어가는데 이 태권부에서 바이오 기술이 어떻게 들어가냐?
0: 예.
1: 그 조종사 후니 기억하십니까?
0: 아,
1: 네.
0: 기억하죠.
1: 후니가 태권부이 안에 들어가서
0: 예, 맞아요. 조종하잖아요. 머리 위에
1: 로봇과
0: 들어가서. 예. 일체화되죠.
1: 연결, 싱크를 맞춥니다.
0: 예.
1: 그래서 후니의 동작대로 이 로봇이 작동이 됩니다.
0: 아.
1: 근데 그 기술이 지금 연구가 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뇌하고 컴퓨터가 연결돼서 그 작동되는 BCI 기술이라는 게 있고요.
0: 예.
1: 이런 첨단 바이오 기술도 연구를 해야 되고 또 이제 이 로봇이 마하 그 1.2 정도로 날아다녀야 되거든요. 그냥 로켓 같은 어떤 이렇게 추진체가 필요합니다.
0: 우주항공.
1: 우주항공 기술 필요하죠.
0: 예.
1: 그리고 또이 로봇이 이제 크고 무겁기도 한데
0: 예.
1: 굉장히 그 강철 기반이기도 하지만은
0: 그렇습니다.
1: 초경량이어야 돼요.
0: 아, 가벼워야죠.
1: 예, 그래서 첨단 소재 같은 기술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0: 아.
1: 그런 이 7가지를
0: 예.
1: 7대 시드로 저희가 정의를 하고
0: 예.
1: 이 7대 시드를 기존에 이제 이런 어떤 그 과학기술을 주로 R&D 레벨에서만 우리가 바라봤는데 그렇게 해서는 이제 성장시키기 어렵다. 메가 프로젝트급으로 키워야겠다. 예, 그러기 위해서 이런 R&D 이런 R&D 과제를 어떻게 보면은 실증, 상용까지 기업과 정부가 같이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정부가 투자형 R&D 방식을 이용해서
0: 예.
1: 정부도 지분 투자도 하고
0: 예.
1: 그러니까 지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투자형 R&D 방식으로 같이 리스크도 지고 이런 성공에 대한 어떤 성공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한 형태의 이런 준비를 이제 하겠다는 선언이
0: 예.
1: 7대 시드 프로젝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0: 설명이 너무 재밌고 좋은데요.
1: 네.
0: 할 일이 너무 많으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1: 뭐 이제 지금 근데
0: 예.
1: 3대 메가 프로젝트는
0: 예.
1: 뭐 5년, 10년을 바라보고 하는 프로젝트이고요.
0: 예.
1: 근데 이제 7대 시드는 이제 대한민국의 10년, 20년을 준비하는
0: 국가 대계.
1: 네, 프로젝트라고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말씀하는 걸 들어보니까 실제로 로봇 태권 부위를 실현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우리가 가기

0: 위한 그런 발걸음이 되겠네요.
1: 네, 뭐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태권브이를 위한 어떤 뭐 기반 기술이라 생각하실 것 같은데
0: 아니요, 예.
1: 모든 어떤 산업
0: 그렇죠.
1: 분야에
0: 상징적으로.
1: 들어가는
0: 아하.
1: 예, 첨단 기술을 이제 준비하고 있다. 그거를 또 단순히 이제 공상 과학이 아니라 또 현실화, 10년 또 20년 안에 현실화 시켜서 그걸 실제적인 산업화를 시켜서 대한민국의 어떤 대두약,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예, 선언입니다.
0: 예. 국민들이 굉장히 재밌어 하시면서 설명이 잘 들어왔을 것 같긴 합니다.
1: 네네.
0: 그 퀴즈 내시면서 이렇게 말씀 나누셨었는데, 다른 부처에서도 좀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습니까? 이 협의가 중요할 것
1: 네,
0: 같은데.
1: 사실은 이 범부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0: 예.
1: 그래서 저희가 아까 질문도 주셨지만 AI 데이터 뭐 얼라이언스,
0: 예.
1: 또 피지컬 AI 얼라이언스 등 이렇게 범부처끼리도 협업할 수 있는 이 체계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0: 예.
1: 또이 7대 시드를 위해서 또 미래 개척 추진단이라는 걸 만들 겁니다. 그래서
0: 예.
1: 제가 이제 과학기술 부총리다 보니까
0: 예.
1: 전체 이런 미래 기술 준비를 위한 범부처 협력 체계를 만들고 또 이제 기업들하고 이런 협력할 수 있는 체계도 만들어가면서 좀 지금부터 좀 정말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0: 사실 이제 그런 개발들이 빅테크로 이제 세계적인 빅테크로 가기 위한 뭐 발걸음이 될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보면 뭐랄까, 이게 민간이 주도하는 게더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또 정부가 이렇게 함께 하는 거 자체가
1: 네.
0: 좋은 거긴 한데, 이게 정말 어떠한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건가? 뭐 이런 좀 생각이 불현듯 들었어요.
1: 네.
0: 이를테면 중국 같은 경우는 정말 중국은 나라에서 진짜 중앙 집권적으로 해서
1: 네.
0: 막 이제 그 발전이 이끌어 가는데, 대한민국이 민주국가로서
1: 네.
0: 그게 이제 중간자적 입장에서 이게 거버넌스를 유지해야 하는데,
1: 네.
0: 그런 균형도 중요하고 할것 같은데.
1: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투자형 R&D도 그렇고
0: 예.
1: 그 중심에는 기업이 있습니다.
0: 예.
1: 기업이 더그 일을 잘할 수 있게 뭘더 지원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AI 칩 얘기를 좀 드리면요.
0: AI 칩.
1: 반도체.
0: 예.
1: 예, 반도체 기업을 저희가 한 네다섯 개 기업들을 거의 7, 8년 동안 지원을 해왔습니다.
0: 아, 정부에서.
1: 네,
0: 예.
1: 지금 두세 개 기업이 이제 유니콘이 됐고요.
0: 아, 예.
1: 이제는 지금 AI 칩, 그 MPU라는 것이 이제 상용 단계에 있고 전 세계에 이제 공급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0: 예.
1: 사실은 근데 이런 AI 반도체를 개발하는데 어마어마한 뭐 비용이 들어갑니다.
0: 예.
1: 사실 대기업이 아니면 사실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0: 아.
1: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정부가 체계적으로 이런 R&D 지원부터 실증까지 이런 지원을 하면서 실제 이런 상용 레벨에서 사업화 할수 있는 레벨까지 이런 지원하는 체계가 좀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이런 첨단 기술 분야,
0: 예.
1: 인공지능 분야는 막대한 투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정부가 이런 지원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더잘 R&D고 사업하고 이런 걸 잘할 수 있게 지원하는 체계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0: 예. 제가 이제 최근 KBS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1: 네.
0: 중국이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과학, 뭐 이제 로봇, 뭐 드론, 뭐 반도체 굉장히 많이 따라하고 있는데, 그또 기자에는 인재 유출이 있다. 대한민국에 또 훌륭한 인재들이 유출되고 있다. 반도체 관련해서는 막 연봉 두 배, 세배 준다고 하면서 막 스카웃 전쟁도 있고, 막 이런 상황이 있어서, 이게 이제 안보도 중요하지만 기술 안보도 중요하겠다.
1: 네.
0: 정부도 좀 고민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1: 맞습니다.
0: 인재 유출.
1: 인재 유출 부분은 뭐 인재 전쟁이라는
0: 전쟁이죠.
1: 네, 다큐도 있었고
0: 예.
1: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미국으로 이제 유출만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0: 예.
1: 뭐 최근에 보시면 이제 중국으로도 이제
0: 그러니까요.
1: 유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근본적으로 그 해외로 나가는 인력을 무조건 잡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우리가 더 이제 좀 살펴봐야 될 부분들은 그들이 왜 나가는지를 잘 분석을 해야 될것 같아요.
0: 예.
1: 뭐 단순히 연봉을 많이 뭐안 줘서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들이 만들어져야 되고 또 이런 어떤 첨단 과학기술을 또 연구할 수 있는 환경들
0: 인프라. 예.
1: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속적이고 예측 가능한 이 R&D 투자가 돼야 되는데
0: 예.
1: 그런 부분에서 뭐 연구자들이 내 연구가 뭐 5년이면 끝날까 10년이면 끝날까 이렇게 되면은 불안해서 연구를 못 하거든요.
0: 예.
1: 그래서 지속 가능하게 그리고 예측 가능하게 정부에서도 투자도 좀 하고 어떻게 보면 좋은 어떤 일자리들
0: 예.
1: 지금 이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시작된 이유 중에 하나도
0: 예.
1: 좋은 일자리들을 많이 만들어내기 위한 고용 창출을 많이 만들어내기 위함도 있습니다.
0: 예.
1: 한국의 AI 데이터 센터가 만들어지면 또 이제 해외에서도 이제 투자를 할 것이고
0: 예.
1: 그 관련돼서 뭐 AI 데이터 센터 하나가 만들어지면 주변에 어마어마한 일자리 창출이 일어날 겁니다.
0: 예.
1: 그리고 이제 피지컬 AI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0: 이 피지컬 AI가 컴퓨터 안에 있는 AI가 예. 우리 현실에서 나오다 보면 예. 뭐 이런 로봇뿐만 아니라 뭐 예. 드론, 뭐 자율주행차 또 우리 뭐 삶에서 다양하게 이제
1: 휴머노이드
0: 뭐 하여튼 예. 이런 다양한 분야의 AI가 현실 세계에 적용되면 어마어마한 일자리가 저는 창출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1: 주는 게 아니라.
0: 그러니까 일자리가 어떤 부분들은 없어지거나 변화되겠죠.
1: 예.
0: 그러나 이 인공지능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저는 어마어마하게 일어날 것이고 그렇게 생겨난 일자리에서 우리가 더 적응해서 그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더 높은 생산성, 더 높은 어떤 인공지능 시대에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우리가 지금 더 논의하고 고민하고 준비하고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 이제 시점이 아닐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우리 부총리님 30년 전에 의대 안 가고 공대를 가셔서 나라를 네. 키우고 계시는데
0: 네.
1: 그럼 지금을 사는 우리 청소년들은 어떤 꿈을 가지면 좋습니까? 그러면 어떤 전공을 하면 좋아요?
0: 아, 그게 이제 좀 이제 앞으로 이제 지금 네. 시점에서는 네. 뭐 이제는 AI가 네. 이런 코딩도 굉장히 좀 잘하게 됐고요.
1: 네.
0: 그러면 이제 우리 애는 컴퓨터 공학과 보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뭐 질문하시는 분도 있고,
1: 네.
0: 예, 근데 저는 이제 AI가 이제 한 10년 안에 네. 우리 전기 쓰듯이 그냥 더 이상 이제 AI 지금 어디서나 지금 AI 얘기를 하는데
1: 그렇죠.
0: 이제 어느 순간 되면 AI 얘기가 안 되고 그냥 AI가 우리 삶에 자연스럽게 이제 녹아드는 이제 상황이 벌어질 것이고
1: 예.
0: 지금은 어떻게 보면 AI와 함께 살아가는 시대는 반드시 열립니다. 이제 그걸 거부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는 데서 우리가 이제는 좀 마음의 준비도 하고 적응도 좀 하기 위해서 조금씩 연습도 좀 해야 됩니다.
1: 아.
0: 네, 그래서 인공지능에 내가 지금 당장 일을 관련되지 않아도 우리 삶에서 내가 필요한 어떤 질문들, 평소에 고민됐던 부분들 이런 부분 통해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얻고 또 새로운 어떤 고민을 좀 해보고 이런 것부터 좀 하면 이제 좋을 것 같고요.
1: 예.
0: 저희가 이제 그 AI 디지털 배움터와 전국민 AI 경진대회라는 걸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
1: 예.
0: 전국민 AI 경진대회에 참석하시는 분이
1: 예.
0: 70이 넘으신 노인분도 있으세요. 그분들이 AI를 배워서
1: 예.
0: 책도 쓰시고요.
1: 그리고
0: 유튜버로 활동도 하세요.
1: 예.
0: 그러니까 사실 AI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어떤 삶의 눈을 이제 띄워주는 이런 역할도 하는 거죠.
1: 예, 그렇군요. AI가 두려운 당신에게 우리 배경부 총리가 쓰신 책이 있으니까요. 거기서 참고하시면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부총리님 이제 임기 동안에 꼭 이루고 싶은 목표랄까요? 그런 거 어떤 일이 있을까요?
0: 네.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일단 뭐 우리 전국민이
1: 예.
0: 한번 AI를 다 쓰실 수 있는 환경 모두의 AI를 좀 달성하고 싶고
1: 예.
0: AI를 저는 국민들께서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AI가 내 삶에 굉장히 윤택하게 활용될 수 있다라는 이런 어떤 증명을 좀 해나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1: 예.
0: 많은 분들이 AI의 혜택을 누리고 또 AI를 통해서 더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제가 좀 그 역할을 해보고 싶습니다.
1: 네, 이제 휴대전화 그리고 스마트폰, 인터넷이 공기와 같이 된 것처럼 이 AI를 또 국민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시대를 열겠다라는 바람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문 닫은 가게가 늘고 젊은 사람들은 떠나가는 지역. 하지만 동네 골목의 오래된 방앗간, 낡은 시장 한켠의 노포, 무심히 지나쳤던 풍경이 세상에 하나뿐인 콘텐츠가 됩니다. 경기도 의회가 마련한 기술 기반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조례로 우리 동네만의 이야기가 혁신적인 비즈니스로 태어납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에 로컬 창업가들이 만드는 활기찬 골목과 새로운 일자리, 지역의 변화 지금 시작됩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와 함께합니다.
3: 기분전환 딱 필요할 때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0: 웃겠다. 웃게 될 거예요. 2026, 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수원 특례시가 함께합니다.
1: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2: 여의도 대표 주자들의 대격돌, 여의도 내전.
3: 예, 박종현 판승부, 여의도 내전 오늘도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합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4: 네, 김한규입니다. 반갑습니다.
3: 예, 그리고 오늘 스페셜 게스트 개혁신당의 김성열 최고위원 어서 오세요.
5: 예, 안녕하세요. 김성열입니다.
3: 예, 우리 김성열 최고위원님이 팬들이 많이 풀었나 봐. 댓글에 아, 김성열 고정하자. 한 분이 주로 얘기하고 있군요. 예, 네. 어머니신가? 자, 박원석 전 의원님.
6: 네, 안녕하십니까.
3: 예, 그리고 국민의힘 이재영 강동원 당협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7: 네, 반갑습니다.
3: 자, 민주당 전당대회 네. 3일 남았습니다. 네. 자, 우리 바라보고 있는 우리 김한규 의원님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시는지.
4: 아, 빨리 끝났으면 좋겠죠.
3: 빨리 그냥. 끝났으면 좋겠어요.
4: 아, 되게 보기가 힘들어요.
3: 아, 힘들어요. 네. 뭐가 힘들어요, 제?
4: 아니 후보들한테는 죄송한데 네. 무슨 당의 이제 앞으로 4년 동안의 노선에 대해서 특별히 다툼 있는 것 같진 않고.
3: 그렇죠.
4: 예를 들어서 부동산 문제도 저희가 요즘 조금 반응이 안 좋은데 예.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은 이래야 된다 이렇게 싸우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하여튼 둘이 세게 싸우시는 것 같은데 예. 일각에서는 의원들이 줄 서 있다고 하는데 물론 선호도가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의원님들이 여기에 몰입돼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 그냥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3: 빨리 끝나면 좋겠다.
4: 네, 그러니까 언론에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당의 지지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뭐 경쟁이 안 돼서 빨리 정해서 열심히 같이 일했으면 좋겠다 정도.
3: 예, 역시 정책 수석부 대표시기 때문에 네. 이제 좀 비전을 생각하자는 건데 김성열 최근 뭐 이렇게 좋으세요? 민주당의 뭐, 상황을 보니까 웃음이 절로 나오십니까?
5: 아니 뭐 그렇진 않은데요. 이게 같은 당에서 보시기에도 참 보기 힘들면은 네.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예.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는 여당 대표 선거라고 하면 그래도 국정의 파트너로서 이제 당정청 할 때 당이 수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앞으로 경제라든가 국방이라든가 외교라든가 이런 걸 어떻게 좀 해나가겠다라는 비전이 있어야 되는
3: 예, 예.
5: 즉 앞으로 무엇을 해나가겠다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예. 지금 나오는 건 과거에도 뭐 했니? 그렇죠. 이것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죠.
4: 아, 예. 아 제가 우리 당 일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큰일 날 거예요. 제가 모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 예, 예. 현장에서 이렇게
3: 제가 쭉 모를 가능성이 있어요.
4: 당대표랑 최고위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예. 뭐 하여튼 누구를 특정하긴 어려운데 최고위원들은 한 두어 분 정도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3: 미래 정책 얘기
4: 예, 예, 그리고 들을 만한 얘기
3: 예, 예.
4: 지역에 소구할 쓰는 내용 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 분들은 본인 얘기보다도 그냥 당대표 선거 대리전 얘기를 좀 많이 하셔갖고 좀 안타까운데 예. 괜히 제가 발언을 더해서
3: 예.
4: 재무덤을 또 파고 있군요. 그만 얘기해야 되는데
3: 네. 막대 묶고 싶어 어떡하지? 이제
4: 아, 그만하겠습니다.
3: 예, 수습해 주세요.
8: 수습할 필요가 없죠. 이번 민주당의 전당대회 키워드는 파묘 아니겠어요?
4: 아, 그래요.
3: 네. 뭐, 파묘.
8: 파묘죠.
4: 역사 고증 뭐 이런 거. 네.
3: 다시 리서치.
8: 리서치 네. 오케이.
3: 예.
8: 예. 그거 가로 열고 파묘.
3: 예.
8: 가로 닫고.
3: 예.
8: 아니 그 지금 자극적으로 들리는 내용들 중에서 앞서 네. 우리 김한규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여당으로서의 비전, 여당으로서의 정책 뭐 이런 얘기는 하나도 없고
3: 네.
8: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은 결국에는 앞서 이제 몇 번 얘기하셨지만 과거에도 뭐 했니? 떠났니? 나갔네? 돌아왔네? 나의 적통이다 아니다? 심지어는 이제 뭐 뭐라 그러셨죠? 송영길 의원님께서 붕어 IQ 뭐 이런 예. 얘기.

0: 하고 앉아 있고
1: 예.
0: 이게 과연
1: 유감 표명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유감 표명을 한다 하더라도 유감 표명이야 뭐 수습하기 위해서 대충 하신 것 같고 진심은 붕어 IQ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글쎄요 이게 뭐 민주당은 지금 예. 얘기 들어보면 다들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예. 전당대 끝나면 우린 다 잘 지낼 거야. 그 얘기를 다 하세요. 근데 얼마나 잘 못 재일 것 같으면 그런 얘기를 지금부터 하고 계시는지.
1: 아, 우리 안 싸워. 안 싸워서 머리를 안 놔 지금.
0: 예. 그러니까. 그래서 예. 보기 힘들다는 말씀 맞고요.
1: 예.
0: 그 정치가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것 같아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박원석 의원님은?
2: 뭐 앞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예. 뭐 여당 전당대회 답지 않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1: 예.
2: 그러니까 이게 자꾸 아까 이재용 의원 얘기했듯이 파묘 전쟁 비슷하게 전당대회 경쟁이 흘러가는 게
1: 예.
2: 비전 경쟁을 안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미래 얘기는 없고 너 그때 뭐 했는데 심지어 그것도 뭐 작년 재작년 일이 아니고
1: 예.
2: 24년 전에 뭐 했는데 뭐 이런
1: 24년이면 기억 안 나지 않나?
2: 아니 그러니까요. 요즘 젊은이들 그 기준으로 보면 6.25 때 얘기하는 거예요.
1: 예.
2: 그런 경쟁을 하다 보니까 글쎄요 민주당의 당원들 중에는 굉장히 우려스럽게 이 상황을 보는 당원들도 있을 것 같아요.
1: 예.
2: 물론 이제 어느 한편에 서서 굉장히 격렬한 갈등에 한 축이 되어 있는 당원들도 있겠지만
1: 그렇죠.
2: 그리고 예전에는 그 저도 이제 2012년에 정치권에 들어와서
1: 예.
2: 한 15년 정도 민주당을 본 건데
1: 예.
2: 예전에는 그 플레이어들이 제한돼 있었어요. 이를테면 후보로 나선 사람들 그리고 그 측근이나 세력들.
1: 예.
2: 근데 이제는 여기 참여자가 너무 많아요. 유튜버들.
1: 그렇죠.
2: 뭐 그다음에 무슨 영향력 있는 스피커들.
1: 예.
2: 거기에 강경한 당원들.
1: 예.
2: 그래가지고 훨씬 더 이게 격렬해진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렇게 토론이나 연설 이런 걸 보고 있으면 실제 상대하고 토론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제기를 한다기보다도 자기 지지층을 강하게 자극하고 결집시키기 위한 그런 이제 토론이나 그런 메시지나 이제 그런 연설
1: 예.
2: 이런 것들을 주로 하더라고요. 이게 상대하고 어떤 그 쟁점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논박을 벌이고 누가 더 나은 대안을 갖고 있나라는 걸 비교하는 경쟁이 아니에요. 내 편을 강하게 끌어당기는 이런 경쟁을 하다 보니까 토론이나 논쟁도 잘 안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이게 이제 플랫폼 정치가 어떻게 보면 좀 극단화되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은데 근데 당대표가 되겠다는 후보들마저 그걸 의식하고 이른바 쇼츠 정치 같은 걸 하고 있으니까 그게 좀 답답한 거죠.
1: 예. 이제 투표율 얘기도 많이 나오고 이제 3일 남았어요. 이제 오늘부터 국민 여론조사가 시작이 됐고 이번 주말 호남과 수도권 권리당원 투표율이 발표가 되고 11월 10일 진행된 호남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율이 생각보다 낮다고 하는데 호남. 온라인 투표율은 이거 쉽게 할 수 있도록 문자를 보내줘서 하는 거 아니에요?
2: 그렇죠. 네, 링크가, 오는
1: 링크가 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그냥 누르면 되는 건데 그걸 안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3: 근데 약간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1: 네.
3: 조금 허들이 있습니다. 올라가서 들어가서 주민등록번호도 집어넣고 이름도 집어넣고 신호등을 모두 고르시오 뭐 이런 것도 눌러갖고 왜냐하면 기계가 자동으로
1: AI가
3: 로그인
1: 아니다,
3: 되는 거를 막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있어서 나이 드신 분들이 조금 허들이 있고 그래서 전화로 많이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호남은 아마 ARS 투표율이 조금 높을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수도권에 비해서. 그런데 제가 보니까 한 2022년 이후에 계속 호남의 전당대회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요. 수도권에 비해서. 그 이유는 제가 정치를 해보면 호남은 당내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합니다. 그 선거 때.
1: 예.
3: 그러니까 공천 받기 위해서.
1: 예.
3: 특히 지방선거 때 당원을 가입하는 분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인구 대비.
1: 예.
3: 그런 분들은 내가 지지하는 지자체장 후보 아니면 지방의원 후보 때문에 당원에 가입됐지
1: 예.
3: 전당대회에는 크게 관심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1: 아,
3: 상대적으로.
1: 예. 지역 정치에.
3: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들어온 직후에 이렇게 전당대회를 하면 전당대회 투표율이 그렇게 높지 않고 수도권은 상대적으로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호남의 전당대회 투표율이 낮은 좀 이유는 있다. 네.
1: 그러면 이거 후보마다 셈법 다를 것 같은데 김성열 최고. 이제 김민석 후보 측은 호남에서 10%포인트 이상 차이로 승리한 후 과반 득표를 정청래 후보 측은 도청 농석 도시는 정청래 농촌은 김민석 뭐 이렇게 수도권에 뒤집겠다 이런 포인트인데 가능합니까?
4: 그래서 지지율이 아니 투표율이 낮으면은 네. 아무래도 네. 정청래 후보 쪽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1: 예, 예.
4: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호남은 그 연령층이 좀 있어요. 당원분들이. 예. 저도 이제 예전에 이낙연 대표 때 전당대회를 해봤는데 그때도 보면은 ARS 투표율이 호남은 거의 절반 가까이 차지했었어요. 예, 지난번에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지난번에도. 예, 왜냐하면 전화를 걸기도 하는데요. 예. 당에서 직접 전화를 걸기도 하는데 예. 이분들이 전화를 오히려 걸어서 하는 ARS도 있어요.
1: 아, 그래요?
4: 본인들이. 예, 아. 그렇게 두 단계를 다 해놨기 때문에 ARS 관련해서 어르신들이 좀 어려운 분들이 예. 하시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이 이거를 더 선호하세요. 아.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한 37% 35%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요게 20% 정도는 더해져서 최종 투표로는 한 55, 56 요 정도는 나올 것 같거든요.
1: 예.
4: 근데 그렇게 나오면은 그렇게 김민석 후보한테 불리하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1: 아,
4: 예. 그리고 그래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좀 전에 앞에서 백영훈 장관님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예. 그 호남의 반도체 프로젝트 예. 이제 들어가는 그것이
1: 메가 프로젝트.
4: 아, 예, 메가 프로젝트가 제가 보기에는 호남 당원들의 그 의식을 많이 자극한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전화를 해보면은 네. 다들 그 말씀하세요. 그래도 이번에 우리
1: 전화해보셨어요?
4: 아, 예, 저 같은 경우는 지인들이 많으니까
1: 취재까지.
4: 예, 저희 그래가지고 그분들을 알아봤더니 네. 실제로 이번에 광주에 정말 우리 전남에 제대로 된 산업 하나 들어온다는데 이거 밀어줘야지 뭐 밀어주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1: 예.
4: 그래서 결국에는 이 반도체 프로젝트가 좀 영향을 미쳤기에 제가 보기에는 김민석 후보가 좀 유리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 예. 박원석 의원님.
2: 투표율에 따른 유불리가 그렇게 클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2주차까지
1: 예.
2: 한 전체 투표의 한 25% 30%까지가 끝났잖아요.
1: 예, 맞아요.
2: 근데 전체에서 25% 35%가 열리면 30%가 열리면 대체적 추세가 보이거든요. 근데 1주차보다 2주차가 조금 더 벌어진 김민석 후보 우세로 드러났잖아요.
1: 예.
2: 저는 점진적으로 그 추세가 확대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각에서는 호남 김민석 우세, 수도권 정청래 우세 이렇게 점치는데
1: 예.
2: 저는 꼭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호남도 수도권도 김민석 후보가 우세할 가능성이 있고 다만 예. 호남에서 그냥 여기가 그 최종 종결이 될 거냐 수도권 안 열어봐도 결과를 알 정도로 호남에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날 거냐 예.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1: 아하.
2: 그래서 뭐 김민석 캠프 쪽에서는 10% 얘기를 하는데 10%까지 안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청래 후보도 호남에 공을 엄청 들였어요.
1: 그럼요.
2: 지방선거 때 기억나시잖아요.
1: 예.
2: 때문에 그렇게 막 쉽게 무너질 것 같지는 않고
1: 아하.
2: 다만 격차가 확대될 걸로 보이고 마지막에 있는 여론조사 국민 여론조사 30%
1: 네.
2: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거기서도 김민석 후보가 우세할 가능성이 있어서 잘하면은 과반으로 끝낼 수도 있고, 근데 과반 쉽지 않습니다. 송영길 후보가 있기 때문에 송영길 후보가 득표를 아예 못하면 모르겠는데
1: 마지막까지 제일 열심히 하세요.
2: 예. 네. 그리고 또 요즘에 인기가 좋잖아요.
1: 일정한 방송가에서 인기가 좀 네.
2: 일정한 득표를 당원들이 할 거여서
1: 아.
2: 과반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김민석 후보가 1위를 하는 그래서 아. 선호 투표를 열어서 최종 정리되는 뭐 그런 아하. 형태가 아닐까 싶어요.
1: 그 저희 박성태 뉴스쇼에서 했던 발언이에요. 붕어 IQ 발언. 예, 정청래 후보를 향해서 송희 후보가 이제 당정청인데 당청이라고 해서
2: 그 CBS가 왜, 잘못한 거네 결국에.
1: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선거의 중심에 항상 그 CBS가 이제 이번에 박성태 뉴스쇼가 붕어 IQ 발언 얘기를 했는데 사과는 했습니다. 유감이다. 이게 정말 아슬아슬한데 아까 이제 우리 이재용 의원님은 민주당은 선거 끝나면 다 괜찮아 우리는 좋아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우리 김한규 의원님 느끼시기에는
5: 아니, 바람이 분명히 있죠.
1: 아 바람이다.
5: 예. 아니 근데 갈등이 없을 수는 없겠죠. 이 정도로 박빙이면 예. 진 쪽에서 상실감이 되게 클 거예요.
1: 아.
5: 그러니까 후보자들은 뭐 당연히 통합하는 모습도 보이고 뭐 식사도 같이 하고 술도 한잔 먹고 뭐 이런 모습을 보이겠지만
1: 예.
5: 지지층의 문제인데 예, 그런 면에서는 앙금이 좀 갈 것 같고 다만 의원들끼리는
1: 예.
5: 뭐 서로 다른 후보를 지지하더라도 당내 뭐 개파 간의 분열이 있거나 이런 분위기는 아니에요.
1: 아 그래요?
5: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들은 약간 한 발짝 떨어져서 보고 있는 경향이 많고 지금 저희가 결국은 여당이기 때문에 당대표를 보고 정치하지 않거든요. 의원들이 대통령을 보고 정치를 하고 대통령의 성공이 내 총선에 승리하고도 연결되고 좀 이런 분위기지
1: 예.
5: 지금 야당하고는 조금 다른 게 아닐까. 야당은 당대표가 완전한 유일한 리더이지만 여당 입장에서는 누가 되든 결국은 대통령 임기가 아직 3년 반 남았는데
1: 예.
5: 결국은 대통령하고 잘 지낼 수밖에 없고 공동 운명체라서
3: 금방 뭐 봉합이 돼.

0: 일이 되지 않을까 싶고, 만약에 그렇지 않은 분위기가 나면 의원들이 단체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할 거다. 근데 실제로 저희가 그렇게 걱정은 안 하고 있어요.
1: 아, 그래요? 걱정 안 하신다는데, 이재용 의원님?
2: 이제 2014년으로 돌아가서
1: 리서치
2: 파뮤. 저희가 그때 어마어마하게,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여당이었잖아요. 네. 새누리당. 굉장히 치열한 선거가 있었죠. 당내 선거가
1: 맞아요.
2: 김무성 대표와 서청원 대표. 그래서 이 두 명의 그 진짜 선거는 볼만했어요. 너무 이게 컸고 셌고 뭐 그리고 뭐 정치인들도 기라성 같은 정치인들 다 나오고 그랬잖아요. 재미 있었는데 일단 뭐 그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연히 이제 서청원 대표였고 그래서 이게 싸웠는데 끝나고 나서 다 잘 지낼 거야라는 말을 저희도 했습니다. 근데 끝나고 나서 전혀 그렇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1: 아, 그 앙금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까?
2: 남았으니까 16년도에 우리가 그렇게 소위 말해서 저 당이 쇠락하기 시작한 게 전 16년도 선거라고 보는데
0: 옥새 들고 나르샤
3: 찐박
2: 그렇죠 찐박 공천 뭐 감별사 뭐 등등등이 나왔잖아요. 그쵸. 근데 그때로 돌아가 보면 이게 봉합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물론 저 지금 김민석 후보가 되면은 대통령과의 합은 맞겠지만 잘 아시다시피 지금 최고위에 들어가는 최고위원들 몇 면을 보면 예상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최고위원 회의도 꽤 만만치 않게 흘러갈 것 같다. 아주 다이나믹하고
1: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도
2: 그렇죠. 그렇게 돌아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너무 희망적으로 생각하시는 건 좋은데 인간 삶이라는 게 꼭 그렇게만 되지 않다.
0: 인생이 이거는 안 된다. 이재용 위원장이 희망적으로 우리가 당이 쪼개지기를 바라는 것 같고
1: 뭐 이런 느낌인데.
0: 아니 국민의힘은 그런데 당시에는 친이 친박이라는 대선을 두고 정말 치열한 싸움을 했던 두 거두 간의 대리전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과 누가 이제
1: 가깝냐.
0: 그렇게 경선을 할 정도의 대통령과 라이벌인 사람이 지금 당내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 당밖에 다르지 않을까라고 또 희망을
4: 당밖에 있지 당밖에.
0: 아니, 어디 있어요 우리 없죠.
4: 유시민도 있고 한유근도 있고
0: 그분은 우리 당원이 뭐, 아니지
4: 문조 어레요 이런 그 멸친 그룹 있잖아요.
1: 세상에,
4: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아니 전당대회 끝나면은 외형적으로는 당분간 이제 봉합이 되고 갈등이 잠복될 거예요. 그러나 그게 완전히 해소되고 치유되는 거냐? 그거는 쉽지 않아요.
1: 쉽지 않아요.
4: 그러니까 저도 어쨌든 정치권 들어온 이래 민주당의 전당대회, 대선 후보 경선 여러 번 봤잖아요. 이 정도였던 적이 없어요. 지난 한 15년 사이에는.
1: 아, 최근 15년
4: 이 정도 격렬함은 없었습니다. 그나마 격렬했던 전당대회가 문재인 박지원이 당대표를 놓고 그 결과가 분당이었어요. 국민의당 생기면서 박지원 대표 뭐 안철수 대표 나갔잖아요. 근데 그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이 격렬함의 정도가. 그래서 상당히 시간이 걸릴 거고 그리고 잠복된다. 2028년 총선 공천 때까지
1: 바이러스가 1년 10개월 후에 발현된다.
4: 그때 폭발할 거고 그러니까 선거 결과가 그 좀 선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기는 쪽이 확실히 이겨야지 애매하게 이긴다. 예를 들어서 1순위 투표에서는 지고 선호 투표로 이긴다 이러면 형식적으로 승복해도 그 승부가 지지자들이 승부가 안 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약간 전쟁 치르듯이 최고위원회가 진행이 될 거고 그 아까 2014년도 얘기 나와서 지금도 기억나는데 최고위원회만 열면 당대표하고 수석 최고위원하고 싸웠어요. 기억나시죠?
1: 그러니까요.
4: 면전에서 서청원 대표가 거의 김무성 대표를 향해서 직격을 하고 김무성 대표 그냥 마이크 접어버리고 회의하다 말고 나가고.
1: 그래서 이때는 그러니까 당대표랑 최고위원 후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차점자가 집단 지도체니까 수석 최고가 되는 시스템이었으니까.
4: 물론 이제 그런 어떤 그 지도체제 특성도 있는데 그때는 대통령 권력이 진 거예요. 그러니까 더더욱 격렬할 수밖에 없었어요.
1: 친박인 서청원 의원.
4: 아니 서청원 대통령이 배후에 있으니까 서청원 당시 최고위원으로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민주당도 만약 그렇게 결과가 나오면은 그건 진짜 그때부터는 난장판 될 겁니다.
1: 자, 최민희 최고위원 후보 이분이 지금 이제 카트를 막 카메라를 틀어 막았다 뭐 이런 거죠. 그죠? 카메라를 이제 이렇게 오마이뉴스 TV 카메라 찍고 있었는데 이제 보좌관 같은 분이 보좌관이죠. 그분이 이제 막 같이 이동하시면서 이제 막았던 그 논란이 있는데 MBC 시선 집중이 오마이 TV 옹호 인터뷰를 했다. 언중에 재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최민희 후보가 MBC랑 굉장히 좀 MBC랑 우호적인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또 MBC 시선 집중에 대해서 언중에 재소하겠다는 이 사건은 어떻게 보시는지 요거는
0: 다른 분이 먼저

0: 다른 분이 먼저 하겠습니다. 자, 김성열 최고. 예.
1: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만 보더라도 지금 예, 이런 박원석 보더라도. 전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예. 최민희 후보가 이렇게까지 지금 세게 움직이는데
0: 후보랑 싸우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1: 언론이랑 싸우고 있어요. 예. 게다가 이분도 언론인을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본인께서 이렇게
0: 민원,
1: 예. 예, 본인께서 이렇게 하시는 건 참 이해가 안 가고 특히 이제 오마이티비나 뭐 MBC나 사실 민주당의 되게 친화적인 언론이라고 예. 저는 보고 있는데 예. 그런 분들한테까지도 이렇게 대하면은 이거는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잘 이해가 안 가요. 정치인들은 어떻게 보면은 되게 견제할 수 있는 수단 중에 하나가 언론이거든요. 예. 언론이 정치인의 잘못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해주고 언론은 그게 사명인 거예요. 근데 그분들한테 그 사명을 못하게 하면 어떡합니까? 오히려 본인이 해명은 할 수 있죠. 해명은 할 수 있으나 이렇게 카메라를 틀어 막는다거나 이런 거는 누가 봐도 잘못된 행위죠. 근데 그거를 과방위원장까지 하시는 분이 지금 이런 걸 하고 있고.
0: 아니 근데 그 네? 그게 사실 공개된 장소에서 그런 행위가 이루어진 게 더 좀 충격적인 거 같아요.
1: 아니 전당대회를 찍고 있었잖아요.
2: 아니 그러니까 이제 최민희 의원의 예, 언론과는 예. 어쨌든 나에게 비판적이거나 본인의 피해 의식을 자극하는 언론은 다 나쁜 언론이고 언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론이 아닌 것 아닌 대상들을 상대로는 어떤 일을 해도 된다라는 언론관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윤석열 언론관이에요. 이필막이나 카틀막이나 거기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이분이 자꾸 거짓된 사실을 얘기를 합니다. 뭐 보좌관의 얼굴을 찍어가지고 아. 근데 그 보좌관의 얼굴을 찍게 된 경위가 있잖아요. 그 촬영을 방해하니까.
0: 카메라 앞에 있을
2: 네, 카메라 앞에 쓰고 촬영을 방해하니까 찍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본인이 가서 그 카메라 뒤에 가서 모니터를 합니다. 그 장면 보셨죠? 아하. 오마이뉴스 카메라 뒤에 가서 본인이 뭐 찍고 있는지를 모니터를 해요. 그러면 언론들이 전당대회 보도를 하는 거를 그 전당대회 출마자인 최민희 의원의 감독을 받아야 됩니까? 그게 본인이 얘기하는 언론개혁이고 언론운동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저는 전당대회 후보 자격뿐만이 아니라 국회의원 자격조차 의심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해요.
0: 여기까지 박정희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2부에서도 여의도 내전 이어가겠습니다. 계속 와주세요.
3: 일본 기상정보입니다. 말복인 오늘 한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서울은 31.7도까지 올랐습니다. 광복절인 내일은 남부지방의 경우 비 소식이 있어서 낮 기온이 오늘보다는 떨어지겠습니다. 현재는 호남 일부 지역으로만 폭염특보가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은 30도 안팎을 보이겠고 서울의 경우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4도, 한낮 기온은 31도가 예상됩니다. 광복절 연휴 기간 동안 비가 자주 내리겠는데요. 먼저 오늘 밤 제주도와 강원 동해안, 강원 산간에는 소량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지역도 소나기가 지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오후에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 중부지방은 산발적으로 소나기 소식이 있는데요. 모레부터 연휴 마지막 날인 월요일 오전까지 전국적으로 비가 예상됩니다. 1분 기상정보입니다. 창문을 열고 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 다음 세상이 지킬 당신 곁에 CBS 라디오
4: 미래 인쇄 산업을 선도하는 전시회 K프린트 2026이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고양 킨텍스 전시장에서 개최됩니다. 인쇄, 라벨, 패키징, 골판지, 사인, 텍스타일까지 인쇄 산업의 내일을 만날 수 있는 이번 K프린트 전시회는 2026 세계 인쇄회의와 함께 개최됩니다.
5: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슈!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6: 인천이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IH 인천도시공사.
7: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8: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0: 실에는 신속히
1: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0: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0: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1: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번에도 퀴즈! 평당 84만원!
0: 부담은 낮추고 경쟁력은 높인 산업단지는 어디일까요? 정답은?
1: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0: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1: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2: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3: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2: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4: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예, CBS 박종현 판승부 이 부분을 열었습니다. 여의도 내전 이어가는데요. 자, 어제 국회가 한마당 소란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민주당 전당대회 때문에 국회 내는 그렇게 시끄럽지 않았었는데 이진숙 의원이 1980년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열었는데 이 객석에서 이제 몸싸움을 오가면서 경찰까지 출동을 했습니다. 이제 정점식 원내대표는 개최 전에 취소를 요청했는데 강행됐다고 하죠.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진숙 의원 제명해야 된다 하면서 제명 촉구안도 냈습니다. 이 부분은 민주당부터 먼저 해 주실까요? 김한규 의원님.
1: 네. 그래서 저희는 처음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할 때부터 세미나 개요를 보고 네.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국회에 장소 대여를 취소해달라 요구를 했는데 네. 국회 도서관장이 국민의힘 추천하신 분이 지금 관장이거든요.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본인도 뭐 요구를 했는데 네. 일단 이준숙 의원이 뭐 그런 행사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개최를 강행했다라고 하는데요. 저희는 여하튼 이런 행사를 연 것 자체 이걸 막지 않은 것부터가 국회 도서관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0: 예.
1: 이준숙 의원은 너무 정무적으로 그냥 구구 코인을 타겠다 이런 거잖아요. 극우표를 예. 확보해서 구구 여전사 포지션을 취하겠다라는 게 이제 노골적으로 명확하게 보이는데
0: 예.
1: 법률적으로는 이렇거든요. 5.18 특별법에 5.18에 대한 역사 왜곡 허위 사실을 유포하게 되면 형사처벌하게 돼 있어요.
0: 예.
1: 근데 예외가 예. 학술 연구예요.
0: 아, 예외가.
1: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이 5.18에 대해서 예전과 같이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라든지 아니면 전두환의 잘못이 없다라든지 이런 네. 얘기를 못해요.
0: 아.
1: 그런데 국회에서 자꾸 학술 세미나라고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0: 예.
1: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가 방패막이 돼서 과거에 했다가 한동안 주춤한 그런 구구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줬다. 저는 다분히 의도적이고 민주당이 이렇게 때리는 거를 즐기고 있는 것 같은데
0: 오히려
1: 그렇다 할지라도 저희가 이거는 그냥 둘 수는 없다라고 생각했고 저는 내용도 긴밀하게 한번 살펴봐서 5.18 특별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5.18에 대한 허위사실이고 역사 왜곡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형사처벌까지도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네, 박원석 의원님.
2: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또 시작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잊을만하면 한 번씩 저런 그 5.18 역사 왜곡을 하려는 시도들이 나오죠.
0: 예.
2: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당시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체제에서 뭐 김진태 전 강원지사 뭐 등등 이런 분들이 비슷한 성격의 심포지엄을 열었어요. 거기서 나가서 5.18 폄훼하는 그런 발언을 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한테 징계받고 했잖아요. 그게 나중에 김진태 지사 공천 때 논란이 되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 일각에 이 5.18에 대한 이제 그런 의도가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진숙 씨는 지금 이제 본인 재보궐선거 들어와 가지고 본인의 어쨌든 정치적 지분이나 영향력이나 이런 걸 확대하기 위해서 여러 시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장동혁 대표는 최근에 올림픽 공원 가가지고 일종의 이제 장외 정치의 깃발을 들고 그런 약간 아스팔트 그구들을 모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면 본인은 조금 더 우아하게 하겠다.
0: 예.
2: 그래서 이데올로기를 장악하겠다. 뭐 이런 예. 의도인 것 같아요.
0: 예.
2: 그래서 이 극우 여전사 포지션을 가지고 차기 당권이든 대권이든 뭐 노려보겠다.
0: 차기 당권.

0: 아니 저는 충분히 그런 의도가 있다고 봐요. 근데 저는 더 문제가 있는 건 국민의힘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의 태도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과거 5.18 가지고 폄훼 발언을 하거나 그러면 다 징계받았어요. 예외 없이. 김재원 최고위원 뭐 기억나시잖아요.
1: 맞아요.
0: 당시에 김진태 지사 다 징계받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약간 말리는 신용만 했어요. 소극적으로.
1: 하지 마.
0: 그러니까 이거는 강하게 경고해서 이거 열면 바로 윤리위 직행해서 제명될 수 있다 경고했으면 못 열었을 거예요. 근데 뭐 이 할 만하니까 누울 자리 보고 다리 뻗는다고 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윤리 얘기도 그냥 말을 흐려요 지금. 이게 다 지켜볼 겁니다. 윤리 재수하는지 안 하는지. 예. 당 기강 잡는다 그러면서 온갖 그 윤리위에 사안을 다 끌고 가면서
1: 그렇죠.
0: 이거 어떻게 처리하는지 당 안팎에서 지켜보지 않겠습니까?
1: 그러니까 이제 뭐 내용 중에 이제 이런 내용이 있었죠. 이용훈 새역사 국민운동 공동대표가 이제 광주에서 있었던 열흘간의 소유사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 아 그리고 또 참석자 중에 보면 전두환 씨 비서실장이었죠. 허화평 씨도 왔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전두환 어게인이냐 뭐 이런 지적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김성열 최고도 말씀 주시죠.
2: 잘못된 일이죠. 매우 잘못된 일이에요. 저는 보수가 바로 서려면 친일, 뉴라이트 이 세력하고 단절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뉴라이트들이 여태껏 해왔던 일들을 또다시 반복하고 있고 또 고개를 들고 있어요. 이들과 가장 거리를 뒀던 게 바로 이준석 대표가 대표 시절에 5.18에 대해서 관념을 정확하게 하고 그다음에 묘역도 참배하고 그러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든 한 발이라도 나아가려 노력했던 걸 이분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가지고 뒤로 두 발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지고 정치가 무슨 발전이 있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 의원이 왜 그랬는지 지금 앞에서 두 분이 말씀 잘 주셨어요. 본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가면 됩니까? 저는 이제 와가지고 이분들이 이 이진숙 위원장이 이러잖아요. 그럼 장동혁 대표 더 그럴 거예요. 보나마나 서로 더 극쪽에 계신 분들한테 어필하려고 더 앞으로 쌓아갈 거라고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가서는 정말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사실 이쪽 민주당 쪽에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요. 이게 지금 이진숙 위원이 이거를 할 수 있게 된 계기가 있어요. 배경이 있어요. 뭐냐면은 얼마 전에 광주 민주화운동 행사에서 물론 그쪽에서 참여하신 분들이 하셨다고는 하지만 매불쇼로 이준석 액 몰아내고 뭐 이런 식으로 광주 민주화운동을 민주당의 것만으로 가져가려는 정치적인 의도가 좀 있었어요.
1: 예.
2: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쪽에 계신 분들이 왜 5.18을 너네 걸로만 가져가냐. 이건 정치적 색을 넣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비판이 있었고 또 스타벅스 탱크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억압을 한다. 정부 차원에서 불매운동을 하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까지 하고 뭐 압수수색 40명이 말이 되냐. 경찰 40명 들어왔다 그러는데. 근데 그런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이준석 의원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야 저쪽에서 5.18을 저렇게 성역화하면 우리도 붙을게 라고 해서 여기 힘을 실어준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저는 양쪽이 다 그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양당이 모두 다 그런 부분에서 따끔하게 좀 혼을 내주고 그래야지 한 발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3: 아니 근데 이거는 뭐 양비론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가 5.18을 성역화하는 건 아니고요. 5.18이 이제 일어난 광주의 국회의원과 지자체장이 다 민주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대변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것보다 실제 현장에서 만난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들은 훨씬 더 강한 분노를 갖고 있거든요. 저도 지역이 제주 4.3이 일어났던 곳이기 때문에 아직도 4.3의 가족들이 이 5.18이나 4.3 이런 국가적 폭력에 대해서 관대한 일부 정치인들에서 갖고 있는 분노라는 건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너무 온건하게 대응한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지역 정서는 강하거든요. 근데 이게 아직 이제 여의도에 직접 경험하지 않고 민주당이 이걸 정치적으로만 이용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저희는 굳이 호남에서 이걸 이용하지 않아도 정치인들이 당선될 수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지역 주민의 요구가 아직도 상당히 강하다. 그건 이준석 당대표도 호남에 가서 직접 느끼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1: 우리 이재용 의원님.
4: 이게 항상 지난 저도 정치를 이제 13년 4년 하고 있는 4~5년 하고 있는데 5.18 이슈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 과거에 계속해서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이러고 있어요.
1: 맞아요.
4: 이게 너무 일관성이 없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안타깝긴 한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게 어떤 거냐면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이에요. 5.18이 민주화에 대한민국 민주화에 큰 기여를 했다는 거 우리가 다 받아들였으면 이거는 대한민국이 다 같이 함께 인정을 해야

0: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움직임이 있다 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었을 때 보면은 그것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있어요. 왜냐하면은 호남에
1: 진정성에 대해서
0: 그래서 그 진정 저희는 진정성 있게 했다고 생각을 해요.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이준석도 그렇고 당시에 보면은 몇몇 의원들 보면 근데 그 진정성을 인정받지 못하다 보면 지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지칠 때 그거를 보호해 주거나 그거에 대해서 정당성을 얘기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사라지고 이런 이진숙 의원 같은 분의 목소리만 남는 겁니다.
1: 예.
0: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좀 풀어나갈 수 있을까 너무 큰 숙제인데 현실은 호남이기 때문에 호남에서 이거를 뭐 성역한 안 시켰다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너무 이게 정치적으로 그렇게 보여서 이게 과연 해결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2: 아니 근데 그 5.18 특별법을 김영삼 대통령 때 제정을 했어요.
0: 예. 맞아요.
2: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 감옥을 당시 보냈습니다.
1: 예.
2: 물론 사면까지 했지만 그러면 어쨌든 5.18의 진상규명과 어쨌든 역사적인 해결은 보수 진영의 대통령이었던 YS 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보수가 이거를 자기 정치적 자산으로 만들지 못해요. 계속 저런 식의 시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내심. 그런 세력이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헌법전문수록은 윤석열도 심지어 동의했던 사안이에요.
1: 5.18 정신에
2: 대해서. 지금 윤석열보다 더 후퇴하고 있어요. 이진숙 씨 같은 사람들이 나서서.
1: 예. 예.
2: 도대체 이게 뭐냐. 그러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과거에 뭐 가가지고 무릎 꿇고 뭐 사죄하고 했던 게 다 그냥 돌아미타불이에요. 이준석 그 대표 시절에 네. 어쨌든 호남과 여러 가지 화해를 네. 시도했던
1: 예.
2: 그런 노력들이 다 그냥 저거 하나로 그냥 다 날아가는 거예요. 저는 국민의힘 내에서 저걸 단호하게 끊어내지 못하면
1: 네.
2: 계속 저 문제가 반복될 거다.
1: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이제 민주당은 제명 요구 아닌가요? 제명 촉구 아닌가요? 뭐 이걸 냈다고는 하는데
3: 네.
1: 그럼 과연 이게 또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이 부분에서 반작용? 일단 정점식 원내대표님과 모임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마주를 했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국민의힘 당내의 반응 중요할 것 같은데.
4: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명확하게 명예훼손하는 발언을 하지 않으면 쉽게 징계하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1: 예.
4: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행사 자체를 통해서 타인의 목소리를 학술 연구라는 이제 허울 좋은 모양새를 만들어서 결국은 5.18에 대한 폄훼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정치인들이 모르지 않은 이상
1: 예.
4: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 징계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재용 위원장이 말씀하신 과거 국민의힘의 노력에 대해선 감사하게 생각해요. 사실은 그렇게 일부 국민의힘 지도부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양심적인 국민의힘 다수의 의원들도 이런 게 문제라고 얘기하고 끝나고 나서도 대변인도 그렇게 논평이 나왔어요. 5.18 전문 수록에도 우리는 여전히 찬성하고 있고 그런 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저는 이게 완벽하게 해결되진 않겠지만 여하튼 5.18 전문 수록이라든지 이렇게 뭔가 진일보한 액션 자체는 한번 있어야지만 끊고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1: 예.
4: 이런 부분은 저는 국민의힘에서 징계를 해 주셔야
1: 네.
4: 그래도 이제 5.18 저희 당이 아니라 광주 지역에서도 그래도 미래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예. 자, 국민의힘 얘기가 나와서 국민의힘 얘기 잠깐 하고 대통령의 개헌 발언으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오세훈 시장이 국민의힘의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했어요.
3: 네.
1: 그때 정의용 사무총장이 불편한 기색을 공개적으로 드러냈어요. 이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하면서 막 이렇게 막 했다가 하지 마. 하면서 정경심 원 이번에도 정경심 원내대표가 등장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발언은 사전 배부해 드린 것으로 대신하겠다. 준비한 원고를 읽지 않고 이제 마이크를 내렸거든요. 이제 표면적인 이유는 발언 순서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원내대책회의에 이제 장동혁 당대표가 없었어요. 그죠? 오세훈 시장 있는 자리에서.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이재영 의원님?
0: 글쎄요. 저도 앞서 그 장면을 보고
1: 네.
0: 오늘 낮에 그걸 보고 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동산 관련해서는
1: 네.
0: 그 민주당과 지금 대통령의 실책인데
1: 네.
0: 저희한테는 어찌 보면은 뭐 국민들이 괴로워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안타깝지만 정치적으로 보면 기회이거든요. 근데 이 기회에 서울 부동산 정책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서울시장 이 와서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그 같이 한번 정책을 토론을 하는데 그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데 거기에서 왜 그런 리액션이 나왔는지 저도 오늘 몇 군데

0: 알아봤는데 예. 설명을 잘 못하더라고요.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결국에 나오는 거는
1: 예, 나오는 거.
0: 당권파와 예. 당권파가 가지고 있는 오세훈에 대한 불편함을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겠느냐. 그럼 또 정의용 사무총장에 대해서 또 얘기를 줄줄이 해요. 그러면 하면서 아, 꼭 그런 사람은 아닌데 오늘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예. 오늘 굉장히 그걸 보면서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1: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이 쓴 기사를 보면 당대표가 외부 일정을 비운 상황에서 오세훈 시장이 이제 원내대표 옆에서 말하는 장면이 마치 당대표처럼 보이는 장면으로 연출이 돼서 정의용 사무총장은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2: 아니 저게 이제 원내대책회의잖아요. 원내대책회의에 네. 광역단체장이 오는 경우가 드물죠.
1: 그렇죠, 드물죠.
2: 근데 아마 이제 부동산 그 공급 대책 관련해서 네. 이제 비판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온 건데 네. 그러면 어쨌든 회의 시작 전에 얘기하고 나가든가.
1: 아.
2: 뭐 이렇게 하기를 이제 요구를 했던 것 같아요. 정의용 아. 사무총장이나 당권파 쪽에서.
1: 예.
2: 근데 그게 아니고 원내대표 다음에 발언을 하니까 아. 딱 이제 골든타임에 발언을 한 거예요.
1: 너무 주목받는 시간에 했다?
2: 예, 그게 약간 이제 빈정상한 거죠. 그래가지고 나 빈정상했다는 액션을 모두가 보는 앞에서 한 겁니다. 어쨌든 당권파 흔적은 남겨야 되니까.
1: 당대표가 외부에 계시니까 보시라고.
2: 그렇죠. 예. 흔적은 남겨야 되니까. 뭐 그런 이유라고 뭐 그만큼 오 시장하고 당권파하고 불편해요. 아니 불편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뭐 본인들이 지원도 안 했는데 서울시장 당선됐고 그리고 장동혁보다 훨씬 더 대선 지지율도 많이 나오고.
1: 맞네. 또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서울시장 그 선거 소청도 냈다가 기각됐고 네. 어젠가 그랬죠. 예, 김한규 의원님.
3: 아니 오세훈 시장한테 고마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장동혁 대표? 오세훈 시장 당선돼 갖고 지금 임기가 유지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1: 맞아요.
3: 그런데 네. 이제 국민의힘하고 저희 당하고 다른 게 뭐 원내대책회의 관련해서 두 가지가 네. 있는데 사무총장이 저희는 안 들어와요.
1: 아.
3: 네, 근데 이제 국민의힘은 들어오고 또 한 가지 국민의힘은 원내대책회의를 245호실이라는 데서 본관에서 여는데 그게 외부에서부터 이렇게 쭉 들어와서 자리에 앉는 구조예요. 네. 민주당은 이제 당대표실이 이제 바로 당대표실 옆에 있는 데서 회의를 해갖고 바로 그냥 걸어 들어가면서 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처럼 계단에서 내려오면서 쫙 이렇게 오래 카메라를 받는
1: 레드카펫 같이 쫙
3: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오늘 딱 봤더니 원내대표하고 이제 서울시장하고 예. 쭉 계단을 내려오잖아요.
1: 아.
3: 근데 사실 인물은 서울시장이 훨씬 낫잖아요. 그래서 보이기가 오세훈 시장만 보이게 돼요. 키도 훨씬 크고.
4: 묘하게 갈라치기를 하시네.
1: 갈라치기라기보다는 예, 어쨌든. 예.
3: 저는 정종식 대표를 훨씬 더 좋아합니다만. 그런데 저도 저희 당도 원내대책회의를 계속 하니까 하나도 안 이상해요. 필요하면 우리 당 출신의 정치인들을 불러와서 저희도 원내대책회의 원래 당 참석자가 아닌 우리 당의 의원들을 불러와서 그냥 객원 멤버처럼 와서 오늘은 이 메시지가 중요하니까 네가 때려 라고 하면 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 오세훈 시장을 비판할 일이 있으면 서울시에 있는 의원이 와서 메시지를 해요.
1: 예.
3: 저도 사실은 오늘은 김이 빠지긴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공급대책 발표할 때 서울시의 그린벨트 해제 내용을 안 집어넣었어요.
1: 맞아요.
3: 왜냐하면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딱 집어넣으면 와서 비판하려고 딱 했던 모양인데 사실은 오늘은 오세훈 시장이 와도 특별히 메시지를 세게 낼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의용 사무총장 입장에서는 뭐 와도 특별히 내용도 없는데
1: 이런 얘기 와서
3: 굳이 와서 네. 응? 넘버2처럼 이렇게 쫙 이렇게 계단을 길게 내려오거든요. 항상 볼 때 제가 좀 부러운 게 있어요. 되게 길게 카메라 잡혀 국민의힘. 근데 그 좋은 화면을 다 네, 오세훈 시장이 정치를 보셨죠.
5: 이게 작은 일 같지만요. 이게 핵심이에요.
1: 진짜?
5: 예, 이게 핵심이야. 예,
1: 카메라.
5: 카메라와 의전이죠.
1: 레드카펫
5: 카메라 의전. 언제 발언하느냐가 별로 중요할 것 같지 않지만요.
1: 내부에게 미리 죄송하면 언제 발언하냐가 한판 승부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예, 언제든 발언하시고 계속해 주세요. 그래 가지고.
5: 예, 근데 그런 부분이 사실 당권파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죠. 그리고 앞서서 뭐 민주당은 그러지 않는다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민주당에서요 예. 당대표와 비슷한 인기를 가지고 있는 예. 그리고 당대표와 약간 반하고 있는 광역단체장을 이렇게 모셔왔어봐요. 여기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원내대표가 사실은 이걸 좀 더 치밀하게 했어야 돼요. 원내대표가 당대표를 패싱해서도 안 되고 원내대표가 이렇게 오세훈 시장 오실 거고 이렇게 이렇게 할 거다라고 얘기하고
1: 예.
5: 당대표 협의를 했어야죠.
1: 예.
5: 안 됐다는 걸 정의용 사무총장이 되게 세게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원내대표와 당대표가 그렇게 사이가 좋아 보이진 않는다라는 거죠.
3: 한 가지 유치한 얘기를 한 가지만 더

0: 하면
1: 유치한 얘기?
2: 국민의 원내대책 얘기. 회의할 때는 어떻게 내려오냐면 정점식이 원탑으로 딱 내려오고
3: 자세히 봤어요.
2: 아니 평상시에 그래요. 정점식 원내대표가 원탑으로 내려오고 오른쪽에 원내 운영수석 왼쪽엔 사무총장이 한 계단 뒤로 나오죠. 내려와요. 아~ 원내대표에 대한 예우 차원이거든요.
1: 한 걸음 뒤에.
2: 원래 저희도 당대표가 가게 되면 원내대표는 하나 뒤로 이렇게 와요. 아~ 근데 오늘 둘이 같이 내려왔어요. 아~ 원내대표하고
1: 같이 걸었어.
2: 서울시장하고. 그래서
4: 그게 핵심이야. 그게
3: 옆에서 자세히도 보셨네.
2: 아니 저희는 봤죠. 그러니까 옆에서 야, 보면서
1: 김한규 의원의 해석. 김성렬
2: 사무총장이 해서. 나는 항상 뒤에서 비켜주는데 내가 당에서 아. 당대표 원내대표 다음 난데 나보다 먼저 서울시장을 발언권 주는 것도 기분 나쁘고 등등등등.
3: 아니 꼭 계단 좁아가지고 세 명이 못 걷지. 아니 그러니까 두 명 뒤에 서는 거고 뭐 정용성 두 명 내려오는 거는 계단이
1: 너무
3: 되죠.
1: 오래 할 얘기는 아닌데 박 의원님까지 그러니까 듣고 마무리할게요.
0: 네. 당직자 출신이고 하기 때문에 아. 모르지 그런, 않을 거예요.
1: 그런 TPO야 말 잘 안 나.
0: 그런 의정이나 프로토콜을 그리고 뭐 오세훈 시장이 훨씬 더 선배이기 때문에 본인이 발언 순서가 뒤어서 기분이 나빴다 이런 거라기보다도 원내대표의 의도가 뭐냐 이거에 기분이 나빴던 것 같아요.
1: 그렇죠.
0: 왜 저러는 거야. 아. 정점식 대표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아,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2: 예. 정 의원 되게 점잖은 분이에요.
1: 네. 네.
0: 그래서 요즘에 뭐 그 지방선거 이후에 당대표 원내대표 사이에 좀 불편한 기류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정점식 원내대표는 언제든지 이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다시 칼을 들 수 있는 아. 그런 포지션에 있기도 해요.
1: 예.
0: 그런저런 불편함들이 이걸 계기로 표출된 게 아닌가.
2: 좀 더 길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1: 왜?
2: 아니, 국민의힘 비판하는 거니까.
1: 깔끔하게 딱 끝났어요. 자, 남은 5분은 아, 4분 남았네. 대통령의 골프 회동을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국민의힘 얘기네요. 김태우 의원이 7월 초에 이재명 대통령이랑 골프를 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이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과 관련해서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라고 전했는데 관련해서 청와대가 국회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제 대통령제가 가장 국민들의 수용성이 높다고 생각한다라는 발표까지 나왔습니다. 다시 이렇게 이게 골프 회동이 막 우리 골프 쳐요라고 할 공개된 회동도 아닌데 또 거기서 했던 이야기를 또 이게 공개를 했고 또 청와대까지 발언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지 김한규 의원님부터 말씀 주세요.
2: 아니, 첫째 대통령께서 야당 중진들 만나고 골프 치고 뭐 이럴 계획이 있다는 건 저희도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예. 대통령 일정은 공개 안 하는 게 원칙이라서
1: 예.
2: 저는 뭐 김태우 의원님께서 굳이 이렇게 얘기하셨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1: 예.
2: 모임 자체를 확인해 줄 수는 없지만 대통령실에서 예. 일단 발언이 나온 이상 그 맥락은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오늘 브리핑을 한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와서 오기 전에 국정과제 1호를 보면 내용 자체가 그냥 4년 중임제고 국회 권한 강화. 그 강화라는 게 총리 국회 추천, 비상계엄 시 국회 통제권 강화, 뭐 감사원의 국회 산하, 대통령 거부권 제한 이거거든요.
1: 예.
2: 그래서 그냥 대통령실에서는 저희 국정과제 1호 내용을 그냥 설명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당내에서도 이게 뭐 내각제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선 안 된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
1: 예.
2: 전혀 그런 취지가 아닌데 그리고 중임 대통령제는 뭐 헌법에 뭐 해당 대통령한테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예, 것도 예. 분명히 있기 때문에
1: 예.
2: 전혀 대통령의 의도는 그런 게 아닌데 외부에서 이런 공격을 하고 계셔갖고 대통령이 직접 얘기하지 않았지만 제가 알기로도 본인이 연임이나 중임할 생각은 전혀 없거든요.
1: 방금 속보가 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로 분산하고 임기 단축 필요하면 수용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4년 중임 또는 4년 연임 개헌 2022년 공약과 변함이 없다. 이게 이제 대통령 입장에 속보로 좀 나왔다고 합니다.
4: 한마디 더 안 나왔나요? 한마디가 더 필요한데요.
1: 뭐가요?
4: 본인께서 안 나오시겠다는 말이
1: 아, 그건 필요한데. 상식적이어서 아, 더 말할 필요가 없어서 그런 거
2: 제가
1: 아니에요?
2: 제가 이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대통령이 만약에 그렇게 하면 저부터 문제 제기를 할 거다.
0: 그래도 저는 그 말씀을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개헌의 의지가 있다면. 왜냐하면
1: 나와는 관계없는 것이다.
0: 야당이 그걸 의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1: 예?
0: 이제 개헌 논의에 야당이 들어오지 않을 명분이 너무 많아요. 지금 지난번에 국회의장 그 발언 때문에.
1: 예?
0: 때문에 그걸 정리해주고 그리고 개헌 논의를 합시다. 이렇게 대통령이 개헌 논의에 물꼬를 터줘야 됩니다.
1: 예, 예.
0: 지금 절대 안 들어와요. 개헌 특위도 안 만들 겁니다. 야당이 응하지 않을 거예요.
1: 예.
0: 그러면 기왕에 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개헌의 방향에 대해 설명을 하신다면 지난번 국회의장 발언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 정리를 해줬어야 됩니다. 왜 그 정리를 안 해주신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2: 아니 그건 비서실장도 얘기했고 헌법상도 안 되는.

0: 하는 건데.
1: 아니 맞는데.
0: 그걸 굳이 얘기를 해야
1: 맞는데,
0: 돼요?
1: 맞는데 그래야 개헌 논의를 할 수 있다.
0: 그러면 그 대통령이 그 얘기하면 국민의힘이 그 헌법특위 만들어 줄까요?
2: 아니, 아니 뭐 명분이 생기죠. 명분이 되죠. 왜냐하면 네. 국회의장의 그 발언 때문에 사실은 국민들조차도
3: 조정식 의장.
2: 조정식 의장의 네. 그 발언 때문에 그거를 수습은 했어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다른 사람 입으로 하면 수습이 안 됩니다. 이거는 당사자가 해야지만이 되는 건데 그래서 저는 4년 중임제 같은 경우에도 사실 우리가 오랫동안 논의했던 부분이잖아요.
3: 예.
2: 이게 이번에 제대로 진짜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 임기까지 축소한데 다시는 안 나온데 4년 중임제로 간데 국회 그 권력 분산 다 한데 다 어찌 보면은 우리가 해야 될 개헌의 핵인데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거는 바로 앞서 조정식 의장이 친 사고 때문에 그걸 수습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1: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개헌에 관한 진정성을 믿습니다. 그러면 진짜 개헌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리할 건 정리를 해줘야 돼요. 지금 개헌을 주도할 만한 이니셔티브가 없어요.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이겼단 모르겠는데 거기 선거에 진 데다가 지난번에 그 국회의장 발언까지 있어서 지금 상태에서 개헌 논의가 출발을 못합니다.
3: 여기까지 여의도 내전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 대표님 개혁신당 김성열 최고 박원석 전 의원 이재영 전 의원 네 분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Walk it, walk it. 언제
4: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5: 안전화.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6: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7: 네, 한 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판 승부. CBS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연일 계속되는 폭염 건강하게 이겨낼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요즘 같은 날씨엔 중장년층의 주의가 더욱 필요한데요.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마셔주세요. 외출 시에는 반드시 가족이나 이웃에게 출타를 알려주시고요. 에어컨 온도는 27도에서 28도에 맞춰주시고 얇은 겉옷을 준비해주세요. 발목을 찬물에 담그는 것만으로도 컨디션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충분한 휴식이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0: 장이관의 지금 자연이.
2: 전라남도 고흥 앞바다의 작은 섬 우도에서 들려오는 꾀꼬리입니다. 꾀꼬리는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대표적인 여름철새인데요. 번식기가 되면 수컷은 높은 나뭇가지 끝에 올라 맑고 힘찬 노래를 반복합니다.

합니다. 이 노래는 여기가 내 영역이다. 그리고 나는 건강한 배우자다. 라는 신호입니다. 꾀꼬리는 대부분 숲이 가장 높은 수관에서 생활합니다. 짙은 잎 사이에 몸을 숨기고 있어 모습을 드러내는 일은 드뭅니다. 우도에서 들은 꾀꼬리의 노래는 보이지 않는 숲의 주인공이 보내는 여름의 첫 인사였습니다. 자연은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절을 가장 먼저 노래하고 있습니다.

0: 7시 30분입니다. 잠시 후 이강민의 잡지사가 방송됩니다.
1: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8월호 10번째 페이지 잡지사의 고전 훈장님 전남대 사학과 이성원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전남대 사학과 중국사를 전공한 이성원입니다.
1: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성원 교수님과 동양철학 유교 이야기를 할 때 절대 빠질 수 없는 두 이름이죠. 공자왈, 맹자왈 할 때 공자! 이름이야 너무 익숙하지만 두 인물이 과연 어떤 삶을 살았고 또 어떻게 동아시아 사상의 뿌리가 되었는지 좀 궁금한 부분이 많은데 오늘 교수님께 들어보도록 하죠. 자, 먼저 공자입니다. 아, 공자는 이제 너무 유명한데 공자의 어떤 개인적인 인간적인 삶에 대해서는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공자는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고 인간적으로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2: 네. 기독교 방송에서 공자를 이렇게 또.
1: 아, 저희 뭐. 예. 저희는.
2: 네, 흔히 뭐 예수, 석가모니, 뭐 소크라테스와 더불어 인류 역사상의 위대한 성현이라고 우리가 공자를 많이 얘기하는데요.
1: 네.
2: 이제 공자가 우선 태어났던 시대가 기원전 551년경이니까 흔히 춘추 전국시대 중에 춘추 시기의 후반부.
1: 아.
2: 그때 바로 지금의 산동반도에 있는 노나라에서 태어났다고 그래요.
1: 네.
2: 원래 이제 공씨 집안은 원래 고대 상나라,
1: 예.
2: 우리가 은나라라고도 하는 상나라의 왕족 출신이라 그래요.
1: 아, 그래요?
2: 예. 그런데 예. 이 상나라가 주나라 무왕 때 멸망을 당하죠.
1: 네.
2: 그러면서 주나라가 상나라의 귀족이나 이 왕족 계통 사람들을 따로 이 사람들 중심으로 분봉해 준 땅이 송나라예요.
1: 송나라요.
2: 예. 그러니까 공자의 그 조상은
1: 예.
2: 상나라 그 계통에서 나중에 송나라에서 살다가
1: 예.
2: 또 나중에 그 더 지나서 그 조상이 노나라 지역으로 들어오게 됐고 그리고 원래는 송씨 계통의 성을 쓰다가 공씨로 성을 바꾸게 돼요.
1: 아, 그렇군요. 예.
2: 공자는 상나라와 송나라 계통 사람이라고
1: 그렇죠.
2: 볼 수 있는 거죠.
1: 그런데
2: 예. 이제 공자가 태어날 때쯤에는 이제 상당히 몰락한 그런 상나라의 귀족 가문 출신이고 공자가 태어날 때 그 아버지 공을이라는 사람은
1: 네.
2: 이미 이제 60대 중반에 접어든 나이예요. 거의 초로에 접어드는 사람이죠.
1: 늦둥이를.
2: 그런데 그때 10대에 불과한 한 여인과
1: 오.
2: 사랑을 나눴는데
1: 어, 예.
2: 아마 하룻밤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1: 어.
2: 일설에는 그녀가 무녀, 즉 무당 출신의 무녀라는 설도 있어요. 그런데
1: 예.
2: 그녀와 사랑을 나누고 그 사이에서 공자가
1: 아, 그렇구나.
2: 태어난 거예요.
1: 예.
2: 근데 이거를
1: 예.
2: 사마천은 공자 세가 편에서
1: 예.
2: 이 공자가 아버지와 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이거를 야합의 결과로 태어났다.
1: 야합
2: 썼어요. 예.
1: 어, 야합.
2: 들야자에 서로 만날 합칠 합자를 써서 우리가 오늘날 야합이라는 말을 좀 부정적인 뭐 정치용어로도
1: 그렇죠,
2: 뭐,
1: 그렇죠.
2: 예. 뭐 쓰게 되는데
1: 예.
2: 공자의 출생이 바로 이 야합이라는 거죠.
1: 어.
2: 언뜻 보면 의외지만 마치 우리가 뭐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를 마구간에서 출생했다든가 모세가 버려진 날강 유역에서

0: 이 어린아이가 구해서 이집트 왕가에서 성장한 마치 기이한 출생설화.
1: 아,
0: 그런데 그런 출생설화인데도 예. 그들이 위대한 선지자나 예언자나 성현이 되는 일종의 그런 출생설화의 패턴이라고도 예. 볼 수가 있는 거죠.
1: 비슷한 패턴이네요. 어쨌든 몰락한 귀족 가문의 야합으로 출생했다. 예. 그렇다면 공자는 어떻게 그토록 위대한 성현으로 자라날 수가 있었던 걸까요?
0: 그래서 이제 공자의 뭐 어린 시절 공자가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선생과 성인이 됐을지에 대한 어린 시절의 기록들은 자세한 건 없는데
1: 공자 이름이 공구죠?
0: 공구?
1: 공구.
0: 네, 맞아요. 어, 맞죠, 맞죠. 예. 자는 중리라고 그러죠.
1: 자가 중리.
0: 네. 어, 예. 뭐 일설에 성인이 됐을 때 키가 9척이 훨씬 넘었다 그러는데
1: 9척.
0: 그 당시에 도량형으로 말하면 그래도 180 중반 상당히 키가 컸다라고 볼 수 있죠.
1: 예.
0: 외모는 아마 그렇게 뛰어나지 않고
1: 네.
0: 언변도 그렇게 잘하지 않아서 우리가 공자의 논어에 보면 공자가 이 시대에 제자백가나 유세가들이 결국 출세하기 위해서는 뛰어난 외모나 언변을 잘해야 되는 거죠.
1: 아, 그렇군요.
0: 근데 예. 공자는 거기에 좀 일종의 열등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1: 아,
0: 그래가지고
1: 예.
0: 공자가 말이 눌변이고 외모가 그래서 그런지
1: 예.
0: 공자는 그런 사람들을 경계했죠.
1: 어.
0: 그게 논어의 교원영색이에요.
1: 아, 교원영색이
0: 교묘한 언어와 아첨하는 뛰어난 아. 외모로 하는 그런 거를
1: 약간 컴플렉스 있나?
0: 그렇죠. 컴플렉스인지 그걸 경계한 걸 보면
1: 예.
0: 그런 게 좀 엿보이죠. 다만 고대 경전에 어디에도 잘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공자가
1: 네.
0: 어릴 때부터 제사의식에 매우 조예가 깊었던 사람이야. 그래서 노나라에서는 이 사대부나 대부급들의 귀족들이 제사 지내가도 하다가도 잘 모르면 야, 그 공자 걔가 그거 잘할 텐데
1: 구한테 물어봐. 구한테.
0: 걔한테 물어봐. 예. 걔가 그거 해박하다더라. 어떤 신에게 어떤 계절에 어떤 제사물을 바쳐야 되고 또 어떤 신분에 따라 어떤 제사 의례를 갖춰야 되는지 이런 데 도통한 게 공자란 사람이에요.
1: 떡잎부터 남달랐네요. 예.
0: 이런 거에 뭐 집안의 분위기에서 그런 걸 익힐 수도 있고 아까 말한 대로 무녀 출신이라는 어머니의 영향도 있을 수 있고
1: 아.
0: 공자 개인이 그런 제사관 계열의 경전에 밝은 사람일 수도 있겠죠. 이게 공자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1: 네.
0: 이 제자백가 계열에 대해서 사마천의 아버지인 사마담이 사기를 집필할 때
1: 네.
0: 이제 앞부분을 좀 썼다 그랬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때 춘추전국 시대의 지식인들의 집단을 분류하면서 유가, 묵가, 법가, 도가 등등의 제자백가들을 분류한 사람이 사마담이에요. 그런데
1: 아.
0: 사마담이
1: 예.
0: 이 공자와 제자 집단을 뭐라고 표현할까? 이들을 유라고 기록한 거예요.
1: 예예. 예. 유가.
0: 예, 예. 유가라고 할 때 유자인 거죠.
1: 네.
0: 우리 이 선생님께서는 네. 유가의 유자 한자 기억나시죠? 이게 무슨
1: 기억나냐고요?
0: 무슨 뜻인 아, 것 같아요?
1: 저게 유자입니까?
0: 그렇죠.
1: 아.
0: 이게 무슨 뜻이죠?
1: 무슨 유지? 저게 뭐지? 뭐 다스리다? 뭐 이런 뜻?
0: 유생, 유가.
1: 예.
0: 그런데 저 유자의 고문자는
1: 네.
0: 왼쪽에 있는 사람 인변이 원래는 없었어요.
1: 아,
0: 그러니까
1: 네.
0: 고대 문자 유자는 위에
1: 비우자에
0: 비우자와
1: 마리을 이자가
0: 아래에 이자는 오늘날 옥편은 어조사 마리을 이자지만 저 글자의 원래 고대 문자 뜻은 머리카락이나 수염 같은 터럭이에요.
1: 아, 예, 터럭처럼 보이네요. 예.
0: 그러니까, 예, 그래서 저 유자의 두 가지 코드는 비와 머리카락이라는 거죠.
1: 무슨 뜻입니까?
0: 저 글자의 원형은
1: 네.
0: 하늘에게 비가 내려달라고 샤만이 머리를 풀어헤치고 기우제 지내는 샤만의 모습을 묘사한 글자예요.
1: 그럼 그런 해석을 담아서 사마담이 유라고 명칭을 한 거예요?
0: 공자 집단이 무당이라는 말은 아니지만
1: 네.
0: 이 공자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1: 네.
0: 제사의식에 도통한 집단에서 출발했다는 거죠.
1: 약간 뭐 주술적 지식인 이렇게 본 거는 아니라는.
0: 그렇죠. 약간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예. 이 유자로 쓴 것 같아요. 다만
1: 네.
0: 그렇다고 해서 사마담이 이 집단을 샤만의 집단이라고 본 건 아니지만
1: 네.
0: 아주 특징을 잘 잡아낸 거죠. 오히려 공자가 살았던 이 시대는 주술적 세계에서 합리적 세계로의 이성적 세계로 전환되는 그 시대고 그 시대를 연 사람이 공자예요.
1: 아.
0: 본인은
1: 네.
0: 주술적 세계를 누구보다 잘 알아요.
1: 그렇죠.
0: 그러나

0: 이 시대는 이제 옛날에 샤만이나 신을 불러내는 축이나 무축, 악사, 악관이나 사관 같은 이런 제사관 계열들이 원래 상나라나 주나라였던 지배계층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들의 시대가 아니라 시경, 서경, 역경 같은 경전에 기반한 새로운 사대부의 시대가 되고 있다는 것을 선언하고 예고한 사람이 공자입니까? 거죠. 그래서 예, 예. 공자 논어의 그 유명한 네. 공자께서는 괴력난신을 말하지 않았다. 괴력난신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이죠. 그러나 그런 신비주의나 귀신의 세계를 이제 우리는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공자가 시대를 선언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1: 예.
0: 제사 중요하죠.
1: 네.
0: 그러나 공자의 논어에 보면 중요한 것은 조상과 신에 대한 정성과 마음으로 소박하게 제사의식을 만들 수 있어요.
1: 아.
0: 번잡한 허례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1: 네네.
0: 신을 향한 인간의 진정한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논어 전편에 걸쳐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1: 아, 유가에서 강조하는 제사가 샤머니즘과 다른 부분이네요.
0: 그렇죠. 그런 예. 시대를 연 게 공자라고 볼 수 있어요. 아.
1: 이제 말씀하신 대로 공자가 살았던 시대는 춘추시대인데요. 공자는 그 시대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봤으며 이제 문제점에 대한 해법도 제시했는지 궁금합니다.
0: 예, 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1: 네.
0: 우리가 뭐 춘추전국시대라고 할 때 이 춘추시대는 보통 기원전 770년부터 기원전 453년까지를 보통 많이 잡아요.
1: 네.
0: 이 시대를 흔히 주나라가 서쪽에 있었던 성주 지역에서 나급으로 수도를 옮겨서 서주시대가 끝나고 동주시대라는 말을 쓰기도 하지만
1: 네.
0: 이 시대의 노나라의 역사책이 춘추라는 역사책이 유명하다 보니까 후대 역사가들이 이 시대를 춘추시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1: 예.
0: 바로 그 춘추 후반부에 공자가 태어나 활동을 한 거예요.
1: 네.
0: 그때 공자가 살던 춘추 후반에 이 시대의 혼란의 문제 원인이 뭘까? 공자는 서주시대의 질서의 시대의 핵심은 뭐냐? 주왕서부터 왕, 공경, 대부, 사왕, 생산을 담당한 인구 대부분의 민이 철저하게 종적 질서가, 신분 질서가 아주 일사불란했던 시대라는 거예요.
1: 아.
0: 그게 바로 안정된 시대인데
1: 아.
0: 이 종적 질서를 보통 종법 질서라고도 하죠.
1: 예.
0: 근데 그거를 한 글자로 줄이면 예라는 거예요. 예.
1: 그게 예입니까? 그 신분의 질서가?
0: 그렇죠. 오. 공자가 누누이 강조하는 예는
1: 예.
0: 그냥 에티켓이나 매너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1: 예.
0: 철저히 신분에 따른 역할을 나눈 예치와 예법의 시대. 그 기준 원리는 종법 질서인데요.
1: 네.
0: 이게 바로 공자는 예예요.
1: 예.
0: 근데 이 종법 질서 예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가.
1: 아.
0: 그래서 제후들이 주왕을 막 능멸하고 제후국 안에서도 대부가 정변을 일으켜서 제후를 쫓아내고
1: 예.
0: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1: 네.
0: 그리고 공자는 통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1: 질서를 흐트리니까.
0: 이거를 공자식 표현으로 하면 예악이 붕괴되었다.
1: 아.
0: 공자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1: 예.
0: 이 문제의식이 이러니까 공자의 솔루션도 뭐겠어요?
1: 질서를 바로 잡아야죠.
0: 질서를 바로 잡는 거니까 예를 회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자의 솔루션은 끊임없이 예를 강조하는 거예요.
1: 아.
0: 그 유명한 극기복례.
1: 아, 극기복례.
0: 나를 이기고 예로 회복한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1: 종법 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0: 그렇죠.
1: 거죠.
0: 심지어 네. 예가 아니면 말하지도 듣지도 행동하지도 말라.
1: 맞아.
0: 모든 이 지배계층들의 생활 원리와 질서는 예법에 따라야 된다. 종법 질서에 따라야 된다는 거죠.
1: 네.
0: 그래서 논어에 뭐 많이 나오는 얘기지만 특히 제 나라의 군주인 경공이 공자 선생에게 선생님 도대체 정치의 요체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1: 네.
0: 그때 공자의 답변은 잘못 들으면 이거 선문답 같죠. 공자의 답변이 이거예요.
1: 뭐라고 했죠?
0: 군군 신신 부부 자자. 아, 이런 게 이제 논어의 한문의 좀 난해함이면서
1: 예.
0: 한자의 뜻글자의 절묘함이에요. 이걸 보통 이렇게 해석하죠. 군주는 군주다워야 하고
1: 그렇죠.
0: 신하는 신하답고 부모는 부모다우며 자식은 자식다워야 합니다.
1: 네네.
0: 바로 공적 질서든 사회적 사적 질서이든 종적 질서의 직분에 충실하고 자기 역할을 하는 것.

0: 이게 바로 정치의 요체라는 거죠.
1: 그러네.
0: 이게 공자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1: 예, 예. 그 종법 질서를 회복하는 것을 예. 좀 중요하게 봤고 또 그 밖에 공자의 핵심 사상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0: 예. 이제 예라는 것이 일종의 사회적 질서 원리에서의 핵심이라면 사적 관계에서 인간의 관계에서 중요한 윤리 도덕적인 것이 인인 거죠.
1: 인.
0: 예, 공자의 사상에 아주 중요한 것이 인이라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인은 예와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어서 사실은 논어에 보게 되면 네. 공자의 제자인 번지가 물어보죠. 선생님, 인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러자 네. 공자의 답변은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다. 이거를 애인이라고 그랬어요.
1: 애인.
0: 사랑할 애자에 타인에 대한 인이죠. 이거 잘못해서 가면 기독교적인 사랑이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예. 관련은 되죠. 네. 바로 타인의 배려와 존중 이거를 인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예와 악이라는 것도 네. 인을 갖춘 자여야만이 예악이 진정으로 발휘된다라고 공자는 강조한 거죠.
1: 그렇군요. 예.
0: 이제 그거 말고도 이제 공자 사상의 오늘날 굉장히 각광받는 공자의 핵심 사상이 있어요.
1: 뭐죠, 뭐죠?
0: 공자는 네. 이 종적 질서에 따른 엄격한 분별이라는 예도 강제했지만 네. 분별과 차별만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1: 네.
0: 사실은 그들을 하나로 묶는 통합과 화합도 공자 사상의 핵심이에요. 바로 공자 논어에 나오는 말이지만 유명한 말이죠. 소인은 그때그때 그때 다름을 맞춰주는 듯 하지만 보다 큰 의미의 화합은 이루지 못한다. 그러나 군자는 비록 다름이 공존하는 얼마든지 다를 수는 있더라도 군자는 큰 화합을 이룬다 그래요. 이거를 바로 네. 소인 동의불하여 군자 화이부동이라는 거죠.
1: 아, 화이부동.
0: 네. 이 화이부동이란 말이 정말 유명한 공자의 그 핵심 사상이고
1: 예.
0: 큰 정치의 요체예요. 이 사상이 중국 2000여 년 동안 중국 정치의 큰 비전과 지향은 큰 화합인 거죠.
1: 네네.
0: 혹시 네. 중국의 자금성 가시면 네. 청나라 황제가 집무를 정치를 관장하는 집무
1: 네.
0: 그 전각을 뭐라 그러죠?
1: 아, 뭐라 그럽니까?
0: 예. 경복궁에 가면 조선왕은 근정전이라고.
1: 그렇죠.
0: 모름지기 군주께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정무를 돌본다는 거죠. 근정전은 군주의 일종의 애티튜드와 네. 자세를 잘 표현한 말이에요. 근데 중국 황제의
1: 한자 들어갈 것 같은데.
0: 태화전이에요.
1: 아, 태화전이군요. 예.
0: 바로 정치의 큰 지향은 이 거대한 제국의 큰 화합을 이룬다는 게 그 사상의 출발이 공자의 화이부동에서.
1: 아, 예. 예. 그리고 이제 사기에 따르면 공자는 노나라에서 고위 관직도 역임했다고 하는데 그럼 앞서 말씀하신 공자의 그런 정치 이념이 실제 춘추시대 정치에도 반영이 됐을까요?
0: 예, 사실 사마천이 사기에서 공자에 대해서 기록한 공자세가에 보면 공자가 노나라의 일종의 건설부 장관에 해당되는 사공 직무라든가
1: 예.
0: 뭐 법무부 장관에 비슷한 사구관직을 역임한 것처럼 이렇게 나오죠. 나오는데
1: 네네.
0: 오늘날 우리 중국 고대사 연구자들은 좀 그걸 회의적으로 봐요. 사실 공자가 그렇게 고관의 높은 관직에 올라갔을 것 같지가 않다는 거죠.
1: 그렇습니까?
0: 그런 점에서 사실 공자는 네. 정치가로서는 불우하고 실패한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1: 그러면 이제 더 궁금해지는 게 어떻게 공자는 그렇게 위대한 성현으로 나중에 추앙받게 된 건지.
0: 네. 물론 실패한 정치가일지 모르나 네. 흔히 우리는 공자를 위대한 교육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1: 위대한 교육자.
0: 이 점은 부인할 수 없고 네. 어떻게 보면 동아시아의 혹은 인류 역사의 위대한 스승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1: 네.
0: 사실 이제 고대 중국에서 바로 이 시대는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최상위의 지배계층들의 자제들만 국가가 교육을 시켜요. 바로 왕 밑에 제후급의 인물들을 공이라 그러죠.
1: 네.
0: 공경대부의 이 인물들의 최상위의 자제들
1: 네.
0: 이들을 공의 자제라는 의미로

0: 공자라거나 아. 국가의 자제라는 의미의 국자라 그래요. 그래서 그들을 가르치는 고대 교육기관에는 뭐 옛날에는 성균이라는 교육관이 있었다더다.
1: 예, 예, 예.
0: 한무제 때는 뭐 태학이 있었고 좀 후대 내려가면 국자들을 교육하는 국자감이라는 교육기관이
1: 아, 국자감.
0: 있었다.
1: 예.
0: 근데 이 교육기관들은 다 국가의 공립학교, 국립학교예요.
1: 아, 예.
0: 다 공교육인 거죠.
1: 예.
0: 근데 아까 말씀드려도 공자가 살았던 이 시대는 출신 성분이나 심지어 외국인이더라도 해박하고 능력 있으면 돼요.
1: 영입을 하죠.
0: 이 사람들을 예. 막 스카우트한단 말이에요.
1: 예, 예, 예.
0: 근데 공교육의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
1: 어.
0: 대부 이하의 지식인들,
1: 네.
0: 대부와 사, 심지어는 민중에서도 백성 네. 중에도 내가 능력만 있으면 출세할 길이 이 시대에 열린 거예요.
1: 아.
0: 그러니까 공교육에서는 안 받아주지만
1: 허허.
0: 내가 공부를 통해 실력을 키우면 되는 거죠.
1: 예.
0: 그래서 이 사인들이 네. 듣자니 저 노나라에 고금의 경전에 도통한 분이 계시다더라.
1: 네.
0: 공자 선생이겠죠.
1: 예.
0: 그래서 그 선생님을 막 찾아가요. 저 나라에 가면 뭐 노자, 장자, 묵자 그런 선생님에 찾아가서 사적인 집단을 구성해서
1: 네.
0: 바로 그런 고명한 여러 선생님들을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1: 제자.
0: 여러 제자의 자, 여기서 자는 아들 자자가 아니라 존칭에 대한 그 범칭으로 이미 쓰는 거 선생님이란 뜻이죠.
1: 네.
0: 그래서 그 선생님과 학단을 구성하게 되는데
1: 네.
0: 그 선생과 제자의 집단은 일종의 학문 공동체이자 교육 공동체이자 생활 공동체예요.
1: 어.
0: 그래서 그 학단을 여러 개의 학단인데 집가자를 써서 백가라고 하는 거죠. 바로 제재백가는
1: 어.
0: 이런 시대의 요구에 의해서
1: 네.
0: 만들어진 사학 공동체이자 생활 공동체, 학문 공동체예요. 바로 공자와 그 집단이 가장 초기의 형식의 조직이었고 그런 점에서 공자와 유가는 동아시아 사학의 출발이에요.
1: 사교육의 출발.
0: 사교육의 출발인 거예요. 근데 공자가
1: 네.
0: 어떻게 제자들을 양성했는지 보면 아주 감탄을 금치 못해요.
1: 어, 왜요?
0: 사실 논어의 매력은 저는 뭐 공자의 사상도 물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 약 70여 명의 제자를 양성했다 그러는데
1: 70여 명.
0: 제자들의 취향과 성향과 성정, 개성이 다 달라요.
1: 네.
0: 근데 그들 하나하나의 개성에 맞게 맞춤형으로 질의응답을 하면서 얘기를 나눠요.
1: 오.
0: 성급한 친구에 대해서는 워워.
1: 오.
0: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1: 예, 예, 예.
0: 좀 더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어. 자궁 같은 친구겠죠.
1: 그렇죠, 그렇죠.
0: 근데 아내처럼 너무 소극적이고 신중한 친구는
1: 그렇지.
0: 좀 분발할 것을 요구한다든가. 요즘에 말하는 교육학의 맞춤형 교육의
1: 최고의 공자예요. 선생님이네 진짜.
0: 그리고 어떻게 교육을 했을까? 뭐 칠판이 있을까요? 뭐 PPT로 했을까? 사실 2500년 전의 교육이란 거는 교과서도 거의 없어요. 텍스트도 없어요.
1: 아, 책도 안 봅니까?
0: 거의 없어요.
1: 예.
0: 왜냐하면 시경 하나라는 경전만 해도 305편의 노래집이면
1: 아, 그렇지, 그렇지.
0: 그 당시에 목간 주간이라면 이 두루마리를 300, 400개를 쌓아놔야 시경 하나예요.
1: 그러네요. 예.
0: 이 경전은 예. 이 선생님의 머릿속에 도통한 선생님의 머릿속에 다 있어요.
1: 오.
0: 선생님이 그 경전을 네. 선창하면 제자는 따라 부르거나
1: 네.
0: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교육 방법은
1: 네.
0: 선생이 묻고 제자가 답하고 제자가 궁금한 걸 물어보면 선생이 답변을 하는 대화법 혹은 문답법의 방법이 거의 유일한 것이자 방법인 거죠. 고대 그리스의 플라톤의 대화편.
1: 예.
0: 왜 대화편이에요? 플라톤의 이야기 전부 다 소크라테스 입을 빌은 대화예요.
1: 아 그렇군요.
0: 이게 예. 바로 한계일 수도 있지만 오늘날에서도 교육학에서
1: 네.
0: 최고의 교육 방법은 선생님과 제자의 1대1 토론과 대화와 문답인 거죠.
1: 아까 저한테 U자 무슨 뜻일 것 같냐고 물어보셨잖아요.
0: 그거 아마 네.
1: 문답법.
0: 죽을 때까지 있지 않을까요?
1: 맞아요.
0: 왜냐하면 맞아요. 굉장히 밀도 있는 예.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1: 네,
0: 그걸 보면
1: 네.
0: 아, 공자가 정말 대단한 학자이자 선생님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미 공자를
1: 네.
0: 만세의 사표다. 영원한 스승이라고 공자를 추존하면서
1: 네.
0: 공자가 전국시대 후반부터는 물론 유가집단이 먼저 그렇게 일부러 만든 면이 있지만 성현의 반열로 올라갔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1: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훌륭하게 제자들을 키워서 이제 공자의 사후에 그 제자들

0: 이 공자의 가르침을 설파하고 예, 그런 대화와 문답을 엮어서 논어를 저술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마치면서 교수님께서 개인적으로 잡지사 구독자분들께 심어주고 싶은 한마디 추천하고 싶은 공자나 맹자의 한마디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1: 글쎄요 뭐 너무 많지만 그래도 네. 여러분들이 뭐 논어를 읽어보셨는지는 모르나 그래도 맨 앞부분은 많이 보셨을 테고 또 거기에 저는 굉장히 공자 사상의 핵심이 있는 거죠.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학이 습지 불역 여로와 유붕자 자원방 내면 불역 낙호와 또 인부지 불원이라도 예. 불역 군자호와 이 부분이 예, 좋다고 생각이 돼요.
0: 부끄럽지만 좀 모르겠습니다. 예. 무슨 뜻이죠?
1: 배우고 예. 때때로 익히면 기쁘지 아니하나.
0: 아 그거구나.
1: 그리고 예. 친구라는 붕자는 단순한 친구가 아니라 함께 공부하는 친구를 붕이라 그러는데 네. 함께 공부하던 친구가 멀리서 찾아오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0: 아.
1: 그리고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 스스로 개의치 않는다면 그 또한 군자가 아니겠는가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오늘날 유튜브라는 새로운 플랫폼에서 특히 우리 잡지사가 네. 이거를 애청하는 구독자분들이야말로 네. 학이 시습지를 생활화하시는 언제든 필요하면 또 보시고 네네. 즐겁게 지식과 학문과 상식과 즐거움을 얻는 공자님이 바라던 그런 분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0: 저희 배우고 때때로 익혀서 또 기뻐질 수 있게 또 네네.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0: 예, 모시겠습니다. 자 오늘 공자와 맹자에 대해서 이성원 교수님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Walk it, walk it. 언제
2: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Walk it, walk it
3: 안전화.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4: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3: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가구의 명품
5: 삼익가구.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4: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6: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0: 요즘 별의별 다이어트법과 건강음식이 유행을 하는데요. 2500년 전 사람이지만 73세까지 살았다는 공자의 장수 비결은 뭘까요? 논어 향당편에 따르면 공자는 깨끗이 씻어 지은 쌀밥에 아주 잘게 썬 고기와 생선을 즐겨 먹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상한 음식, 철진한 생선, 제대로 익지 않은 고기는 먹지 않았다고 하고요. 무엇보다도 공자의 최애 식품은 생강이었다고 하는데 생강을 늘 입에 달고 살았지만 그렇게 많이 드시진 않았다라고 되어 있는 걸 보니 최애 음식 앞에서도 어떤 과유불급을 손수 실천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도 과하지 않게 식탁에 생강을 한번 곁들여 보시죠.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7: CBS
8: 예술이 일상이 되고
9: 꿈꿔온 시간이 무대가 되고
8: 우리의 일상이
9: 문화가 된다.
8: 공연장에서도 거리에서도 마을축제와 문화공간에서도
9: 경기도 전역에서 만날 수 있는 경기도 예술가들의 공연.
8: 모두에게 예술의 문을 넓히고 포용의 문화로 모두와 함께하며
9: 새로운 문화의 내일을 만들어가는 혁신 경기도.
8: 공정하게
9: 함께
8: 새롭게
9: 마음껏 꿈꾸자.
8: 경기도에서 꿈꾸자.
9: 경기도에서.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아트센터가 함께합니다.
10: 문 닫은 가게가 늘고 젊은 사람들은 떠나가는 지역.
11: 하지만 동네 골목의 오래된 방앗간, 낡은 시장 한켠의 노포,
10: 무심히 지나쳤던 풍경이 세상에

콘텐츠가 됩니다. 경기도 의회가 마련한 기술기반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조례로 우리 동네만의 이야기가 혁신적인 비즈니스로 태어납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에 로컬 창업가들이 만드는 활기찬 골목과 새로운 일자리. 지역의 변화

0: 뇌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침묵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CBS 노컷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로 변경해 중간 평가를 통한 책임 정치가 가능하도록 하며 지방자치와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헌을 하자는 게 공약이자 지금까지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X에 올린 글에서 이 같은 내용에 개헌을 위해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2022년 대선 당시 자신의 공식 입장이었고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원 집정제나 내각제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국민 여론에 비춰 가능하지도 않다며 대통령 권한을 국회 등으로 일부 분산하자는 것이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라는 것은 잘못된 이해라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가 개헌에 대해 국회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대통령은 한 번만 하겠다고 먼저 선언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우리 역사에 이재명 대통령 같은 제왕적 대통령이 있었던가라며 개헌의 전제 조건은 이 대통령이 대통령을 한 번만 하겠다고 선언하면 된다고 꼬집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 연임 가능성을 포함한 중임제 개헌 의사를 내밀었다가 문매를 맞은 지 얼마나 됐다고 이제는 청와대에서 직접 나서 중임제 개헌을 노고라 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재조명하는 포럼을 개최한 것에 대해 역사 쿠데타라고 비판했습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이진숙 의원의 개인 일탈로 치부하지 말고 5.18 역사 왜곡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이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검찰 수사권 남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출범한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관련 사건 등 12건을 진상조사 대상에 추가 선정했습니다. 검찰 미래위는 인권침해 피해의 중대성 및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파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건을 선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검찰 미래위가 1차로 선정한 사건을 포함해 모두 19건의 진상조사 대상 중 이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만 8건에 달해 형평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집권 자민당 주요 간부들이 한국 광복절이자 일본 패전일인 내일 야스쿠니 심사를 참배할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그간 개별적으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자민당 간부는 있었지만 단체로 참배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해설했습니다. 광복절 연휴인 내일 제주를 시작으로 대체 공휴일인 17일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겠습니다. 제주 산간지역과 지리산 부근 일부 남해안 지역은 최대 150mm의 비가 내리겠고 부산과 경남, 광주와 전남 등에는 50mm 이상의 비가 오겠습니다. 경북과 전북, 충청 등 중부지역은 30mm 이상, 수도권은 5mm 이상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은 28.5도, 습도는 74%입니다. 김은영이었습니다.
3: CBS CBS 시투어 테마여행 세 번째, 10월 14일 즐기기 딱 좋은 나트랑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노팁, 노옵션, 노쇼핑에 신나는 호핑투어, 머드온천, 마사지, 5성급 리조트와 모든 식사가 포함된 완벽한 3박 5일. 국가대표 출신이자 러닝바이블 저자인 함현식 코치와 1대1 맞춤.

맞춤 해변 러닝까지 이 모든 것이 97만 원. 10월 14일 나트랑에서 만나는 완벽한 힐링 지금 예약하세요. 문의전화 꿈꾸는 여행 서울 771-1932, 771-1932입니다. 8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디오 세바시 아나운서 송인찬입니다. 라디오 세바시는 CBS의 대표 강연 콘텐츠인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를 오디오로 듣는 시간입니다. 세바시는 오늘을 사는 많은 이들에게 더 좋은 세상을 위한 지식과 경험을 전하기도 하고요. 마음을 보듬는 방법,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 같은 세상의 다양한 이야기를 명쾌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세바시에서 소개된 명강연들 뽑아서 라디오 세바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라디오 세바시 오늘 준비한 주제는 혼자 잘난 아이와 뭔가 부족한 아이입니다. 오늘 첫 번째 준비한 강연, 잘하는 아이보다 좋은 아이가 더 행복합니다. 정신과 전문의 김현수 씨의 강연 준비했습니다. 광고 듣고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개인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3: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N코 행복.

0: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1: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SM
0: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2: 현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2: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1: 워킷 워킷 안전화.
3: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4: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5: 잘하는 아이보다 좋은 아이가 더 행복합니다. 내 아이가 최고인 것보다 내 아이를 최고라고 해주는 친구들이 많은 것이 더 행복합니다. 내가 최고라는 전능감을 잃어야 아이는 비로소 성장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신과 전문의 김현수입니다. 슬픈 소식인데요.

진료받겠다는 친구들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저랑 예약해서 진료하려면 지금 1년 이상 진료를 기다려야 한다고 하는데 저같이 1년 이상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그래야 만날 수 있다는 선생님들이 진짜 많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아마도 코로나 영향이 제일 큰 것 같아요. 또 학부모님들은 이 3년 공부 안 하고 보낸 세월 그 걱정 때문에 공부에 대한 체감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막상 학생들은 친구 관계가 제일 큰 걱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의들이 보기에 확실히 3년은 멈췄던 세월과 같다는 느낌도 같습니다. 특히 친구들과 함께 지내지 못한 것이 정말 좋지 않은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 같습니다. 또래는 부모가 대신할 수 없다는 연구, 또래와 함께 지냈던 아이들이 학습 지능이 더 높았다는 연구, 협동하면서 함께 모든 활동을 하는 학습이 혼자 하는 학습만큼 중요하다는 연구, 그리고 사실 예전에 해리 할로우라는 분의 원숭이 실험도 있었네요. 부모하고만 자란 원숭이가 나중에 또래 원숭이에 어울리지 못하더라는 오래전에 연구 결과도 있었죠. 영국에서는 또래랑 지내지 못한다는 그 사실, 특히 초등 저학년 남학생, 사춘기 여학생들에게는 정신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고 보건복지부에서 말하면서 또래 없다는 외로움은요, 여러 가지 기능을 한다. 또래는 스트레스를 푸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공부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집단 소속감, 사회기술, 그런데 이런 걸 하지 못하게 되면 또래를 만나지 못하게 되면 이런 여러 중요한 기능이 악화된다고 영국 보건부는 말했죠. 우리 아이들이요, 친구들하고 만나고 노는 일이 단지 그저 노는 일이 아니라고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말할 수 있게 됐어요. 또 아주 갓난아기 때도요, 이 상호작용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또 확실히 알게 됐는데 아주 권위 있는 잡지이죠. 네이처라는 과학 잡지에서 코로나 시기 출생한 영유아들이 그 이전 시대보다 IQ가 20은 낮아진 것 같다, 이런 충격적인 사실을 전하고 발표하고 우리나라 9시 뉴스에도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확실히 지금 아이들이 이전보다 또래 관계를 힘들어하는 것 같고요. 이 힘들어하는 아이들의 핵심은 그 사이에 코로나 3년 동안 결국 아이들에게 사회성이 크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상담한 많은 아이들의 핵심 고민을 한마디로 줄여라 하고 말하면 뭘로 줄일 수 있을까? 혼자는 외롭고요, 함께는 어렵다가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었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기, 친구들에게 다가가기 등이 어렵던 아이들이 진짜 많습니다. 또 집에서 우리가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고 과잉보호를 하는 게 확실히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이 사회성의 반대가 무엇일까요? 저는 아이들의 사회성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전능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내 마음대로 된다, 이런 생각을 계속하면 함께 지내기 어렵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자기중심적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 너무 어리구나, 철이 안 들었네, 사회를 모르네 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여러분 뜻대로 되는 일이 많이 있나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은 언제부터 아셨나요? 사회성이 좋은 아이들, 이런 친구들은 이걸 일찍부터 알게 된다고 해요. 어렸을 땐 자연스럽게 자기중심적이고 전능감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친구들과 놀면서 깨지고요, 또 다듬어지고, 또 공감이라는 것이 대단한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고 놀았을 때 너무 좋았는데 내가 좋았던 것처럼 다른 친구들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친구들과 같이 해주면 되게 좋겠구나 하는 게 공감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기도 하고 친구가 하자는 대로 하기도 하고 함께 의견을 모아서 하면 더 좋구나 하는 것을 알아가면서 아이는 좋은 아이로 바뀌어갑니다. 그렇다면 이 좋은 아이가 갖고 있는 사회성의 핵심, 그것은 무엇일까요? 아이들이 꼽은 인기 좋은 아이, 사회성 좋은 아이는 어떤 덕목의 아이였을까요? 그건 바로 친절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친절한 행동을 아이들은 양보라고 말했어요. 친절하게

양보하는 아이를 아이들은 좋은 아이라고 모두 생각하게 되었죠. 친절한 양보야말로 자기중심적이 않은 사람들의 최고의 미덕 중 하나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축구도 잘하고요, 공부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모두 너무 잘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저에게 상담하러 온 이유는 그렇게 반장을 하고 싶은데 학기마다 반장 선거를 나가면 떨어지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이렇게 모든 걸 잘하고 학급을 위해서 축구대회마다 골 다 넣어주고 학급 성적도 평균도 높여주고 무슨 활동을 할 때 영어로 반소개도 해줘서 엄청나게 자기는 아이들한테 해주고 이끌어가고 있는데 왜 자기는 인기가 없는 것인지 너무 힘들고 슬프다 이러면서 찾아왔고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 아이가 인기가 없는지 호소를 하셨어요. 근데요 여러분 자기가 다 하고요 자기가 또 다 시키고요 자기가 나서서 다 해버리는 거의 뭐 선생님 비슷한 수준의 아이들을 아이가 좋아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좋아하기 힘들죠. 정말 여러 가지 능력은 뛰어나지만 이 친구가 인기가 있으려면요 친구들에게 자리를 양보하고요 발표도 때로는 양보하고요 특히 페널티킥 때 양보를 해야 했었어요. 이 친구는 안타깝게도 타인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능력은 너무 없었고요. 당연히 친절하지도 않았죠.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어른들이, 아이들이 커가면서 이런 자기중심성, 전능감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런데 도와주기는커녕 이를 강화시키면서 자신의 아이를 파탄으로 몰아가는 소수의 부모들이 이 세상에 등장했습니다. 내 아이 지상주의, 내 아이 최고 만들기, 즉 아이에게 전능감을 깨지 못하도록 하는, 나이가 들면서도 성장하지 못하게, 커가지 못하게 하는 부모님들, 이런 부모님들이 나타나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는데 일본과 홍콩에서는 이런 부모님들을 괴물부모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내 아이가 주인공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밖에 없는 내 아이가 행복해야 하니까요. 내 아이를 창가에 앉지 말게 해주세요. 피부가 타니까요. 우리 아이는 아이돌이 될 아이거든요. 내 아이를 앞줄에 앉혀주세요. 잘 들려야 되니까요. 아니, 내 아이 사진 이렇게 안 나오다니. 수학여행 다시 가세요. 사진 제대로 찍어가지고 다시 오세요. 내 아이 점수가 이럴 리가 없어요. 시험이 문제예요. 전교생 시험 다시 치세요. 내 아이는 잘못할 리가 없어요. 우리 아이는 진짜 착한 아이거든요. 학교가 문제예요. 제가 읽어드린 이 문구는요. 일본 잡지와 방송에서 괴물 부모라고 하는 분들이 학교에 와서 선생님들에게 주장한 흔한 내용들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설마 그럴 부모님이 진짜 있어요?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도 이런 부모님들이 조금 있다고 해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일본과 홍콩의 학자들이 괴물 부모 인터뷰를 해서 그분들의 신념을 정리를 해보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대요. 이런 부모님들은 내 자식이 무조건 옳다. 내 자식은 무조건 잘해야 된다. 세상은 내 자식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그 책임은 선생님이 져야 된다. 학교가 져야 된다. 이런 신념을 갖고 있었대요. 이런 내 아이 지상주의는요, 내 아이를 최고로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만 줍니다. 그 중에서 선생님들이 큰 상처를 받고 있어요. 또 다른 아이들도 많은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그런 학부모님들의 영향으로 가장 상처를 받는 것은 누구일까요? 바로 자신의 자녀예요. 이렇게 하면요, 자녀들이 자신의 전능감 깨지 못하면서 커요. 부모랑 영원히 함께 살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괴물 부모의 자녀들은 과연 성장하였을까요? 과잉보호, 부모 특권, 부모 기대에 대한 부담 이런 걸로 인해서 괴물 부모의 자녀들은 은둔, 정신건강 문제, 마약, 분노조절 이런 것에 훨씬 더 많은 어려움을 갖게 되었고 다른 상처받은 학부모님들 또 교사들, 아이들이 정말 마음 아파 하면서 이런 괴물 부모 대상으로 사회적 캠페인을 했어야 했대요. 어떤 사회적 캠페인을 했냐?

잘난 아이는 절대로 좋은 아이가 되지 않습니다. 혼자 잘난 아이는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인생을 자신을 모르는 바보로 살아가게 됩니다. 설득력 있나요? 초경쟁과 각박함이 이를 데 없는 사회에서 저출생으로 인해서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잘 키우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잘 키운다는 것이요, 모든 것을 잘하는 아이로 키우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괴물 부모를 꼭 잘하는 아이로 키우지 않아도 된다라고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를 잘 키운다는 것, 아이들이 잘 자란다고 하는 것은 순위 매기기, 경쟁에서 이기기, 매번 인생의 주인공 되기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에 잘 간직하는 사회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 사실 우리 마음이 너무 조급해요. 아이들이 정말 논 것 같아요. 그 와중에 내 아이가 좀 더 잘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왜곡돼서 우리 아이만 잘 봐주세요. 우리 아이만 잘하게 해주세요. 내 자녀는 나에게 우상입니다. 내 자녀와 저는 같습니다. 내 자녀는 저의 소유입니다. 이런 생각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필요한 순간이 돌아왔습니다. 잘하는 아이보다 성품이 좋은 아이들이 더 행복하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잘 밝혀진 사실입니다. 내 아이에게요, 자부심은 필요해요. 하지만 겸손의 미덕과 친절, 양보를 발휘하는 덕이 있을 때 아이들 사이에서 그런 아이가 반짝반짝 빛나 보입니다. 내 아이가 최고가 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부모님부터 갖는 게 필요합니다. 최고의 삶은요, 사실 외롭고 힘들고 불안하거든요. 프랑스의 한 초등학교를 방문했는데요, 거기는 협력, 협동이 없으면 죽은 교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실에서 아이들이 정말 생생하게 살아있으려면, 또 진짜로 뭔가 배움이 되려면 협력하고 협동하는 법부터 배워야 한다고 말하고요. 또 덴마크를 갔어요. 거기는 선생님과 학생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수업의 60% 이상을요, 협동, 협력 수업으로 해요. 그리고 우리한테 정말 낯선 문화인데요, 달리기나 스포츠 수영을 할 때도 1등을 축하해 주지 않는데요. 자신의 과거 기록과 이번 현재 기록만 비교해 준다고 해요. 이렇게 협력과 협동이 중요한 아이들의 삶을 사는 거죠. 혼자 있을 때의 그 습관들, 또 즉각적인 만족, 또 부모님의 과잉보호, 이런 영향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현재 시행착오를 하고 있는 거죠. 친구들과 함께하면서 협력, 협동해서 좀 참고 기다리고 스스로 해내야 되는 어려운 시간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막 펼쳐지는 것 같아요. 이 시행착오를 줄여야 할 때 내 아이만 봐주세요 해서는 이 시행착오가 끝나지 않죠. 이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함께 팀이다, 그런 마음으로 소속감을 느끼게 하고, 학급 내에서의 지나친 경쟁을 줄여주고 모두가 친구가 되도록 하는 그런 분위기가 꼭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요, 선생님이 중심이 돼서 하나의 팀을 잘 만들어 가도록 지원하는 분위기 또한 아주 중요합니다. 기억하시죠? 모두가 하나가 될 때의 기쁨, 합창할 때의 기쁨, 응원할 때의 기쁨, 그 열정과 한이 다 잘 아시죠? 지금 우리 교실에 그런 게 필요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런 사회성, 이런 협동, 행복한 소속감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하는 학급 공동체의 지휘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지지하고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도요, 내 아이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로 생각하는 변화가 필요하고요. 정말 경쟁보다는 협력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도 아이에게 협력을 권해야 되고요. 아이들이 혼자 해도 괜찮지만 함께하면 더없이 좋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혼자 해도 괜찮고
함께하면 더없이 좋다라는 그런 친구들과 선생님들 속에서 함께 빛나서 더욱 빛나는 그런 학교, 교실,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기를 희망합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0: 라디오 세바시. 오늘은 혼자 잘난 아이와 뭔가 부족한 아이라는 주제로 만나고 있고요. 첫 번째 강연의 제목, 잘하는 아이보다 좋은 아이가 더 행복합니다. 정신과 전문의 김현수 씨가 전하는 강연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보내드린 음악, 자전거 탄 풍경이 부른 보물, 들국화 내가 찾는 아이 감상했습니다. 두 번째 보내드릴 강연은요, 아이들, 선생님, 보호자가 어떻게 대화하면 좋을까입니다. 박재현 리플러스 인간연구소 소장의 강연 준비했고요. 박재현 소장은 아이들이 다양한 가정 환경 속에서도 꽃처럼 피어나고 별처럼 빛나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의 보호자, 즉 부모는 자신들의 아이들이 사랑받는 사람이 되길 희망합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기 위해선 보호자와 선생님, 그리고 각자의 노력과 때에 따라서는 협력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다가가는 대화법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1: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재현 소장입니다. 아이들이 다양한 가정환경 속에서도 또 꽃처럼 피어나고 별처럼 빛나길 바랍니다. 물론 모든 아이들의 보호자는 자기 아이들이 사랑받는 아이가 되기를 희망할 거예요.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가기 위해서는 보호자, 선생님, 또 각자의 노력과 때에 따라서는 양자 간의 협력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그간 대화를 훈련하고 중지우면서 알게 되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대상에 대한 용어는 학생, 교사, 부모 대신에 아이들, 그리고 선생님, 엄마, 아빠 대신 보호자로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 사회에서 엄마, 아빠하고 살지 않는 아이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이들의 학습권과 선생님의 교육권, 보호자의 양육권을 어떻게 조화롭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해는 역할에 앞서서 사람 자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종들과 달리 철저하게 타자와의

안개를 통해 생존할 수 있는 아주 연약한 개체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 생존만이 그런 게 아니라 이 정서적 마음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취약함이 개인적 기질이나 이제 성격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상처를 받으면 자기 존재에 결핍이 생기기 때문에 건강하게 대처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평소에 마음이 건강하고 힘이 있을 때는 아무렇지 않게 할수 있는 많은 일들도 그게 잘안 된다는 말이죠. 아이들을 한번 보면 가정에서 어른들이 매일 다투고 소리를 질러대면 아이들이 어때요?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불안함과 두려움도 갖게 되고 내적으로는 많은 왜곡성을 갖게 될수 있죠. 그러니까 보호자는 또 어른이라도 어떨까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양육 방식이나 이제 자격에 대해서 주변에서 계속 비난하고 나무라게 되면 내가 스스로 옳다고 믿어왔던 것들이 흔들리고 우울해집니다. 선생님을 한번 볼까요? 제자들이 욕을 하고 째려보게 되면 이 마음이 힘들고 돌아서서 눈물도 흘리고 자신이 선택한 직업에 대한 깊은 회의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 보호자들이 함께 달려들게 되면 더 이상 그 상처를 버텨내지 못하고 교직을 떠나거나 무너지기도 하죠. 우리는 어쩌면 이제 제3자로서는 그들한테 아주 쉽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야, 부모님들 다 다퉈. 네가 위축될 필요 없어. 어른들 다 다퉈. 어머님, 아버님, 누구나 다 자기가 옳다고 할뿐남말 너무 듣지 마세요. 선생님, 애들이 하는 행동인데 뭘 그렇게 신경 쓰세요? 그냥 잊어버리고 다른 학생들 생각하고 기운 내세요. 그러나 이미 마음 안에 상처를 받게 되면은요, 이런 말들이 잘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상처가 회복되고 다시 치유돼서 건강해지기까지에는 충분한 시간, 적절한 개입, 주변의 사랑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이 개개인의 상처가 그대로 곪고 충분히 애도되지 못해서 비관적이고 또 저항적으로도 남을 수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병리적 비탄현상이라고 하고 우리나라 사회는 지금 이런 병리적 비탄현상이 만연한 외상의 국가임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회적 상황에서 우리의 미래라고 할수 있는 아이들을 이 중심에 두고 무엇을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아이들은 보호자들의 말과 행동을 아주 잘 관찰하고 놀랍도록 모델링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현재 이슈가 되는 소수의 보호자들이 그런 폭력적 행동들이 정말 큰 염려가 되는 이유 역시 단순히 그분들의 행동에 대한 안타까움이 아니라 갈등을 대하는 보호자들의 그릇된 태도를 보고 배우는 아이들의 미래가 걱정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학교는 이미 다 자란 성인이 자신의 역량을 펼치고 대가를 받는 직장이 아니라 그런 역량을 키워가기 위해서 배우고 실수하고 실패하면서 성장하는 중간지대인 곳입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은 그런 아이들의 제2의 보호자가 되어서 격려하고 이끌어가면서 가르치는 분들이죠. 그것은 직장과 학교의 가장 큰 차이일 겁니다. 아이들은 그곳에서 내가 아주 특별하고 최고가 되어야 하는 것을 배우는 곳이 아니라 조금의 부당함도 견디지 못하는 경험을 하는 곳이 아니라 실수하고 실패해도 격려받았던 경험. 큰 수행력이 없어도 그저 사랑받고 귀여움을 받을 수 있었던 경험. 조건 없이 그냥 노는데도 서로 좋아할 수 있었던 친구들과의 경험. 남들이 손가락질하는 행동을 다소 하더라도 포기되는 대상이 아니라 다시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는 장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당장은 행동에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선생님과 보호자의 이해와 도움을 통해서 이 아이가 다 자란 성인이 되었을 때 건강한 사회인이 될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하는 곳이 그게 바로 학교입니다. 그러기에 더더욱 아이들이 보호자를 보면서 자기 행동을 바로잡고 수정할 수 있으려면 선생님 이전에 사실은 한 집에서 살아가고 있는 보호자의 모범된 행동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은 그런 소수의 폭력적인 보호자가 아니라 대다수의 보호자들, 그러니까 자녀를 위해서 선생님과 대화하면서 아, 이 갈등을 어떻게 조율하면 우리 아이들이 더잘 자랄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그런 멋진 보호자들을 위한 도움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연결의 대화에서 훈련을 받던 한 어머니가 계셨는데요. 이분이 자기 어린 시절에 이제 왕따 경험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잘 해결되지 않은 채 어른이 되었고 또 부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핵심 감정 안에는 큰 불안과 두려움을 갖고 살고 계셨는데요. 이분이 이제 아이들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그 첫째 아이가 저학년일 때 학부모 상담을 앞두고 고민에 빠졌던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선생님께서는 50대 후반에 아주 경력이 많으셨던 선생님이셨고요.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들을 자꾸 툭툭 건드려가지고는 이제 다른 학부모들한테 문제가 되고 있다는 말 여러 번 들은 상황에서 면담을 가야 되는 심정이었기 때문에 아주 복잡했어요. 걱정은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나처럼 친구들과 문제 생기고 선생님한테 사랑도 못 받으면 어떡하지?
엄마들이 애들 일로 왜 저렇게 극상이지? 좀 이해해 주면 안 되나?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 야속한 마음도 들고 한편으로는 선생님 만날 생각이 너무 위축되기도 해가지고 감정이 이제 막 너를 뛰는 거죠. 어떻게 말하면 좋을지를 같이 나눠봤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하면 어땠을까요? 선생님께서도 많은 아이들 살피고 교육하시려면 무척 지치고 곤란하실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엄마지만 여기 오기까지 마음이 참 불안했습니다. 제 아이가 선생님께 사랑도 받고 친구들과도 사이좋게 지나면 너무 좋겠는데, 가정에서 제가 어떻게 도우면 그게 가능할지 선생님과 의논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여러분, 대화에서 여기에 핵심은 두 가지가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선생님의 입장을 한 번만 진심으로 공감하고 이해해드리는 태도입니다. 두 번째는 아이를 위해서 서로가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공유해보는 기술적 방법입니다. 이분은 굉장히 결과가 좋았습니다. 굉장히 경험이 풍부했던 선생님께서 이 엄마의 불안도 이해해 주셨고, 아이의 장점도 말해 주시고, 여전히 아이를 사랑한다고 보호자를 안심시켜 주셨으면 물론이고요. 같이 노력해 보자고 하시면서 일단 친구들에게 제안해 보고 싶은 게 있을 때는 행동하기 전에 꼭 묻고 친구들 몸에 손을 대지 않기로 그렇게 가정에서도 노력해 달라. 그리고 학교에서 자신이 그렇게 가르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달라라고 부탁하시고 격려해 보겠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보호자와 선생님의 이 신뢰 관계는 이해와 존중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형성된 많은 관계를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우리 아이가 보호자랑 선생님의 아주 공고한 신뢰 안에서 자신을 위해 도우려는 에너지로 자라갈 수 있다면 그건 아마 대한민국 모든 보호자의 바람일 겁니다. 그렇다면 선생님을 믿고 힘을 실어주고 같이 의논하고 가정과 학교라는 이 장소에서 동시에 노력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어떤 아이도 포기되어서는 안 되니까요. 다음과 같이 진심이 담기고 존중하는 말은 선생님의 마음에 힘이 되고 우리 아이를 위해서 무엇이라도 해주고 싶어지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선생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이런 부분이 가능해졌어요. 선생님, 제가 이런 게좀 필요합니다. 이런 것을 위해서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선생님,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을 제가 이해합니다. 저도 할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런 세 가지 종류의 말들은 선생님을 존중하는 대화를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많은 보호자분들이 아이들이 볼수 있게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다음은 선생님께 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소 오래전부터 저희는 그 선생님들과 대화 훈련을 많이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지금 현재 선생님들께서 느끼시는 무력함에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선생님들의 이런 비보를 접하고 여러 자료를 연구하면서 가슴이 무척 괴로웠습니다. 아이들에게 학교는 배움터지만 선생님들에게는 직장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직장이라는 조직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힘들죠. 시스템적인 개선도 있어야 되고 의사결정자들의 노력이 선행돼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조직 내 개개인의 노력 또한 필요합니다. 선생님들의 권리 회복에 대한 시스템의 변화와 또 학교 내 지도부의 노력이 가장 우선되겠지만 아이들을 대하는 선생님 개개인의 노력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에릭 에릭슨이라는 심리학자가 있었죠. 그러니까 부모 다음으로 중요한 대상을 교사라고 언급할 만큼 선생님이라는 존재가 특히 가정에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에게는 더 절대적인 존재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아이들에게 폭력적인 말과 행동을 하는 선생님께서는 스스로 교사에 대한 직업적 성찰이 시스템의 변화나 회복에 앞서서 고민하고 변화해 보셔야 되는 의무가 남겨진다고 봅니다. 가슴 아팠던 한 장면이 있었어요. 물론 아주 오래된 얘기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 있었던 일인데요. 수업 시간에 그한 선생님이 자신의 그 자녀 자랑을 계속 하셨어요. 자기 자녀가 얼마나 훌륭한지를 계속 얘기하고 계셨는데 제 친구 한 명이 제 앞에 앉았던 친구가 이제 고개를 숙이고 교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딱딱한 출석부로 교과서를 왜 보냐면서 자기가 말하는데 교과서를 왜 보냐면서 그것을 모로 세워가지고 수업이 끝날 때까지 제 친구의 머리를 때린 적이 있었어요. 때리다가 수업을 하다가 갑자기 생각나니까 또 화가 나네 하면서 또 때리시고 이걸 여러 차례 반복하면서 그한 시간을 마치신 적이 있습니다. 여전히 일부 보호자들과 마찬가지로 일부 선생님들의 모습 속에서도 아이들을 향한 기본적인 존중감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례는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아이들의 인권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슬픈 역사 속을 지나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관찰에는 균형감이 필요합니다. 여전히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자신들이 감내해야 되는 많은 것들을 뒤로하고 아이들에 대한 사랑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하나의 관찰 사례인데요. 초등학교 1학년인 한 아이가 선생님한테 이렇게

지나가면서 말을 했어요. 선생님, 우리 엄마가요, 아빠랑 선생님 얘기할 때 선생님 개라 그래요. 그러니까 개, 제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이 아이의 슬픈 고자질은 그 선생님의 가슴에 뭘 남겼을까요? 선생님께서는 마음이 굉장히 괴로우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아이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그랬구나. 그런데 우리 누구누구는 선생님한테 이렇게 예쁘게 선생님이라고 해줘서 고맙고 기쁘네 라고 하시는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이의 보호자로부터 존중받지 못하는 선생님이 그 보호자의 아이를 이렇게 성숙하게 대할 수 있는 이유는 단순히 그 선생님의 인간성이 좋아서가 아니라 선생님이라는 교육자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어린 시절에 사랑의 손길을 내어주었던 선생님들에 대한 기억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요즘 우리 사회의 교권과 관련돼서 이 기억을 다시 분석해보면 분명 선생님들이 갖고 계셨던 자율적 교권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초등학교 고학년 때 너네 엄마 새엄마냐고 놀리던 이제 같은 반 아이 앞에서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니까 선생님께서 다가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제 잘못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부모님 일로 친구를 놀리는 건 바르지 못한 거다.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말하시고 사과를 시켜주셨던 5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우리는 분명 지금 어른으로서 그 아이의 행동이 잘못이라는 걸 알지만 과연 요즘 선생님이라면 그 친구에게 사과를 시킬 수 있었을까요? 제가 정말 공부를 못했어요. 중3 때 그런 저를 걱정해서 공부를 아주 잘했던 친구 옆에 저를 앉혀주셨던 중학교 3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과연 지금이라면 제 수치심을 건드렸다는 이유로 아동학대죄로 고발당할 수 있을까 봐 주저하지 않으셨을까요? 한 번은 제가 고등학교 때 굉장히 지독한 사춘기를 보내고 있었는데요. 그때 교무실에서 제 손을 잡고 한 목사님의 이렇게 테이프를 주시면서 제 손을 잡고 기도를 해주셨던 고등학교 3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계셨어요. 전 그때 종교가 없었거든요. 지금이라면 이게 종교의 강요로 고발당할까 봐 그 사랑을 거두지 않으셨을까요?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잘못을 바로잡아주시고 또 힘든 부분을 도와주시던 선생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내 삶이 어땠을까? 아직 현장에는 수많은 선생님들이 그런 마음으로 계십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현실로 적용돼서 행동으로 나타나려면 선생님들께 힘이 있어야 돼요. 또한 선생님들께서도 아이들을 존중하면서도 잘 이끌기 위한 대화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학교 선생님으로 곧 20년이 넘는 교직 생활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저희와 같이 대화 공부를 10년 이상 꾸준히 해오셨던 분이었어요. 한 아이가 이제 수업 시간에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큰 소리를 내서 수업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때 선생님은 그 아이한테 단 한 번도 너 정말 문제가 있다. 공부 안 할 거면 그냥 자 혹은 나가 있어 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대요. 그 대신 그분이 하셨던 말은 얘야 너가 왜 수업 시간에 그런 소리를 내고 크게 움직이는지 선생님이 정말 이해하고 싶다. 그리고 선생님도 수업을 잘 진행하고 싶어. 언제 우리 대화 좀 할까? 선생님의 이 고백은 이 아이에게 다가가고자 하였을 때 이 시작이 수월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아이로부터 자기가 이렇게 해야만 관심을 가질 수 있다라는 고백을 들을 수가 있었고요. 같이 방법을 고민해 볼 수 있었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이런 대화가 모두 통하지는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선생님의 태도에서 우리가 정말 많은 걸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아이를 비난하지 않으면서도 중요한 가치를 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처벌로 행동하지 않으면서도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아이의 마음에 수치심 대신 자신에 대한 반성과 행동의 변화에 대한 가능성을 남겨주고 있다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포기한 많은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든 학업의 끈을 이어가게 하려는 선생님들을 보아왔던 저로서는 이번 학교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또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괴로워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많은 보호자분들이 선생님들께 힘을 실어드리고 그 노력을 인정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또한 그 소수의 보호자들이 행동했던 폭언, 폭행, 모욕적인 행동 앞에서 더 이상 선생님들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건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기에는 선생님의 생명이 비교할 수 없이 더 중요하고 선생님이라는 직업 또한 너무나 귀합니다. 얼마 전에 김현정의 뉴스쇼에 침샘맘이라고 알려진 이하선암의 사기를 진단받고 1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공부해서 서울대 역사학부에 입학했던 그 이현우 군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이 친구가 마지막에 자기가 먼저 제가 감사할 분들이 있는데 말할 시간을 줄수 있냐면서 그 앵커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때 이 친구가 언급했던 모든 분들이 선생님이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초콜릿을 주고 운동장을 같이 돌아준 담임 선생님, 코로나 때문에 가족들이 모두 병원에 올수 없이 홀로 수술실을 들어가야 됐을 때 독서 선생님께서 해주셨던 말만 되뇌으면서 들어갔다고. 이 외에도 다른 감옥 선생님들을 하나하나 언급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나라,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희망을 다시 볼수 있었습니다. 당장은 아닐지라도 더 많은 아이들이 자라서 어느 날 이제 성인이 되어 이 선생님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리며 지금의 자신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더 많은 보호자들이 표현하지 못해도 마음으로 선생님에 대한 깊은 감사를 지니고 있음도 선생님들께서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힘이 실리는 그날까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선생님으로 굳건히 자리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를 오디오로 듣는 시간, 라디오 세바시. 오늘은 혼자 잘난 아이와 뭔가 부족한 아이란 주제였고요. 첫 번째 강연, 잘하는 아이보다 좋은 아이가 더 행복합니다. 정신과 전문의 김현수 씨의 이야기 들었습니다. 두 번째 강연은 아이들, 선생님, 보호자가 어떻게 대화하면 좋을까? 박재현 소장의 강연 보내드렸고요. 이어서 룰루의 To Sir With Love, 카펜터스가 부른 Yesterday Once More까지 올려드렸습니다. 라디오 세바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송인찬이었습니다.

0: CBS
1: 문 닫은 가게가 늘고 젊은 사람들은 떠나가는 지역.
2: 하지만 동네 골목의 오래된 방앗간, 낡은 시장 한켠의 노포, 무심히 지나쳤던 풍경이 세상에 하나뿐인 콘텐츠가 됩니다. 경기도 의회가 마련한 기술기반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조례로 우리 동네만의 이야기가 혁신적인 비즈니스로 태어납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의 로컬 창업가들이 만드는 활기찬 골목과 새로운 일자리. 지역의 변화, 지금 시작됩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와 함께합니다.
3: 저 사무직만 25년 했습니다.
4: 영업직만 22년 했습니다.
3: 퇴직 후 다른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5: 경력을 분석합니다. 업무 관리 능력 발견, 일정 조율 능력 발견.
6: 경력을 다시 보면 새로운 일이 보입니다. 중장년 네일센터는 당신이 해온 일을 앞으로 할 수 있는 일로 이어드립니다. 생애 경력 설계부터 재취업 지원, 기업 맞춤형 채용 연계까지. 중장년의 숨은 가능성을 내일로 연결하는 곳, 중장년 네일센터.
7: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이 함께합니다.
8: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9: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

0: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X에 올린 글에서 이 같은 내용에 개헌을 위해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2022년 대선 당시 자신의 공식 입장이었고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원 집정제나 내각제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국민 여론에 비춰 가능하지도 않다며 대통령 권한을 국회 등으로 일부 분산하자는 것이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라는 것은 잘못된 이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차 종합특검팀은 오늘 국민의힘 나경원, 김기현, 윤상현, 권영진 의원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나 의원 등은 2025년 1월 15일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함께 인간벽을 만들어 공수처와 경찰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법리가 아닌 정치적 계산 위에서 있는 기소라며 반발했습니다. 서울 용산공원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두고 정부와 서울시가 뚜렷한 견해차를 내보이고 있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 용산 어린이정원뿐 아니라 용산공원 전체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용산공원에 실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법적 문제를 비롯해 국회와 서울시, 용산구, 미군 등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입장문을 내고 서울의 마지막 대규모 도심 녹지인 용산공원을 훼손해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청년의 4억 원 이하 비아파트 구입을 지원하는 청년미래 보금자리론 도입 취지에 대해 청년이 비아파트를 구입할 추가적인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덕기 금융위 거시금융팀장은 오늘 월세 수준으로 비아파트를 마련하고 싶어하는 수요가 있을 수 있으니 이런 틈새 시장을 배려한 것이라며 아파트를 절대 못 사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부가 부동산 금융종합대책을 발표한 이후 청년을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에 가두리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적극 해명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 투자한 외국 조선업체에 본국에서 미 해군 선박을 최대 두 척 건조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시간으로 13일 서명한 각서에서 미국의 새로운 조선소를 동시에 건설하거나 미국 내 기존 조선소의 소유권 또는 과반 지분을 확보한 외국 조선업체가 그 대상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의 필리 조선소를 인수한 한화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올해 상반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식을 보유한 소액 주주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한 소액 주주는 6월 말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인 797만 1,242명으로 1년 전보다 290만 명 이상 증가했습니다. 내일은 오후부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26.7도, 습도는 81%입니다. CBS 뉴스 김용신이었습니다.
1: CBS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3: DS 대성하우징.
4: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5: 사람은 어떻게 해야 현명해질까요? 우리는 과거의 회상이 아닌 미래에 대한 책임감으로 현명해지는 것이다. 책 속 이야기, 버나드 쇼의 말입니다.
6: 9시 5분입니다.
7: 새롭게 하소서. 한 신앙인의 진솔한

간증으로 믿음의 뿌리를 좀 더 깊이 내리는 시간입니다. 회복을 넘어 승리의 삶으로 라는 제목으로 김수연 집사입니다. 잠시 후 어제에 이어 2부가 방송됩니다.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하나님이 가족들의 모습을 또 떠올리게 해주셨어요?
2: 네. 이제 그곳에 혼자 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뭔지 모르고 갈급했었지만 아 그게 정확히 어떤 은혜일지 몰랐을 때는 굉장히 어떤 건지 궁금하기만 했고 겪어보지 못했지만 그 가족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숨겨주셨는지 느끼겠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때가 여름이었는데 여름에 아버지가 막 뛰어오시느라 그 흥건히 젖은 머리카락 딸을 보겠다고 이제 하루에 두 번 면회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 이제 흥건해진 머리카락을 보면 아주 그 시간에 늦어서 조금이라도 딸을 못 보는
1: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네. 좀 늦으면 볼 시간이 줄어드니까
2: 그것 때문에 또 저희 부모님이 이제 제가 늦둥이라 네. 저희 부모님 연세가 많으시거든요. 아유,
1: 얼마나 근데, 귀한 딸이었을까요.
2: 근데 머리가 흥건히 젖고 또 양복이 다 젖도록 뛰어오신 아버지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맨 처음에 이제 제가 눈이 잘 안 좋아서 몰랐는데 저희 엄마가 이제 들어오실 때 이제 막 분주히 그 면회를 하러 오시는 분들의 발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짠 하고서는 엄마가 이렇게 오늘은 어때? 하고서는 들어오시는데 파란색 블라우스였거든요. 근데 처음에 저는 그게 레이스 같은 이런 무슨 카라나 턱 바지인 줄 알았어요. 네. 보니까 진한 남색의 이런 턱 바지처럼 보였던 게 이제 엄마가 걸어오면서 이게 가까이 보이잖아요. 그게 어머니가 제 면회 시간을 기다리면서 이제 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흘리셨던 어머니 눈물 때문에 아이고. 이 앞섭이 다 젖어 있었던 거더라고요. 근데 이제 선망이 있는 상태고 몸 상태를 정확히 인지하기 어려운 정신 상태에서 이제 그 딸이 이제 엄마의 표정이 안 좋으면 너무 걱정이 될까 봐 그것 때문에 너무 상심하고 낙망할까 봐 밖에서는 그렇게 눈물 쏟아 울으시고서는 들어와서 안녕 오늘은 어때? 오늘은 좋아 보이네. 드레싱 잘 버텼니?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또 이제 매일 면회를 왔었던 남자친구 이제 남자친구가 죄송합니다. 그 남자친구가 또 지금 주아가 예비군 훈련하러 나 못 왔어 하고 하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핸드폰으로 이제 사진을 보여주시고 하는 데서 아 나한테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보내주셨는데 그리고 또 이제 저희 아버지 선교회 분들이나 저희 어머니 선교회 분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저희 그 면회할 때 와서 힘내라 밖에서 너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 하면서 돌아가면서 계속 면회를 와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이렇게나 많았고 저한테 하나님을 알려주신 부모님 그리고 그 부모님의 사랑

0: 그리고 저를 정말 보잘것없는 저를 사랑해주는 남자친구, 결혼할 사람 다 있었는데 왜 이렇게 사랑을 못 받는다고 불만이 많았을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제 주변에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많이 보내주셨는데 왜난 그걸 깨닫지 못하고 살았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이 제 인생에 숨겨주셨던 은혜들이 이제 그때부터 하나씩 느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는 그 당시에 이 왼쪽 팔이 너무 통증이 심했고 이 팔을 소생할 수 있을까 없을까의 그 문제 때문에 처음에는 왼쪽 팔을 못 쓰니 절단을 하자. 근데 여기에서 이만큼 또 이만큼 해서 이제 손을 자르지 않고 내버려 두는데요. 이게 잘라낼 그걸 고려할 만큼 통증이 심한 팔을 붙여두다 보니까 이게 무겁고 너무 아픈 거예요. 유리 그 조각이 날카롭게 박히는 통증 때문에 차라리 진짜 자를 상황이 되지 않는데도 그 통증 때문에 잘라달라고 하시는 분도 있다고
1: 있다 그래요.
0: 하더라고요. 근데 그 통증 와중에 감사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이 통증이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이 내 팔이 아직 내 몸에 온전히 붙어있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통증이구나. 하나님, 제 팔이 제 몸에 여지껏 붙어있고 여지껏 소생할 수 있게 도와 주신 거 감사합니다라는 감사로 이제 감사를 시작한 것 같아요. 그때부터 불만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셨던 것들에 대한 감사, 그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네.
1: 그 와중에 또 남자친구가 무슨 누명을 썼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0: 아,
1: 여기서 누명을 쓸게 뭐가 있어요?
0: 이제 처음에는 이제 남자친구가 그 제가 일하던 직장에
1: 네,
0: 이제
1: 맞죠.
0: 어쨌거나 왔잖아요.
1: 네.
0: 근데 오고 나서 불을 꺼주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제가 옷이 전소되어서 탄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살갗이 다 드러날 정도로 이 겉에 입은 옷이
2: 다
0: 다
2: 타버리신
0: 타버린 상태였고, 그래서 남자친구가 본인이 입고 있었던 상의를 물에 적셔서 저를 덮어주고 했던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을 보고 남자친구가 뭔가 둘이서 다투다가 생긴 사고다 해서 남자친구가 불을 놓은 거, 저한테 불을 붙였다거나, 둘이 다투다가 그래 됐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측에서 주장을 하게 된 거예요.
1: 회사 측에서?
0: 네.
1: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소송으로 가야 되고 하니까
0: 네, 산재
1: 산재
0: 소송으로
1: 소송 때문에.
0: 이어지는 거다 보니까,
1: 경찰 수사도 할거 아니에요, 그죠?
0: 그러니까. 경찰 수사도 하는데 그 사고 난 자리가 이제 연구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제가 그 당시에 뭔가 기록해놓고 이런 것들도 가지고 나올 정신이 없었고 그 현장도 그곳이 있는 상태였는데 이제 저를 살피느라 미처 그 사고 현장을 살피지
1: 프로 정신이
0: 못했어요.
1: 없겠죠. 없었겠죠. 뭘 챙기고 뭐할 정신이 있었겠어요.
0: 근데 그런
1: 별게.
0: 상황에서 소화기 핀이 빠져 있었다. 그리고 소화기 핀까지 만진 거 보면 소화기가 있다는 걸 알았을
3: 뭐
0: 텐데
3: 계획적이었다.
0: 네, 왜 불을 꺼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왜 옷이 벗겨져 있었느냐 등등 뭐 이렇게 좀 누명을 쓰게 됐던 거죠.
3: 가서 직접 손으로 어떻게 보면 불 붙은 걸다 이렇게 끄고 그런 상황인데.
1: 좀 그렇게
0: 네,
1: 둘러야
0: 근데
1: 됐어야 됐겠죠.
0: 그거를 이제 사건하고 중환자실에서는 증언을 할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말을 할수 없었고 그런 상황에서 계속 남자친구는 이제 그런 억울한 누명을 쓰고도 저 걱정하지 않게 계속
1: 그래요. 이렇게
0: 마음
1: 마음을
0: 단골이를
1: 위로해주고.
0: 해주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1: 그두 분이 내려가서 그 준비하던 카페가 있었잖아요. 카페가.
0: 네네네.
1: 그 중에 어떻게 됐어요?
0: 이제

0: 중환자실에서 제가 이제 고통스럽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네. 이제 면회를 두 명만 할 수 있다 보니 네. 이제 남자친구의 기회는 이제 좀 부모님이 더 오래 보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보라고 하고서는 시골로 내려가서 예. 하던 카페 준비를 마저 하게 되었어요. 예. 그래서 그 카페를 이제 식당으로 운영하시던 곳을 그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카페로 하는 이제 과정이었는데 네.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억울한 누명과 또 지금 아픈 여자친구 그리고 또 이제 목숨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제가 다시 돌아올 자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꾸리고 만들어 놓지 않으면 본인도 죽을 만큼 힘들었고 그리고 또 뭐라도 하지 않으면 정말 제가 못 돌아올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많이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1: 네. 카페 이름도 정했었어요?
0: 네. 꽃잠이라고 하는데
1: 꽃잠?
0: 이렇게 네. 예. 이제 잠을 이렇게 깊이 든 잠을 꽃잠이라고도 하고 예. 부부가 이제 첫날 초야를 하는 네. 초야를 지낸다는 것을 이제 그 한글말로 꽃잠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곳에서 신혼을 시작했으면 하는 바람이나 이런 걸로 네, 꽃잠 카페라고 지어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1: 예, 네. 남친은 이렇게 병마와 싸우고 있는 동안에 카페 준비하고 꽃잠을 네. 위해서 정말 뭐 하나 만지면서 매 순간 눈물로 네. 만들지 않았겠어요. 네. 편지도 쓰고 그랬어요, 남자친구는?
0: 네.
2: 그러셨어요?
0: 이게 이제 제가 남자친구에게 이제 저는 뭔가 다시 이 나갈 수도 없고 나간다고 해도 장애가 많이 남을 거고 그리고 흉해져 버린 추상도 있고 그리고 시댁 부모님 그리고 제가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폐를 끼쳤고 저도 이제 다시 나가서 예전처럼 지낼 수 없다고 확신을 했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살려주신 거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지만 남자친구의 인생도 소중하니까 제가 보내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우리 헤어지는 게 맞는 것 같아 나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을 편하게 해줄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2: 너무 속상해
0: 내가 너 그 얘기 할 줄 알았어 그러는 거예요 오히려 웃으면서 그래서 이제 저는 얼떨결에 이제 저는 진지하게 얘기하는데 대려 웃으면서 반응을 하니까 영문을 몰라서 내가 너한테 100일간 일기를 써서 편지라고 전해줬던 거 있잖아 그거에 앞글자를 한번 읽어봐 줄래?
1: 뭐야?
0: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편지를 100일 동안
1: 메롱 이런 거 아니죠?
2: 100일 동안 쓴 거에 앞에만 해서 뭔가 쭉 연결된 뭐가 있는 거예요?
0: 네, 매일
1: 앞글자죠, 문장의 앞글자
0: 매일
2: 이거 약간 저기 추리소설 같은 거 있는 건데 이거
0: 그래서 이제 그 이제 100일간의 편지의 앞글자를 보면요
1: 딸 뭐예요?
0: 너와 보내는 마지막 11월 11일이 되길 바라며 너에게 쓰는 나의 100일간의 일기 혹은 편지 혹은 프로포즈 수연아 나는 주아야 우리가 함께 한 지도 많은 시간이 지난 것 같아 그래서 이만 끝내야 한다고 느껴 잘 들어 이제 긴 연애 말고 못난 나와 결혼해 줄래? 라고 쓰여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중환자실에서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또 나와서 힘들게 어렵게 재활을 했지만 이제 다시 돌아갈 수 없

0: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낙담하는 걸 남자친구도 직감하고 놓을 준비를 한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근데 그걸 즉흥적으로 아니 난 너랑 결혼할 건데 라고 얘기하면 제가 거짓말로 즉흥적으로 하는 얘기 아니야? 라고 할 것 같아서 더 먼저 앞서 술을 세웠던 거예요.
1: 꼭 한번 좀 보여주세요.
0: 네네.
1: 아유, 참. 아이, 되게 로맨티스트네요. 정말.
2: 지금, 와.
1: 그리고 저도 사실 이런 과인데.
0: 네.
1: 보통의 남성들이 이런 수첩에다 뭐 이런 걸 얘기 안 되는 사람들이 사실 더 많아요.
0: 네네. 네.
1: 근데 아이고. 이렇게 세세하게.
3: 100일 동안 적었는데 100일 동안. 글자를 연결하면은 이 뒤에 있는 내용이
1: 됩니다. 이 지금 아까 읽으신 문장이 전부 100일 동안의 일기의 첫 글자를 딴 거예요. 앞 글자를 딴 거예요. 이야, 그럼 이 문장을 먼저 만들어 놓고 연결을 다 해서 일기를 쓴 거네요.
0: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주환자실에서 막 하나님을 부르짖고 이제 가족들의 사랑을 깨닫는 동안 남자친구는 남자친구대로 그 저희가 같이 살림을 신접을 꾸리려고 했던 곳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같이 살 수 있게 해달라고
3: 두 번째 날은 와로 시작하고 너와 내가 하려고
1: 두 번째는 와로 뭐 아 와 덥다 시작하네
2: 와 덥다
1: 정말
0: 네. 그 정신을 잡고 있지 않으면 그치. 정말 본인도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또 카페에 울면서 낮에 짓고 밤에는 다시 편지 쓰고 다음날 다시 카페를 짓고 그리고 이제 커피 공부하면서 제가 다시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고 하더라고요.
1: 이런 거 일부러 막 눈물 떨어뜨리는 사람도 있는데 티도 안 내게 눈물 짜고 일부러 이렇게 수도꼭 툭툭 떨어뜨리는 사람이니까 전혀 그런 것도 없이 진짜 그냥 꾹꾹 참으면서
3: 다이어리 전문가셔가지고
1: 다이어리 전문가요.
3: 잘하시거든요.
1: 제가 옛날에 이런 거 많이 했었어요.
0: 아 그러시구나.
1: 전 이제 사고랑 상관없이
0: 네네.
1: 괜히 얘기했나 우리 집사람 안 보겠지? 제가 이런 거 많이
3: 여기 너무 귀한
1: 네, 제가 아트박스 가서 일기장 많이 썼었어요.
4: 그럼 이렇게 결혼 준비하시면서 저는 궁금한 게 또 시댁 부모님들은 어떻게 반응하셨을지
0: 굉장히 로맨틱하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긍정적이고 그런 모습이 그런 성품이 전부 다 저희 시부모님을 똑 닮았어요.
1: 네. 그래서 결국 허락받고 결혼하신 거예요?
0: 부모님이 아주 흔쾌히 네가 내 며느리가 안 된다고는 생각해 본 적도 없어.
1: 어머나.
0: 그냥 몸이 온전한 채로 돌아오기만 해라. 언제까지 기다릴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희 결혼식의 가장 압권이었던 게 저희 아버지와 아버지 친구분들이
1: 친정아버지랑 친구분들이?
0: 네. 그러니까 교회 남성교회이셨던 그 저희 친정아버지들이 축가를 불러주셨어요. 근데 이제 주만 바라볼지라를 불러주셨거든요. 근데 그 노래 가사를 그 이제 앞에 서 있는데 면에 와주셨던 저희 아버지 친구분들이 주만 바라볼지라를 불러주시는데 아, 그 가사가 너무 사실은 축가와 좀 먼 것 같잖아요.
1: 네.
0: 근데 그 가사가 너무 진짜 아버지들이 딸한테 해주고 싶은 그리고 또 하나님이 저에게 주고 싶으셨던 말씀 같은 거예요.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라는 그게 중환자실에 있었던 그 드레싱이 엄청난 고통에서 하나님을 찾았던 제 모습이 떠오르기도 하고 그리고 또 결혼식을 할 수 있기까지의 그 기도 열심히 해주셨던 분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고 또 감사하고 감격하고 진짜 친정엄마랑 눈이 마주 저도 눈물이 나잖아요. 네. 거기까지도 꾹꾹 눌러 참았는데 그 축가를 듣는 중에
1: 터졌어요.
0: 그리고 오신 분들 뭐 친구의 남자친구까지 네. 그리고 막 예

0: 음식까지 예, 진행하는 그런 도우미 분들도 다 같이 그러고. 막 엉엉 눈물 흘리시고 또 그 찬양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겠죠. 눈물 흘리시고 네, 다 완전 눈물바다가 됐었죠.
1: 왜 아니겠어요.
0: 네.
1: 참고 참고 응어리로 내 안에 쌓아두었던 네. 그 딸을 향한 사랑의 마음과 그 힘겨운 시간들에 대한 아픔이 네. 그 찬양 한 곡으로 다 터져 나왔겠죠.
0: 네.
1: 사랑하는 만큼.
0: 네. 그리고 진짜 앞으로 네가 결혼을 하고 나서도 벌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그때도 지금 그랬었던 것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1: 네.
0: 그렇게 살기를 바란다. 네가 어떤 상황이 놓여도 하나님이 그런 작은 신음 하나 놓지 않으시고 그렇네요. 다 들어주실 거다.
2: 축가랑 안 어울리는 곡이라는 생각했는데
1: 네.
2: 듣고 보니까 최고의 축가였죠.
1: 그러네요. 네.
0: 정말 아버지가 딸한테 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네. 다른 걸 잊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잊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고
1: 그래요, 네, 그래요.
0: 하라는 그거를 확실히 마음에 새겨주셨죠. 결혼식에
1: 정말 웬만한 그 기나긴 주례사보다 축복의 네. 주례 말씀보다 맞아요. 이 찬양 한 곡에
0: 네.
1: 미래에 대한 축복이 다 들어있네요.
0: 네, 네 맞습니다.
1: 다음은 이제 그 여호와 니시 승리 네.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0: 네.
1: 아까 이제 그 사측과 이제 소송이 있었잖아요.
0: 네.
1: 어떻게 진행이 됐을까요?
0: 사실은 중환자실에 있는 동안에
1: 네.
0: 저희 어머니가 와서 사실은 지금 이 병원비가 2주간 중환자실에 있는 동안 2억에 육박하는 병원비가 나왔어. 그리고 지금 사실은 하나님, 제가 건강했던 삶과 점점 요원해져서
3: CBS의 대표 신앙 간증 프로그램 새롭게 하소서 내일 후속편이 이어집니다.

0: SBS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맞서고 정복해내는 것이다.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인의 말.

0: 5분 메시지. 오늘 말씀에 의담 한방병원 최서형 장로입니다.
1: 오늘은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쯤 품었을 법한 질문으로 시작하려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선악과를 왜 설치하셨어요? 입니다. 이 질문 속엔 은근히 원망이 있습니다. 선악과만 없었으면 에덴에서 쫓겨나지도 않고 이런 개고생 안 할 텐데 하면서 말이죠. 아마 입시지옥을 겪는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은 굳이 그 나무를 두셨을까요? 오늘 정확한 하나님의 이유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2장에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신학은 이를 금지 명령이라고 하면서 사람이 피조물의 한계를 지키고 스스로 주인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억제하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겸손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래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신학의 주장은 일부 맞긴 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관점에서 하는 말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잘 몰라서 하는 겁니다. 인간과 차별하고 수직적인 관계를 공고히 하려고 선악과를 설치하셨다면 하나님을 강제하시는 분으로 욕보이는 겁니다. 왜 따먹을 걸 알면서 굳이 설치해서 못 먹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를 알게 되면 선악과를 둘러싼 모든 의혹이 풀리고 선악과에 깃든 하나님의 진한 사랑에 감동할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일종의 로봇으로 또는 각본대로 따르지 않고 스스로 당신을 사랑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셔서 자율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율의지가 창조주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한 거죠. 좋은 뜻으로 자율의지를 주신 게 오히려 죄에 빠지게 한 셈인데 누가 봐도 창조 계획이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이미 이렇게 어그러질 것을 아셨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다는 사실이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든 이유는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함정이 아니란 거죠. 하나님은 인간의 자율의지가 죄를 범할 게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인간에게 자율의지를 주셔야 했습니다. 어찌해야 할지 하나님의 고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이 자율의지의 태생적 약점을 극복하고 온전한 순종자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전략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전략은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겪게 되는 고난을 체험하게 해서 에덴을 떠난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자각하고 자발적으로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은 다신 자율의지로 불순종하면서 떠나지 않을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강제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자유를 존중하면서 스스로 선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끄십니다. 이것이 금지 명령보다 더 본질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암튼 선악과는 하와처럼 죄의 선택을 하지 않는 순종자로 세워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장치였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설치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지금도 선악과가 원망스럽습니까? 함정이 아니라 우리가 자율의지로 순종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이를 알면 원망이 아니라 감동과 감사가 넘쳐나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 삶엔 수많은 선악과 상황이 나타납니다. 그때마다 선악과 상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자율의지로 선한 선택을 하고 실수에도 숨거나 변명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0: 5분 메시지. 지금까지 말씀해 의담 한방병원 최서형 장로였습니다. 미래 인쇄산업을 선도하는 전시회 K-프린트 2026이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고양 킨텍스 전시장에서 개최됩니다. 인쇄, 라벨, 패키징, 골판지, 사인, 텍스타일까지 인쇄산업의 내일을 만날 수 있는 이번 K-프린트 전시회는 2026 세계인쇄회의와 함께 개최됩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대한성서공회에서 보내드린 개역개정판 오늘의 성경 욥기 23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4: 라디오 강단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조용히 되돌아보는 시간. 오늘은 기독교 대한감리회 필그림교회 김형석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지으면서 엄청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오해하실까봐 제가 박사학위를 드디어 논문을 다 쓰고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잠깐만요. 네, 박수 받자고 하는 건 아니고 부끄러운 논문이라 어디 가서 얘기도 안 할 거고 절대 정치도 안 할 거고요. 그다음에 어디 뭐 도지사나 이런 거 출마할 일이 전혀 없기 때문에. 네. 네, 요한계시록을 쓰고 나니까 드디어 우리 목사가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영과 지혜로 계시를 하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그럼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이라는 제목을 쓴 이유는요, 이것이 정말로 우리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이 없어지고 해달별이 어두워지고 하는 일들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요,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가슴을 치며 땅을 치며 후회할 일들이 분명히 생길 텐데 그것은 다른 곳이 아니라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2017년에 우리나라에도 소개가 된 아주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가요, 아카데미 작품상에 올라갔습니다. 이 영화의 제목이 뭐냐면 라라랜드라는 영화예요. 혹시 보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라라랜드라는 영화가 아카데미 영화상, 영화제의 작품상에 노미네이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자가 드디어 발표를 하는 겁니다. 누구누구누구누구 아카데미 작품상 라라랜드. 그러니까 라라랜드의 영화 관계자들이 다 일어나서 환호를 하고요. 그리고 막 그 트로피에 입을 맞추고 그 다음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환호를 지르기도 하고 이제 소감을 발표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분위기가 좋지가 않은 거예요. 저 뒤에서 사회자가 사색이 되어서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발표했습니다. 실제 수상작은 문라이트입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화면으로 보진 못하고 글로만 봤는데 이 앞에 서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했을까. 왜 당황했지요? 이 트로피가 내 건 줄 알고 트로피가 자기 건 줄 알고 입 맞추고 즐거워하며 그리고 축하를 받고 주고 했지만 이 트로피는 그 사람들께 아니었던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얼마나 창피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카데미의 영화상을 잘못 수여한 것으로도요 참 부끄럽고 힘든 일이 생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부끄럽고 창피하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트로피가 이미 주어졌다고 생각하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기에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아무런 염려 없이 살다가 우리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나는 너의 이름을 몰라, 너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어 라고 말씀하시면요 얼마나 깜짝 놀라고 두렵고 괴로운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이것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주간 제 삶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하나님, 저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알곡으로 묶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가라지로 묶이는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너무 쉽게 알곡이라고 여기지 말고 우리 주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새로운 눈이 열려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 정말 우리가 깜짝 놀랄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알곡과 가라지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예전에 제가 성경을 배울 때는요 어떻게 가르쳐 줬냐면요, 이제 벼를 탈곡을 해요. 여러분 탈곡하는 거 아시죠? 그러면 그 껍데기를 벗기는데 껍데기를 벗기고 나면 알맹이는 쌀이 되고 그리고 껍질은 겨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겨와 쌀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겨는 불에 태워버리고 쌀은 곡간으로 거두어들인다라고 배웠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보면 이 성경이 전체가 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원어적으로 보면요, 이 알맹이라고 얘기하는 알맹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밀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라지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독보리라는 종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종류가 다

다른 겁니다. 근데 이게 한국 사람들에게 밀과 독보리라고 얘기하면 이게 와닿지 않잖아요.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라고 번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원어적인 의미를 더 살펴보면요, 이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의 농업 방식은요, 이렇게 밀을 밭에다가 뿌리는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밀을 밭에다 뿌리면 반드시 잡초가 함께 자라기 마련이죠. 그런데 웬만한 잡초들은 다 골라낼 수 있는데 그 잡초들 중에 유독 구별하기 어려운 잡초가 있었어요. 그 잡초 이름이 뭘까요? 독보리겠죠, 독보리. 왜 독보리가 어렵냐면요, 독보리나 밀은 처음에 자랄 때 둘이 비스무리하게 자라는데요. 그래서 모양도 비슷하고 성장 속도도 비슷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모양이 너무 비슷해서 이 밀을 뽑아버릴 확률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독보리를 그냥 내버려 두고 추수 때까지 추수를 유보하게 돼요. 추수 때까지 독보리 뽑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추수 때가 되면 밀은요 이만큼 자라고요, 독보리는 자라다가 멈추기 때문에. 그러면 구분하기가 너무 쉽겠죠. 추수할 때 밀을 그냥 추수하면 되는 거예요. 독보리는 뽑아다가 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추수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을까요? 성경은요, 이 팔레스타인의 농경 방법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설명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는 믿음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은요, 마지막이 되면 될수록 더욱더 분명해지고 선명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에 대한, 참 믿음에 대한 생각이 뭐가 있을까요? 교회를 다니면 참 믿음이다, 세례를 받으면 참 믿음이다, 또 은사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참 믿음이다, 또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 참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고 배우곤 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어쩌면 우리의 믿음을 확인해보는 중요한 척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더욱더 분명하게 확인하는 척도 한 가지가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시간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진짜는 자라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진짜는 열매 맺습니다. 그럼 반대로 가짜는요, 독보리는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자라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은혜 받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열심히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믿음이 변질되거나 그 믿음이 생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참된지 참되지 않은지를 판별하는 새로운 눈에 한번 우리가 눈 떴으면 좋겠어요. 내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서 있다, 그러면 그것은 참 믿음이에요. 그러나 가다가 자꾸 다른 곳으로 세고 지금 내 믿음이 세상과 함께 연합하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지 않은 독보리와 같은 믿음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때가 언제냐면요, 마지막 때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6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여러분, 언제 가라지가 보입니까? 지금 이럴 때에는 보이지가 않는데요,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가 보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을 때가 돼서야 비로소 그 신앙과 믿음이 건강한지 아니면 진짜인지를 구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밭에 있다고 안심해서는 안 되고요, 똑같은 비를 맞고 있다고 안심해서도 안 되고요, 똑같은 햇볕을 맞고 있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결실할 때 가서 여전히 주님 편에 있는 신앙과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이 마지막 때의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신앙을 자꾸 비춰보는 거예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 마지막 때에요 큰일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성종 목사님이란 목사님을 아시나요, 여러분?
이분은 한국의 아주 유명한 교회 중에 하나인 충현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우리나라에서 아주 보수적인 교단이라고 하는 총신대에서 조직 신학을 가르치시는 교수님이기도 했습니다. 이분에게 배운 제자들도 엄청 많고요.

이분이 목회를 너무 잘하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유명했던 것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교회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 교회를 다녔어요. 어느 날 대통령이 전화를 하는 겁니다. 여보세요, 목사님 신방을 해주세요. 어디로 가야 돼요? 청와대로 가야 돼요, 청와대. 그러니까 이 목사님의 별명은 청와대를 다니는 목사님이었어요.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근데 이분이요 2009년에 책을 한 권 쓰셨어요. 내가 본 지옥과 천국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분은 그런 걸 쓰실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이 뭔가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셨대요. 저는 성격상 이런 얘기를 잘 믿지를 않거든요. 그런데 이분의 글을 읽다가 제가 아주 제 마음에 와닿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이분이 천국에 갔더니 주님의 보좌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주님의 보좌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아주 큰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가 아니더래요. 순교자들이고 그리고 이름 없이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과 같은 이름 없는 성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요 저 끄트머리에 앉아있더래요. 그래서 주님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의 복음 전하겠다고 결단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뭘까요?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를 보시는 그 눈으로 우리의 신앙을 자꾸 살펴보는 것입니다. 어느 틈엔가부터는 우리는 주님의 눈으로 우리의 신앙을 바라보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기준에 우리가 그저 마음을 맞추게 됩니다. 가라지가 얘기하는 것에 마음을 두고요, 가라지이면서도 알곡이라고 여기며 자기 스스로도 속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목사님, 저는 예배를 드리다가 눈물도 났고요, 입술로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영접하기도 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이런 저를 주님께서 외면하실까요? 라고 묻는 성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아멘. 여러분, 대마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입으로 영접했던 사람 아닐까요? 그래서 그는 사도 바울을 따라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그는 수도 없이 맛보는 사람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가 한번 주님의 은혜를 맛본 것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인생에는 은혜도 있었고요, 하나님의 기적도 있었고요, 십자가를 맛보는 것도 있었는데 없는 것이 있었어요. 그는 끝까지 걸어가는 게 없었고요, 그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게 없었고요, 그는 끝까지 승리했다는 얘기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라지라고 의심해 볼 만한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입술로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신앙을 점검해야 될 것은 이 마음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의 한복판에서도 끝까지 지켜져야 할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한 번의 뜨거움은 얘기하지만 끝까지를 얘기하지 않아요. 한 번의 은혜를 얘기하지만 끝까지의 은혜를 얘기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돗보리도 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은 다 잘 안 되니까요. 처음은 다 그럴듯해 보이더라니까요. 그런데 밀은요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주님 앞에서 자라나고 성숙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그저 한 번 은혜를 맛보고 세상을 향해 떠나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너무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경각심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심판하신다고 믿으세요? 아니, 주님께서 우리를 다 보고 계신다고 믿으세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죄를 져도 나를 내버려 두신 하나님을 알아요. 무능력한 하나님, 아무 곳에도 역사하실 수 없는 하나님, 그날이 정말 올까? 정말 준비하며 살아야 될까? 끝까지 정말 이렇게 내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 될까? 라는 생각이
은연 중에 우리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30절을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들어보세요. 둘 다 추수 때까지 알곡과 가라지를, 밀과 돗보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추수 때까지 그냥 뭐래요? 두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오늘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오늘 하루는 주님께서 두신 날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다가 알곡까지 뽑을까 두렵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관망하시는 이유는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내버려 두시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것이 바로 이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나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한번 나를 좀 변화시켜 보세요 하는 이 날은요,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며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어 알곡이 되기를 바래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들려지는 자리여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날에는 아무도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재심도 없고요, 토론도 없고요, 다시 주님 앞에 울고 불며 떼쓰며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해서 그날이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존 비비어 목사,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목사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본 게 아니라 존 비비어 목사가 봤어요. 그런데 마치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처럼 그가 환상을 봅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신론자도 아니었고 종교인들도 아니었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아까 작품상을 잘못 수상했던 팀처럼 구원이라는 트로피를 들고 나는 구원받았어 하고 정말 흥분과 기대 가운데 서 있었던 사람들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잘하였다, 나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말하지 않으셨대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내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존 비비어 목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순간 그들의 얼굴에는 극도의 충격과 공포를 보았다. 자신이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전혀 다른 판결을 받은 것이다. 여러분 우리 정말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 정말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 25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5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더니. 아멘. 여러분 가라지를 언제 뿌리는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잘 때, 밤에 뿌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의 가라지를 자라지 않게 할 수 있습니까? 반대가 되면 되겠죠. 깨어 살피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는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깨어 있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의 밭에 가라지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내 밭에, 내 마음에, 내 신앙에 무엇이 심겼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확신에 안주하지 않는 것이고요, 넓고 편안한 길이 아니라 좁아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을 향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럼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32절, 23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임마누엘이래요.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마태복음 28장에는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을 읽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무덤에 계신 분이나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도 내 옆에서 나와 함께

0: 동행하시는 분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죄인들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는 분이고요, 세상의 멍에가 아니라 그분의 멍에를 메게 해주시는 분이고요, 베드로가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처럼 우리가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분이시고요, 그리고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것이 제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맞아,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맡겨드리자. 이 선하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맡겨드리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닫혀진 귀를 열어주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께 예배하는 거잖아요. 내가 가라지 같으세요? 내가 한때는 뜨거웠지만 끝까지라는 단어를 잃어버린 성도들이세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처음 것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도우실 거예요.
1: 지금까지 말씀해 기독교 대한감리회 필그림교회 김형성 목사였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기 원하는 분은 가까운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필그림교회에서 보내드린 라디오 강단이었습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는 CBS 방송의 제어가 심사를 진행하며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3: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5: 당연하죠.
4: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5: 여름철 재예방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4: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 오늘의 것, 메시지는 영원한 것. 안녕하세요. CCN 캠프 김은혁입니다. 오늘 삼복더위의 마지막 말복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럴 때가 있죠. 끝나지 않을 것 같던 걱정, 견디기 어려웠던 하루 둘도 조금씩 지나가고 있는 중이겠죠. 오늘 밤에는요, 여름의 끝자락을 지나듯 우리 지친 마음에도 주님이 주시는 시원한 쉼이 찾아오면 좋겠습니다.

짐니 김지민의 너는 내게와 편히 쉬어라 첫 곡 전해드렸습니다. 금요일 밤이고요. 오늘부터 3일간의 연휴가 예정되어 있어서 이 밤이 더욱더 편안한 쉼을 누리기에 참 좋은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이라 교회 가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다른 때보다 조금 캠프 지금 들어오신 분들이 그래도 조금 자리가 여유 있게 있으니까 그리고 저는 다음 주부터 저도 이제 휴가를 계획하고 있어서 말씀

드린 대로 좋아요 특집으로 여러분 만날 계획이고요. 오늘은 이렇게 생방송으로 금요일에 이름 불러드릴 수 있는 또 한참 지나고 나서 불러드릴 수 있으니까요. 자, 이경은님 오셨고요. 정현우님, 그림자님, 오직 주님과 함께님, 송아리님도 와주셨어요. 송미영 집사님 오늘도 섬김 감사해요. 예수애님 안녕하세요. 신형규님, 은영님 출첵합니다. 황태규 아빠님, 김은영의 CCN 캠프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딸기 바구니님도 신청곡과 함께 찾아주셨는데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아, 이름 불러드리는 동안 더 많은 분들이 오셨군요. 자, 여기까지 불러드리고 자, 오늘은 열심히 이름 불러가며 신청하신 곡들 전해드리며 생방송으로 왁자지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CCM 캠프를 듣고 계십니다. CCM 캠프는 역대 수많은 DJ와 함께한 전통의 찬양 프로그램으로 매일 밤 10시 CBS 표준 FM 라디오와 인터넷 CBS 레인보우로 동시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메시지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노래에 담는 CCM 최신곡과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국내외 찬양들을 골고루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신청곡은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CBS 레인보우 앱과 CBS 만나잇 게시판으로 오시면 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특급 호텔들이 선택한 윈세프에서 세턴 에어 헤어드라이기,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 흑더덕 진액, 마실수록 깔끔하고 가볍게 주식회사 부성의 제로 곰취 미세차,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육종 마늘빵,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의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휴가 부른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였고요. 박수진의 숨, 쉼, 쉬는 숨, 쉬는 쉼이라는 굉장히 제목이 뭔가 오묘하게 철학적인 것 같아요. 최여사님께서 생방송 티를 팍팍 내는군요. 귀여우세요 라고 하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출석체크 너무 오랜만에 해본 것 같아요. 금요일이고 다음 주 저 휴가고 또 좋아요 특집 마련돼 있고 오늘은 저도 좀 신나고 자 오늘 생방송으로 이름 불러가며 또 신청곡도 많이 전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벌써 쌓였어요. 거의 일부 가득 채운 것 같아요. 자 먼저 딸기바구니님께서 유튜브에서 집회하시는 거 보고 찬양 신청해 볼게요. 단장님께서 윤형주 장로님 사위시더라고요. 크룩스의 찬양 듣고 싶어요 하셔서 오늘 크룩스의 오 해피데이로 준비했어요. 8월에 이렇게 3일 휴가 쉽지 않잖아요. 신나잖아요. 더운데 어디 나가기도 싫은데 에어컨 바람 쐬면서 집에만 있어도 좋고 아타카님께서 말복더위가 있었네요. 에어컨 가동하며 CCN 캠프 함께합니다 하셨는데 요즘에는 밤에도 에어컨 필요할 때가 있어요. 잠을 잘 수가 없으니까. 자, 이경은님께서는 어느 날이나 들려주셔도 좋아요. 남미워십 주요 옷자락 만지며 또 0491님 우리 손주 재우고 다들 잠들어서 작게 틀어놓고 오셨다고 말복이라 온 식구들 한방 삼계탕에서 누룽지까지 넣어서 맛나게 보양식 드셨다고 하셨습니다. 신청곡 여러 곡 써주셨는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나무자전거 곡 준비할게요. 하나빛님께서 빗방울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금요예배 끝나고 버스 기다리면서 방송 들으신다고 아이고 버스가 빨리 와야 될 텐데 도착해서까지 조금 한두 방울만 떨어지면 좋겠는데 용산은 소나기가 제법 내려서 오늘 원성남님께서는 밤에 식물들 물 안 줘도 될 것 같아서 좋으시대요. 순찰 잘 돌고 오세요. 자 크룩스 오 해피데이부터 남미워십 주요 옷자락 만지며 나무자전거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제이어스의 Love Never Fails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곡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곡은 어디 가셨지? 아까 이름 봤는데 잠시만요. 2598님께서 내일 비가 온다고 해서 막바지 더위가 기승을 부리네요. 저는 이창현입니다 하고 문자로 이름도 써주셨는데 신청하신 곡 함께 할게요.

제이어스 여호와께 돌아가자 Love Never Fails 함께 하셨고요. 나무자전거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남미워십의 주의 옷자락 만지며 크룩스 오 해피데이로 전해드렸어요. 김성고님께서 와주셨습니다. 주님 제가 가라지가 되지 않도록 기도가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Don't Stop Praying 매튜 웨스트의 곡을 써주셨고 신혜숙님도 바쁜 하루를 보내셨군요.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First Call의 찬양도 써주셨고 버들립 공방님께서 새싹으로 오셔서 저 오늘 처음 들어오는 신입입니다. 손은 들어주셨는데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신입. 또 9057님 우리 삶에 주님 계시네 주나와 나 여름 삼복장사를 말복까지 잘 마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려요. 시간 내서 가게일 도와준 아이들한테도 고마운 여름이었어요. 온 가족이 단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더 감사드립니다. 자,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이런 이야기들이

하여튼 자꾸자꾸 옆 사람들을 물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이런 감사에 물들여가고 여름이 이제 말복이어서 왠지 조금 아쉽다 하시는 분들 제키리님께서 강릉 소식 전해오셨는데 시간 되시면 강릉 야행 가시죠. 네, 가고 싶네요, 진짜. 재밌는 게 많이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강릉 지금 외지에서 오신 손님들로 그리고 강릉 주민 여러분들로 복작복작하시다고 보내오셨어요. 소리 보기에 예수의 시선. 얼마 전에 그 사평로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에 다녀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멤버로 이루어진 혼성중창 찬양팀 소리보기가 6집 앨범을 새로 냈다고 예수의 시선 예수 시리즈로 쭉 나오죠. 예수의 시선 찬양 들을 수 있을까요 하셔서 지금 소리보기 먼저 전해드리고요. 또 주가 일하시네 주신사랑님 승진지영 결혼 16주년 8월 14일 말복인 오늘이 결혼기념일입니다. 은영님 축하해 주세요. 우리 가정의 주제가 주가 일하시네 신청할게요 하셨는데 브라이언 김의 찬양으로 전해드릴게요.

정답이 감사래요. 가사 참 좋아요. 희수일, 안혜진, 감사를 선택하기. 또 앞서 브라이언 김 주가 일하시네. 소리 보기에 새 노래 예수의 시선도 전해드렸습니다. 자, 1부 끝곡으로는 해외 CCM으로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들을게요. 퍼스트 콜의 찬양으로 전해드리고요. 2부에서도 보내주신 사연 신청곡 계속 만나볼 테니까요.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CCM 캠프 귀 기울여 주세요.

0: CBS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장이관의 지금 자연이.
3: 전라남도 고흥 앞바다의 작은 섬 우도에서 들려오는 꾀꼬리입니다. 꾀꼬리는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대표적인 여름철새인데요. 번식기가 되면 수컷은 높은 나뭇가지.
4: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5: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6: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7: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6: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8: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9: CBS 교계 뉴스입니다. 종교와 시민사회, 학계와 문화예술, 법조, 언론출판계 등에서 활동하는 원로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열린 공론장 광복 100년 국민동행을 창립했습니다. 광복 100년 국민동행은 창립 선언문에서 2045년의 대한민국을 함께 그리는 운동이라며 그곳에 이르는 길을 국민과 함께 묻고 그 물음을 실천으로 옮기겠다고 밝혔습니다. 광복 100년 국민동행은 오는 2045년 광복 100주년까지 포용과 공존, 절제와 대화의 가치를 바탕으로 사회통합과 시민공론장, 기후생태와 미래세대, 한반도 평화와 글로벌 연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다는 계획입니다. 공동대표 이영훈 목사

나는 광복 100년 국민동행이 섬기는 자세로 갈등 사회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최근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늘푸른 진건교회에서 광복절 80

0: 운동을 진행했습니다. 바피스메이커 운동은 남북의 화해와 평화를 정치적인 담론에서만 찾는 것이 아니라 밥 한 끼 나눔에서부터 시작하자는 취지로 다일 공동체가 지난 11년 동안 이어온 순수 민간 평화 운동입니다. 이번 행사엔 700여 명의 밥퍼 어르신과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해 삼계탕 등 여름 보양식을 나누고 북한의 어린이와 주민들을 밥상에 초대하는 평화의 편지를 함께 낭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일 공동체 최일도 목사는 언젠가 남과 북이 한 밥상에 둘러앉아 서로의 안부를 묻고 밥을 나누는 날이 반드시 오리라 믿는다며 밥 피스메이커 운동이 그날을 앞당기는 작은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교계 단체들이 지난달 HL만도 평택 공장에서 유지 보수 업무를 하다 설비에 끼이는 사고로 세상을 떠난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승모 씨를 기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독교 사회 선교 연대 회의와 영등포 산업 선교회, 전국 목회자 정의 평화 협의회, 한국교회 인권센터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교회사회위원회 등은 지난 12일 안중장례문화센터에서 기도회를 열고 고인을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하는 한편 반복되는 산업재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날 말씀을 전한 목정평 상임의장 박정인 목사는 담장 밖 차가운 일터에서 쓰러져가는 청년들의 죽음에 눈을 감고 있는 교회와 사회의 모습은 아우를 죽이고 그 죽음마저 방조한 가인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며 그들 곁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것을 권면했습니다. 지금까지 장세인이었습니다.
1: CBS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2: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요한계시록 21장 6절 7절 말씀이었습니다.
3: 11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김은영의 CCN 캠프 2부 시작했습니다. 매튜 웨스트의 Don't Stop Praying 김성곤님 신청곡으로 2부 문을 열었어요. 자, 2부도 생방송으로 보내주신 사연 신청곡. 자, 내일부터 또 3일간의 8월에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황금 연휴, 여름 휴가, 저는 진짜 휴가. 그래서 다음 주는 좋아요 특집으로 마련이 되고 저는 오늘까지 여러분들 이름 열심히 부르다가 방송 마무리하고 휴가 다녀올 계획입니다. 자, 빨리 들어와서 손 흔들어 주세요. 현!

준하와 나 우리 삶에 주님 계시네. 투 미니스트리 버전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 곡 원곡은 꾸미는 자유 혹은 아침의 찬양으로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투 미니스트리 버전도 어떠셨나요? 9057님 또 김숙희님 신청곡으로 전해드렸어요. 아까 강릉 야행 말씀드렸더니 그루터기님께서 이 시간에 강원도로 향하는 차들이 엄청 많아요 하시며 야근 업무 마치고 원주에서 동탄 집으로 퇴근길이라고 여주 휴게소에 잠깐 들리셨는데 비가 엄청 내린다고 조심해서 빗길 운전 밤인데 조심하세요. 조심조심 캠프 들으시면서 복덩이 마음님께서 안산 성민교회 20 목장입니다. 오늘 말복이라 백세 삼계탕을 최은남 목자님께서 사주셔서 목장 식구들과 너무 맛있게 먹고 또 커피에 담소와 교재를 나눴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목장 식구들과 감사위에 감사 찬양도 듣고 싶네요 하시며 안산 성민교회 캄보디아 목장 식구들

모두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마음을 전하셨어요. 아유, 최은남 목자님, 멋져 부러. 백세 삼계탕 쏘셨어요. 얼마나 좋으셨을까요? 이렇게 초복, 중복, 말복 건강도 잘 챙기시고, 또 이렇게 목장 식구들 사이에 이 관계까지 건강하게 잘 지키신 것 같아요. 조나단님께서 신청하신 곡 준비하고 있어요. 폐암, 폐렴 두 차례 죽을 고비를 넘기니 이제 덤으로 사는 것 같습니다. 행복합니다 하셨어요. 완벽하게 잘 완치될 때까지 이 행복함 잘 감사함으로 안고 가시기를 응원할게요. 김도현의 찬양으로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전해드릴 거고요. 5681님께서 아이고 캠프에 출첵 문자 보낸다는 게 다른 방송에 보내서 출첵 늦어버렸어요. 아유, 어서 오세요. 저는 김순희입니다 하셨는데 환영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신청하신 곡 오늘은 프롬과 찬양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감사 위에 감사까지 이어서 듣겠습니다.

장윤영의 겸손. 이 곡은 8183님께서 일부 예약 다 됐고 또 은영님 한 주간 동안 소통 없이 듣기만 해야 된다니까 오늘은 부지런히 은영님께 말 걸어본다고 장윤영의 겸손 신청하신 곡 꼭 들려주세요 하셔서 전해드렸습니다. 민호기 지선 고정민의 감사 위에 감사 From God 나의 영원하신 기업 김도현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전해드렸습니다. 경기도 광주에도 지금 비 내려요. 이은주님께서 오늘 기상정보 감사합니다. 비 내리는 곳에 혹시 늦은 시간까지 운전하시는 모든 분들 안전운전하시고 또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키시기를 같이 응원해 봅니다. 유리정은님, 최인혁, 오은, 오 나는 약한 나그네요. 만나님께서는 연평한 조찬미 요괴뱃의 노래를 써주셨는데 이 곡은 오늘 전해드리기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다음에 제가 돌아와서 전해드릴게요. 최인혁과 오은의 오 나는 약한 나그네요. 이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최인혁 오은 오 나는 약한 나그네요까지 전해드렸고요. 오늘 끝곡으로는 영동제일교회 찬양가 경배의 찬양 준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어린 양 아뉴스 데이를 전해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다음 주 좋아요 특집 많이 질청해 주시고요. 저도 잘 쉬는 시간 보내고 오겠습니다. 오늘은 마침표, 내일은 물음표 모두 행복하세요.

0: CBS 라디오.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3: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디지털로 사진을 보정하는 기술이 처음 나왔을 때 증명 사진을 찍고 나서 피부에 있던 잡티도 쓱쓱 없애고 입꼬리도 살짝 올라가게 만들고요. 잔머리도 정리되는 거 보면서 정말 신기했거든요. 이제는 이런 보정을 넘어서 AI 기술로 사진을 특별하게 바꿀 수도 있게 됐죠. 서로 다른 장소에 있는 두 사람을 한 장소에서 만나게 하거나 또 움직이는 영상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저는 이게 제일 인상적이었는데요. 흑백 사진 속의 독립 영웅들이 한복을 입고 웃으면서 우리에게 인사를 건네는 AI 영상. 정말 뭉클하더라고요. 요즘 디지털에 대한 여러 가지 염려들이 나오는데 이런 긍정적인 일들의 기술이 더 쓰인다면 이런 염려들 줄어들 텐데 말이죠.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독립운동가들이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를 나누는데 계속 살아 계셨다면 이런 모습이었겠구나 라는 생각, 그리고 더 친근감도 느껴지고 뭐 뭉클하기도 하고 고마운 마음도 들고 또 여러 가지 감정이 들었어요. 기술이 좀 더 나은 생활, 편리함에서 오는 또 불편함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좀 더 감정적으로 풍부해질 수 있는 그런 기술로 더 발전을 한다면 어떨까라는 바람도 또 가져봅니다. 오늘 첫 곡 목소리 상점 하루의 은혜 전해드렸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 2시간 함께 할게요. 인생 사진을 AI로 만들어 선물을 받았는데 너무 감동이었거든요. 어찌 됐던 예뻐서요. 폴라리스님. 예, 저희 그 당향로의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그 AI로 캐리커처나 사진 예쁘게 만들어서 보내주시기도 하거든요. 보면은 예, 실물보다 또 보통 사진보다 더 예쁘게 보내주셔서 간직하게 되더라고요. 이어지는 곡은 안진광의 목소리로 듣습니다. 사랑한단다.

사랑 이야기 몰랐어요. 주니비님과 함께 들었습니다. 어제는 가을이었다면 오늘은 한 3분의 2 온 여름? 아, 늦여름은 아니고 3분의 2 정도 온 여름 같은 느낌? 조금 더워요. 조금 어제보다 더운 것 같습니다. 뭐 주말에 비 예보도 있으니까 요즘같이 날씨가 좀 들쑥날쑥할 때는 일기예보도 주의 깊게 보시고 기온도 어느 정도인지 보시고 몸 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범기마음님 오셨어요. 요즘 몸도 마음도 지치고 있었는데 귀한 찬양 감사드려요. 반갑습니다. 좋은 찬양 두 시간 함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스마일 50 쓰시는데요. 디아코니아 앨범에서 길이 되신 예수 신청해 봅니다. 더운 여름에 여러 활동을 진행하느라 병이 난 딸을 위해서 힘내라 신청해 봅니다. 미자립교회 학생들 모아서 진행한 캠프였는데 하나님의 뜨거운 역사가 정말 충만한 캠프였는데 딸은 지금 몸이 축 처져 있습니다. 다시 회복되길 바라며 신청합니다 하신 곡 디아코니아 길이 되신 예수

찐파랑님과 함께 들었습니다. 시편 23편을 서현실이 불렀고요. 디아코니아 앨범에서 길이 되신 예수, 오직 예수, In Christ Alone 연결되어 있는 곡도 그 전에 함께 했습니다. 시리팡팡님께서 우리 며느리 애기 낳으러 병원에 갔습니다. 주님 은혜 안에서 순산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고요. 어떤 곡을 들려드리면 좋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 찬송의 생각이 났습니다.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예, 조준모의 목소리로 들을까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가브리엘님께서 암 수술 후 회복 중인 강장로님 생각하면서 예수나의 치료자 신청하셨어요. 송재홍의 목소리로 들었고요. 조준모 너 근심 걱정 말아라까지 함께했습니다. 수연님 오늘도 저의 배경음악이 돼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배경음악이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고 또 오늘을 살아갈 활력소? 평소보다는 조금 더 가볍게 보내게 되는 금요일 아닌가 싶어요. 또 연휴가 있어서 쉬시는 분들은 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스프레소님께서 진실로 서운함과 인자하심이 신청하셨어요. 수아진의 곡인데 방송에서 들으셨었나 봐요. 그래서 너무 은혜로워 함께 듣고 싶어서 신청하신다고요.

머탱이님과 함께 저 멀리 베는 날 쉬운 성 이경미의 목소리로 들었고요. 파초를 부르던 수아진이군요. 맞습니다. 여러분이 파초라는 곡도 많이 기억하고 계시죠. 수아진의 진실로 선함과 인자하심이 그전에 함께 했습니다. 마야님 오늘도 일하면서 배경음악으로 듣고 계시고요. 요미샘이라는 아이디 쓰시네요. 반갑습니다. 1부 끝곡은 마커스 워십 앨범에 있는 말씀 앞에서 이 곡 들려드립니다. 공주마마님께서 신청하신 곡이고요. 잠시 후 당신을 향한 노래 2부에서 다시 봬요.

0: SBS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운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요한 1서 5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3: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4: 감사의 마음 전하는 소리 CBS
3: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당신을 향한 노래 2부 첫 곡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멘. 이현수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하경승준님의 신청곡으로 들었는데요. 찬양만큼 마음의 위로가 되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암 투병 중인 남편이 응급실에 왔어요. 특별한 응급 상황은 아니지만 잘 마무리하고 집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큽니다. 검사 기다리며 기도하다가 당향로가 생각나서 들어왔어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신청합니다 하셔서 함께 들었고요. 네, 기도하며 이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함께 하고자 합니다. 러블리님께서 참 다행입니다를 신청하셔서 오은의 목소리로 준비해 놓겠고요. 리빈님 의정부에 계시는군요. 병원 검사 받느라 왔고요. 가장 귀한 삶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이은화의 목소리로 먼저 들려드립니다.

러블리님과 함께 참 다행입니다. 오은의 목소리로 들었고요. 마야님, 오늘 정원님의 목소리가 다른 날과는 다르게 느껴집니다. 혹시 컨디션이 안 좋으신 건지 걱정이 됩니다. 잘 보신 게 컨디션 문제는 아니고요. 제가 오늘 아침부터 뭔가가 정리가 안 된 느낌이 들어요. 일도 그렇고 감정도 그렇고 이 머릿속이 그냥 막 엉켜있는 느낌? 그래서 방송할 때 감정이나 어떤 기분에 쏠리지 않게 하려고 집중하려고 좀 조심조심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들렸던 것 같습니다. 찬양에 좀 더 집중하면서 마음을, 머리를 정리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예 많이 정리가 된 것 같고요. 와, 저 놀랐잖아요. 이렇게 예민하게 섬세하게 보시는 분들이 있구나. 고맙습니다. 아타카님께서 보이지 않는 길 신청하셨어요. 하이랑이 부르는 곡 준비해 놓겠습니다. 동행님께서 신청하신 세상의 유혹 시험이 이 곡도 워싱메이커스 앨범에서 들려드릴게요.

동행님과 함께 주를 찬양, 세상의 유혹 시험에 함께 했어요. 주님 의지하며 기쁘게 살아가려옵니다. 아멘. 올리브님도 그렇게 느끼셨구나. 예, 많이 차분하게 제 목소리가 들린다고. 그래요? 오늘 그렇게 달랐나? 화분물이 너무

거쳐서 치우느라 기운이 빠졌는데 찬양 들으면서 컨디션 조절 중입니다. 나의 하나님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올리브님, 이 곡은 제가 오늘 끝곡으로 준비해 놓겠습니다. 예소랑지기님이 다음 주 화요일이면 칠레에서 출발한 모종이 공항을 거쳐 우리 농장에 들어옵니다. 12,000개의 모종을 화분에 옮겨 심는 작업 해야 되는데요. 죽지 않고 잘 살아나길 바라면서 4일 동안 또 열심히 심어야겠어요. 주님도 우리가 하루하루 주 안에서 평안히 자라길 원하시겠죠. 오늘도 주 안에서 힘 얻게 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며 축복의 사람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우리에게 은혜의 비를 주셔서 하루하루 자라나게 하듯이 이제 도착하는 모종도 잘 자라길, 햇빛과 또 적당한 비와 공기를 통해서 잘 자라길 바라면서 축복의 사람 같이 들을까요? 축복의 사람이 부릅니다.

축복의 사람이 부른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야 당신이 보입니다. 내 인생을 밝혀준 사람. 나에겐 우리 엄마 정자 씨가 그런 사람입니다. 영원할 줄 알았죠. 근데 이젠 괜찮습니다. 그분이 대신해서 나를 보살펴 주시고 사랑해 주고 계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슬퍼하기보단 감사로 기도드리고 열심히 그 뜻으로 살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주님께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애니 김미라님을 이렇게 인도해 주신 분은 어머니시군요. 그리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애니 김미라님의 그 믿음. 주님께서도 사랑하시고 그래 내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항상 말씀하시는 거 예, 기억하시고 있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 어머니라는 단어가 여러분의 눈물 버튼이라는 거 아는데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좀 아끼는 편인데 오늘 그 각자의 어머니 떠올려 보면서 저도 최근에 엄마와 관련된 생각을 하나 한 게 있어요. 예전에 저희 엄마가 아침에 막 화를 내셔도 제가 이제 학교 갔다 돌아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 그냥 환하게 웃으시고 잘 갔다 왔니?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우리 엄마는 그냥 뒤끝이 없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자라고 부모가 돼 보니까 그런 거더라고요. 그냥 참아주는 거. 그리고 더 이상 서로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인내하시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느 날 문득 아 엄마가 그게 성격이 좋아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참아주는 거였구나라는 걸 깨달으니까 더 고맙고 미안하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막상 부모가 돼보니 부모의 마음을 알겠더라라는 예, 그런 마음으로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송정미 엄마 엄마

지금 좀 멀리 떨어져 계신 분들은 전화 한 통 하셔야겠죠? 엄마 엄마 송정미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친정엄마 생신이라 형제들이 이벤트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면서 제가 더 행복한 거 있죠? 이벤트의 용품, 감사패 등등등 준비하면서 너무 행복합니다. 어머니가 93세시군요. 엄마의 자리 오래오래 지켜주세요. 꼭 오래오래 계셔주세요 하셨어요. 운빈지님, 네, 어머니 더 건강하시고 이벤트 준비하시면서 더 행복하시다니 좋습니다. 그 기쁨으로 준비하는 일, 많은 분들이 또 기쁨으로 함께하는 자리가 되길 바라고요. 2262번 쓰시는데요. 오늘이 81번째 맞는 생일입니다. 음력으로 돼 있어서 해마다 애들도 혼란을 느끼더라고요. 정성 어린 생일상 준비한 아내에게 고마운 마음 전합니다. 축하곡 전해주세요 하신 262번님 생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건강하셔야 돼요. 무엇보다 건강하셔야 되고요. 매일매일 행복하게 그리고 감사하며 기쁘게 사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생일 축하곡 홍순관이 부를 거예요. 생일 축하.

2262번님의 생일 축하드리면서 홍순관이 부른 생일 축하 전해드렸습니다. 7남매 두고 일찍 가신 저희 엄마 화내신 걸 보지 못했어요. 걸인이 오면 씻으시라 하시고 식사도 대접하시고 아버지 옷도 입혀드렸죠. 엄마의 선하신 모습 닮아가고 싶습니다. 민들레님. 그런 어머니를 기억할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어머니가 그런 선하신 분이셨군요. 또 그런 선함을 보여주셨기에 자녀들도 그걸 닮아가는 거겠죠. 살랑살랑님. 엄마 듣고 있자니 돌아가신 친정엄마가 보고 싶어져서 울컥합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이 어머니 얘기를 하고 곡을 들려드릴 때마다 또 어딘가 울고 계시는 분이 계시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한다니까요. 하나비님, 내 눈가에 눈시울이 적시는 그 마음, 파킨슨으로 고생하시는 엄마 더 심해지지 않고 평안함으로 주님 곁으로 가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도 어머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엄마 보고 싶어졌어요. 우리 애들은 엄마가 있어 좋겠죠. 0491번님. 그러니까요. 나는 엄마가 보고 싶고 우리 애들은 나 같은 엄마가 있어서 좋고. 레이첼님. 그런 날 있죠. 알 수 없는 복잡한 이유들. 마음도 복잡하고 처지고 힘든 하루. 그럼에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믿고 감정에 압도당하지 않고 하루하루 잘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제가 칭찬합니다 하셨는데 조금 바꿨어요. 부끄러워서. 레이첼님 고맙습니다. 사형제 마음님은 지금 남편분과 또 현호님이랑 옥천으로 휴가를 가고 계시대요. 택배 없는 날이거든요. 반가운 분도 만나고 쉼도 하고 올게요. 네, 모처럼 쉬시는 거니까 즐겁게 또 안전하게 다녀오세요. 지니920님도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올리브님 말씀드린 오늘 끝곡 나의 하나님 My Lord, My God 박우정의 목소리로 들려드립니다. 당신을 향한 노래 내일도 이어지고요. 생방송으로는 화요일에 뵙겠습니다. 연휴 건강하게 안전하게 행복하게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0: 여러분의 CBS입니다.
1: 누구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운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마가복음 9장 41절 말씀이었습니다.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납니다. 이 찬송가 가사는 미국 침례교 목사였던 존 헨리 예이츠가 작사한 것입니다. 예이츠 목사는 미국 뉴욕에서 영국 이민자 가정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예이츠는 유니온 학교를 졸업한 후 곧 직업 전선에 뛰어들었는데요. 구두 소매업으로 사업을 일으켰고 큰 백화점 판촉 지배인으로 발탁돼 무명의 키온 백화점을 미국 전역의 체인 백화점으로 만든 유능한 인재였습니다. 사업가로 성공한 예이츠는 백화점을 사직하고 그가 지녔던 문학적인 재질과 열정으로 지방신문 편집자가 됐고 또 감리교단에서 설교자로 인준받아 나중엔 목사로 목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이츠 목사의 시는 당대 유명한 찬송가 작곡가인 생키의 주목을 끌 정도로 뛰어났는데요. 생키에게 몇 개의 찬송시를 보냈는데 그중 하나가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납니다. 이 찬송가의 성경적인 배경은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겼노라입니다. 믿음의 신앙을 강조하고 있는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감상합니다.

0: SBS
1: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1954년도 한국전쟁 직후에 국민의 마음이 가장 상처입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세워진 방송입니다. 70년 동안 CBS가 붙잡아온 사명이 있는데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CBS는 왜 팝송을 틀고 뉴스를 틀고 시사 예능을 할까요? 라디오 청취자의 한 70% 가까이가 넌크리스찬들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성경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매개체를 CBS 라디오 주파수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2: 방송 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 지금 전화 주세요.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정말 숨쉬기도 힘든 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제주 가파도의 유용의 해녀는 해녀 삼촌들에게 어떤 말인가를 듣고 그날로 해녀가 되기로 결심했대요. 어떤 말일까요?
1: 너 나랑 물벗에서 바다 가자.
0: 물벗은 어떤 뜻일까요?
1: 함께 바다에 드는 동료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단수나 친구나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동료 이상의 해녀는 혼자서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배를 타고 먼바다에 가면은 해녀들이 4명, 5명 그룹이 돼요. 그 4, 5명이 다 물벗이 되는 거예요. 내려갔는데 안 올라오네? 그러면 뭔 일이 났나 싶어가지고 심장 졸이면서 찾아보고 너와 나의 생명을 지켜주고 호흡을 바라봐주고
0: 물벗이 되어서 그녀가 본 것이 있습니다.
1: 호흡만으로 바다의 물때에 흘러가면서 잡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장이 황폐화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가 걱정을 하시거든요. 우리가 못 잡으면 다음 애들이 잡을 거고 수백 년 해녀 공동체를 통해서 바다를 지켜왔던
0: 많은 생명이 숨막혀 하는 극한의 기후위기 시대 서로의 숨을 돌보는 마음이

0: 것이랍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환호성을 질러라. 보라, 너희 왕께서 너희에게로 오시니 그분은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진실로 그분은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고 오시니 어린 나귀,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선지자 스가랴의 말입니다.
1: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2: 감사의 마음 전하는 소리 CBS
1: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3: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CBS 중앙방송입니다. CBS는 전국을 잇는 14개의 방송망을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CBS는 기독교 복음 전파와 민족의 통일, 지구촌 공동체의 발전과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0: 있습니다. 표준 FM 98.1 MHz, AM 837 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1: FM 98.1 MHz, AM 837 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샬롬,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8월 15일 토요일 새아침입니다. 김용신입니다.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료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주님께 드리는 기도로 새 아침의 문을 열겠습니다.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변함없는 그 진실한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도, 우리가 낙심할 때도, 때로 우리가 승리의 찬양을 부르며 기뻐할 때도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에게 영혼이 잘 되며 강건하여 모든 일에 형통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81년 전 이 땅에 해방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일제의 압제와 서름에 잠겨있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셔서 해방의 기쁨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 순국선열들의 땀과 눈물의 대가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수고와 헌신을 결코 잊지 않게 하시고 지금 누리는 자유와 평화를 더욱 아름답게 지켜나가도록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은혜의 하나님, 간절히 구하오니 일제의 압제가 한순간 사라지듯 다시 한번 이 땅에 해방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대한민국의 분열과 갈등이 사라지게 하시고 정치인들이 사리사욕을 위해 미워하고 다투는 이기적인 정치가 사라지게 하소서. 지역 이기주의가 사라지게 하시고 세대 간 갈등도 사라지게 하소서. 남과 북의 극단적인 대처가 사라지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남북이 하나 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소서. 믿음의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단 사이비 세력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이단의 잘못된 교리와 사상에 빠진 이들이 속히 참 복음 안에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사람을 이유 없이 죽이고 남의 재물을 얻기 위해

0: 정당한 대가를 얻지 못하는 일도 사라지게 하소서. 땀 흘려 수고하는 노동자와 농어민,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인들의 한숨과 분노가 사라지게 하시고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얻는 정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소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아침의 기도, 서울시 양천구 세원야교회 정성철 목사였습니다.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2: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복대학교.
0: 8월 15일 토요일 아침 CBS 새아침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웅재가 부르는 찬송가 515장입니다. 뜻없이 무릎 꿇는 국립합창단입니다. 찬송가 521장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0: 성경 낭독 시간입니다. 시편 60편 성우 손정아 권사가 낭독해 드립니다.
1: 시편 60편 하나님 주님

에서 우리를 내버리시고 흩으시고 우리에게 노하셨으나 이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께서 땅을 흔드시고 갈라지게 하셨으니 이제는 그 갈라지고 깨어진 틈을 메워주시어서 땅이 요동치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에게 곤란을 겪게 하시고 포도주를 먹여 비틀거리게 하셨습니다. 활을 쏘는 자들에게서 피하여 도망치도록 깃발을 세워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인도해 주십시오. 셀라. 주님의 오른손을 내미셔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크게 기뻐하면서 뛰어놀겠다. 내가 세겜을 나누고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겠다. 길르앗도 나의 것이요 므낫세도 나의 것이다.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쓰는 투구요 유다는 나의 통치 지팡이이다. 그러나 모압은 나의 세수대야로 삼고 에돔에는 나의 신을 벗어던져 그것이 나의 소유임을 밝히겠다. 내가 블레셋을 격파하고 승전가를 부르겠다. 누가 나를 견고한 성으로 데리고 가며 누가 나를 에돔까지 인도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내버리신 것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않으시렵니까? 사람의 도움이 헛되니 어서 우리를 도우셔서 원수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승리를 얻을 것이다. 그가 우리의 원수들을 짓밟을 것이다.

성경 낭독 시편 60편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노마드 월십이 전합니다. 주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조수아의 음성으로 찬송가 493장 듣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이어서 기쁨 찬양입니다. 자비한 주께서.

0: 새아침의 말씀입니다. 경기도 평택시 안중 열방교회 최시용 목사입니다.
1: 에스겔서는 예언서고 묵시서입니다. 에스겔서는 1장부터 24장까지는 예루살렘의 심판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예루살렘이 앞으로 심판을 받으실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째는 자기 백성들이 심판을 받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이 조금은 그래서 1장부터 24장까지 계속해서 24장이라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상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면 하나님과 바알신을 같이 섬기면 안 되고 하나님과 다른 형상들을 섬기면 안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5장부터 32장까지는 열방 심판에 대해서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열방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거죠. 보면 그리고 오늘 본문 33장은요 터닝 포인트입니다. 에스겔서가 48장까지 있는데 큰 그런 터닝 포인트고 그리고 33장 20절에 보면은 21절에 보면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BC 586년에 멸망을 해요.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결국은 뭡니까? 멸망입니다. 개인이든 국가든 궁극적으로는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장부터 48장까지는 다시 회복과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보면 그들이 결국 그들이 죄악으로서 멸망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를 멸망하도록 두고 보고 계시지는 않는다는 거죠. 다시 회복할 기회를 주고 또 회복할 방법을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파수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택하여 파수꾼을 삼아라는 거죠. 이런 파수꾼이 뭡니까? 파수꾼이라는 것은 어떤 망루라든지 어떤 성이 있으면 밤새도록 경계를 보초를 쓰면서 그 적군이 오는 동향이라든지 그 주변의 상황들을 알리는 것이 여러분 파수꾼이에요. 보면 적들이 침략하는지 적들이 어떤 루트로 오는지 혹시나 성 안에 문제가 있는지 그것을 밤새도록 불침물을 세워서 돌아가면서 그 시간을 책임지고 문제가 있으면 사람들을 깨워서 대처할 수 있도록 여러분 조치를 취하는 사람이 파수꾼이라는 거죠. 보면 오늘 에스겔 선지자에게 왜 여러분 파수꾼을 삼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파수꾼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파수꾼이란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보면 하나님은 첫째는 에스겔에게 파수꾼의 임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파수꾼의 임무를 주신 거예요. 파수꾼은요 그냥 알리는 사람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냥 알리기만 하는 사람이 바로 그 파수꾼이에요. 그 성안에 있는 백성들이 그것을 듣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은 파수꾼의 몫이 아니에요. 보면 그 몫에 대해서는 그 성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몫은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파수꾼의 말을 듣고 깨어나서 대처를 하면 살 것이고, 파수꾼의 말을 듣고 대처를 하지 않으면 그냥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자기가 책임을 지고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보면. 그런데 파수꾼의 목은 뭐냐면은 알리는지 안 알리는지는 파수꾼의 몫이라는 거죠. 만약에 파수꾼이 자기 역할을 하지 않아서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알리지 않는 죄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묻겠다는 거예요. 그 죄의 책임은 대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바로 그 파수꾼에게 책임을 전가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수꾼으로서 오늘 태만한 근무 태만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파수꾼이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나팔을 불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책임을 철저하게 물으시겠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여러분들 새벽에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도 영적인 파수꾼으로 세우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영적으로 여러분 끼어있도록 이것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의 역할이고 또 믿음의 사람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냥 끼어있도록 알리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사단 마귀가 여러분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집어삼키려고 하죠. 그래서 파수꾼의 역할은 첫 번째는 끼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파수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먼저 여러분 끼어있는 것이 바로 파수꾼의 역할이란 겁니다. 그래서 파수꾼은요 자신이 먼저 끼어있어야 돼요. 11절에 보면은 너는 그들에게 알리라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악인이 망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보면은 하나님은 죄 지은 자들이 그 죄로 인해서 여러분 죄의 대가를 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보면 하나님 마음은요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보면 바로 에스겔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파수꾼의 역할을 하라는 거죠. 보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듣든 안 듣든 에스겔의 역할은 그냥 대언만 되는 거예요.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할이 뭡니까? 열방을 향해서요 보면 그냥 대언하면 되는 거예요. 열방의 백성들이 그것을 듣든 안 듣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책임이 아니에요. 보면은 그냥 전하는 거예요. 보면 저와 여러분의 책임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끼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전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그들이 듣든 안 듣든 전하시면 돼요. 보면은 그들이 안 들어도 우리의 책임이 아니고 그들이 들어도 우리의 책임이 아니에요. 보면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전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죄라는 거죠.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5절에 그가 경고를 받았던 자들의 생명을 보존할 것이라.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말이라 돌아가리라. 6절에도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이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이 손에 말이라 찾으리라. 파수꾼이 나팔을 불든 안 불든 여러분 그 일을 해서 적군이 쳐들어와서 그 안에 사람이 죽는 것도 그 사람이 또 책임이고 죽지 않는 것도 자기의 책임이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파수꾼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겠다는 거죠. 보면은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 파수꾼의 손에서 주님께서 그 죄를 찾는다는 거예요. 보면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파수꾼의 역할은요 알리는 역할에 파수꾼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알려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본인이 보았던

0: 안 보았던, 본인이 껴있든 안 껴있든 간에 무조건 알리는 역할이 파수꾼의 역할로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12절에 인자애들은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 그 악이 그에게 엎드려 트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는 거죠. 여러분, 의인이 자기 의로 인해서 살지 못하는 것은 과거에 잘 믿었다고 했어요. 그것이 구원의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과거에 뭘 잘했다고 해서 지금의 삶을 보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보면은 오늘 많은 사람들은요 믿는 자에게도 계속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하는 그 파수꾼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도 교회 믿다가 예수를 믿다가 여러분 떠나 있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죠. 보면 그 사람들을 계속해서 깨우치도록 하나님과 가까이 하도록 그것을 깨닫도록 하는 역할이 여러분 파수꾼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보면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보면 그리고 파수꾼은요 불편하더라도 계속해서 경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상대방과의 관계가 계속 불편해요. 보면 좋지 않은 사람 이야기를 자꾸 하면 불편하죠. 그런데 그것이 경고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위험한 길로 가고 있습니다. 낭떠지로 가고 있어요. 보면 그래서 그것을 보고도 가만히 그냥 지켜보고 있는 것은 뭐라고 말하냐면 방관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이 하나님 믿는 길로 가지 않고 자꾸 세상 길로 가고 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요 상대방과 관계가 불편해지죠. 보면 근데 그 불편함을 여러분 이기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여러분 그 죄라는 거예요. 보면 그 핏값을 파수꾼에게 묻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그대로 보고 있는 것은 방관이고 사랑의 표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면 영적으로 위험한 가운데 있고 또 영적으로 위험한 길로 갈 때 진정한 사랑은 무엇이냐면요 불편하더라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임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새 아침의 말씀, 경기도 평택시 안중 열방교회 최시용 목사였습니다. 나무인이 부르는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에필로그에 주님을 찬양해 이운성이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들으면서 8월 15일 토요일에 함께한 새 아침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CBS
1: CBS 교계 뉴스입니다. 종교와 시민사회, 학계와 문화예술, 법조, 언론 출판계 등에서 활동하는 원로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열린 공론장 광복 100년 국민동행을 창립했습니다. 광복 100년 국민동행은 창립 선언문에서 2045년의 대한민국을 함께 그리는 운동이라며 그곳에 이르는 길을 국민과 함께 묻고 그 물음을 실천으로 옮기겠다고 밝혔습니다. 광복 100년 국민동행은 오는 2045년 광복 100주년까지 포용과 공존, 절제와 대화의 가치를 바탕으로 사회통합과 시민공론장, 기후생태와 미래세대, 한반도 평화와 글로벌 연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다는 계획입니다. 공동대표 이영훈 목사는 광복 100년 국민동행이 섬기는 자세로 갈등 사회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최근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늘푸른 진건교회에서 광복절 81주년 기념예배를 드렸습니다. 한장총 대표회장 이선 목사는 일제강점기 시절 선교사들과 기독교인들의 나라사랑을 잘 기억해야 한다며 이들로부터 흐른 복음의 생수가 해방의 기쁨을 이루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다일 공동체가 광복절을 맞아 밥퍼 어르신들과 함께 제11회 밥피스메이커 운동을 진행했습니다. 밥피스메이커 운동은 남북의 화해와 평화를 정치적인 담론에서만 찾는 것이 아니라 밥 한 끼 나눔에서부터 시작하자는 취지로 다일 공동체가 지난 11년 동안 이어온 순수 민간 평화운동입니다. 다일 공동체 최일도 목사는 언젠가 남과 북이 한 밥상에 둘러앉아 서로의 안부를 묻고 밥을 나누는 날이 반드시 오리라 믿는다며 밥 피스메이커 운동이 그날을 앞당기는 작은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교계 단체들이 지난달 HL만도 평택 공장에서 유지 보수 업무를 하다 설비에 끼이는 사고로 세상을 떠난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승모 씨를 기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독교 사회 선교 연대 회의와 영등포 산업 선교회,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 교회 사회 위원회 등은 지난 12일 안중 장례문화센터에서 기도회를 열고 고인을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하는 한편 반복되는 산업재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장세인이었습니다.
0: CBS

0: CBS 라디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이었습니다.
1: FM 98.1 MHz, AM 837 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0: 날마다 주님과 함께 오늘 말씀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입니다.
1: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2: 오늘은 요한복음 4장을 본문으로 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혼자 살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이 그 내용을 설명합니다. 야훼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리라 하시니라. 사람은 한평생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태어나면서 부모님을 만나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형성됩니다. 자라나면서 형제자매를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이웃을 만나고 때가 되어 함께 평생 살아갈 배우자를 만납니다. 좋은 사람과의 좋은 만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지만 사람을 잘못 만나서 나쁜 사람과의 나쁜 만남은 인생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 잘 믿어도 성품이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교회 다니면서 성격이 모난 사람 만나면 그것 또한 상처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2000년 전에 사마리아에 한 여인이 살고 있었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행복을 찾으려고 무려 결혼을 5번이나 했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굉장히 잘난 분이었던가 봐요. 2000년 전에 결혼을 5번 해서 남자를 5번 갈아치고 6번째 사람하고는 결혼도 하지 않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대낮에 사람을 피해서 물을 길러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한낮에 물을 길러 나온 이 여인은 오늘날 마음속에 공허와 외로움과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는 중에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4절 5절은 설명합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의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다다랐을 때에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동네로 갔고 예수님은 먼 길에 피곤하셔서 동네 입구 우물가에 앉아 잠시 쉬고 계셨는데 그 우물가에서 한낮에 물을 길러 나온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인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 시간이 유대인의 시간으로 6시쯤 되었다고 말합니다. 사장절에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니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당시 유대인들은 해가 뜨는 새벽 6시를 0시로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시간으로 3시는 아침 9시, 여기 6시는 낮 12시, 그리고 9시는 오후 3시에 해당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한참 햇볕이 내리쬐는 한낮에 물을 길러 나온 것은 그때 사람들이 물 길러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미 결혼을 5번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 수군거리고 뒤에서 비난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피해서 아무도 오지 않을 때 물을 길러 이곳에 나왔다가 예수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사람과의 만남, 관계 속에서 실패를 경험합니다. 믿었던 사람이 배신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당신만 알고 있어 해놓고

나중에 다 사람이 변해가지고 그걸 갖다 동네만에 소문을 내고 또 협박해서 돈을 뜯고 이런 인간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우리가 늘 뉴스로 대합니다. 사랑했던 부부가 갈등 속에서 크게 다투고 헤어지기도 하고 가까워도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상처와 갈등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7장 14절에 그는 그렇게 탄식하며 인간의 연약함의 모습을 고백한 것입니다. 결혼을 다섯 번이나 했지만 그 어떤 사람도 자기에게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에 상처만 남기고 남편과 헤어져야 했던 이 여인은 대낮에 물을 길러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 운명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을 겁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람을 피해 물 길러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만남은 삶에 때때로 상처와 절망, 미움, 고통을 안겨주지만은 예수님과의 만남은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미움과 증오를 사랑과 용서로 바꿔놓는 것입니다. 상처와 절망을 희망과 용기로 바꿔놓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변하는 사람의 마음을 믿지 말고 변치 않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가는 여러분보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미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에 대해서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더욱이 남자가 자기에 준 상처가 크기 때문에 처음 보는 유대인 남자가 자기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니까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4장 9절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라. 당시 유대인들은 순수한 혈통을 유지하고 있었고 이 사마리아인들은 이방민족과 혼혈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아주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깔보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개돼지처럼 여기고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대화하기는 그냥 마주치는 것조차 싫어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 지역을 우회해서 멀리 돌아서 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시다가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 그녀의 운명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 기준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상처받고 상처를 주고 살아가지만은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아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공허함, 허탈함, 갈급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파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은 그녀의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고 영혼의 갈급함을 해소시켜줄 생수를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파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람들에게서 얻는 사랑은 일시적이고 불완전하고 늘 갈급함이 있습니다. 나를 영원하게 행복해지고 기쁨을 줄 사람은 찾기 어렵습니다. 왜? 우리가 모두 다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그렇습니다. 늘 자기 중심입니다. 남의 상처 주는 것 그냥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나만 괜찮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치료합니다. 영혼의 생수가 되어서 영혼이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과 사람과의 잘못된 만남에서 이런 가졌던 모든 상처를 치료해 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고 올바른 관계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문제 해결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인해 상처받은 그 여인의 마음에 상처를 취해줄 뿐 아니라 영적으로 그녀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영혼을 나타내는 복음의 증인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녀가 갖고 있는 핵심적인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 여인의 문제는 남편 문제였거든요. 그녀는 남편과의 잘못된 관계로 다섯 번이나 결혼 실패하고 여섯 번째 사람하고 살고 있는데 남편을 불러오라고 한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짐을 뚝 따고 나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의 문제 핵심을 지적하여 설명합니다. 4장 17절 18절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은 그녀의 문제를 너무나 자세히 정확하게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녀의 상황을 그대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당신 말이 옳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사람은 내 남편이 아니다. 그러나 이미 너는 다섯 번 결혼해서 그 남편과 관계가 잘못돼서 다 헤어졌고 지금 여섯 번째 사람은 그냥 동거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 여인이 그냥 무너졌습니다. 나의 과거와 현재를 다 아시는 주님 앞에 꼬꾸러졌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그녀가 주님의 은혜로 완전히 180도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녀의 고백을 보십시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자로소이다.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달라졌습니다. 주님 당신은 선자이십니다. 나의 과거와 현재에서 아시는 분은 하나님 보내신 선자밖에 없습니다. 메시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다섯 번 실패한 결혼의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녀는 물길로 나왔는데 육신의 갈급한 물 채워줄 물을 마시는 것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물동이를 그대로 버려두고 자신의 상처를 치료해줄 뿐 아니라 자기 영혼에 놀라운 은혜의 생수를 주신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동네로 뛰어들어갑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은 설명합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녀의 삶에 지금까지는 늘 갈급함이 있었고 지금도 그 갈급함을 상징하는 물을 길러 물동이를 들고 왔는데 이제 그 물동이가 의미가 없어졌어요. 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에게 만납니다. 나의 과거 현재를 알고 있는 사람을 내가 만났는데 바로 그가 그리스도시다 메시아시다 와서 보라. 변화된 그녀를 통하여 동네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아니 저 여인이 저렇게 변화된 것을 보면 그분이 메시아가 맞는가 보다. 그래서 저들이 너도나도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영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입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상처, 우리 과거의 실패, 고통, 괴로움, 지금 현재 모든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영원토록 우리의 구주자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시고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로 나오기만 하면 과거에 내가 몇 번 실패했다고 할지라도 몇 번 내가 상처 입고 무너졌다고 할지라도 단번에 그 모든 상처가 치료받고 회복되고 새롭게 변하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온 동네 가서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여보시오,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분은 바로 구세주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과거와 현재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름을 얘기를 듣고 예수 믿고 예수께 모여와서 주의 말씀 들은 다음에 온 동네가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변화되어서 구원의 은혜가 그 동네에 넘쳐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사람에게서 만족을 얻으려고 사람을 찾아다니지 말고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 기도하고 여러분 만난 예수님을 여러분 이웃에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깊은 우울증에서 벗어나 지금 복음을 전하면서 살고 있는 최강이라고 하는 배우의 얘기를 소개해드리기 원합니다. 모태교인으로 어릴 때부터 어머니를 따라 교회를 다녔는데 1995년에 연예계에 데뷔해서 대중들에게 인기도 얻고 선행을 많이 해서 사람들에게 이름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헌혈을 많이 해서 헌혈 유공장 은장을 수상했고 연예인 최초로 백혈병 어린이를 위해 골수를 기증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참 어려운 일을 했다고 칭찬하고 박수를 보냈지만 그는 스스로 우울증에 빠져서 밖에서 웃고 밝은 모습으로

헤어져 집에 들어와서는 문을 닫고 구석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그녀를 너무 엄습했습니다. 연기를 잘한다고 칭찬하는 그런 듣는 그것이 믿겨지지 않았고 늘 마음속에 내카짓게 하는 그 마음이 들어서 자신을 자해하기도 하고 너무나 자기 암울한 생활을 피해보고자 담배도 펴보고 자존심 낮고 상처된 자신을 위해서 술을 마시기도 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또 마시고 또 마셔도 마음의 공허함 더욱더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손을 덜덜덜 떨면서 구석에 앉아 울면서 술을 마시기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정말 인생의 자기 끝이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2013년 어느 날 저는 사람이 많이 오가는 강남대로 한복판에서 덜컥 주저앉아 한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숨을 쉬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때는 배우로서도 잘 나갈 때였고 특별히 부족함도 없었는데 무엇인가 목조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새벽 예배에 나가 처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는데 예배가 끝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에 갑자기 눈물이 터지면서 살려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의지 박약인 거 아시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녀가 외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글쎄 말합니다. 내가 술, 담배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술, 담배를 끊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술과 담배를 완전히 끊게 되니까 우울증에서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주일 예배, 새벽 예배를 빠지 않았고 대학로에 나가서 피켓을 들고 주일 잘 보내고 계세요. 혹시 예배 못 들어서 찜찜하셨어요? 지금 함께 예배드려요. 전도를 하면서 많은 젊은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매니저가 아니 배우 일을 하지 않고 전도하는 것만 하냐고 배우 일을 좀 하라고 할 정도로 열심히 전도하고 주님 영광을 드리는 최강의 배우는 2016년 12월 달 CBS에 새롭게 하수에 출연해서 본인이 술, 담배, 우울증, 자해, 의지박약 여러 가지 죄성으로 죽어다 새 삶을 살게 된 간증을 하게 되었고 이 간증한 것이 440만 명이 간증한 것을 보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6년 후에 CBS 새롭게 하수의 한 코너인 새롭게 그 이후에 간증 이후의 삶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때가 저에게는 하나님과 첫사랑이었습니다. 제가 완전히 뿅하고 변할 줄 알았습니다. 완전히 깨끗해지고 걸어가게 된 줄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현우처럼 보답하며 살아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다시 넘어졌습니다. 본인 술과 담배도 끊고 우울증에서 벗어났는데 인간의 연약함으로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졌습니다. 그때 믿음 좋은 개그우먼 이성미 집사가 그녀를 도와줘서 상담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성경 공부도 참여하게 해서 말씀을 공부하는 가운데 그 믿음이 회복됐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넘어져 다시 일어나면서 죄인 중에 개수가 바로 자신이었음을 깨닫게 되고 과거에는 교회에서 인공호흡을 하며 살았지만은 이제는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며 자가호흡을 하며 살고 있다고 그녀는 간증을 합니다. 그녀는 매일같이 아침에 기도하면서 주님 나를 이끌어주세요. 알려주시고 알려주지 않아도 동행해주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 삶의 비전이라고 고백합니다. 요즘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많이 배우는 게 사랑이에요. 우리의 자유를 존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불편함이 우리에게는 굉장한 자유를 주거든요. 그것이 날마다 놀랍고 매일 살아야 하는 숙제예요. 그것만으로 매일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붙들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 우리가 상처 입고 넘어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샘을 허락해 주셔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변화된 것처럼 최강의 배우가 예수님 만나고 변화된 것처럼 여러분의 생을 변화시켜 주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산에 모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손을 들고 우리의 잔을 채워달라고 저들이 찬양했습니다. 저들의 공허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사랑으로 넘치게 채워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어려움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죄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마음이 도통 충만하게 하심이 치료자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주님의 교회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0: CBS
1: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1954년도 한국전쟁 직후에 국민의 마음이 가장 상처입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세워진 방송입니다. 70년 동안 CBS가 붙잡아온 사명이 있는데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CBS는 왜 팝송을 틀고 왜 뉴스를 틀고 시사 예능을 할까요? 라디오 청취자의 한 70% 가까이가 넌크리스찬들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성경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매개체를 CBS 라디오 주파수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2: 방송 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 지금 전화 주세요.
3: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신과 나의 바위 되신가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은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92편 14절과 15절 말씀이었습니다.

0: 5시 30분입니다. 이어서 성서 강해가 방송됩니다.
1: 성서 강해.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도움을 드리는 성서 강해. 오늘은 서울시 강남구에 자리한 소망교회 김경진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4장 19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 침에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열두 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광야의 시간을 마치고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첫 장면의 일부입니다. 가나안 땅은 이미 40년 전에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했던 그 땅이었죠. 그들이 돌아와서 말하기를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라고 말했던 바로 그 땅입니다. 그러나 정탐꾼들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라고 말씀했던 그 땅. 옷을 찢으며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했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이나 광야에서 방황하는 시간을 가져야 했습니다. 자, 이제 40년의 시간이 지나고 모세를 이어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 그 지휘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호수아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불러서 어떻게 요단강을 건널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들고 먼저 요단강에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요단의 물을 끊으시고 그곳에 한 곳에 물을 모으셔서 그들을 마른 길로 걸어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단강이 우기여서 물이 넘쳐야 하는 상황임에도 마른 땅으로 요단을 건너게 됩니다. 성경은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이 사건은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후대의 사람들에게 언뜻 홍해 사건의 아류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곰곰 생각해 보면 이 요단강의 기적이 주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홍해가 갈라지는 극적인 경험을 하였습니다만 그것을 경험한 세대는 이미 광야에서 모두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즉 지금 요단강에서 물이 끊어지고 마른 땅을 건너가게 되는 경험을 하는 세대는 새로운 세대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부모님으로부터 들어왔던 홍해의 사건을 즉 말로만 들어왔던 그 사건을 자신들의 앞에서 다시 실제로 경험하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된 그 사건의 또 다른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과 임재를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이런 존재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는 말씀을 출애굽한 백성

백성들에게 해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제 새로운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바로 이런 존재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이제 너희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듯 합니다. 그리고 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믿음 안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상황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보여주신 그런 사건들, 장면들이 종종 나타나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실 때 바로 그 장면이 그러합니다.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바로 앞에 모세를 서게 하시고 열 가지 긴 재앙을 내리시면서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도 그러합니다. 남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 후 70년의 기간이 지나고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올 때에도 그들은 그들의 힘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을 수행함으로써 돌아오게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유다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셨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 기적과 같은 일들이 성경에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이와 같은 사건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인가를 해서 얻어낸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어진 선물과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속으로 깊숙이 파고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며 함께하신 모습을 심심치 않게 만나보게 됩니다. 수 없는 기적이 여러 세대 앞에서 드러나고 또 드러나곤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또한 그러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불평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곳에서 각 지역 지파별로 돌 한 개씩을 취하여 가져가도록 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 한 사람씩 준비한 그 열두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을 가져다가 어깨에 메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어깨에 메라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꽤나 큰 돌을 가져가라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12개의 돌을 취하였고 그것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이후 첫 번째로 머물게 되는 길갈에서 이 돌을 세우고 예식을 거행합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열두 돌을 길갈에 세우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가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가게 하심과 같았나니. 여호수아는 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이 요단강의 사건을 함께 모두가 인정하고 기억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역사의 교훈으로 남기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교훈을 미래의 세대들에게 전달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것입니다. 그래서 길갈에 12개의 돌을 세우고 기념하는 의식을 거행합니다. 이 예식을 통하여 두 가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첫째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를 깨달아 알게 하고, 둘째로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작정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12개의 돌을 취하여 행한 의식의 의미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조금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돌보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출애굽의 사건, 그리고 홍해 사건, 요단강을 건너는 마른 땅으로 건너는 사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사건,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극적으로 돌아오는 사건, 이 모든 사건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했고 하나님의 행동하심으로만 가능했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기를 원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실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아차리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둘째로 그것을 기억하고 잊지 않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셋째로 그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 나를 복종시켜 그의 백성이 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넷째로 그들의 그 신앙을 다음 세대에 바르게 전하는 것이 또한 필요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을 보이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이유입니다. 자,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의 이야기를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짧은 삶에 대입해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생 가운데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늘 상식적인 일만 일어나는 것 같고, 그리고 그저 모든 것들이 그저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이는 우리들의 삶이지만, 그러나 우리들의 살아가는 일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개입의 현장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먼 곳 이스라엘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요, 또한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에만 일어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주시며 우리의 역사 속에서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기적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나의 힘만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까? 혹시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내 힘으로 오를 수 없는 바위 같은 것에 막혀 있을 때, 닫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오를 수 없는 그 바위 위로 우리를 올려주신 일은 없었습니까? 몹쓸 병을 고쳐주시고 망해가는 것을 다시 세워주시고 죽어가는 것을 다시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에게는 없었습니까? 도저히 오를 수 없는 바위와 같은 바로 그 위로 우리를 기적적으로 올려주신 사건들은 여러분의 역사, 여러분의 인생의 역사 속에 없었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 놀라운 기적의 순간에 우리가 바로 그것을 알아차리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기억해내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참 무디지요. 우리의 기억력이 참 약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셨다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기적과도 같은 일을 경험하고서도 무딘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우연이겠지, 그저 나에게 온 행운이겠지 정도로 치부해 버립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그것을 쉽게 인정하지 못하고 알아차리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그리고 기억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돌을 취해 세우며 그 사건을 기억하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것은 절대로 우리가 한 일이 아니다. 우연도 아니다. 이것을 인정하자. 이것을 받아들이자.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자. 이것을 잊지 말자라고 그렇게 지금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결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지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에게도 관심을 가지시고 나의 같은 사람에게도 놀라운 사건을 일으켜 주셨고 기적과도 같은 일들을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능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던 바로 그 밤에 잔을 드시고 떡을 드시며 축복의 기도를 드리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여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죽음의 공포로 떨고 있는 우리들, 죄의 저주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적적인 일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시면서 내가 지금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고 있는지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너희의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죄의 문제, 너희의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낼 수 없는 사망의 문제에서 내가 너희를 해방시켜 주려고 십자가를 지고 부활의 길을 간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을 받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주신 그 기적적인 구원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적이 있었습니까? 한 번도 없었을까요? 혹시 알아차리지 못한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깊이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꼭 80년 전의 일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해방되어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불렀던 이 환호처럼 우리도 이 노래를 부르며 기쁘게 해방의 날을 맞았었습니다. 이 경험이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로 놀랍고 그리고 기적적인 경험이었습니다. 나라가 망해가던 시기 1880년대쯤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백성들이 나라가 망해가는 것을 보면서 안타깝게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나라의 독립을 염원하며 기도하며 간구하였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도 나름 노력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3.1 운동에 참여하였고 독립운동도 함께 전개하였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자기의 재산을 내어놓아서 독립운동에 함께 지원했던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만주에서 임시정부를 만들고 독립을 위해 싸운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들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미국 등지에서 독립을 위해 애쓴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온 이 해방 독립은 우리의 노력과는 전혀 관계없는 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광복군들의 어떤 전진이나 또는 전투에서의 승리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선물처럼 우리에게 준

0: 이루어졌습니다. 일본이 패망하며 이 나라는 독립된 국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계사적인 변화 속에서 일어난 그저 어쩌다 일어난 결과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사건은 기적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사건은 기도의 응답이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민족의 해방과 독립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음을 고백하며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리고 그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도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놀라운 기적과 섭리는 이어졌습니다. 6.25 전쟁이 발발했지만 유엔의 안보리에서 대한민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결의가 이루어지게 된 것도 기적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나라 대한민국은 수천 년 역사 속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역사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세계 강대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모든 백성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기대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라의 사정이 어렵다고 불평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미래가 어둡다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경제 사정이 위태롭다고 염려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광복의 역사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단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시며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땅의 모든 백성이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신가를 알도록 하고 우리가 영원토록 주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광복 80주년을 맞으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합니다. 기억합니다. 그분이 얼마나 크고 강하신 분이신지. 그리고 80년이 되었지만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나라를 지키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거룩한 백성들의 기도를 주님은 들으시고 이 나라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힘을 내어서 주님을 섬기고 또 나라를 위해 일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 성서 강해. 지금까지 소망교회 김경진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신앙상담 문의 전화는 02-512-9191번입니다.

CBS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42편 5절 말씀이었습니다.

0: 크리스찬 칼럼.
1: 어떤 사람이 결혼 생활 20년째를 맞이해서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치유 상담하는 것을 찾아갔답니다. 그랬더니 결혼 생활에서 불편했던 것이 뭐냐 쭉 써보라고 했다고 해요. 이 남성이 20년 동안 아내에게 불만이었던 것들을 생각하고 쭉 써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표지에

0: 아내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한마디로 줄여서 쓰라고 해서 당신과 산 20년이 너무 힘들었습니다라고 썼대요. 그리고 아내에게 편지로 보냈습니다. 아내가 편지를 받고는 대성통곡을 합니다. 결혼하기 전에 남편에게 결혼 안 한다고 안 한다고 했는데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애원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보니 남편의 경제력이 없어서 20년 동안 맞벌이하고 죽도록 일했는데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말 안 듣는 자녀들을 키우면서 결혼 생활을 했는데 기껏 나에게 한 말이 당신 때문에 힘들었다라고 하니 정말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내가 편지를 들고 방 안에 들어가서 몸져 누웠는데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 다음들부터 출근을 안 하고 우울증 약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게 됩니다. 현대인들은 자기의 불편함을 남에게 말하는 것이 지혜라고 합니다. 나의 불편함을 남에게 이야기해야 개선될 수 있으니까 참지 말고 말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지혜서에서 너의 불편함을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네가 불편함을 말하면 그 말을 듣는 그 사람이 죽든 네가 죽든지 할 것이다. 대신 하나님에게 말하고 합니다. 삶이 불편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에게만 말하라. 이게 핵심입니다. 저는 그게 바로 기도라고 생각해요. 기도가 뭐냐? 기도는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불편함 또 억울함이 있습니까? 물론 사람에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 말하십시오.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은 조지 밀러는 거의 70년에 달하는 세월 동안 고아 사역에 관련된 모든 피로를 하나님이 채우셨다고 가정합니다. 그 세월 동안 돌본 고아의 수가 거의 1만 명에 달하지만 한 끼도 굶은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수중에 1페니도 없이 하루를 시작해야 하는 날도 하루 이틀이 아니었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언제나 일용할 양식과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셨다고 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께만 아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했다. 여러분 가운데 정말 답답하고 힘든 분이 있다면 하나님에게만 말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크리스천 칼러 지금까지 금천구 신일교회 이건희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 상쾌한 하루 보내세요. CBS 라디오
2: 극단주의 이슬람 조직 보코하람의 공격으로 부르키나파소 기독교인들의 집과 교회, 성경이 불탔습니다. 이들에게 성경은 믿음을 지킬 최후의 보루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세우는 성경을 보내주세요. 해외 성경 기증문의 대한성서공회.
3: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이었습니다.
4: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하늘은 어떤 얼굴을 하고 있나? 해가 쏟아질까? 구름이 잔뜩 껴있나? 그런데 신기하게도 날이 맑든 흐리든 아침이 되면 방 안은 조금씩 밝아오죠. 빛이 어디선가 새어 들어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환하게 갯날이 있는가 하면 잔뜩 흐린 날도 있고, 하지만 그 안 어딘가엔 작은 빛 한 줄기가 계속 스며들고 있을 거예요. 빛이란 그런 겁니다. 아무리 가려도 결국 스며나오고야 마는 것. 그래서 끝내 우리를 다시 걷게 하는 힘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광복절 아침 CBS 라디오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Comdau Fount, 복의 근원 강림하사, O the deep, deep love of Jesus, 어느 민족 누구게나였습니다. 새벽에 공기가 신선하고 귀뚜라미 소리가 가을을 알리는 광복절입니다. 1년 만에 즐거운 만남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대학생이 되어 볼 수 있겠죠. 샌디에이고에서도 씩씩하게 야구하고 열공하자 할아버지가. 4056님, 아, 사랑하는 손자와 1년 만에 만나시는 건가 봐요. 얼마나 좋으실까요? 김명수님, 오늘 아침은 늦게 환해졌습니다.

조금 어둑어둑한 듯해요. 비가 내리려는지요. 그렇습니다. 해가 조금 짧아진 줄 알았는데, 뭐, 많이 짧아졌는데요. 게다가 오늘은 하늘이 흐려서 더 어둑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월요일까지 이어지는 연휴의 시작인데요. 연휴 내내 비가 오락가락 한다는 예보가 있으니까 여러분 이동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8월 15일 광복절 아침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사연과 신청곡은 레인보우 앱 게시판으로 들어오시고 문자 주시려면 샵 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됩니다. 연휴를 맞이해서 오랜만에 부모님과 조카들을 보러 본가 가는 지하철 안에서 참여합니다. 샬롬 뀨님, 거제도 여행의 마지막 날이라고요. 행복만땅님도 게시판 들어오셨어요. We've a story to tell to the nation.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예수님께는 별명이 많다. 유대인의 왕이면서 세리와 창녀의 친구다. 스스로에게 별명을 붙이기도 하셨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길이다. 이 중에서 선한 목자라는 말을 무척 좋아한다. 혼자서는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양이 무리에서 이탈했을 때 매 하고 우는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 양을 어깨에 턱 얹을 만한 어깨와 단단한 막대기를 든 목자. 그의 등 뒤에서 해가 역광으로 비친다. 마치 마블 영화 시리즈의 새로운 히어로로 등장해도 손색이 없을 것 같다.

해마다 8월 15일에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기원하는 전통이 있다. 지난 주일 교회 주보에 그 기도문이 실렸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말씀하셨듯이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두려움을 넘어 정의와 화해를 향해 나아가게 해달라는 기도였다. 그분은 배가 터지는 줄도 모르고 먹고

또 먹는 양들의 욕망을 다스려 줄 수 있는 분. 씩씩대며 박치기를 하는 양들, 제 머리가 깨져 피가 흐르는 줄도 모르는 양들을 떼어놓을 수 있는 분이다. 내 마음과 우리 공동체, 나아가 세계의 평화는 그분에게로 향할 때 열릴 것이다. 아멘.

흑인 영가 쿰바야 주여 오소서, 그리고 Go Light Your World, 빛을 들고 세상으로. 캔디 아줌마님, 어젯밤에도 평안한 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일어나자마자 라디오를 켜는데 정겹고 따뜻한 목소리가 들리네요. 오늘은 우리 쌍둥이 손자 손녀의 생일 겸해서 가족 모임이 있어 일찍부터 주방에서 이것저것 요리 준비하며 듣고 있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느끼고 감사하며 음식을 준비합니다. 더불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도 기도하게 되는 아침. 와, 그러니까 나가서 드시는 게 아니라 우리 캔디 아줌마님이 쌍둥이 손주를 위하여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서 집에서 직접 솜씨 발휘를 하시나 봐요. 예, 우리 손주들의 생일도 있고 또 가족들이 오랜만에 다 모일 때 케이크 빠져선 안 되겠죠. 케이크 협찬은 제가 하죠. 캔디 아줌마님 휴대전화 번호로 제가 케이크 드실 수 있는 쿠폰 전송하겠습니다. 8월 15일 토요일, 예, 광복절 아침 주말로 맞이하고 있고요.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Jesus, Rose of Sharon, 샤론의 꽃 예수,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학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2: 누군가는 이 계절을 가을이 왔다 말합니다. 또 누군가는 아니다, 아직 여름이다 말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렇게 똑같은 하루를 맞아도 계절을 받아들이는 속도는 저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공기의 느낌만 봤을 땐 초가을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이 여름과 가을 사이의 시원한 아침, 어떤 곡을 들으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제가 좋아하는 영화 속에 삽입된 제가 좋아하는 곡이 떠올랐어요. 토요일 또 주말이기도 하니까 이 영화 OST 한 곡으로 일부 마치려고 합니다. 조지 클루니와 미셸 파이퍼가 주연한 One Fine Day, 어느 멋진 날이라는 좀 오래된 영화가 있는데, 오랜 시간 알아왔던 사람과 갑자기 사랑에 빠지면서 그 익숙함 가운데서 발견한 새로운 느낌, 새로운 사랑을 발견하는 그런 순간을 노래합니다. 케니 로긴스 목소리로 For the First Time 남기면서 정미나의 Amazing Grace 1부 닫습니다.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 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 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2: 인천이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IH 인천도시공사.
3: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4: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5: 장이관의 지금 자연인.
6: 전라남도 고흥 앞바다의 작은 섬 우도에서 들려오는 꾀꼬리입니다. 꾀꼬리는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대표적인 여름철새인데요. 번식기가 되면 수컷은 높은 나뭇가지 끝에 올라 맑고 힘찬 노래를 반복합니다. 이 노래는 여기가 내 영역이다, 그리고 나는 건강한 배우자다 라는 신호입니다. 꾀꼬리는 대부분 숲의 가장 높은 수관에서 생활합니다. 짙은 잎 사이에 몸을 숨기고 있어 모습을 드러내는 일은 드뭅니다. 우도에서 들은 꾀꼬리의 노래는 보이지 않는 숲의 주인공이 보내는 여름의 첫 인사였습니다. 자연은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절을 가장 먼저 노래하고 있습니다.
7: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8: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7: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9: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CBS 주말 뉴스쇼 손소입니다. 오늘 81주년 광복절입니다. 그리고 어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립의 날이고요. 그런데 정치권이 나섰을 때보다 오히려 더 친일, 친일파, 친일부역자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이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인데 한 젊은 연예인의 4대째 의사 집안, 집안 자랑 때문에 시작된 일입니다. 친일 청산, 정말 우리 사회의 큰 숙제죠. 고민거리이기도 합니다. 아, 무엇보다 일제치하에서 목숨 걸고 독립운동에 나선 우리 조상들 정말 존경합니다. 제가 그 시절에 태어났으면 무서워서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정말 존경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전히 역사가 정치투쟁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 국회에서 5.18 토론회 열었는데 다시 한번 난리가 났습니다. 정상적인 실제 토론회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최고인사들이 총출동했고요. 이제 5.18 폄훼하고 그리고 전두환이 다 뒤집어 쓴 거다 이러면서 전두환 복권마저 시도했습니다. 5.17세 허화평도 왔고요. 자, 민주당은 제명결의안 제출했잖아요. 국민의힘 안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두환은 사법부가 확정한 내란 목적 살인범입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바꿀 수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저녁 이 소식이 눈길을 끌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글을 올렸거든요. 개헌을 위해서 임기 단축도 수용하겠다. 4년 중임 또는 연임제가 바람직하다. 자, 함께 골프 쳤던 김태호 의원이 분권형 개헌 언급하면서 내각제 논란이 일어나자 이거 진화하려고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연임, 중임 이 언급이 논란을 더 키우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국회의장과 법제처장의 연임 언급이 굉장히 의아하고 황당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 본인은 그거 직접 아니라고 선긋지도 않으면서 오히려 다시 한번 슬그머니 연임, 중임 언급을 꺼냈습니다. 자, 대통령 속마음에 뭐가 들어있냐. 지금 부동산, 세금, 검사 보안수사권, 그리고 공소취소, 무리한 시도 우려 등등 이런 것들도 지지율이 크게 하락하는 상황에서 그 뭔가 크게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한자리 차지하려는 주변 간신들 목소리 듣지 말고 듣기 싫은 쓴소리에 귀 기울여야 남은 임기 제대로 잘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이렇게 쓴소리 한번 해봅니다. 자, 8월 15일 광복절 아침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CBS 주말 뉴스쇼 노래 들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장필순이 부른 나의 외로움이 널 부를 때 들으면서 잔잔하게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2: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알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3: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5: 올바른 품질하면
6: 올품,
5: 올품하면
6: 올바른 품질.
5: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6: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5: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6: 올바른 품질. 올품.
7: 생생한 국제뉴스를 재미있게 전해드립니다. 굿모닝 월드.
8: 굿모닝 월드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9: 네, 안녕하세요.
8: 네, 아, 오늘 주제, 야, 저는 처음에 네. 어제 주제 논의할 때 안경 얘기를 하신다 그래가지고 네. 안경 얘기 도대체 뭘까 네. 생각했는데, 야, 이거 생각보다 할 얘기 굉장히 좀 많네요. 네. 그러면서 저 약간 신기했어요. 드디어, 네. 야, 이거 거의 한 1년 반 만에 트럼프가 안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만 트럼프가 나오네요. 네. 네. 트럼프가 먼저 나옵니다. 네. 네. 자, 11월 중간 선거 앞두고 있는 미국. 세금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9: 맞아요. 네. 굉장히 민감한 문제죠.
8: 네, 그렇죠. 예. 네. 어떻게 말해도 네. 정치적으로 해석이 되고 민감한데, 네. 아, 그나마 미국 세금 얘기니까 좀 네. 낫지 않냐, 이런 네. 생각이 드네요. 자, 공화당,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감세카드를 꺼내들었다. 네. 특히 자본이득세 인하, 네. 네. 좀 생소하긴 합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증세안을 주장하고 있다. 자, 세금에 대한 미국인들의 생각 오늘 한번 알아보고요. 네. 그리고 이어서 안경입니다. 메타의 네. 스마트 안경. 오, 이게 지금 소송에도 걸려 네. 있고 여러 가지 예, 논란이 있다고 해요.
9: 맞습니다. 네.
8: 저는 사실 못 써봤는데.
9: 저도.
8: 아, 네. 써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9: 아, 근데 좀 네. 고가예요, 이게.
8: 아, 그래요?
9: 예, 69만 원부터 시작한다고 하니까 가격이.
8: 69만 원. 네. 네. 비싸네요.
9: 약간 스마트폰보단 네. 싸지만 워치보단 비싸고
8: 그렇네요.
9: 그 중간 가격이거든요.
8: 네. 좀 궁금합니다. 네. 네. 그래서 먼저 미국 세금 얘기 알아보고 그다음에 네. 예. 스마트 안경 쪽으로 가보죠. 자, 미국 세금 얘기. 자본이득세 뭐 100만 장자세 이거 부과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먼저 이 세금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시작할까요?
9: 네. 이제 100만 장자세. 그러니까 네. 밀리오네어 텍스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밀리오네어가 아니라 빌리오네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8: 아니, 원래 예전에는 네. 600만 불의 사나이.
9: 맞아요.
8: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 100만 장자.
9: 네.
8: 엄청 부자의 느낌 엄청 큰 규모였는데 네. 이제는 또 이제 좀 달라졌어요.
9: 그쵸. 네,
8: 더 커야 될 것 같아요.
9: 뭐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기도 했고 네. 자산도 커져서 그렇겠네요. 어쨌든 이 억만장자나 슈퍼리치 이렇게 부자들에게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자. 이게 이제 일명 백만장자세인데요. 네. 약간 이제 주별로 다르긴 합니다만 캘리포니아주는 한 번에 5% 세금 부과하는 방안을 지금 주민 발의를 놨고 이걸 주민 투표를 한다고 해요. 11월 달에.
8: 아, 그래요?
9: 네. 그래서 이제 진보 진영에서는 천문학적인 자산을 축적한 예. 고액 자산가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 사회적 책임. 그러니까 많이 벌었으니까 세금 예. 좀 따로 내라. 추가로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내는 세금 말고 네. 부자세, 그러니까 백만 장자세에서 따로 한 번 내는 걸 얘기를 하고 있고요.
8: 네.
9: 뭐 일반 근로자들이 이렇게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데 자산가들은 뭐 주식, 부동산 같은 미실현 이익을 바탕으로 세금을 교묘히 피해간다. 그러니까 안 팔았으니까 이익을 실현 못한 거니까 세금 낼 필요 없다라고 네. 말하는데 일단 일정 금액의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세금을 거두자. 그래서 이걸 걷어가지고 뭐 공공의료나 교육.

0: 뭐 저소득층 지원 이런 데에서 이 돈을 쓰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민주당 쪽의 주장입니다.
1: 야, 약간 의아한 점도 있고 궁금한 점도 있고 네. 오, 이게 뭐 구체적으로 뭘까라는 좀 약간 네. 생각도 들긴 하는데 네. 아무튼 네, 여기에 대해서 또 트럼프 네. 행정부는 오히려 반대다.
0: 네. 이제 공화당 측에서는요. 자본 이득세 감면 및 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캐피탈 게인 텍스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네. 내가 자산을 팔 때 물가 상승분만큼 취득가액을 높여주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예. 없지만 반포 아파트를 반포 예. 주공을 뭐 제가 이제 처음에 분양해서 들어갔다고 쳐요.
1: 네.
0: 근데 그때 가격이 만약에 뭐 5천만 원이다 치고 지금은 뭐 40억이다 이렇게 되는 네. 거잖아요. 그럼 제가 뭐 30년을 보유했는데 이게 자산을 매각할 때 보면은 40억에서 5천만 원 빼고 그러면 30억 5천만 원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 건데 양도세를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그때 물가랑 지금 물가랑 너무 차이가 나지 않냐. 그러니까 네. 취득했을 때 가액을 물가 상승분을 좀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해주자. 물가랑 연동을 해서 세금을 낮춰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5천만 원 아니고 적어도 막 10억 정도는 하지 않겠냐.
1: 예.
0: 가치를 따지면 이제 그렇게 되면은 차액이 줄어드는 거니까 여기서 자본 이득세를 좀 깎아주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1: 야, 이거 어떻게든 좀 줄여주려는
0: 맞아요. 예,
1: 국리인 것 같습니다.
0: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주장의 근거는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거다.
1: 네.
0: 취득할 때 취득세 내고 그러니까 중간 세금을 계속 내니까 세금을 두 번 내는 거고 투자를 좀 활성화해보자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세금을 많이 떼가면 자본시장의 활력이 떨어지지 않냐. 그러니까 예. 이런 부분 고려해서 세금을 좀 깎아주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어허. 이게 좀 너무 초고위층, 초부자들만 해당되는 건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1: 예.
0: 하지만 공화당 측에서는 이렇게 세금을 너무 많이 내면 경제성장을 억누르고 투자 의욕이 꺾이지 않냐. 그래서 미국 전체 경제에 악영향이 미친다라면서 양측이 서로 맞서고 있는 겁니다.
1: 참 어찌 보면은 명확한 정답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예, 논쟁거리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게 정답이 존재했으면 이렇게 싸울 일이 없거든요.
0: 그렇죠. 네. 네.
1: 네. 아무튼 근데 일단 표면적으로 보면 아니 당장 세금 깎아준다고 하는 게 인기가 더 많지 않겠습니까?
0: 그렇죠.
1: 너무 당연한 건가요?
0: 네. 네. 근데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아, 그래도 우리가 좀 골고루 잘 같이 살아보자 이제 이런 네.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백악관도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캐비넷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새로운 인센티브를 모색하고 있다 밝혔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자본이득세 감면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지냈었던 내리 커틀러도 언론과 인터뷰에서 일단 뭐 이거 하는 거 맞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와 함께 200만 달러 그러니까 28억 원 정도 되는 주택을 매각할 경우에
1: 네.
0: 자본이득세를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미국의 주택가격도 중간하게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200만 달러짜리 주택 하나 갖고 있는 거 파는 거 가지고 세금을 많이 매기는 것은 좀 네. 아니지 않냐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예일대 예산연구소가 조사를 해봤더니요.
1: 네.
0: 만약에 이런 제도를 도입을 하게 되면 소득 상위 0.1% 정도가 평균 35만 달러 정도 세금을 덜 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네. 하위 20%는 사실상 돌아가는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부자 감세라는 공격을 피할 수가 없는 건데요.
1: 요즘에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0: 네.
1: 부자 증세냐 부자 감세냐
0: 네.
1: 여기에서 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좀 갈리는데 여기에, 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대다수의 이제 국민들이
0: 네.
1: 또 여기에 대한 판단을 또 내려서 표로 또 예. 네. 여러 가지 선택을 하겠죠.
0: 그리고 이제 또 민주당 쪽에서 가장 요즘 유명한 사람이 조란 밤다니 뉴욕시장 아닙니까?
1: 네,
0: 뉴욕시장이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 그 뉴욕에 있는 고가의 세컨하우스. 별장은 아니지만 어쨌든 내가 주로 사는 집이 아니라 네. 하나 더 가지고 있는 그 집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겠다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정부 차원에서 막을 방법이 있는지 좀 살펴보겠다라고 말하는 네. 건데 이 맘다니 시장은 소유주가 실제 거주하지 않는 500만 달러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로드 아일랜드 주도 테일러 스위프트 별장세라는 게 있습니다.
1: 네? 아, 그 유명한 가수.
0: 네, 그 가수가
1: 얼마 전에 결혼한.
0: 네, 로드 아일랜드에 수백억 원짜리의 세컨하우스를 가지고 있거든요.
1: 로드 아일랜드가 그 뉴욕 맨하탄 아래 그쪽 거기죠?
0: 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 하냐면 일정 기간 실거주하지 않거나
1: 네.
0: 아니면 임대를 하지 않고 집을 비워두면은
1: 아하.
0: 세금을 매기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가 워낙 좀 풍광도 좋고 하니까
1: 예.
0: 이렇게 집을 비워둘 거면 차라리 임대를 줘라 일정 기간. 아니면 당신이 와서 직접
1: 예,
0: 살거나.
1: 예, 예.
0: 근데 만약에

0: 두 개 다 안 하면은 세금을 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1: 우리나라는 또 이제 최근에 비거주 1주택에 네. 대한 여러 가지 논란들 네,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0: 맞습니다.
1: 그거 관련된 거에 김도엽 박사님 밖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함께 살펴보겠고요. 네. 아무튼 이 세금이 어떤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투영된 거 아니냐
0: 그렇죠.
1: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네. 아무튼 뭐 정답은 저희가 뭐 제시할 수는 없는 거지만 반면 이제 민주당 진영에서는 오히려 부자 세금 더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0: 맞아요.
1: 서민 부담을 낮추자 네. 이런 정책을 또 내놓고 있다.
0: 그래서 워싱턴주 같은 경우는요. 연소득이 10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4억 8천만 원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 9.9% 일괄적으로 세금을 매기자라고 네. 얘기를 하면서 이게 이 법안이 3월 달에 주의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콜로라도주, 캘리포니아주 이렇게 다른 민주당 강세 지역도 고소득층에 대해서 소득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 네.
0: 결국 이제 부자 감소 통해서 이거를 뭐 전 국민적인 건강보험료를 확대한다든지 임대료 규제한다 이렇게 민주당 쪽에서는 되게 이런 부분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특히 무상교육 그리고 학자금 대출 탕감 이런 것들을 말씀드린 조란 맘단위가 속해 있는 민주사회주의자 진영 쪽에서 강력히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미네소타주 같은 경우는 진보 성향의 부지사가 민주당 경선에서 당선된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1: 네. 아니, 그런데 이제 캘리포니아 주에서 특히나 이거를 네. 좀 추진한다고 하니까
0: 네.
1: 여기 사는 그 초부자들이 다른 데로 갈 것 같아요.
0: 갔습니다.
1: 아, 갔어요?
0: 네.
1: 아, 당연하겠죠?
0: 네,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으니까 미리미리 지금 대피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는 거기에 거주하게 되면 순자산이 10억 달러 이상인 억만장자에 대해서 5% 이재성으로 특별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그러자 캘리포니아에 있는 억만장자들이 다 이사를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전 200명 정도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도 여기 있습니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가 올해 2월 달에 마이애미로 이사를 갔고요. 거기에 우리 돈으로 2천억 원이 넘는 저택을 매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살러 간 겁니다. 주소지를 옮긴 거고요.
1: 예.
0: 그리고 특히 이 마이애미가 속해 있는 플로리다주는 소득세가 없습니다.
1: 아, 그래요?
0: 네. 그래서 엄청난 절세 효과가 있다고
1: 합니다. 와, 말이에요. 그렇군요.
0: 네. 야. 그리고 이제 구글의 공동 창업자 레디페이지의 네. 패밀리 오피스 그리고 뭐 인플루엔자 연구 펀드가 캘리포니아로 또 이전했다고 하고요. 플라잉카 벤처스는 캘리포니아주에서 플로리다주로 주소지를 변경하면서
1: 네.
0: 부유층들이 점점 떠나면서 이렇게 떠난 부유층들의 자산을
1: 예.
0: 좀 살펴봤더니 1조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1: 야, 근데 아무튼 이렇게 세금 관련된 이야기가
0: 네.
1: 이제 중간 선거 앞두고 나눌 이유가 뭐 서민들의 어떤 생활비 부담 이런
0: 맞아요.
1: 것들이 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다라는 얘기도 있고 어쨌든 뭐 세금 관련해서 뭐
0: 네.
1: 정치적인 어떤 논쟁은 일 수밖에 없는데
0: 네.
1: 아무튼 요거까지 살펴보고 좀 이제 메타
0: 네.
1: 스마트 환경으로 가보겠는데요. 짧게 사실 주별로
0: 네.
1: 다 다르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어떤 주는 뭐 이런 정책 또 다른 주는
0: 네.
1: 또 저런 정책 이렇게 하는 게 미국 아니겠습니까?
0: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주별로 다릅니다. 뭐 캘리포니아, 뉴욕 같은 민주당 강세 지역은 세금 매기자 올리자 이렇게 하라고 했고요. 또 네. 반면에 이 공화당 강세 지역 텍사스, 플로리다 같은 경우는 세금을 아예 깎아주거나 없애는 식으로 말씀인 것처럼 이렇게 투자 촉진하는 것이 우선인데요. 하지만 세금 이슈는 미국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민감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1: 네.
0: 이 퓨 리서치 센터가 조사를 해봤더니 미국 성인의 60%가 일부 부유층과 대기업들에게 세금 매겨야 된다, 공정하게 아닌다라고 이제 불만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미국인들 생각에도 좀 약간 이렇게 앞뒤가 충돌하는 부분이 있긴 한데
1: 네.
0: 부유층에게 세금을 더 걷는 것은 맞다. 그렇지만
1: 네.
0: 내 자산이나 주택 거래, 투자 이익에 대해서 직접적인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난 좀 부담스럽다.
1: 네.
0: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 이게 사실 그냥 그게 인간인 것 같습니다.
0: 네.
1: 네.
0: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0: 네.
1: 또는 그걸 또 잘 활용하면은
0: 네.
1: 정치에 크게
0: 맞아요.
1: 예, 이익을 볼 수 있고 돈
0: 맞습니다.
1: 받을 수 있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미국 세금 얘기 살펴봤고요.
0: 네.
1: 또 제가 기대하는 주제입니다. 오늘.
0: 네. 네.
1: 메타 스마트 안경. 자, 이게 스파이 안경이다.
0: 맞아요.
1: 또 변태 안경이다.
0: 네.
1: 이렇게 좀 지적받고 역풍 불고 있다는데
0: 네.
1: 이거 스마트 안경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먼저.
0: 네. 네. 스마트 안경이 뭐 여러 형태가 있긴 합니다만 지금 가장 핫한 것은 메타가 에슬로 룩소티카라는 회사와 협업해서 만든 레이벤 스타일의 스마트 안경입니다.
1: 모양은 우리가, 안경이고
0: 네.
1: 예, 지금. 예.
0: 맞아요. 저렇게 생겼습니다.
1: 예.
0: 지금. 약간 두꺼운 뿔테 안경 이 정도로 보이는 거죠.
1: 유튜브로는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
0: 네.
1: 네. 아 저게 좀 약간 두껍긴 하네요.
0: 네. 근데 이제 일반 안경이랑 자세히 보지 않으면 요즘
1: 네.
0: 패션 안경도 많으니까 구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1: 그렇네요.
0: 약간 이렇게 고글 스타일로 엄청나게 크게 누가 봐도

0: 네, 그 구글에서 한번 냈었죠.
1: 네, 근데 망했죠.
0: 망했죠.
1: 네, 망했죠.
0: 그래서 이제 예, 망했습니다.
1: 네, 그래서 메타 측에서는 그것과 완전히 다른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착용해도 아무런 무리가 없는 이 레이벤 스타일의 안경을 만든 건데요.
0: 아니 근데 이러다 보니까 기능 티가 안 나는 게
1: 그렇죠.
0: 어찌 보면은 뭐 좋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찌 보면은 뭐 숨겨서 몰래 이것저것
1: 네,
0: 다 할 수 있다.
1: 찍을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이게 고화질 카메라가 있고 핸즈프리 촬영이 가능합니다.
0: 어? 그럼 말로. 잠깐만요. 아니 손으로 조작을 안 해도 아니,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1: 어, 앞에는 저 물건 사진 찍어 줘. 그럼 찍어 주는 겁니다.
0: 동영상도 찍고.
1: 네.
0: 야, 잠깐만. 이거 그리고, 그러면 약간 성범죄에도 이용되는 거 아닙니까?
1: 네. 그리고 이게 오픈이어 스피커가 있고 마이크가 장착되기 때문에
0: 네.
1: 어, 저 앞에는 제품에 대해 설명해 주고 뭐 이렇게 하면 이제 다 들리는 거죠. 저한테. 예, 왜냐면 다리로 예. 여기 스피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들리는 겁니다. 밖에 소리도 들리고
0: 네.
1: 스피커 통해서 내가 말하는 거 다 들리고.
0: 네.
1: 그래서 이제 음성 명령도 가능하거든요. 헤이 메타 뭐 해, 찾아줘 뭐 해줘 뭐 이런 다 이제 네. 설명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일반 안경과 거의 구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0: 예?
1: 마음만 먹으면 내가 손으로 작동하지 않고 촬영도 가능하다는 거죠.
0: 일단 저는 메타 주식 한 주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
1: 저도 없어요.
0: 네, 라는 말씀을 네. 네, 먼저 드리고요.
1: 네. 네.
0: 그런데 이게 미국뿐만 아니라 뭐 영국이나 독일 이런 유럽 국가에서도 소송이 네. 또 이어지고 있다면서요.
1: 네. 왜 이런 거예요? 이제 변태 안경, 뭐 스파이 안경 이런 꼬리표가 네. 붙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이게 그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을 하는 겁니다.
0: 그러니까
1: 촬영하고 나서 이걸 소셜 미디어에 올리거나 아니면 네. 자신의 콘텐츠로 쓰게 되는 건데 실제로 일부 남성들이 길거리나 카페 등에서 모르는 사람의 사진을 무단으로 찍은 다음에 이걸 전송하거나 심지어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까지 찍어가지고 동의 없이 이걸 써먹는다는 거죠.
0: 아니 근데 네. 예,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면은
1: 네.
0: 메타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1: 일단 메타 측에서는요 이 안경에서 프라이버시 보호가 철저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광고는 그렇게 했는데
0: 예.
1: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어허. 메타 측 주장은 일반적으로 AI 학습용 데이터를 검토하는 것은 관행이다. 그래서 사용자가 촬영한 미디어를 메타 AI와 공유하기로 선택을 했다. 그러니까 회사 측은 잘못된 적이 없고 문제는
0: 예.
1: 이 데이터를 모아가지고요. 데이터 라벨링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인지를 이제 일일이
0: 분류하고 뭐 정리하고 하는 건가 보네요.
1: 미국에서 하는 게 아니라요.
0: 네.
1: 아프리카, 케냐 같은 인건비가 굉장히 싼 지역에 이걸 보내가지고
0: 예.
1: 데이터 라벨링을 하는 겁니다.
0: 사람이 하는 거예요?
1: 네.
0: 아니 그 인공지능에 엄청난 돈을 투자하는 메타가 네. 그걸 다 사람이
1: 수작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0: 에?
1: 네. 그래가지고
0: 너무
1: 지금은 좀 더 뭐 달라졌긴 했겠습니다.
0: 대단한 충격인데.
1: 노데이터는 그렇게 만든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데이터가 아프리카 지역으로 넘어가게 됐고요.
0: 예.
1: 이걸 이제 그 데이터 라벨링 했던 사람들이 이걸 마음대로 공개를 해버린 겁니다.
0: 에?
1: 그래서 문제가 된 거죠.
0: 아니 좀 약간 좀 듣고도 믿기
1: 네.
0: 힘든
1: 네.
0: 엄청난 일이네요.
1: 그래서 이게 3월 달에 공익 전문 로펌인 클락슨 로펌이 소송을 받게 된 겁니다. 미국 측에서 이제 소비자들이 단체 소송 을 제기하면서
0: 예, 예, 예.
1: 3월 달에 소송이 진행했고 이 모든 것들이 알려지게 된 건데 메타 측에서는 이게
0: 예.
1: 있었다는 거죠. 규정한 게 쓰여져 있었다는 건데 소비자들은 그걸 정확히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0: 야, 아니 저는
1: 네.
0: 메타 이 스마트 안경 관련해서 소송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1: 네.
0: 몰래 찍힌 사람들이 내
1: 네.
0: 초상권 왜 내 권리 침해했냐 이 소송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1: 네.
0: 이런 유형의 소송일 줄은 몰랐습니다.
1: 네, 그래서 이제 사생활이 무단으로 열람이 네. 됐다가 밝혀지면서 이제 소송이 진행 중인데 이게 3월 달에 시작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긴 여정이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0: 그렇게요. 그리고 보통
1: 네.
0: 미국에서는 이 소송을 유지하고 진행하는 비용이 워낙 크기 때문에
1: 네, 네.
0: 적당하게 타협하고 마무리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1: 네, 네.
0: 이 소송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1: 네.
0: 생각이 드는데 아예 영국에서는 이거 공공장소에서 착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1: 네.
0: 심지어 법정에서 착용 금지했다.
1: 네.
0: 제가 예전에 영국 한번 그 갔다가
1: 네.
0: 하도 궁금해가지고 영국 재판을 방청한 적이 있거든요.
1: 네, 네.
0: 야, 아무나 가도 되더라고요.
1: 네,
0: 들어가서 봤는데 뭐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엄숙하더라고요.
1: 네. 네.
0: 그래서 여기에서 이거 착용하는 거? 그럼 누가 썼는지 이거 물어보는 겁니까? 확인하는 겁니까?
1: 네. 왜냐하면 이제 직접 나와가지고 안경 낀 사람들 다 확인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고서는 안 된다고 나가라고. 대신에 아니면 참석을 할 거면 안경을 제출하고 들어오라고 이렇게
0: 예,
1: 한다고 합니다.
0: 예, 이렇게 하는군요.
1: 네. 근데 사실 이제 뭐 일반 공공장소는 거의
0: 네.
1: 착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식당들도
0: 네.
1: no glasses라고 이제
0: 아.
1: 앞에 붙여놓은 거고요.
0: 그렇군요.
1: 네. 네.
0: 그런데도 많이 팔리고 있다.
1: 네. 700만 개가 팔렸습니다. 지금까지 메타 안경이.
0: 이게 얼마 정도예요?
1: 보통 가격에 69만 원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고요. 어. 레이벤 스타일도 있고 오클린이라고 해서 네. 약간 좀 더 스포츠형 이렇게 여러 가지 제품이 있다고 합니다.
0: 네. 야 이거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자세히 네. 알아볼 텐데 좀 궁금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1: 네.
0: 다음 시간에 뭐 이거 스마트 안경.
1: 네. 아마 또 소송이 네. 나오니까
0: 네, 그러니까요.
1: 후속 보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0: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일이 터지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0: 아, 지금까지 조윤주 외신 캐스터와 외신 이야기 국제 소식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자, 1부 여기까지고요. 저는 2부 경제 돋보기로 돌아오겠습니다.
2: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3: 당연하죠.
2: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3: 여름철 재예방 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2: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4: 계곡에서 물놀이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5: 안전한 물놀이를 위한 계곡과 하천 안전지대 확인법을 알아보겠습니다.
6: 물놀이 전 안내 표지판과 물놀이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사고 장소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혹시 모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인근 응급구조함 위치도 미리 알아둬야 합니다. 계곡물은 바닥이 보일 정도로 깨끗하더라도 수심이 깊을 수 있으니 수심과 유속을 먼저 확인하세요. 폭포처럼 물거품이 보이는 곳은 유속이 빠른 곳이니 안전을 위해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계곡은 바닥에 날카로운 돌과 바위가 불규칙하게 산재해 있어 다이빙 시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물의 흐름이 바뀌는 장소나 폭포 아래 형성되는 물속 소용돌이는 반드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5: 계곡과 하천 안전지대 확인법 꼭 기억하세요.
7: 보통 노래를 말할 때 말로는 노래와 인생이 같이 가는 것이라고 하는데 절대로 노래에 인생을 안 걸어요, 사람들이. 인생 전체를 거기에 건다면 포기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젊었을 때, 제일 잘할 때만 하고 그만두면 그게 되겠어요? 늘 새로운 게 있는 거예요, 몸으로 하는 것은. 사람의 몸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습과 그 결과는 완전 정비례한다고요. 처음에 재주로 할 때는 차이가 나요. 그러나 그게 3-4년이 지나면 차이가 안 나기 시작하고 5-6년이 지나면 이젠 반대가 되고 10년 지나면 소질했던 것은 다 무효예요. 그러니까 계속하라는 거예요. 가수 송창식 씨의 말입니다.

0: 경제 뉴스를 쉽게 풀어드립니다. 경제 돋보기.
1: 경제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경제 돋보기. 오늘도 김대호 경제학 박사,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반갑습니다.
1: 네. 아니 그 조금 전에 시작하기 전에 혼잣말을 좀 하셨어요. 네. 웃으면서 해야 된다.
2: 네, 맞습니다.
1: 예, 예.
2: 네.
1: 아니 평소에도 네. 예. 계속 웃으시면서 네. 부드럽게 온화한 표정으로 저희에게 경제 이야기 전해주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네. 코너입니다.
2: 세상이 네. 나를 속일지라도 나는 항상 웃으면서 네. 세상을 향해서 웃음을 줘야 그것이 이 세상이 다 잘 되는 길이 아닌가. 그런데
1: 네.
2: 요즘 경제가 좀 어렵다 보니까 제 네. 방송하는 표정이 좀 찡그러졌던 것 같아요.
1: 그래요?
2: 그래서 댓글 주신 예. 많은 분들이 네. 김대호 박사 얼굴 좀 펴라. 그래서 다시 반성하고 웃으면서 웃으면서 우리 대화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1: 아니 그런데 박사님 웃으면서 대화할 주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웃을 수 있어요 이거 얘기하면서 화가 나지 않을까요?
2: 그럴수록 웃어야 됩니다.
1: 아 네. 웃으면서 네. 네, 화내주십시오.
2: 네. 네. 네. 웃으면서 지적은 정확하게
1: 아니, 지적을 정확하게 네. 해주시고요. 네 화를 낼지 말지는 또 청취자 그리고 네. 영상 보시는 시청자들의 몫이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아니 그러잖아 오늘 주제가 이제 부동산 그리고 또 세금
2: 네.
1: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잖아요. 네. 이거 얘기하면 그냥 후루룩 또 다 진행이 돼버리거든요. 그래.

0: 그래서 네. 까먹을까봐 제가 박사님의 근황을 한번 좀 짧게 좀 소개를 해드려도 됩니다. 네. 박사님. 예. 아니 그렇게 바쁘신데 또 책을 쓰셨어요?
1: 예.
0: 예. 예. 제목이 돈의 질서.
1: 예.
0: 예. 오늘 이 책, 야, 이 책도 저희가 좀 읽어봐야 되고 돈의 질서.
1: 예.
0: 아, 돈과 질서.
1: 예.
0: 돈에는 질서가 있습니까?
1: 아, 그렇습니다. 예, 손수 앵커님이 항상 시간을 여유 있게 안 주시기 때문에
0: 네네.
1: 한 시간 그렇죠. 두 시간 안 주고 네. 10분 20분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이제 이 방송만으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책도 하나 쓰기에 이르렀습니다.
0: 어, 야.
1: 그런데 요즘요 미국이든 일본이든 또 우리나라든 사실 통화량을 엄청나게 풉니다.
0: 돈이 풀렸다.
1: 예, 돈이 지금 계속 지금 풀고 있습니다.
0: 네.
1: 그런데 유동성은 풀렸다는데 내 주변에는 그 돈이 잘 안 보여요. 자, 그런데 이것은 돈의 질서가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돈의 질서라는 것은 돈의 흐름, 돈이 어디로 흐르고 있느냐. 자, AI 인공지능 시대잖아요.
0: 네.
1: 과거의 산업혁명 시대 때는 공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거나 그 근로자를 잘 써서 생산성 혁명 일으키는 사람 돈 벌었습니다.
0: 그렇죠.
1: 고천에 가면 네. 농업 시대에는 들판에 나가서 새벽같이 일하는 사람이 돈을 벌었는데
0: 그렇죠.
1: 인공지능 시대에 열심히 일한다고 돈 벌까요? 자, 이건 돈의 흐름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일하는 것도 머리 쓰는 것도 대부분은 인공지능에 맡기면 되거든요.
0: 예.
1: 자, 이런 시대에 어떻게 돈의 흐름을 바라볼 것인가 이런 데 대해서 나름대로의 생각을 정말 부끄럽게도 조금 정리해봤습니다.
0: 네, 저희가 이 경제돋보기 항상 이제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서둘러가지고 막 급하게 진행을 하는데 또 차분하게 박사님의 생각을 또 한번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 사실 좀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네.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1: 예.
0: 그리고 요거 경제 얘기지만 그냥 곧바로 정치 이야기로 전환될 수가 있고
1: 네.
0: 또는 오해를 받을 수가 있고
1: 네.
0: 요즘에 아 이게 참 그런 오해가 너무 많이 이루어져가지고 저도 당황스러운데
1: 네.
0: 경제 얘기하다 보면은 너 누구지? 너 누구 지지하지? 너 어떤 편이지? 너 누구랑 뭐 친하지? 이런 쪽으로 이어지거든요.
1: 네.
0: 괜찮으시겠어요 오늘?
1: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이데올로기가 뭔지도 모르고 어떤 편향성에 대해서 어떤 방향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다만 정통 경제 이코노미스트를 지향하면서요.
0: 네.
1: 경제적으로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생각을 해왔고.
0: 그래서 박사님이 또 좋은 겁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가 낸 83대책, 83대책이라는 것도 경제적으로 어떤 파장이 있는가
0: 네.
1: 좀 담담하게 짚어볼까 합니다.
0: 예.
1: 우선 83이란 말이요.
0: 네.
1: 경제학자들은 깜짝깜짝 자다가도 놀라는 날이에요. 83 조치.
0: 무슨 날이에요? 8월 3일이? 예. 떠오르는 게 없는데요, 저는?
1: 경제 역사에 보면요.
0: 네.
1: 박정희 정부 시절 박정희? 10월 유신
0: 예.
1: 그 즈음에 정부가 83 조치라는 것을 단행을 합니다.
0: 혹시 뭐 그 사채 뭐 금지 뭐
1: 그렇습니다. 예. 개인 간에 돈 빌려준 거 있잖아요.
0: 예.
1: 오늘로 신고해.
0: 네.
1: 그리고 이제부터 당분간 갚지도 말고 또 청구하지도 마.
0: 예.
1: 사채 동결을 해버린
0: 동결.
1: 겁니다.
0: 여러분 제가 좀 자랑 좀 할게요. 이거 원고에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
1: 예.
0: 네, 제가 그래도 눈치껏.
1: 아, 그렇습니다. 사채 동결. 그게 경제 엄청난 파장을 줬습니다. 물론 모든 조처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동반수반하니까
0: 예.
1: 이것이 절대적인 선이고 절대적인 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은데요.
0: 네.
1: 자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귀국을 하고 이 세제 개편안을 83 조처를 이제 보시고 새로운 뉴 83 조처 세제 개혁안인데 이걸 보고 국민들의 비판이 많은 것 같아.
0: 네.
1: 그래서 이것이 확정안이 아니다.
0: 그렇죠.
1: 입법 예고한 거거든요.
0: 개편 아니죠, 아직.
1: 예, 개편 아니고 입법 예고한 거고 그걸 가지고 또 국회로 가니까
0: 네.
1: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조정하라 이렇게 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0: 당장 민주당 여당에서도 이대로 가면 안 된다.
1: 네.
0: 특히 수도권 지역구인 의원들이 이거 안 된다라는 네. 의견을 지금 강하게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1: 예. 전 뭐 정치는 잘 네. 모르고요.
0: 그건 제가 할게요.
1: 예. 그래서 이제 그 대목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이번에 바뀐 그 세제 개편안이 도대체 뭐냐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0: 맞아요.
1: 국민들도 정확한 의견이 형성될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좀 빨리 우리가 네. 뜯어볼 필요가 있다. 이 보도자료만 어허. 무려 250페이지예요.
0: 보도자료가요?
1: 예, 보도자료 250%고 상세 설명자료까지 보면 500장이 훌쩍 넘어가는 어마어마한 거의 뭐 자료 폭탄이에요.
0: 아니 박사님 근데 이거 지금 오늘 남은 시간이 한 20분도 안 되는데

0: 이건 1시간 주실 예. 것으로 믿습니다.
1: 야, 아니 잠깐만요. 야, 이거 박사님 아니고서는 예. 이 시간대에 할 수가 없어요, 지금.
0: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요점만 정리해서 도대체 무엇이 바뀌었느냐.
1: 네.
0: 좋다 나쁘다는 각자가 판단하는 것이고요.
1: 그렇죠.
0: 자, 무엇이 바뀌었냐. 우선 이 첫 번째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양도세라고 봅니다.
1: 양도세.
0: 예. 예. 많은 사람들이 이번 조치를 보고 보유세, 종부세를 올렸다.
1: 네.
0: 물론 올렸습니다.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올렸습니다. 한꺼번에 200%씩 올리는 사실 세금을 이렇게 한꺼번에 올리면 경제 예측 가능성이 다 무너지거든요.
1: 어허.
0: 이것은 아무리 나쁜 어떤 소득이라 하더라도 징벌적으로 때리다 하더라도 네. 예고하고 단계적으로 때려야 되는데 한꺼번에 200%씩 몇 년을 올려버린다? 그럼 그건 망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보유세 얘기는 두 번째 문제예요.
1: 두 번째. 예.
0: 이 많은 그 사람들이 예. 지금 놓치고 있는 게 양도세 장특 공제란 건데요.
1: 양도소세 장특 공제라면 장기 보유한 사람들에게 뭐 특례를 제공하는데 이제 그걸 없애겠다 이런 건가요?
0: 그렇습니다. 사실상 거의 없애지는 겁니다.
1: 사실상 없어진다.
0: 예, 사실상.
1: 사실상.
0: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 좀 다른데요. 이 장특 공제가 뭐냐?
1: 네.
0: 자, 예. 장기를 가진 특기자를 도와주는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1: 네.
0: 사실 인플레 해치입니다.
1: 벌써 좀 어려워집니다.
0: 예. 예. 물가가 오르니까.
1: 네.
0: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집을 40년 전에 1억에 샀어요.
1: 네.
0: 그런데 물가가 계속 올랐잖아요.
1: 예.
0: 그런 집 중에 지금 100억짜리도 있습니다.
1: 그렇겠죠.
0: 100배 올랐는데 물가도 100배 오른 게 있거든요. 50년 동안.
1: 오.
0: 그런데 양도세라는 것은 팔 때 가격에서
1: 예.
0: 취득 가격을 빼서
1: 네.
0: 거기서 공제를 빼고 과표 만들어가지고 양도세율 때리는 거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그러니까 그동안에 얼마 올랐느냐 이것이 과표가 되는 거예요.
1: 네.
0: 그런데 10년 전에 산 사람하고 5년 전에 산 사람하고 물가 상승 폭이 다른데
1: 그렇죠.
0: 과거에 산 사람일수록 양도세 과표가 높지 않겠습니까?
1: 네.
0: 그러면 이게 오래 보유한 사람은 물가를 해치하는 물가 상승분을 상쇄해준다 해서 그만큼을 세금에서 까주는 거예요. 사실 물가 상승분을 빼주는 거예요.
1: 예.
0: 이게 무슨 뭐 특기자 보호 제도는 아니라고요.
1: 예, 예.
0: 그런데 이번에 크게 우선 거주하지 않으면
1: 네.
0: 1주택자라도 장특 공제 못 받게 됩니다.
1: 자, 이게,
0: 이게 그... 단계적으로 없어서 2028년부터는 없어지는데요.
1: 네.
0: 그런데 자기 집에 살아야만 이게 반드시 주택인가? 아니 집은 살기 위해서 사람이 살아야 되는 것이 맞아요.
1: 네.
0: 집은 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다 라는 주장에 100% 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집에 자기 세입자가 살건 자기가 살건 그것은 누구든지 살면 수요 공급상 시장에 기여를 하는 거잖아요.
1: 네, 일단.
0: 그런데 그렇죠. 자기가 그 집에 안 살고 있고 왜냐하면 살다 보면 직장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자기가 임대를 살면서 또 다른 지역에 임대를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1: 그런 경우도 많죠.
0: 굉장히 많습니다. 1주택 특히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수가 여기에 해당이 되거든요.
1: 예.
0: 자녀가 미국 서울서 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서울에 집 한 채 샀는데 또 샀는데 거기 임대 주고 또는 자기는 지방 정근 가서 있다 이런 경우에 양특 공제를 사실상 단계적으로 해서 거주하지 않으면 없애버리는 거예요.
1: 오.
0: 그럼 장특 공제가요. 자, 1억에 샀는데
1: 네.
0: 이제 100억 됐습니다. 그러면 99억의 양도소득세가 생겼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러면 장특 공제가 없이 양도소득세를 계산을 하면
1: 네.
0: 1가구 1주택이라 하더라도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세금이 한 60억 나와요.
1: 야, 그럼 양도차익의 거의 대부분을 가져가는 얘기 가져가는 거네요, 국가가.
0: 예. 그런데 장특 공제가 있으면 세금이 6억 정도로 줄어듭니다.
1: 차이가 너무 큰데요?
0: 그러니까 폭탄이라는 거죠.
1: 아니, 차이가 너무 크네요.
0: 예.
1: 물론 1억짜리가 100억이 됐다는 그런 가정 하에서 한 계산이지만
0: 예.
1: 그보다 뭐 상승폭이 적으면은 뭐 여러 가지 또 적용해서 차액이 차이가 세금 차이가 뭐 좀 줄어들긴 하겠습니다만 예. 굉장히 크네요.
0: 그렇습니다. 근데 1억에서 100억 된 사람은 뭐 좀 극단적인 예라 하더라도 우리 지금 전국 대부분 사람들이 예를 들어 집이 한 20억, 30억, 40억 정도 된다라고 그런 사람들 중에 그 취득 원가가 20

0: 20년, 30년 됐을 경우에는 이게 5억, 10억. 예를 들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분당 집을 파셨는데
1: 네.
0: 현재 거기다가 근저당 설정해서 파셨는데
1: 네.
0: 그게 27억 좀 넘어가는 가격으로 파셨더라고요. 그런데
1: 예.
0: 취득가는 10억이 안 돼요.
1: 그러니까 네.
0: 그 경우에도 약 20억의 양도 차익이 발생했는데 만약에 양특 공제가 없었더라면
1: 네.
0: 그 집은 거의 세금을 15억 정도 내게 되는데
1: 예.
0: 이것은 어림잡아 계산한 겁니다. 비교를 위해서. 그런데 양특 공제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세금 1억에서 1억 그 아래예요. 그러니까 보통 조그만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 양특 공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세금 차이가 20억 정도가 날 수 있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거주자입니까? 비거주자입니까?
1: 지금 거주하고 있지 않죠. 청와대에 있는.
0: 비거주자예요.
1: 예.
0: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만약에 이번에 집을 팔았으니까 망정이지. 안 팔았으면 이재명 대통령도 양특 공제 없으시고
1: 예.
0: 그러면 거기에 청와대 잠깐 가서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오셨다는 이유 때문에 양도세 20억을 더 내야 되는 상황. 이게 이번 세제 개편안의 1번 내용입니다.
1: 네. 이런 그 양도세 관련해서 이제 양특 공제 네. 물론 많은 분들의 생각이 다 다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아니 어쨌든 많이 올랐으면 이거는 불로소득 아니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가지고는 세금 많이 내는 게 맞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도 뭐 당연히 존재할 수 있겠고
0: 아니, 물가가 올랐으니까 실질적 네. 가치는 안 올랐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게 양특 공제의 도입 취지인 것이죠. 그래서 서로 생각이 다른 겁니다.
1: 네네. 그런데 그런 걸 또 떠나서 어쨌든 뭐야? 대통령이 먼저 이거 처리한 다음에 곧바로 발표했어?
0: 그런 건 제가 잘 모릅니다.
1: 네. 그럼 제가 대신할게요.
0: 예.
1: 네. 그러다 보니까 예. 왜 타이밍이 왜 이러냐. 이런 지적들, 논란들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0: 예.
1: 네.
0: 그다음에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종부세의 경우에도 이제 집에 자기가 직접 살고 있지 않으면 종부세를 폭탄을 맞게 됩니다. 그 계속 네. 높아지는데요. 그동안에 종부세가 1가구 2주택이나 정말 초호화 주택을 가진 사람에게 재산세가 있는데 또 하나 매긴 게
1: 네.
0: 이게 워낙 사회적으로 그 사회에 기여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 차별을 많이 한다 해서 세금을 거둔 건데 그래서 그 1가구 1주택인 경우에는 종부세 세율이 낮았어요.
1: 네.
0: 근데 이번에 이제 비거주하고 있으면
1: 네.
0: 종부세 세율이 꽁충꽁충 뜁니다. 한도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자기 집에 들어가야 돼요 무조건 닥치고 자기 집에 들어가야 돼요
1: 그렇죠 누군가는 들어가야 되고 누군가는 내줘야 되고
0: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1: 네네
0: 나 이거 4년 살래
1: 네
0: 하고 안심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1: 네, 임차인.
0: 지금 문자 폭탄이 막 날아가고 있어요
1: 자
0: 우리 계약갱신 청구권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은 내가 들어가 살게 이런 무조건 비워줘야 돼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2년 지났다. 이래서 더 살려고 하고 있는데 특히 요즘 9월달 이사철이에요.
1: 예.
0: 문자가 막 날아가는 거예요.
1: 어허.
0: 그러니까 폭탄이 세입자에게요. 지금 전세 구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가격도 올라가고.
1: 전세 물건이 점점점 주는 추세인 것 같아요.
0: 예. 그런데 나가! 이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목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아니 그 사람이 자기 집에 들어오면 자기 있는 집도
1: 네.
0: 자기 있는 집도 결국 임대를 놓을 테니까 전국적으로 임대 물량은 마찬가지 않겠는가. 뭐 괜히 엄살 떨지 마. 이런 논리도 있어요.
1: 어허.
0: 그런데 그게 그렇지가 않은 게요. 대부분 1가구 1주택이 비거주하는 경우에는
1: 예.
0: 옆집에 살면서 임대 주지 않습니다.
1: 그렇겠죠.
0: 지방에 산다거나
1: 네.
0: 외국에 산다거나 특히 이제 지방 소유자들이 많은데 지방에 살아도 이제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무조건 집을 비우라고 그러고 자기가 주민등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지방 집은 세금이 좀 낮으니까 비워둡니다.
1: 물론 1가구 1주택이지만 투자 목적 또는 투기 목적으로 뭐 인근에 거주하면서 약간 좀 허름한 집에 전세로 살면서 새 집 투자해서 차익을 좀 노리는 그런 경우도 존재합니다만 그거 외에도 정말 내가 피치 못하는 사정이 있어서 뭐 학교 때문에 뭐 직장 때문에 뭐 육아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멀리 사는데 이것마저 이렇게 하면은 이거 뭐 거주 이전의 자유라든지 이런 거 다 제한되는 거 아니냐 침해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0: 예. 네. 그다음에요. 자 지금

0: 초고가 주택을 얘기하는데요. 자, 지금 이 가격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세금을 엄청나게 높였거든요. 그러면 자기 소득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연세 많은 분들.
1: 네.
0: 연세 많은 분들은 뭐 자기가 돈을 벌었든 어쨌든 집을 갖고 있는데
1: 네.
0: 이게 초고가 주택인데 팔지 않으면 세금 감당이 안 돼요. 왜냐하면요.
1: 예, 예.
0: 과거에 종부세에 연세 많은 나이 많은 사람들에 대한 공제가 있었습니다.
1: 오.
0: 이게 굉장히 커요.
1: 예.
0: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 60대 넘으면 돈을 잘 못 벌잖아요. 그다음에 또 오래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이건 투기 목적이라고 볼 수 없다. 장기 보유에 대해서도 종부세가 굉장히 그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번에 눈에 안 보이는 제도 종부세의 그 혜택 주는 면세 한도를 모든 어떤 경우에도
1: 네.
0: 가장 최악의 경우에도 600만 원 이하로 한도를 설정해 버렸습니다.
1: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 겁니까 그러면?
0: 그 내가 나이가 100살이든 200살이든
1: 네.
0: 200살까지 살면 사실 그 소득이 없잖아요. 그럼 나이가 많으면 세금을 좀 깎아주기로 됐다고요.
1: 예.
0: 그다음에 내가 여기 10년 살았다, 20년 살았다 깎아주는데 그 제도는 그대로 있는데 그러나 금액 퍼센트를 계산해서 아무리 높게 나와도 한도가 600억을 넘어가면 무조건 600만 원으로 줄여.
1: 어.
0: 깎아주는 걸 600만 원 이상은 절대 안 깎아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몇 천만 원씩 깎이던 사람은 한꺼번에 이제 깎아주는 게 없으니까
1: 예.
0: 이를테면 이게 노인들 엑소더스
1: 네.
0: 대이주 사건이 터지는 거죠.
1: 아 이게 사실 자산이 굉장히 크더라도 자산이 많더라도 소득이 없을 수도 있다.
0: 예, 그리고 자산이라는 게 소득과 보유 자산은 다른 거예요.
1: 예.
0: 그리고 만약에 자기가 집을 몇 채 가지고 있다면 두 채 이상 가지고 있다면 세금 폭탄을 때려도 남아 있는 집을 팔 수가 있잖아요.
1: 네.
0: 한 채인데 지금 가격이 높아요. 근데 그 동네 자기가 50년, 60년 살아왔어요. 그런데 종부세에 면세 한도를 600으로 잡으면서 나이가 많든 어쨌든 이제 한 푼도 안 깎아줘. 600을 넘으면 한 푼도 안 깎아줘. 이래 되면 세금을 내기 위해서 뭐 많게는 억 단위의 돈을 바치지 않으면 그 동네에 살지 못해요. 그럼 나가야 됩니다.
1: 근데 지금 댓글 굉장히 활발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좀 종합을 해가지고 대표님 저 박사님께 질문 좀 드릴게요. 아니 너무 극단적인 사례를 가지고 네. 이거 이번에 정부의 그 세제 개편안을 폄하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고 그리고 또 네. 아니 집 팔면 되는 거 아니냐 또는 아 좀 작은 집으로 줄여서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세금 낼 돈 없으면 또 아 좀 싼 동네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0: 그런 주장들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손소 앵커님께서 시간을 한 시간을 주신다면
1: 예.
0: 그런 하나하나를 다 따지겠지만
1: 그렇죠.
0: 지금 사례는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어떤 그 특징적인 사례 극단적이라면 특징적인
1: 예.
0: 사례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으니까
1: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다.
0: 예, 예. 이해하시고
1: 네.
0: 그리고 이제 필요하다면 우리 손소 앵커님한테
1: 예.
0: 다시 댓글을 주셔가지고 시간을 늘려달라
1: 네네.
0: 하면 제가 그 질의 응답 들어오는 거 하나하나에 대해 제가 지금 결코 이재명 대통령의 세제 개혁안을 비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다.
1: 맞습니다.
0: 저는 그 이번에 발표한 정책이 보도자료만 250장 그다음에 해설자료까지 보면 엄청 많기 때문에 그중에서 신문 보도된 것보다 조금 특징적인 걸 지금 말씀을 드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1: 네. 사실 저도 뭐 결정권이었고 피디님이 피디님이 해야 돼요. 네.
0: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부부 공동명의인데요.
1: 아, 예, 예.
0: 이 대목은 좀 화가 많이 나요.
1: 이거는 저도 이게 뭐지? 약간 좀 황당함을 느꼈습니다.
0: 네. 저는 제가 제 처한테 한평생 네. 빚을 많이 지고 잘해준 게 하나도 없는데
1: 빚을 주셨어요?
0: 딱 하나 한평생 제가 신세 지고 살지 않습니까? 오히려 저 우리 집사람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예. 지금 살고 있는데
1: 아, 네.
0: 그런데요 제가 한 가지 딱 잘한 게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코노미스트이기 때문에 아주 어릴 때 아니 이건 부부 공동명의가 해야 돼. 그리고 그게 세금 면에서도 유리해.
1: 네.
0: 그래서 내가 자신 있게 딱 반 잘라서 했어요.
1: 네.
0: 예. 아주 옛날에.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이번에 이제 부부 공동명의니까 세금 더 내야 돼. 1가구 1주택인데. 저 1가구 1주택이거든요.
1: 네.
0: 세금 더 내야 돼. 이러니까 제가 이게 이코노미스트로 당신 경제 전망 제대로 분석하는 거야. 이거 다시 우리 가져가든지
1: 아하.
0: 지금 세금을 덜 내는 방법 이혼

0: 다른 거야. 방법 이혼밖에 없는 거지, 이거.
1: 아니 사실 다른 건 몰라도 네. 이렇게 부부가 공동 명의로 해서 반반 부동산을 보유, 주택 보유했을 때 이게 더 낫다. 이거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거였거든요. 이거
0: 정부가 적극 권장하고 여기서 세제 혜택을 줘야 됩니다. 이거는
1: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은 네. 변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야 이게 뭐야?
0: 물론요, 이번에 나온 그 종부세 대책에 부부 공동 명의의 공정가액 비율을 이제 부부 공동명의가 아니면 70%, 공동명의는 80%를 하는 것은, 이것은 뭐 특례 제도로 빠져나갈 길도 있어요.
1: 네.
0: 그런데 소득 수준에 따라서는 특례를 하면 더 비싸지는 구간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큰 차이는 아닐 수 있는데
1: 네.
0: 뭐 집을 팔아야 될 정도까지 심각한 문제는 아닌데, 그러나 저는 세법 개정하는 사람의 기본 팔상 스탠스가 잘못됐다. 아니 이런 것은, 자 지금 세제를 개편하면 이게 공평 과세 한다며요.
1: 예.
0: 합리적인 과세를 한다며요. 어떻게 한 푼이라도 부부 공동 명의자에게 돈이 더 가는, 부담이 가고 특례를 매년 해야 되는, 이것이 합리 세제로 간 거냐. 이런 거로 볼 때 기본 발상이, 이것은 무조건 집 있는 사람이 무조건 때려잡자는. 그러니까 지금 집값이 좀 싸면 아, 집값 싼 사람은 이번에 세금을 깎아줬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구의준 부총리.
1: 네.
0: 그것도 일부 맞아요. 자, 이 집값이 좀 싼 지역에는 종부세 내는 중에 일부. 아예 집이 싸서 종부세 대상이 아닌 지역은 아예 해당 사항이 없고요. 그런데 종부세가 과표가 2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올랐으니까 조금 종부세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지금 정부는 홍보를 하는데, 구의준 부총리는.
1: 네.
0: 이게 또 저는 가짜뉴스일 가능성이 높은 게 보세요. 작년 기준으로 자기 집이 예를 들어서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좀 혜택을 받는 집이라 하더라도 올해 공시지가가 지금 엄청나게 올라 있습니다.
1: 계속 오르고 있죠. 수년째.
0: 예, 그럼 자기 집은 이미 과세가 더 많은 쪽에 편제가 바뀌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어차피 공시 종부세 가격은 6월 1일 시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정부가 12월 말에 또 시장 가격을 반영해가지고 적용하는 거니까, 작년에 자기 집 시세, 작년에 네. 공시지가가 내년에 과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20억대 집을 살려고 난리를 한다고 난리인데, 그 20억대 집도 1년 지나면 세금 폭탄을 맞게 돼요.
1: 네.
0: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상 집 있는 사람 거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영향을 주는데, 그중에 특히 저는 닥치고 1주택자를 이렇게 투기꾼으로 몰고 가고
1: 네.
0: 1주택자에게 세금 폭탄을 안기고 주거권을 위협하는, 이것은 정책을 넘어서서 공권력의 횡포다. 나라의 기재를 흔들 수도 있다. 이렇게 좀 걱정이 됩니다.
1: 저희가 한 이제 수백 페이지짜리의 자료를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중에 아주 요약을 해가지고 핵심만 정말 간추려 가지고 했는데, 시간이 이제 한 25초 남았거든요.
0: 네.
1: 그럼 이제 이거 어떻게, 뭐 만약 수정 보완한다면 어떤 네. 방향으로 해야 되냐? 이것만 짧게 좀 말씀해 주시죠.
0: 예, 형평과세 이재명 대통령 정부의 그 선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걸 하면서도 다만 시장은 시장대로 좀 접근해 줬으면 좋겠다. 그 두 가지 네. 목적을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옵니다.
1: 네. 아, 오늘 웃으면서 하기로 했는데. 아. 예. 네. 인사를 웃으면서 하죠. 네네. 네. 아, 이게 정치권의 의도가 경제 현장에 어떻게 반영되고 적용되느냐. 이게 또 중간에서 왜곡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 우려되고요. 이런 거 잘 좀 보완하기를 박사님과 함께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호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Walk it, walk it. 언제
1: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2: 자, 부동산의 세금 얘기했더니 이야기가 정말 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이거 이어서 정치권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국민연료 선연료.
1: 대한민국 가굴번지 인천. 인천에서 열리는 올해 마지막 가구박람회. 가구, 소파, 테이블과 다양한 홈리빙 제품들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는 인천 가구박람회. 9월 3일부터 6일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리는 인천 가구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본행사는 인천광역시가 후원합니다.
2: 할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세요.
3: 그래, 우리 강아지도 무사히 잘 놀고 있어라.
4: 나이가 들수록 무사한 하루가 가장 큰 안부가 됩니다.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하루, 어떻게 만들까요? 운전할 땐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차로에선 속도를 줄이세요. 길을 건널 땐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좌우를 살피며 건너세요.
3: 오늘도 무사히 도착했네.
4: 작은 안전습관이 오늘도 무사고를 만듭니다.
5: 교통안전 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6: 이 캠페인은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7: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8: 당연하죠.
7: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8: 여름철 재예방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7: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9: 퀴즈 하나. 서울에서 1시간. 수도권 유일의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
10: 기업이 주목하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9: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10: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9: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번에도 퀴즈! 평당 84만 원.
10: 부담은 낮추고 경쟁력은 높인 산업단지는 어디일까요? 정답은
9: 연천 BIX 은통 일반 산업단지.
10: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9: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1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2: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13: 3인 3색의 정치 토론. 3색 정치 토크.
14: 2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CBS 주말 뉴스쇼. 3부는 정치입니다. 3색 정치 토크. 한 주간의 정치권 주요 이슈를 3명의 서로 다른 시선으로 토론하는 시간이죠. 자, 오늘 모신 세 분입니다. 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 송영훈 국민의힘 전 대변인, 그리고 김종일 시사저널 기자와 함께합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엄마 손은 약손, 엄마 마음 마더스. 건강하고 행복하게 엄마 마음 마더스.
2: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마더스 제약.
1: 엄마 손은 약손, 마더스 제약. 소리 질러!

0: 미래 인쇄산업을 선도하는 전시회 K-프린트 2026이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고양 킨텍스 전시장에서 개최됩니다. 인쇄, 라벨, 패키징, 골판지, 사인, 텍스타일까지 인쇄산업의 내일을 만날 수 있는 이번 K-프린트 전시회는 2026 세계인쇄회의와 함께 개최됩니다.
1: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2: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SM
1: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3: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4: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5: 경복. 기업이 잘 되는 경복. 천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6: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복대학교.
7: 삼색 정치 토크 오늘 모신 세 분입니다. 박성민 민주당 최고위원,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김종일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8: 네, 안녕하세요.
7: 네, 아니 기자님 헤어스타일이 약간 좀 바뀐 것 같아요.
8: 아 그래요? 네. 오늘 아침에 출근하다가 비가 네. 와가지고
7: 아.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네. 우천에 의해서 네, 네 그렇군요. 네, 세 분 보니까 예 반갑습니다.
9: 예, 네, 반갑습니다. 예,
7: 어, 목이 메요 지금. 네, 아, 네. 아 네. 정치 얘기 시작하면 약간 또 좀 분위기도 좀 가라앉고 뭐 또 서로 얼굴 붉히는 얘기도 또 하고 또 시청자들끼리 그러다 보니까 시작하기 전에 좀 화기애애하게 좀 인사를 좀 먼저 나누는 게 좋다. 선 인사, 네, 선 인사 후 토론으로 네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번 주에 뭐 정치 토론 이슈는 아닙니다만 이 친일 또 친일파 논란 관련해서 배우 하영 씨, 예, 저는 사실 드라마를 많이 안 봐가지고 잘 몰랐는데.
9: 응, 많이 나오셨어요.
7: 네. 왜? 아 드라마도 많이 보십니까?
9: 네, 많이 봤는데 아, 나오셨습니다.
7: 네. 오늘 저희 네 명 중에 유일하게 네, 드라마를 그래도 많이 보시고, 네. 아, 또 드라마 또 많이 보는 게 또 소통의 또 예, 소재가 네. 되니까. 예. 네, 그 선조들의 어떤 그 자랑, 집안 자랑하다가 오히려 정치인들이 여러 가지 막 지적하고 정당에서 나서는 것보다도 이 광복절 맞아서 이 친일 논란 엄청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시민들이 직접 찾아내고 있거든요. 어디까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광복절인데 독립운동에 나선 우리 선조들 네. 고맙다는 마음, 네. 감사하는 마음 잊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나저나 오늘도 할 얘기 굉장히 많은데요. 자, 이재명 대통령 직무수행 관련해서 긍정평가가 취임 후 최저치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리고 부정평가가 더 높다, 더 많다 이런 얘기까지 그리고 부동산 정책이 이런 부정평가의 요인으로 크게 또 꼽히고 있습니다. 기자님,
8: 네.
7: 이게 어떤 특정 여론조사만의 수치가 아니라 추세가 좀 이렇다고 봐야겠죠?
8: 네. 흔히 정치권에서 여론조사를 3대 여론조사라고 하거든요. 한국갤럽이랑 MBS, 리얼미터. 이게 전화면접조사도 있고 ARS 면접도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다 앞자리가 4자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40%대로 주저앉았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위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득표율이 49%였거든요.
7: 네.
8: 그런데 이제 그거를 하회하는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이 위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지금 정치권에서 이런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데드크로스를 맞았는데 이게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섰다라는 거거든요.
7: 네.
8: 근데 이제 관건은 이거예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과연 지지율이 바닥일까? 아니면 긴 터널의 입구일까? 그러니까 바닥이라고 했으면 바닥을 치고 올라갈 수도 있을 텐데 네. 긴 터널의 입구라고 하면 이제 하락세밖에 없다라는 되게 무서운 이야기가 되잖아요.
7: 무섭죠.
8: 예, 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위기다, 대위기다라고 이야기되는 거는
7: 네.

0: 한국갤럽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6.3 지방선거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60%대였어요.
1: 두 달 전이네요.
0: 예. 그런데 5월에서 6월 사이에 한번 빡 내려가고 7월에서 8월 사이에 또 한번 빡 내려가는데 네. 앞에는 사법적인 이슈였어요. 공소 취소 특검 추진이라는 정치적 이슈가 주어

0: 관련한 그 수장들을 관련 부처 수장들을 교체하거나 이럴 수 있는데 그리고 공소시효 특권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민감한 유권자층이 사실은 제한적이에요.
1: 그렇죠.
0: 예. 그런데 부동산 이슈는 그렇지 않아요. 그 이슈가 남녀노소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모두가 다 그걸 주목하고 예민하고 사실 그리고 부동산 이슈는 문제가 생겼다라고 해서 그게 바로 선회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다.
1: 예.
2: 이 데드크로스의 시점이 역대급으로 빨라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 2개월 2주 만에 한국갤럽 조사에서 국정수행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역전됐습니다. 네. 자, 제가 방금 전에 1년 2개월 2주라고 했는데 박근혜 정부 때 이게 언제 역전되는지 아세요? 한국갤럽 기준으로.
1: 언제요?
2: 1년 3개월 3주였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때보다 더 빨라요, 심지어.
1: 큰 차이는 아니네요.
2: 큰 차이예요. 왜냐하면 아, 문재인 정부나 그 밖에 다른 정부는 윤석열 정부를 제외하고는 네. 이것보다는 보통 역전 시점이 더 늦어요.
1: 어허.
2: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그 취임 직후에 지지율의 좋은 기세를 생각해보면
1: 네.
2: 이럴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텐데 생각보다 큰 위기에 놓여있다. 라는 점 말씀드리고
1: 네.
2: 이런 걸 촉발시킨 요인이 부동산인데 김종일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을 선회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83 부동산 증세로 비거주 1주택자를 겨냥하면서 똘똘한 한 채 들어가서 살아라 라는 정책을 내놓은 셈이잖아요. 그런데 네. 이틀 전에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이제 전세대출도 못 받게 하겠다라는 걸 또 추가로 내놨습니다. 그러면은 똘똘한 한 채 제발 반드시 꼭 들어가서 살아라. 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 집에 살고 있는 전월세 세입자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못할 거 아니에요. 집주인이 들어와서 산다고 하면.
1: 네.
2: 그리고 다른 전세를 얻으려고 돌아다녀보면 이미 매물은 시가 마르고 몇 억씩 올라있고 이런 상황들이 앞으로 우리 앞에 펼쳐질 겁니다. 그러면은 정책에 대응할 수단이 가장 적은 무주택자가 직접적인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 양상은 앞으로도 상당히 심각하게 전개가 될 거예요.
1: 자, 이렇게 부동산 관련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거나 또는 직접적으로 불만을 가져서 이게 정권 지지도에 영향을 미친다면, 자, 이거 반전의 계기가 뭐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지금 여당 의원들 중에서도 특히 수도권 지역구 의원들은 이대로 안 된다. 이거 바꿔야 된다. 이대로 가면 총선을 해보나 말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이거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고. 어때요, 민주당은?
3: 지금 민주당 뭐 분위기 안 좋죠. 왜냐하면 이거 그 지금 일단 당 내부에서 이 부동산 문제를 심상치 않게 이제 보고 있어요. 특히 이제 서울 지역의 의원들이 좀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대로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정책대로 가면 안 되고, 뭐 너무 이제 세금을 부과하는 속도나 이런 것도 너무 가파른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민주당에서 이미 그 의원총회 통해서 의견 수렴을 또 하기도 했었어요. 물론 뭐 비공개 의원총회이긴 했지만 내용은 어느 정도 또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1: 네.
3: 결국에 이제 분위기를 들어보면 서울 지역 의원들은 아, 이 부분을 좀 어떻게든 이제 청와대와 좀 조정을 해보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지금 대통령께서도 뭐 완전히 닫아두신 것은 아니고 이제 뭐 국회의 논의라던가 이런 부분을 또 보시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뭐 전대 국면이 이제 저희가 곧 끝나니까 지금 상황에서 의원들로부터 의견 수렴 받았던 거 그리고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부동산 특위도 이제 확대 개편을 또 했거든요.
1: 네.
3: 그렇다는 것은 사실 지금 이 부동산 문제 심상치 않고 서울의 지역구를 기반으로 둔 의원들이 지금 많은 상황이잖아요.
1: 그렇죠.
3: 그러니까 지역구에서 들려오는 얘기들이 지금 심상치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누구보다 지금 현장에서 아 이거 아니다. 이거 정부 정책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이 부분을 정부랑 조정하려고 조정안을 좀 마련해서 협상을 좀 할 것 같습니다.
1: 그런데 이렇게 민주당 의원들도 뭔가 이제 우려하고 좀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낼 정도면 그럼 정부는 이거를 왜 이렇게 밀어붙이는 겁니까?
0: 일단 그 취재를 해보면 네. 청와대랑 그 이제 정부 여당의 입장이 처음에는 그렇게 다르지 않았었어요.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그러니까 지금 언론과 야당에서는 세금 폭탄이라는 프레임으로 비판하고 있지만 처음에 이재명 정부에서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 라는 프레임을 걸었었고 이거에 대해서 되게 자신감을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1: 아, 예,
0: 불과 얼마 전까지 두 달 전까지만 해도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60% 중반대였어요.
1: 예.
0: 그러니까 되게 힘있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큰 성과 이재명 정부의 가장 큰 자산이라고 이야기됐던 거는 실용주의였잖아요.
1: 네.
0: 그리고 야권에서조차 제가 국민의힘 의원들 취재하면 이런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아니, 얄밉지만
1: 네.
0: 이재명 대통령 일은 잘해. 이런 이야기가 있어.

0: 있는데 이게 불과 두 달 만에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있어요. 그 성과주의적 이미지가.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 그다음에 지금 여권이 선거의 필패 공식인 세대 포위론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하나씩 짚어볼게요.
1: 네.
0: 2030 청년과 6070 장년층은 되게 빠르게 떠나보내고 있는데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로 2030 여성들 등 돌리게 만들었고 레버리지 ETF로 청년 세대 부글부글 끓게 만들었고 공소 취소 이제 밀어붙여가지고 중도층 되게 환하게 만들었고 연임 개헌으로 올드민주당 떠나게 만들고 다시 전월세난으로 청년세대랑 신혼부부들 되게 환하게 만들었는데 방금 우리가 아까 김대우 박사님 살펴봤지만 세금폭탄으로 6070들 또 이탈하고 있어요. 이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네. 이재명 정부가 지금 스스로 선거연합을 다 해체하고 있는 거예요.
1: 왜요?
0: 그러니까요.
1: 왜 이러죠?
0: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아까 박성민 최고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역구에서 여론 그 유권자들 만나봤더니 이러면 큰일 나겠구나. 내년 4월에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서울시장 선거 그다음에 2028년 총선까지 이러다가 진짜 큰일 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부랴부랴 비공개 TF하고 회의하고라고 해서 청와대에서 공급대책 발표하게 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빠르게 하겠다라고 얘기까지 끌어낸 상황인데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전후가 바뀐 거죠.
1: 아니 근데 송영은 전 대변인께 여쭤보고 싶은 게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비주류로 시작해가지고 뭐 대통령이 됐잖아요. 대통령이 당도 접수를 하고 그런데 그동안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표되는 거 위주로 한다. 이득되는 거 위주로 한다. 그래서 성공한 거다. 정치적으로 이런 평가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뭐 저라고 할게요. 제가 알지 못하는 야 이게 표가 떠나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 도움되는 거 아니야? 이게 결과적으로는 계산기 두드려보면은 이득이라고 보고 밀어붙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2: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이재명 대통령도 크게 다르지 않던데요. 우리가 그걸 약 20여일 전에 부동산 국민 대토론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전세 대출을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한다든가 또는 재건축 재개발의 순공급 효과가 의문시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대통령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 인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줬어요. 그런데 네. 이제 그런 것들이 과연 표가 되느냐라고 하시는데
1: 네.
2: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현 여권에서 재건축 재개발을 백안시하는 것은 그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가 걸려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재건축 재개발이 대규모로 일어나면 네. 그 지역의 지역구민들이 대거 바뀌고 네. 나중에 그 지역에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면은 아무래도 유권자들이 더 보수화될 수 있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저는 상당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해관계 때문에 자기 지역에 재건축 재개발하는 곳이 있으면 도와주는 신용만 하지 정말로 적극적으로 되게끔 하진 않아요. 그리고 그런 인식을 이재명 대통령도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데
1: 예.
2: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시장에 공급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매매시장에서의 공급을 억지로 쥐어짜내려고 해요. 그러다가 나온 게 비거주 1주택자에게 세금을 늘리고 무엇보다도 2029년부터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못 받게 해서 집을 팔 때 그러면은 너는 들어가서 살아라. 그렇게 소유와 주거를 일치시켜라라고 하는 건데
1: 네.
2: 사실 1주택자는 1주택자잖아요. 투기꾼이 아니에요. 그래서 소유와 주거가 일치되는 여부는 집값 상승 여부에 본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거주 1주택자는 전월세 시장에 고마운 공급자예요. 그런데 그 공급자를 없애버리는 일을 정부가 앞장서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부동산에 대한 오도된 인식부터 교정을 해야 됩니다.
3: 근데 좀 뭐 저는 개인적으로 뭐 대통령께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지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네. 결국 중요한 게 이제 그동안 우리가 그냥 마치 시장의 질서인 것처럼 이제 방치해 왔던 것이 결국 이제 비정상적인 집값. 뭐 집 한 채로 그 평생 어떤 불로소득을 얻어가는 그런 상황들 혹은 뭐 여러 채를 가지고 있거나 뭐 그것이 이제 단순히 정말 필요에 의해서 삶의 필요에 의해서 쓰시는 분들보다 뭐 투기 이를 위한 어떤 수단으로 집을 활용했던 그런 순간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지적되어 왔던 문제점을 개선하시고자 저는 시장 정상화라는 표현도 쓰시는 것이고 거주 중심. 실제로 이제 거주하는 중심으로 이 부분을 이제 제도를 좀 나눠서 보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신 것을 이해가 되는데 다만 좀 우려가 되는 것은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여러 뭐 현장에서의 문제점이 나타날 수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사실 정부가 했던 얘기가 있잖아요. 이제 세금은 최후의 수단이다. 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세금으로 집값 잡는 거는 최후의 수단이다 이런 말씀들을 해오셨기 때문에 결국 제가 우려되는 건 이 정부의 어떤 일관성이나 이 정책적인 기조 자체가 크게 한번 바뀌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게 저는 이 국민들께 좀 신뢰를 잃을 수 있는 혹은 안정감을

0: 이룰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제가 느꼈을 때, 뭐 방향도 방향이지만 지금 계속 어떤 예외 사례에 대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거 과세 예외 사유 중에 뭐 이건 추가되냐, 이거는 왜 추가 안 되냐. 뭐 예를 들면 내가 손자 손녀 보러 잠깐 이제 이집 떠나 있어야 되는데 그럼 이것도 내가 문제가 되는 거냐. 뭐내 애들 교육 때문에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예외 상황들에 대한 공방이 벌어지게 되면서 이게 정책에 좀 수정될 가능성들이 계속 생기고 부처에서도 이거 검토 한다라고 하니까 그럼 약간 정돈되지 않는 느낌이 계속 펼쳐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속도전은 저는 공급에서 필요한 것 같고 지금 이 세제 개편 문제나 이 규제와 관련한 문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정리해서 정부가 입장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저 방금 박성민 전 최고 말씀에 100% 동의하면서
2: 네.
1: 그러면은 이재명 정부가 왜 이렇게 디테일에 약했을까, 놓쳤을까라고 생각하면
2: 네.
1: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나이브한 생각에서 왔다고 생각해요.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했었냐면은
2: 예.
1: 집값 잡는 것이 계곡의 불법 시설 정비보다 쉽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결코 그렇지 않잖아요.
2: 아니죠.
1: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는 대한민국 사람들의 주거, 의식주의 주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이고 또 자산 증식, 상승 사다리의 핵심 중에 하나잖아요.
2: 예.
1: 그게 어떻게 계곡 불법 시설 정비보다 쉽겠어요? 너무 쉽게 나이브하게 접근한 거예요. 그러니까 디테일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그 디테일을 하나하나 다 촘촘하게 아주 세밀하게 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되게 방금 박성민 전 최고 말씀 주신 것처럼 되게 나이브하게 접근했기 때문에 정부도 나이브하게 준비한 것 같아요. 제가 그 김지엽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의 이 메시지가 되게 통렬했는데
2: 예,
1: 이렇게
2: 뭐예요?
1: 이야기하더라고요.
2: 네.
1: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풍차와 싸우는 돈키호테와 같다.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가상의 적을 향해 돌격하는 돈키호테
2: 네.
1: 같다라고 하면서 적은 다른 곳에 있는데 풍차와 싸운다라고 하면서 배고픈 사람들과 서민을 위한 정책이 필요한데 배 아픈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2: 제가 아까 좀 표현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못 했습니다만 이게 오히려 표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했던 게 바로 이 부분이 아닌가 싶네요. 또
1: 네.
2: 들어보니까 오히려 이제 자산가 또는 부자 아니면 좋은 지역에 집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한 배 아픔 또는 분노 이런 것들을 좀 자극하면서 이게 결국은 플러스야.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닐까라는 좀 못된 생각도
1: 그러니까
2: 하고 있습니다.
1: 최대한 선회하면 핀셋 증세를 해서 K 완급화를 일부 해결하고 아까 얘기했던 투기적 수요, 그다음에 엄청난 불로소득을 거둔 거에 대한 세금 정상화를 하겠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죠. 근데 그렇다라고 하면 풍선 효과가 있지 않게, 그다음에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세입자를 위한 정책이 세입자를 더 힘들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펼쳐진 거죠.
2: 네.
0: 사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그뭐 표되게 하기 위해서 이 부동산 정책을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시선에는 좀 동의하기가 어려운 게
2: 네.
0: 사실 대통령도 아셨을 거예요. 이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뭘 내놔도 욕먹을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하거든요.
2: 그렇긴
0: 사실
2: 하죠.
0: 그렇잖아요.
2: 예.
0: 이해관계가 굉장히 갈리는 곳이고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이 정책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극명하게 갈리는 게 결국 부동산 정책인데 이 정부의 기조 자체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라는 것을 내건 이상 이건 사실 어떤 저항이나 반발 이런 게 불가피하다라는 것은 분명히 아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대통령께서 뭐 표되는 길을 가기 위해 간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 그러니까 어쨌든 뭐매 정부마다 부동산이 이슈지 않습니까? 결국 그게 한국 시장에서 특히 부동산이 갖는 어떤 자산으로서의 굉장히 특별한 의미, 혹은 그것이 이제 삶에 미치는 어떤 지대한 영향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대한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이라도 조정하시려고 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3: 다른 모든 걸다 떠나서
2: 네.
3: 이재명 대통령은 설령 표가 되기 위해서 어떤 부동산 정책을 한다고 한들 그걸 할 자격 게재가 안 됩니다.
2: 자격이 없다.
3: 본인은 이미 집을 팔았잖아요. 3억 6,600만 원에 산 분당 아파트를 29억에
2: 예.
3: 팔아서 25억 3,400만 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1억 원 조금 넘는 세금을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내면 되는 걸로 세무사들이 그렇게 추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해놓고 본인도 비거주 1주택자였는데 비거주 1주택자는 2029년부터 장기 보유 특별공제 못 받는다. 라고 하고 그다음에 본인도 부부 공동 명의로 그 아파트 보유하고 있었는데 부부 공동 명의로 집 갖고 있는 사람들 물론 전 구간은 아니라고 하지만 유의미한 구간들에서 공동 명의로 갖고 있으면 오히려 보유세가 더 오른다 이렇게 했을 때 국민들께서 그 정책을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옳은 정책

0: 아닌데 심지어 이미 본인은 그런 정책이 나올 걸 모르지 않을 거라고 보이는 상황에서 칩을 먼저 팔았어요. 대통령은 내부자 중에 내부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로서는 도저히 이런 방식의 부동산 정책의 전개는 수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1: 네, 사실 뭐 경제 특히나 세금 관련해서는 이게 어떤 사람의 뭐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 이런 게 총체적으로 다 결국은 영향을 주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모두의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죠.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특히 크게 보면은 부동산 가격을 잡자라는 어떤 목표와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감소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좀 생각들이 다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국민들이 지지를 할 수 있는 지지하는 그런 지점을 잘 찾아가야 되는데 여기서 너무 과하거나 또는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사실 이런 와중에 개헌 얘기가 나왔거든요. 특히나 대통령이 이제 야당의 여러 인사들과 함께 골프를 쳤고요. 특히나 김태호 의원이 골프 친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내놨는데 이게 사실 내각제 아니냐. 그래서 대통령이 내각제로 바꾸는 거 아니야? 그건 개헌 시도하는 거 아니야? 라는 논란이 나오자 SNS에 이재명 대통령이 소신을 밝혔습니다. 자, 이거는 광고 듣고 돌아와서 이어가죠.
2: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3: 저 사무직만 25년 했습니다.
4: 영업직만 22년 했습니다.
3: 퇴직 후 다른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5: 경력을 분석합니다. 업무 관리 능력 발견, 일정 조율 능력 발견.
3: 경력을 다시 보면 새로운 일이 보입니다. 중장년 네일센터는 당신이 해온 일을 앞으로 할 수 있는 일로 이어드립니다. 생애 경력 설계부터 재취업 지원, 기업 맞춤형 채용 연계까지 중장년의 숨은 가능성을 내일로 연결하는 곳 중장년 네일센터.
6: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이 함께합니다.
1: 네, 토요일 아침 2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CBS 주말 뉴스쇼. 시간이 너무 빨리 갑니다. 진짜. 와,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니 뭐 시작하자마자 광고 듣네라는 생각을 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남은 이슈도 굉장히 많은데 우선 개헌 얘기. 근데 개헌, 난 개헌하고 싶다. 내 공약이다 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소신은 중임, 연임. 자, 이거 글쎄요. 그냥 아주 객관적인 얘기를 한 것이냐 아니면 그동안 국회의장의 발언이라든지 법제처장의 발언 이재명 대통령이 한 번 더 하려는 거 아니야? 개헌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해가지고 쭉 하고 싶은 거 아니야? 그거 시동 거는 거 아니야? 왜 본인은 안 한다고 직접 얘기 안 해? 이런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또 나왔거든요. 네. 기자님 어떻게 봐야 돼요?
7: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X에 뭐라고 글을 썼는지부터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게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젯밤에 권력구조 개편 개헌에 대해서 대통령의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4년 연임제로 변경을 해서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 정치가 가능하도록 하자라고 하면서 개헌을 위해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면 수용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매우 의미심장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40년이 지난 우리 헌법은 시대에 맞지 않아 개헌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 대다수의 동의가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바라고 하면서 실제 개헌한다면 구체적인 내용을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개헌에 대한 제 입장은 변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1: 네. 아니 근데 뭐 소신 당연히 존중하고 또 너무 그 지금 헌법이 오래됐기 때문에 바꿀 필요도 있는 거 다 공감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리고도 지금 헌법에 따르면은 이게 아무리 이거를 임기를 바꾼다고 한들 이재명 대통령에 적용이 안 되거든요.
8: 안 됩니다.
1: 그래서 사실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저는 어차피 개헌해도 적용 안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의 충심을 알아주시고 이제 헌법 바꿉시다라고 해도 될까 말까인데. 그거 왜 얘기 안 해요?
0: 그러니까요. 그 정확한 메시지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1: 3초면 되거든요. 3초면.
0: 그러니까 이쯤 되면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은 국민들께서 다 아실 수 있다.

0: 라는 생각이 들고, 이 개헌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가능해지려면은요, 지금 제가 드리는 이 질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정확하게 답을 해야 됩니다.
1: 어떤 거요?
0: 만약에 어떤 형태의 내용과 개헌이 됐든 간에, 네. 그 개헌되는 헌법에 붙이게 이 헌법 시행 이전에 대통령으로 재임하였던 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대통령이 입후보할 수 없다.
1: 아, 이거를 좀 법적으로 한번 좀 뜯어보면은
0: 이렇게 붙이게 정확하게 못을 박으면,
1: 예, 예,
0: 이재명
1: 예.
0: 대통령이 개헌안이 국회에 발의되기 이전에 임기단축 개헌이라는 명목으로 하야를 하고
1: 예.
0: 그다음에 개헌안이 통과된 다음에 다시 대통령으로 제출만다라고 하는 한간의 시나리오를 한낱 낭설로 불식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식하려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질문이 이렇게 정확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즉 네. 현행헌법 128조 2항의 그 개헌안 발의 제한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연임이나 중임 변경 효력이 없다고 돼 있잖아요.
1: 네.
0: 그걸 우회하기 위한 꼼수를 차단하는 게 방금 제가 말씀드린 조항이거든요. 이것에 대통령이 조건 없이 동의하는지를 정확하게 네. 밝혀야 됩니다.
1: 이거 밝히면 간단한 거 아닐까요?
2: 뭐 근데 이미 청와대에서 비서실장, 정무수석 다 나서서 얘기를 했고, 뭐 대통령께서도 이제 그 골프 치시면서 그 야당 중진 의원들한테도 그게 뭐 가능하겠냐, 이게 불가능하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셨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미 대통령의 의중은 뭐 많이 전해졌다라고 생각하고,
1: 네.
2: 근데 뭐 개헌 동력을 지금 이제 다시 만들어가려고 하는 듯한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결국 뭐 야당 의원의 입에서 나왔다는 게 저는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야당 의원이 이제 골프 친 뒤에 이제 골프 친 내용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1: 그러니까 네.
2: 그 상황이 뭐냐면 이제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첫 번째로 이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은 이미 국민의힘 내부에 상실이 됐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를 만나서 개헌을 얘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국민의힘 내부의 중진 의원들을 만나서 여러 이제 국정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개헌과 관련한 논의를 좀 하신 것으로 보이고 의지를 좀 표명을 하신 것으로 보이고, 야당 의원들도 그런 대통령의 의중을 좀 아는 것 같아요. 진정성을 아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국민의힘 내부의 정치적 상황이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 결국 이제 키는 개헌을 하려면 키는 야당이잖아요.
1: 그렇죠.
2: 지금 왜냐하면 개헌 저지선을 갖고 있고
1: 네.
2: 지금 뭐 대통령 연임하려고 이러는 거 아니냐? 이중 개헌해야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불가능하고요.
1: 네.
2: 뭐 그리고 국민의힘이 계속 지금 현실적으로 시스템상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개헌만 얘기하면 이거 이 대통령 연임용이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 의원들을 만나서 야당 의원 발로 개헌 얘기가 나오게 하는 것은 향후에 있을 어떤 야당발 정치 공세를 어느 정도 잠재워보고자 하는 그런 전략들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아니 그런데 대통령 입장이 다 나왔다고 하셨는데 메시지를 섞지 말아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조정식 국회의장의 그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은 국민이 판단할 문제다라고 하는 그 문제의 발언이 있었을 때
1: 네.
0: 강훈식 비서실장이나 홍익표 정무수석이 전한 메시지들은 전부 다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라는 결이었지, 대통령이 연임 안 한다, 그런 걸 할 생각이 없다, 하면 안 된다라는
1: 네.
0: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도 연임 안 한다, 하면 안 된다, 그런 걸 할 생각이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진 않아요. 어제 저녁에 트위터에 올린 내용에도 그런 말은 없습니다. 사실은 조금 전에도 그 대통령이 세금으로 집값 잡겠다고 네. 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우리 박재고가 말씀하셨는데
1: 네.
0: 사실 대선 후보 때 정확한 워딩은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였죠. 그러니까 이렇게 메시지를 좀 섞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야당 의원의 입에서 나왔다는 게 의미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야당 의원의 입을 빌린 거죠. 국민 앞에서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공언을 하는 게 아니고
1: 네.
0: 사석에서 슬쩍 떠보다시피 말을 흘리고 그것이 야당 의원의 입에서 나오게끔 만든 겁니다. 이런 것들은 정치적 비용을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일종의 칩 토크예요. 값싼 말인 겁니다. 아무런 비용을 수반하지 않는
1: 예.
0: 그 게임 이론에서의 그런 어떤 네. 정보 제공을 두고 우리가 칩 토크라고 하는데 그런 것과 다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개헌 추진에 대한 그 의도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히 국민들로부터 불식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3: 저는 개헌은 매우 이중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1: 이중적이요?
3: 예, 개헌은 매우 힘센 사람만 할 수 있어요.
1: 그렇죠.
3: 그러니까 대통령이 추진하는 건데,
1: 네.
3: 근데 실제로 개헌을 띄웠을 때 우리 역사를 살펴보면 어떻게 국민들한테 인식되냐면 노무현 전 대통령 개헌 2007년도에 이야기했어요. 대헌정.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태블릿 PC로 진짜로 운명이 왔다 갔다 하기 직전에 개헌 카드를 던졌어요. 그 경험을 살려보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가 얘기하는 개헌을 봤을 때 어떻게 보여지냐면 국면 전환용이네. 그러니까 개헌은 정말 힘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건데
1: 네.
3: 지금 제일 힘이 빠져고 위기에 닥쳤을 때 개헌은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과 같거든요.
1: 예.
3: 그러니까

0: 보니까 지금 되게 약해 보이는 오히려 역설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는 지금 그 이 개헌 관련해서 이제 청와대나 그다음에 민주당의 핵심 관계자들을 취재를 해 보면은
1: 네.
0: 이거 진짜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당대회 이후에 정말로 네. 그럼 방금 아까 박성민 전 최고 말씀주셨던 것처럼 그럼 정계 개편이나 최소한 국민의힘에서 10명 이상이 빠져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정말 그렇게 하는 거예요라고 물어봤을 때 민주당에서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1: 뭐예요?
0: 청와대 정무라인이 지금 이상하다.
1: 이상하다고요?
0: 상황 판단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다. 지금 조정식 국회의장의 개헌 그 논란으로 개헌 이슈는 일정하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오염됐어요.
1: 아하.
0: 대통령의 연임 개헌 그게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하지만 국민들 뇌리 속에 딱 그 한 문장밖에 들어와 있지 않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대폭락 대위기인 상황에서 개헌을 할 수 있는 동력이 없어요.
1: 예.
0: 그러니까 여당을 취재해 보면
1: 예.
0: 원 포인트로 지금 대다수의 국민들이 동의하는 선관위 개헌도 우리가 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권력구조 개편 개헌을 해요?
1: 네,
0: 쉽지 않아요.
1: 그러네요. 쉽지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제 또 SNS에 글이 올라왔기 때문에 당분간은 또 이 이야기가 오르내릴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오늘 굉장히 또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민주당 전당대회잖아요. 그런데 이거 저희가 결과 나오면 그거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보지 않냐. 아주 뭐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그 싸움의 결과가 나오겠죠. 뭐 곧 이번 주 지나고 나올 테니까.
2: 네, 월요일에 결과가 네네네. 나오게 됩니다.
1: 다음 시간에 오셔가지고 분석 좀 해주시고요.
0: 네.
1: 야 어떤 그 중요 포인트가 있었다, 변곡점이 있었다 등등등. 예, 사후 분석을 좀 세 분께 나중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0: 네, 왜냐하면 지금 전당대 시작하면 방송 끝나요.
1: 아, 끝나요. 한 시간 더 해도 다 못해요. 네, 너무 많죠. 네, 취재 오신 게 많은데 아깝지만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도 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2: 오랜만에 나타난 국민의힘 이슈.
1: 만만치 않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 여당의 헛발질 가까운 것들이 나오는 상황에서도 국민의힘 역시 마찬가지다 이런 생각이 나는데 우선 저희가 짧게 장동혁 대표 지방에 내려갔는데 이거 과다한 의전을 받은 거 아니냐, 공무원들 고생만 시켰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기자님.
0: 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이제 지금 타들어가는 농심, 농민들의 마음을 다스려 보겠다라고 하면서 가뭄 현장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사진 띄워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1: 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네요.
0: 예,
1: 네,
0: 저기 인간 지지대라고 해서 저 네. 상황판 보고를 받고 있는 건데 장동혁 대표가 지금 저렇게 보고를 받고 있잖아요.
1: 네.
0: 근데 아래 보시면은 공무원 분들께서 지금 이제 사실상 인간 지지대로 저렇게 받치고 있어요.
1: 저렇게 판넬 뒤에서 저렇게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받치고 있는 거 저는 몰랐거든요. 그런데 한 명도 아니고.
0: 보기에 네. 얼마나 거북해요. 근데 지금 장동혁 대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몰랐다라는 거예요.
1: 거리가 한 1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0: 일단 두 가지를 지적할 수밖에 없어요.
1: 네.
0: 장동혁 대표는 대체 저기 왜 갔냐는 거예요. 저렇게 할 거면. 차라리 태블릿 PC로 보고를 받든가. 저게 되게 의전이 과해 보이잖아요.
1: 과합니다.
0: 저기 사람이 공무원분들께서 저렇게 할 일이에요. 저게 지금. 그리고 전날 온도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37도였다라고 제가.
1: 아이고.
0: 맞죠?
3: 34도라고 들었는데 뭐 거기서 거긴 것 같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저게 저렇게 할 일이냐고요.
1: 아, 좀 뭐 저 사진 뭐 라디오 청취자분들께서는 직접 보실 수 없습니다만 아마도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거든요. 약간 좀 마음이 아프다고 해야 될까요? 불편하다고 해야 될까요? 요즘도 저러는 것 자체가 저 개인적으로는 좀 이해가 좀 안 되네요.
3: 예전에 그 문재인 정부 때 네. 법무부 차관인가요? 그분이 뭘 그 야외에서 서서 발표를 하는데 비가 와서 뒤에서 공무원 한 사람이
1: 예.
3: 무릎을 꿇고 우산을 받치고 있었던 일이 있었죠.
1: 네, 기억납니다.
3: 저 사진을 보면서 저는 그 사진이 연상됐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정치권이 됐든 또 관계가 됐든 일정한 지위에 있는 분들이 저런 상황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몰랐다고 해서 책임이 없는 게 아니고
1: 네.
3: 뭐 본인은 몰랐다고 이야기합니다만은
1: 네.
3: 주변을 잘 살펴서 저런 상황이 없게끔 만드는 것도 정치인이 현장에서 보여야 될 중요한 네. 덕목인 것이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1: 네네.
3: 장동혁 대표 저길 왜 갔죠? 아니 밀양에 가서 저 뙤약볕에 현장에서 보고를 받으면 비가 옵니까?
1: 기우제를 지나러 갔나요?
3: 아니 그러니까 저거는요 현장에 나오는 공무원들에게도 큰 민폐예요. 저기에 누가 설령 무릎 꿇고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저 판넬을 누군가 저기까지 지지당 같이 들고 왔을 것 아니에요. 저런 거는 그야말로 보여주기형인데 국민들께 아무런 감동도 주지 않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야당 대표로서의 본인의 책무에 충실해야지
1: 예.
3: 자꾸 저렇게 밖으로 나가서 불필요한 논란, 무리 이런 것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 사실 장동혁 대표가 정말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건 더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실제로 몰랐다고 한다면 장동혁 대표가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 이미 그 뒤에서 쭈그리고 계속 들고 있었다. 또 장동혁 대표가 거기 현장을 이탈할 때까지 계속해서 거기에 쭈그리고 있었다. 그래야 장동혁 대표가 모를 수 있거든요. 그럼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
4: 저게 발이 보이지 않을까요? 저는
1: 그러니까 사진 한번 좀 다시 좀 띄워주시죠.
4: 예. 있잖아요. 근데 판넬 밑에 이제 사람이 저렇게 받치고 네. 있으면은.
1: 아니 보이네요.
4: 저 밑으로는 뭐라도 보일 수밖에 없어요. 뭐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본인은 못 봤다고 하시더라도
1: 보였을 것 같습니다.
4: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 저 장면이 되게 모순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결국 이제 장동혁 대표가 저기를 간 명분은 이제 가뭄 때문에 이 뭐 폭염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삶을 살피겠다고 간 거잖아요.
1: 네.
4: 근데 정작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의 삶은 저렇게 못 보는 게 되게 모순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은 몰랐다라고 하면 그만일지 몰라도 어쨌든 저 자리에서 저 뭐 짧지는 않은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보고를 받는 시간이. 저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저렇게 고생하시는 분은 뭔 죄인가 싶어서.
0: 저는 꼭 하나 짚고 싶은 게 저 네. 사진을 보면 어떤 느낌을 드냐면 제가 이제 그 정치권을 정당 오래 출입한 기자로서 다 저기에 당대표가 가면은 선행팀이 있고 일정팀이 있어요. 당대표가 가면은 어떤 사진이 찍히는지가 예. 그 당대표실의 실력이에요.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의 실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설사 저렇게 지자체에서 과하게 의전을 준비했다 하더라도 저렇게 하고 있잖아요. 저 사진이 나갈 거를 국민의힘 팀에서 몰랐다라고 하면 그건 사고인 거예요. 그냥. 그리고 저 사람한테 만약에 박성민 전 최고가 옆에 있었는데 저렇게 있으면 저거 가만두겠어요? 바로 빼지. 저거 당대표가 와서 브리핑 받기 전에 바로 빼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게 정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장동혁 팀은 뭔가 어그러져 있는 거예요.
1: 예.
4: 그러니까 저게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대로 그러니까 뭐 몰랐다라고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고 저런 상황이 벌어진 것 자체가 애초에 이제 그러니까 왜 저기를 가서 보고를 받고 있느냐부터 이제 의문이 되는 상황이어서 저는 장동혁 대표가 또 뭐 실점을 했다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3: 두 분 말씀이 다 맞고 저런 가뭄 현장에 가서 뭔가 현장을 살피는 듯한 사진이나 영상을 건지고 그런 걸 가지고 국민들 앞에서 아, 나는 이런 애민의 지도자다. 라는 이미지를 쌓고 싶었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오산 중의 오산입니다. 그리고 예. 많은 정치인들께서 저 장면을 보고 아 저러면 안 되겠구나. 라는 타산지적으로 삼았으면 예.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 사실 그동안 수해 복구 작업 현장에 가서 망언을 한 국민의원 의원들도 있었고 그리고 또 범죄 피해자와 함께 범죄 피해자를 돕겠다고 모여가지고 오히려 또 부적절한 발언을 한 최근의 사례도 있었고 네. 좀 말조심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 현장 상황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글쎄요 우리가 지도자로 이제 뽑은 또는 우리의 지도자 자격이 있다고 이제 나선 분들이 이게 일반 국민들보다 못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답답하기도 하고 화가 나고 그렇습니다.
0: 그래서 지금 정치권에서 얘기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되게 미스테리한 일이 뭐냐면 우리가 방금 방송에서도 그랬는데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위기다 이야기하고 네. 여권의 가장 큰 악재 부동산 이야기했잖아요.
1: 네.
0: 그러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야 돼요. 근데 지금 여의도에 어떤 미스테리가 있냐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동반 추락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여권이 저렇게 못해서 그럼 중도층도 떠나고 무당층도 떠나고 유이재명도 다시 이제 국민의힘이 마음을 줄까라고 하는데 그 최전선의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장동혁 대표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민주당의 가장 큰 전략 자산이 누구냐? 장동혁 대표다. 약간 이런 이야기가 여의도에서 나오는 이유가 저 사진 한 장에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3: 그러니까 그것은 미스테리가 아니에요.
4: 주지의 사실 아닙니까?
3: 아니 왜냐하면 우리가 답을 몰라야 미스테리인 겁니다. 답을 아는데 어떻게 미스테리예요?
4: 저도 그래서 이제 좀 의아해하면서 네. 듣고 있었어요.
1: 예.
4: 왜 야. 이게 미스테리지? 이것은 지금 장동혁 대표 이후 몇 달간 주지의 사실이었는데
3: 한마디만 더 하면은 저 현장 상황에 가장 맞는 행동은 저 현장에 안 가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1: 예, 아 참 상식에 맞게 해달라. 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상식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미안해요. 또 예, 또 국민의힘입니다. 네,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 네. 5.18 토론회. 명분은 토론회인데 사실상 5.18 폄하 그리고 전두환 복권 시도를 위한 구구 모임을 주최했습니다. 그리고 허화평도 이제 출석을 했고요. 기타 그동안 여러 논란의 중심에 섰던 그런 발언을 했던 사람들도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자, 민주당은 이제 이거 제명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절차를 진행하는 것 같고요.
4: 아니 뭐 이거 네. 장동혁 대표 업보 아닌가요? 장동혁 대표가 뭐 사실 결국 공천 준 거잖아요. 이진수 의원한테 이제 재보궐 선거에서

0: 있습니까? 네네. 이제 대구시장 그 선거에서는 이제 뭐 떨어진 거고, 그러니까 경선에서 뭐 컷오프 되고 이제, 근데 결과적으로 이진숙이라는 사람이 지금 국회에 들어와서 하고 있는 일이라는 게 5.18에 대한 역사 왜곡과 5.18 이 피해 뭐 유족들이라든지 아니면 5.18의 역사로 굉장히 상처 입으셨던 이 시민분들의 마음에 다시 한번 대못을 박는 일을 계속 하면서 뭐 5.18이 성역이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저는 이분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 같아요. 이런 역사의식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감수성을 가지고 이 공적인 일을 할 수가 있나? 그러니까 왜냐면 저는 황당했던 게이5.18 토론회에서, 이게 본인이 주최한 그 토론회에서 좀 난리가 났었잖아요. 현장이 되게 이제 아수라장이 됐었거든요. 왜냐면 이제 현장에서 말도 안 되는 발언들이 나왔어요. 뭐 전두환을 뭐 칭송하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사실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현장에서 좀 아수라장이 됐는데, 이진수 의원이 거기다 대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특정 세력이 원하는 거다, 뭐 이렇게 망쳐지는 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리로 돌아가 달라고 얘기를 하고 막 진정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사람 속다 뒤집어 놓은 건 본인이면서 이제 와서 뭐 자리에 가서 앉아 달라, 진정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전반적으로 이분은 좀 비상식적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세계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뭐 5.18이 성역이냐 평가하는 토론회 해야 된다. 그게 어떻게 평가입니까? 역사 왜곡이지.
1: 법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정리가 된 사항이고, 국민의힘도 공식적으로는
0: 그
1: 글쎄요.
0: 질문을 기자들이 하니까, 그러니까 전두환 씨그 이제 판결 받은 거 얘기하니까 대답을 안 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2: 여기 되게 재밌는 포인트가 뭐냐면, 이진숙 의원이 어떤 행동을 한 거냐면, 당헌이라는 게 있거든요, 정당에는. 그게 각 정당의 헌법이라고 할수 있어요. 국민의힘 당헌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우리는 갈등과 분열을 넘어 국민 통합을 위해 노력하며 진영 논리에 따라 과거를 배척한다. 그러면서 우리는 현대사의 민주화 운동 정신을 이어나간다. 5.18 민주화 운동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어요, 당헌에. 근데 그걸 어긴 거고, 위배한 거고. 저는 재밌는 포인트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이진숙 의원이 왜 그랬을까요? 이거 모르고 그랬을까요? 이런 노이즈 마케팅을 오히려 원했던 건 아닐까요? 저는 정치적 계산은 끝나고 행동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지금 좋게 이야기하면 강성 지지층이고, 나쁘게 말하면은 극우 세력이 상당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정치적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이진숙 의원이 움직였다라고 보는 시각들도 상당해요. 그래서 어떤 경쟁이 있냐라고 하면은, 장동혁 대표와 K 마가의 상징성을 차지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행동을 개시한 거 아니냐, 이런 시선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추후 대응이 하나의 관전 포인트인데, 지금 이진숙 의원 징계하라고 국민의힘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과연 지금 장동혁 대표가 징계 정치 이어나가고 있는데, 이진숙 의원 징계할까요 안 할까요?
1: 뭐 윤리위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3: 징계가 아마 안 되기가 쉬울 거예요. 왜 그렇게 전망하냐면, 그 우정환 전 국민의힘 윤리위 부위원장이라는 분이 있죠. 이분이 변호사인데 지난주에 국민의힘 윤리위 부위원장직을 그만뒀어요. 그리고 방송에 나와서 윤민호 윤리위원장의 여러 독단에 대해서 폭로 비슷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장동혁 대표에 대한 징계 청구서는 보지도 못했다. 그러니까 안건 상정에 대해서 편파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은 현재 윤민호 윤리위원장이 이끌고 있는 윤리위에서 이진숙 의원에 대한 징계 청구서가 설령 접수된다 한들, 그런 것들을 심의하겠는가에 대해서는 매우 회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1: 사실 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는 평가가 다 끝난 거고, 여기에 대해서 뭔가 계속 지적을 하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것 자체가 국민의 일반적인 정서에 반한다, 이런 평가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나오는 상황. 저희가 시간이 1분 30초 정도 남아있는데, 사실 기자님께서도 이 이진숙 의원에 대해서는 좀 더 취재를 하셨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뭐 좀 전에도 뭐 이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뭐냐?
2: 저는 이진숙 의원이 국민의힘 내에서 장동혁 대표 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라고 스스로 여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이 아주 이걸 제가 자꾸 흥미로운 포인트라고 얘기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1: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시죠.
2: 예, 중요한 포인트인데 전국 정당화를 할 생각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진숙 의원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영남의 의석이 다수가 있으니까, 강남이라고 확실하게 안정적인 의석이 있으니까, 틈만 나면 국민의힘에서 5.18 망언이 나오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래도 정치 생명이 유지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 믿음은 어디서 오냐? 영남이 호남보다 월등히 많은 의석수가 존재해요. 그러니까 언론이나 사람들이 그렇게, 너희들 그러면 영남 자민련이 돼, 섬처럼 고립될 거야라고 해도, 그래도 개헌저지

0: 선인 100석 이상을 가질 수 있다라는 그 안락함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런 행동들을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저는 국민의힘이 극우의 상륙작전이 어느 정도 네. 계엄과 탄핵 이후에 성공했기 때문에 이런 일련의 현상들이 계속 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1: 네. 아, 이거 참 이번 주에도 참 정치권에 많은 일들이 있었고 네, 다음 주에도 많겠죠. 네, 다음 시간에도 세 분과 함께 얘기 나누고 있는데 10초 정도 제가 드릴 테니까 송 전 대변인 민주당 전당대회 누가 이길까요?
2: 이틀 뒤면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3: 예상치 못하는
1: 알겠습니다. 네,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박성민 전 최고위원, 송영 전 대변인, 김종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4: 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5: 서울사이버대학교.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6: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5: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6: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5: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6: 제조원 현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5: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MCO.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CBS 주말 뉴스쇼 생방송으로 함께했습니다. 자, 주말 내내 비 소식이 있거든요. 특히 경남 지역 가뭄이 심한데 좀 적당히 내려서 가뭄에 좀 가뭄 해결에 해갈에 도움이 되도록 기대해 보겠고요. 그나저나 순서가 외신 소식 살펴보고 경제 소식 살펴보고 정치로 가잖아요. 뭐 그래도 흥겹게 여러 가지 활발하게 이야기 살펴봅니다만 정치 이야기로 끝나니까 뭔가 좀 찝찝하기도 하고 뭔가 좀 이거 괜히 싸웠네 싸우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 개인적으로 좀 도움이 안 돼요 정치 얘기 자체가 그래서 좀 고민도 많이 됩니다. 자 아무튼 오늘 광복절 독립운동가들 또 항일운동가들 정신을 기리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노래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스콜피온스가 부른 윈도 오브 체인지 들으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CBS
1: 예술이 일상이 되고
0: 꿈꿔온 시간이 무대가 되고
1: 우리의 일상이
0: 문화가 된다.
1: 공연장에서도 거리에서도 마을 축제와 문화 공간에서도
0: 경기도 전역에서 만날 수 있는 경기도 예술가들의 공연.
1: 모두에게 예술의 문을 넓히고 포용의 문화로 모두와 함께하며
0: 새로운 문화의 내일을 만들어가는 혁신 경기도.
1: 공정하게
0: 함께
1: 새롭게
0: 마음껏 꿈꾸자
1: 경기도에서.
2: 꿈꾸자 경기도에서.
0: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아트센터가 함께합니다.
3: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4: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3: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4: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3: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5: 제27회 CBS 전국 청소년 음악 콩쿠르가 9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 서원대학교에서 열립니다. CBS 청소년 음악 콩쿠르는 초, 중, 고등부로 나눠 피아노와 관악, 현악과 성악 등 4개 부문별로 재능을 겨루게 됩니다. 대상에는 상금 300만 원이 주어지며 각 부문별 최우수상에는 100만 원씩의 상금이 지급됩니다. 참가 신청은 7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고 자세한 사항은 CBS 콩쿠르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충북 CBS 경영기획국으로 문의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
6: 폭염주의보.
7: 이틀 이상 33도 넘을 때.
6: 폭염경보.
7: 35도 더위 이틀 이상 계속될 때.
6: 기상청에서 폭염특보를 발령하면 세 가지를 꼭 실천해주세요.
7: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게 좋습니다. 실내 적정 온도는 26도. 밖에서 일할 땐 그늘에서 자주 쉬세요.
6: 폭염을 안전하게 보내는 방법. 외출은 삼가고 독거노인 같은 이웃의 안부를 살펴주세요.
8: 날씨와 생활입니다. 광복절 연휴 기간 동안 비가 자주 내리겠는데요. 오전에는 남해안과 제주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오늘 오후에는 그 밖의 남부지방, 밤에는 충청도 일부 지역에도 비가 예상됩니다. 서울 등 그 밖의 지방은 오늘은 5에서 50mm의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는데요. 내일과 연휴 마지막 날인 다음 주 월요일 오전까지 전국적으로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비는 천둥과 번개, 돌풍 동반의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50mm 안팎의 집중호우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특히 내일까지 경남 남해안과 지리산, 제주 산간을 중심으로는 최대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가뭄 해갈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를

0: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 기온 25.6도입니다.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송석은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영문약자로 JDC라고 합니다.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글로벌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여정에 JDC가 그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글로벌 파트너 JDC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2: 이 캠페인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함께합니다.
3: 할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세요.
4: 그래, 우리 강아지도 무사히 잘 놀고 있어라.
5: 나이가 들수록 무사한 하루가 가장 큰 안부가 됩니다.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하루, 어떻게 만들까요? 운전할 땐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차로에선 속도를 줄이세요. 길을 건널 땐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좌우를 살피며 건너세요.
4: 오늘도 무사히 도착했네.
5: 작은 안전습관이 오늘도 무사고를 만듭니다.
6: 교통안전 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7: 이 캠페인은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송석은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영문약자로 JDC라고 합니다.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글로벌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여정에 JDC가 그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글로벌 파트너 JDC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2: 이 캠페인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함께합니다.
8: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9: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8: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0: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남아있던 독립운동가의 모습을 AI 기술로 복원을 해서 웃고 말하고 움직이는 모습까지 놀랍도록 실감나게 생성한 영상. 아마 한 번쯤은 보신 적 있으시겠죠? 독립운동이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내 눈앞에 살아있는 역사로 다가오는 것 같은 가슴 벅찬 감동이 있었는데요. 그럴 때 AI 복원 기술이라는 게 꽤 쓸모있다 싶기도 합니다.

8월 15일입니다. 오늘이 바로 81주년 맞는 광복절이에요. 광복절의 뜻을 되새기고 이날을 기념하는 모습도 그러고 보면 참 많이 달라진 것 같죠? 독립 유공자 후손분의 낡은 집을 고쳐드리는 주거 개선 사업부터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소품에 독립운동가의 이름을 새기는 움직임까지 감동과 울림을 주는 이벤트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81년 전 오늘 빛을 되찾았던 뜻깊은 그날의 감격을 떠올리면서 우리도 토요일 아침 시작해볼까요? C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8월 15일 토요일 입주 1396일째 방송 지금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만세!